0: 와사!
1: 사, 와사! 정확히 알려줄게!
2: 우리 모두 숫자파이야!
1: 어프로!
3: 이제 반짝이는 구애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1: 이, 파르마마!

0: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 1, 2, 3. 예!
0: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1: 누구세요?
2: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1: 누구세요?
3: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1: 누구세요?
3: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3: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3: 1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4: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5: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4: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3: 달리요.
6: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0: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 기회네요. 같이 외쳐볼까요?
1: 스피드 라운드.
0: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3: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4: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3: 잠깐, 저거 내 건데.
5: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4: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5: 종이컵 세 개.
4: 그 위에 두 개 더.
3: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4: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5: 황소가 아니라 젖소야.
3: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4: 돌 모양 블록인데.
5: 왼쪽엔 다섯 개.
4: 오른쪽엔 두 개야.
3: 그럼 일곱 개요. 난 보자마자 알았어요.
5: 종절모 네 개요.
4: 그 뒤로 네 개 더.
3: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0: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4: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5: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0: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 점수판 안에 펼려있게.
0: 마지막 문제도 정답. 우승을 축하해요. 자, 끝으로 가셔서 선물을 고르세요.
4: 난 풍선.
5: 난 당연히 별이지.
3: 이건 원래 내 거니까.
0: 오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작은 물체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7: 오!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8: Red!
7: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Whoa! More flowers. But they're not red.
9: not right. That's not right. That's not right.
10: Blue. Cool. Blue like me.
3: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10: No, I'm blue. Cool to meet you.
3: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10: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3: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10: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berries.
3: Oh, ha! Red's in, oh, yes! It's in flying creatures, like red ladybirds.
10: You can also get blue.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예! 너무나 신나. 나는 예!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길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맛을 거울이다.
9: 네 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사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네 개. 난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이런. 누가 구멍을 네 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0: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발이 안 닿아.
1: 뭐?
0: 4
2: 더하기 1은 바로
3: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탑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0: 난 블록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아!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1: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2: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0: 난 블록질라. 삼이 이보다 블록이 많네. 삼이 이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삼이 좋아.
2: 날 잡아먹지 마.
0: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3: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4: 우리 나갔어.
5: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2: 어서 도망쳐.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6: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2: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이리 한보다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잠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3: 어디에 숨지?
1: 여기 동굴이야.
3: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0: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3: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0: 가지마 바보.
2: 괴물이 나타났어.
1: 잡아먹힐 뻔했어.
3: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해.
7: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1: 좋겠다.
3: 좋아.
0: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3: 둘 다 똑같지롱.
0: 4는 4랑 같아.
3: 이젠 못 잡아먹겠지?
0: 안 잡아먹거든, 바보.
6: 뭐?
0: 난 같이 놀고 싶다고.
6: 같이 놀자고?
0: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6: 뭐?
1: 나도!
0: 넘버 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8: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9: Huh?
8: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Tiddles.
1: Amazing.
0: Yeah, Tiddles.
1: You are adorable. She's so, affectionate. Achoo! The cat is making me sneeze. I'm allergic to cats. Help me get away from the cat.
0: What's all that? In. Can I join in? Good.
1: I have to get away from the cat.
0: For my tea.
1: The cat's asleep.
2: Good day.
0: Dog. Here, doggy, doggy.
2: Gorgeous.
3: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 상처엔
4: 순한길게.
3: 주물 상처엔
4: 덤벙말.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부바의 휴가.
2: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 왔어요.
3: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4: 그래, 오랜만이구나.
5: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1: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4: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1: 그럼 저희랑 놀러 가요.
6: 맞아요.
5: 그래요, 부바.
4: 그럼 그러자꾸나.
1: 우와, 신난다.
7: 어서 나가요.
4: 그래.
5: 조심히 다녀와.
6: 네, 네. 출발.
1: 우리 뭐 하고 놀까요?
4: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8: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1: 맞아, 휴간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8: 네.
1: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4: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1: 같이 가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4: 그래, 알았다.
8: 가디언 X다.
1: 어디? 저기 좀 봐.
9: 우와, 멋지다.
10: 응?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8: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 같이
3: 가디언 X.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1: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7: 맞아요.
4: 가디언 X? 난 잘 모르는데.
8: 가디언 X를 모르다니.
4: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1: 슈퍼 가면맨?
7: 그게 뭔데요?
4: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0: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1: 가면맨이 뭐예요?
2: 로기. 잘 모르겠어요.
0: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3: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부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1: 가자.
0: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2: 부부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0: 그래. 이렇게 빠른 건 처음 타봐서 어지럽구나.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4: 아, 정말요? 그럼 뭐라고 놀았는데요?
0: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1: 에이, 너무 시시해요.
4: 맞아요. 그게 뭐예요?
0: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5: 어때? 재밌어?
0: 응! 신난다!
5: 자, 간다!
0: 정말 즐거웠었지.
4: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2: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0: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4: 네? 벌써요?
0: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4: 아무래도 부부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2: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6: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2: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7: 좋아.
3: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8: 네. 네.
4: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그럼 이제 어쩌지?
9: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4: 그게 뭔데요?
9: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2: 그런데 이걸로 부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9: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부가 좋아하지 않을까?
4: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6: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9: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2: 친구요? 우리처럼요?
7: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9: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4: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6: 그럼
2: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8: 좋아요.
4: 출발.
9: 잘 다녀와.
3: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4: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7: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5: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2: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6: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10: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
4: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2: 그러게.
4: 이제 어디 가서 찾지?
11: 얘들아! 안녕!
4: 디젤이구나.
6: 안녕.
11: 무슨 일 있어?
6: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4: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7: 디젤,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6: 기차?
2: 어?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그러게.
6: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12: 뭐?
13: 정말이야?
6: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8: 고마워, 디젤.
6: 뭐 이 정도 가지고.
8: 부바 할아버지!
0: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6: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어?
2: 빨리 가요.
0: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4: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
2: 빨리 가요, 네.
0: 그래, 알았다.
4: 와!
13: 빨리 가요.
4: 어서요.
0: 그래.
3: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4: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0: 어? 여기가 어딘데?
6: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0: 응?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2: 실은 부바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0: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2: 어?
14: 부바, 잘 지냈어?
0: 어?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14: 아이들이 옛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0: 그랬구만.
14: 아, 잠깐만.
15: 안녕, 부바.
0: 허브.
15: 이게 얼마 만이야?
0: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8: 안녕하세요, 허브 아저씨.
4: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허브 아저씨였다니.
13: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15: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2: 우와, 정말 신기하다.
0: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14: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5: 그러게 말이야.
0: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14: 당연하지.
0: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8: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슈퍼 슈퍼 슈퍼
2: 오바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6: 스팀도 즐거워 보여.
14: 부바, 우리 오랜만에 그놀이 할까?
0: 아,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4: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0: 그래.
8: 좋아요.
15: 그럼 출발해볼까?
14: 좋아, 출발합니다.
6: 와, 신난다.
4: 야호! 지시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재밌어요.
0: 그렇지.
3: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4: 꼬마 버스들의 캠핑.
3: 운행을 마친 타요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4: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6: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4: 얼른 가서 쉬자.
6: 저건 윈디잖아. 윈디!
16: 어? 이게 누구야? 타요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6: 정말 오랜만이야.
4: 잘 지냈어?
16: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8: 캠핑?
16: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4: 그게...
6: 한 번도 못 해봤어.
16: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8: 정말?
12: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4: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13: 나도, 나도!
16: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오,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8: 안녕, 민디!
16: 어서 와, 얘들아.
4: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2: 네네. 캠핑?
4: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13: 캠핑 가고 싶어요. 네.
9: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17: 네. 아, 어?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9: 그러면 되겠다.
4: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6: 캠핑 준비는 이 로브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니, 아니, 아니. 파라솔도 있어야지.
3: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4: 야호! 대박이면 캠핑 갔다!
18: 와! 얘들아!
4: 안녕!
18: 안녕! 어? 그런데 로기는
19: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어?
8: 로기!
4: 여기서 뭐해?
6: 캠핑 준비 끝!
8: 캠핑 준비?
6: 이것 봐. 짜잔!
4: 우와! 이게 다 뭐야?
6: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4: 이걸 다 가져간다고?
6: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4: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건 가져가면 안 돼.
6: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4: 아니, 그래도 두고 가.
6: 싫어? 가져갈 거야.
8: 안 돼!
9: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13: 죄송해요.
9: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13: 네.
4: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6: 타요가 수레를 뺐지만 않았으니 다 타요 때문이야.
3: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시골로 출발했어요.
4: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6: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4: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6: 뭐? 잡동산이?
19: 얘들아, 싸우지 마.
17: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4: 얘들아, 어? 안녕.
19: 띠띠띠뽀, 안녕.
4: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9: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4: 그래? 정말 재밌겠다. 태우,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태우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9: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3: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8: 우와!
20: 멋지다!
9: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4: 네! 난 이걸로 할래.
19: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3: 마음에 쏙 들어요.
9: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4: 우와, 이거 됐어! 내가 먼저 골랐어!
6: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4: 내가 먼저 왔거든!
9: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13: 그게...
9: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4: 네?
8: 네? 네?
4: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6: 싫어요!
9: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4: 좋
7: 있잖아. 저쪽으로 좀 가.
6: 네가 옆으로 가.
7: 어? 얘들아, 모두 모여봐.

0: 무슨 일이에요?
1: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2: 짜잔! 보물 찾기!
3: 우와, 재밌겠다!
2: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1: 행운을 빌게.
2: 그럼 시작!
3: 우와!
4: 어딨지? 이쪽인가? 여깄나?
0: 어? 와! 찾았다!
5: 어디 있는 거야?
0: 어?
5: 어?
0: 와! 찾았다!
5: 나도 찾았어!
2: 여기 있었네!
4: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5: 어?
2: 어? 저기 있다!
6: 보물이다!
5: 어?
0: 어때요?
5: 괜찮아요?
2: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5: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1: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2: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이야.
5: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0: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어?
2: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5: 어? 딱 맞아요!
2: 정말 다행이야.
5: 록이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록이.
7: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5: 치,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7: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5: 뭐? 지사해.
8: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고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지면에 모였어요.
2: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3: 네!
1: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2: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9: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2: 그럼!
9: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5: 뭘? 피넛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어.

0: 얼굴 상처엔
1: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옥스퍼드 상.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우리 여행은.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1.
3: 화창한 아침이에요. 타요와 친구들이 미국에 왔어요.
2: 드디어 도착했어.
4: 우리가 미국에 오다니.
5: 얘들아. 안녕. 너희가 타요와 친구들이구나. 난 하나의 이모야.
6: 안녕하세요.
5: 미국에 온 걸 환영해.
2: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4: 저도요.
5: 그래. 오늘 오후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한다고 했지?
2: 네, 맞아요.
5: 그럼 그 전에 시내 관광지를 구경하는 건 어때?
2: 우와, 정말요?
5: 응, 가서 놀다가 촬영장으로 가면 되지.
2: 아, 재밌겠다.
7: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5: 그럼 야. 재밌게 놀고 저녁 때 보자.
8: 네, 어서 가자.
2: 어, 로기, 같이 가.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5: 그래, 잘 다녀와.
9: 안녕, 꼬마 버스들.
10: 안녕하세요.
7: 자들도 모두 친절하다.
2: 그러니까.
7: 이젠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2: 어디가 좋을까?
11: 바다는 어때? 여기 바다는 경치도 엄청 멋지고 관람차도 있다던데.
2: 정말? 어? 재밌겠다.
7: 그럼 빨리 가자.
2: 너희들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잊었어?
12: 퀴즈쇼!
2: 우와! 시작한다!
12: 자, 오늘의 퀴즈 정답자 추첨. 이번에는 어떤 차가 할리우드 촬영장 견학을 가게 될까요?
13: 여기 있습니다.
12: 감사합니다.
2: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7: 할리우드 청? 신청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11: 맞아, 될 리가 없잖아. 그냥 만화 영화나 보죠.
2: 와우.
12: 자, 어디? 주인공은 바로 꼬마버스 타요.
2: 어? 우와, 내가 뽑혔어. 내가 뽑혔다고.
11: 뭐야, 그럼 정말 미국에 가는 거야?
2: 거봐, 내가 됐댔지.
7: 타요, 우리도 데려갈 거지? 아유, 같이 가자.
4: 미국에 데려가주면 뭐든지 할게.
2: 어? 뭐든지 한다고? 내가 뽑혀서 미국에 왔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가야지.
11: 우와. 그런 게 어딨어?
2: 싫어? 그럼 견학은 나 혼자 가지 뭐. 견학권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촬영장 견학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11: 그럼 타요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자.
7: 그래, 바다는 나중에 가면 되지.
2: 그럼 출발.
3: 꼬마 버스들은 결국 타요가 보고 싶어하던 할리우드 사인에 왔어요.
2: 정말 멋지다. 역시 오길 잘했어. 그렇지?
7: 그래, 맞아.
2: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14: 자, 하나, 둘, 셋.
2: 우리도 사진 찍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같이 찍어야지.
11: 그럴까?
7: 그래.
14: 좋아. 하나, 둘, 셋.
2: 이번엔 링크 해볼까? 이렇게? 야! 행운의 차 타요!
11: 이제 그만 바다로 가자.
7: 그래.
2: 아, 벌써?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7: 뭘?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
2: 저기에도 직접 올라가 봐야지.
11: 우와! 저기 언제 올라가?
7: 맞아. 견학 전에 바다에도 가야 하는데 그러다 못 가면 어떡해.
2: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바다로 가자.
7: 응? 그래.
8: 좋았어.
2: 대신 뭐? 견학은 나 혼자 가야겠다.
7: 뭐? 타요 너?
10: 정말 너무해.
2: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라고.
8: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7: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2: 뭐? 그럼 진짜 혼자 간다.
8: 마음대로 해.
2: 너희 후회할걸. 꼬마 버스 타요.
3: 타요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하러 왔어요.
2: 나 혼자서도 재밌게 구경하면 되지 뭐.
7: 우와,
2: 여기가 촬영장 입구인가 봐.
6: 이봐 바람버스. 여기는 어떤 일로 온 거야?
2: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장 견학권에 당첨된 행운의 차 타요예요.
6: 견학권? 아무것도 없는데.
2: 잘 보세요. 여기. 뭐야? 견학권이 어디 갔지?
6: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만 거기에서 비켜주겠니?
2: 오다가 떨어뜨렸나 봐. 어떡하지?
9: 이봐, 파란 버스. 왜 이제 온 거야?
2: 저요?
9: 아, 그래. 늦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따라와.
6: 뭐야, 촬영하러 온 거였어? 어서 들어가.
2: 네.
13: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하러 온 파란 버스예요.
6: 네? 아니, 오늘 출연할 파란 버스라면 아까 들어갔는데.
13: 네? 그럴 리가 없는데.
6: 아, 글쎄 이미 들어갔다니까.
13: 들여보내주세요. 이러다 촬영에 늦는다고요.
6: 안 돼.
2: 여기가 다 촬영장이에요?
9: 내부는 전부 다른 장소들로 꾸며져 있어.
2: 정말 많다.
15: 피디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9: 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2: 아, 네.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어? 저건 뭐지? 잠깐만 들어갔다 와볼까? 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0: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1: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2: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됐어. 나 혼자 구경하면 되지 뭐.
3: 어? 어? 어? 저기.
2: 안녕, 반가워. 난 타요라고 해. 너는?
3: 어?
2: 일단 문부터 열어줘, 빨리.
3: 어? 어, 알겠어.
4: 마일리! 어디 가는 거야?
2: 빨리 출발해!
3: 알겠어.
4: 거기서! 멈추라니까!
2: 더 빨리 달려!
3: 여긴 장난감 나라 세트장이잖아. 저쪽이야. 빨리 가자.
4: 놓치면 안 돼.
3: 어떡해.
4: 거기서.
3: 조심해. 꽉 잡아.
2: 건물들 사이에 숨어 있어야겠어.
3: 여긴 못 찾겠지? 너 괜찮은 거야?
2: 네 덕분에 살았어.
3: 나 온다.
4: 마일리!
5: 어디 간 거야? 멀리는 못 갔을 텐데.
4: 저기 있다.
6: 겨우 들어왔네.
4: 멈춰. 마일리,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6: 누구세요?
4: 어서 나와 마일리.
6: 안에 아무도 안 탔는데.
5: 이 차가 아니잖아.
7: 파란 버스.
5: 어?
7: 대체 어딜 갔던 거야. 한참 찾았잖아. 얼른 와.
3: 저는 파란 버스가 아니에요.
4: 빨리.
3: 안돼.
8: 할리우드 영화 촬영장 견학권을 받게 된 타요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왔어요. 하지만 타요는 친구들과 다투고 홀로 촬영장 견학을 오게 됐어요. 촬영장에서 만난 친구와 의문의 차들에게 쫓기게 된 타요.
4: 거기서 마일리!
8: 앞으로 타요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이!
3: 와, 너무 멋있다.
9: 모래사장에서 공놀이 할까?
10: 좋아.
3: 타요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자기 혼자 잘 놀고 있겠지.
9: 맞아.
3: 그래도.
11: 슈퍼스타 마일리의 실종 소식입니다.
3: 어?
11: 촬영 도중 촬영장에 있던 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3: 뭐? 마일리가?
11: 경찰은 당시 마일리가 타고 간 차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3: 어떡해. 어? 저건 타요잖아.
1: 뭐?
9: 네, 아니야. 가자.
11: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3: 분명히 타요랑 똑같이 생겼는데.
1: 에이, 그런 얘긴 그만하고 가서 재밌게 놀자.
3: 얘들아, 같이 가!
8: 그런데 타요와 마일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4: 마일리, 어서 나와!
3: 어쩌지?
12: 잠시만요, 길 좀 비켜줄래요?
4: 네.
12: 고마워요.
4: 마일리! 절대 놓치지 마!
5: 어디로 간 거야?
9: 고마워, 타요.
3: 봐. 그런데 넌 누구길래 저 차들이 쫓아오는 거야?
9: 놀라지 마. 사실 난... 마일리야.
3: 너 설마 날 모르는 거야? 나 영화배우 마일리라니까.
10: 영화배우? 멋지다. 배우라고? 처음 보는데.
2: 저 차들은 내 매니저들인데 내가 촬영장을 몰래 빠져나와서 쫓아온 거야.
3: 촬영장은 왜 빠져나온 건데?
2: 촬영이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본 지 오래됐거든. 오늘은 꼭 보러 갈 거야.
3: 그랬구나. 그럼 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데려다 줄게.
2: 정말?
3: 응. 정말 고마워, 타연.
10: 로기 받아.
1: 이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10: 나도 타유가 없어서 그런가?
13: 넷이서 공놀이 할 땐 정말 재밌었는데.
10: 타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1: 그러게, 타요 보고 싶다.
13: 나도.
8: 친구들이 타요를 생각하던 그때, 타요는 마일리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왔어요.
2: 우와, 여기 정말 멋있다. 이곳은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야. 친구들이랑 이곳에서 매일 놀았거든.
10: 우와, 마일리 예쁘게 만들었다.
2: 예쁘다.
11: 정말.
2: 너희들이 내 친구여서 정말 좋아.
11: 나도.
2: 얼른 보고 싶다.
10: 아, 그랬구나. 다 왔어, 마일리.
2: 고마워.
10: 마일리.
2: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
10: 어서 가봐. 마일리, 왜 그래?
2: 혹시 친구들이 나한테 화가 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주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거든.
10: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보다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아?
2: 응.
10: 그럼 용기를 내봐.
2: 친구들도 분명 반가워할 거야.
10: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2: 알겠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10: 좋은 친구?
2: 얘들아! 얘들아!
11: 마일리!
2: 정말 오랜만이야.
10: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2: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13: 얘들은 뭐하고 있을까?
10: 꼬마 버스 타요!
12: 여기 있다.
10: 마일리의 매니저들이잖아.
2: 마일리! 어서 도망가!
3: 타요!
10: 어서 도망가라니까!
2: 괜찮아. 내가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
10: 뭐? 하지만...
12: 마일리!
2: 블랙!
12: 마일리,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2: 미안해. 나 때문에 촬영도 망치고.
12: 마일리, 그런 건 괜찮아. 앞으로 친구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데려다 줄게.
2: 블랙.
14: 그래,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2: 다들 고마워.
10: 휴, 다행이다.
12: 자, 그럼 너희들이 자주 가던 놀이터에 가볼까? 어서 타.
2: 정말?
11: 고맙습니다.
2: 모두 타요 덕분이야.
10: 에이, 내가 뭘.
11: 마일리, 얼른 타.
2: 응, 잠깐만. 타요. 혹시 내일 나한테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3: 어쩌지? 난 내일 우리나라로 돌아가거든.
2: 그렇구나.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타요, 안녕.
10: 응, 마일리 잘 가.
8: 마일리와 헤어지고 혼자가 된 타요는 친구들이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3: 친구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10: 맞아, 이번에 잘해.
3: 친구들이잖아.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을 텐데 어쩌지?
10: 그래, 나도 용기를 내보는 거야. 얘들아.
3: 어?
10: 타요!

0: 거야?
1: 치, 우리가 바다에 가자고 할 때는 안 간다더니.
0: 로기.
2: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멋대로만 했어.
0: 우리도 미안해.
3: 그래, 널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0: 얘들아. 우리 아직 시간도 있는데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까?
4: 좋아. 빨리 가자.
0: 얘들아, 같이 가.
5: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하나 이모와 함께 공항으로 왔어요.
0: 너무 아쉬워요.
6: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내가 꼭 초대할게.
0: 우와, 정말이죠? 신난다.
7: 타요, 안녕.
0: 블랙.
1: 이 차는 누구야?
0: 아, 어제 만난 친구야.
2: 블랙, 그런데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7: 그건 내가 아니라 마일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2: 마일리요?
0: 타요, 안녕. 와, 영화배우 마일리잖아.
8: 마일리 팬이야.
3: 나도.
2: 다들 마일리를 어떻게 아는 거야?
6: 마일리가 얼마나 유명한데. 만나서 반가워.
2: 마일리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어?
1: 그럼, TV에서도 많이 봤다고.
0: 그런데 마일리, 타요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6: 어제 타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오늘은 그 보답으로 너희를 재밌는 곳에 데려가주고 싶은데 어때?
4: 우와, 정말!
3: 하지만 우리 곧 비행기 탈 시간이잖아.
1: 아, 맞다.
0: 가고 싶은데.
7: 그건 걱정하지 마. 다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뒀거든.
0: 그럼 저희 놀다 와도 돼요?
4: 네!
6: 마일리랑 놀 기회가 자주 오진 않겠지? 재밌게 놀고 와.
4: 우와, 신난다!
5: 꼬마 버스들은 마일리를 따라 극장 앞에 도착했어요.
1: 우와,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다.
0: 다 마일리의 팬인가 봐.
3: 그런데 타요는 아직 안 왔나?
9: 함께 온 버스는 누구인가요?
6: 이름은 타요라고 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줄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제 손자국을 남기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0: 마일리!
6: 자. 자, 이제 타요 차례야.
2: 내 차례라고? 이건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난...
6: 타요도 무시에 나와서 너무 유명한걸? 어서!
0: 그럼... 자...
6: 우와! 잘했는데?
0: 타요 정말 잘해!
3: 맞아!
5: 꼬마 버스들의 첫 해외 여행이 무사히 끝났어요. 마일리, 우리나라에도 꼭 놀러오세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얼굴 상처엔?
13: 순한 길게!
11: 주물 상처엔?
13: 너무나!
1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5: 키키키키.
16: 사는 아이도.
15: 키키키키.
1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7: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1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8: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9: 어서오세요, 공주님.
18: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0: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 클릭소
0: 클릭소 얼마세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잘 가, 주주. 안녕, 내일 봐.
1: 귀여워.
2: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1: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귀여.
0: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1: 나 읽을 줄 안다, 귀여.
0: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어? 치.
1: 잘 봐라, 귀여. 댄스.
0: 멋진데?
1: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큐?
0: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준대.
1: 큐?
0: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응?
3: 선샤인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4: 나도 바빠. 레드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5: 아, 이러다 배달에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0: 내 우승 상품.
6: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3: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0: 정말이야, 셀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3: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0: 둘. 우연해! 아휴,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3: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주?
0: 알았다, 뿅. 뿅.

0: 어때? 나 잘하지?
1: 응,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2: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3: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 주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4: 어? 어? 어? 어? 이것 봐. 어.
3: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 있어.
5: 뭐?
6: 와, 재밌겠다.
3: 어? 저 반짝이는 게 뭐지? 어. 가보자. 비켜, 비켜!
4: 뭐야?
6: 밀지 마요.
7: 댄스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3: 뭐야, 이건? 나 이거 갖고 싶어.
2: 하지만 춤은 싫은데.
7: 어?
3: 어? 어? 이거 그냥 줘. 당장.
7: 네?
8: 잠깐, 루시. 어? 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3: 그게 뭔데?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8: 네, 이 춤이면 우승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닌 것 같은데.
8: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3: 하긴 그랬지.
8: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3: 알았어.
0: 타로, 핑크피쥬, 나 어때?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9: 쥬쥬, 이제 그만하자.
10: 그래, 너무 졸리다, 큐.
0: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11: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 밀 댄스 대회의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10: 쥬쥬, 너 왜 그러냐, 큐?
3: 나 너무 떨려.
12: 긴장하지 마, 쥬쥬. 그래, 응? 연습 많이 했잖아.
3: 맞아, 난 할 수 있어.
11: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쥬쥬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떡해. 이 말썽쟁이들이.
2: 와, 진짜 잘하는데.
0: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저를 보십시오.
1: 준비주잖아. 루시잖아.
3: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0: 이따.
2: 멋지다, 루시.
1: 부끄러워. 뭐야? 지금 날 응원하는 거야?
0: 그렇다면. 질 수 없지. 우승은 내 거야.
2: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1: 그러게.
0: 우리가 가서 주비주들을 데려오자.
4: 봐봐라, 뉴!
0: 요게? 뉴!
4: 뉴!
0: 그만 가자, 뀨!
1: 너희들! 얼른 이리 와!
0: 주주, 얼른 변신하는 게 좋겠어.
1: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랜턴이네! 니모테로 다크랜턴! 공격해! 니모테로!
2: 니로시!
1: 니모테로!
2: 디크 굿즈 업!

0: 어쩔 수가. 레드 나이트!
1: 힐링! 마법 정성에! 심장이...
0: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1: 괜찮습니다.

0: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1: 냥. 맛있겠다. 냥. 냥. 냥.
0: 네, 이제 댄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 얼른 돌아가야겠어.
0: 자, 선샤인 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주주.
2: 역시 나야.
0: 잘하고.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2: 루시까지? 괜찮아. 어쨌든 자유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놀이공원에서의 하루.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2: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3: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2: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리포터 최고! 주비주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3: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2: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4: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2: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이용권이 있잖아.
5: 아, 우승 상품 말이지?
2: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가 타지?
6: 맛있는 것도 많다, 큐.
4: 저건 뭐지?
6: 퍼플비즈다, 뷰.
4: 저기서 뭘 하는 거야?
7: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0: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8: 여기 맞춰요.
9: 우와, 역시 멋져.
6: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4: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7: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6: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7: 그러자, 뷰.
2: 안 돼, 거기서.
0: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2: 네.
10: 주주!
2: 주주! 감사합니다.
7: 아휴, 이젠 주주까지.
4: 네.
7: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4: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7: 입장권? 그게 뭔데?
4: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3: 저도 있습니다만.
7: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4: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6: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7: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6: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7: 같이 가.
4: 저렇게 놔둬도 될까?
2: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7: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2: 그래.
7: 알았어.
1: 뭔가 반짝였어. 준비지 같은데?
0: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니가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10: 목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0: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11: 저기 루시 아니야?
12: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1: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다니.
0: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12: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1: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0: 네? 네?
1: 아, 비켜, 비켜. 다 비키라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13: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1: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12: 미아가 위험해.
1: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12: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13: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7: 우리 딸기
11: 주주, 서둘러야 해.
2: 치링치링치링링 시크릿 주주.

0: 너희들! 그 애들의 가만둬!
1: 이게 누구야?
2: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1: 잘 만났다.
0: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0: 트윙클 부트 업! 스피드 업!
1: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트로!

0: 리모트로! 위험해!
1: 바로 체인지업! 매직 크리스탈!
2: 고마워요. 당신은...
1: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0: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나이트! 공격해!
3: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0: 레드나이트 뭐해?
3: 힐링! 마법 장석이! 주정!
1: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2: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탭탭 레인보우
0: 킹. 그냥 당하지 않겠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0: 우린 그만 돌아가자.
2: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5: 저걸 없지.
0: 무서워.
1: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괜찮아. 미스팅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0: 계속 안 보이더니.
1: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2: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3: 가버렸나 봐.
2: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아휴.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7: 승강제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옥스퍼드 탕. 주소 상 발생. 희망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0: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이제 그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내가 도전해주지! 그래, 좋아. 하지만 만약 게임에서 네가 지게 되면 내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했지? 테니스?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뭐? 비밀 요원? 그게 뭔데? 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먹을 만한 것 좀 찾아볼까? 이게 뭐야? 먹는 거야? 에이, 이건 옛날 방식이잖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0: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 카드 엑소플레이.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9: 스쿨버스,
10: 내일 떠나자.
11: 키키키키.
12: 타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 너무나 신나. 나는 1.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1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마술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어? 일? 더하기 1은 바로
15: 2. 나는 바로 2.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2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2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0: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1: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제3장. 나는 2,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2,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3. 어? 1, 2, 3.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2: 우와.
1: 3 더하기 1은 바로
3: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4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블록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4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발이 안 닿아. 4!
1: 더하기 1은 바로?
4: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타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0: Goodness, where have you been?
1: Please tell us.
0: Oh, go on.
2: You don't say. Terrific, Tail.
0: Greetings. Can you guess what's going to grow next in my garden?
1: I want to see. I want to see.
2: D.
1: I.
0: G.
2: D. Terrible.
1: I helped. I saved your garden.
2: Dog dug it up. Disaster.
0: Poor G.
1: Such a pity.
0: Gosh. Great ground for growing.
1: Pretty plants.
0: It's
1: incredible.
0: My gorgeous green garden. Isn't it great?
3: 난 블록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야!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4: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5: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3: 난 블록질라. 3이 2보다 블록이 많네. 3이 2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3이 좋아.
5: 날 잡아먹어.
3: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6: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7: 우리 나타났어.
8: 우리 아작아작 호독호독 씹어 먹으려고 해.
5: 어서 도망쳐.
9: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10: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9: 여기는 안전할 거야.
3: 이리 한보다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잠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6: 어디에 숨지?
4: 여기 동굴이야.
6: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3: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6: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3: 가지마 바보.
5: 괴물이 나타났어.
4: 잡아먹을 뻔했어.
6: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0: 아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1: 좋겠다. 좋아.
2: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야!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야!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3: 둘 다 똑같지롱.
2: 4는 4랑 같아.
3: 이젠 못 잡아먹겠지?
2: 안 잡아먹거든, 바보.
0: 뭐?
2: 난 같이 놀고 싶다고.
0: 같이 놀자고?
2: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0: 뭐?
1: 나도!
2: 넘버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4: 헉?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5: Huh?
4: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5: Oh.
4: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고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해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5: 옥스포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7: 키키키키.
8: 타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반갑습니다. 10회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1: 난 하나의 작은 블록.
0: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 기대, 기대.
2: 바로 이.
0: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2: 2, 3.
0: 인기 폭발 중에 4회 무대인가?
3: 정사각형.
0: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4: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0: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본즈입니다.

0: 퀴즈.
1: 우리 1과 5, 5와 1,
2: 2와 4, 4와 2,
1: 또 3과 3을 섞으면
2: 우리는 모두가 숫자. 휴.
0: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가자.
1: 5와 2,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2: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1: 그건 바로 7.
3: 눈 치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공명은 옥토블록 합체.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 1 2 3
0: 예!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1: 누구세요?
2: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1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1: 누구세요?
3: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1: 누구세요?
3: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3: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3: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4: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5: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4: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5: 방이에요.
6: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0: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1: 스피드 라운드.
0: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3: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4: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3: 착한 초고대 꽃네.
5: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4: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5: 종이컵 세 개.
4: 그 위에 두 개 더.
3: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4: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5: 황소가 아니라 졌어야.
3: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4: 돌 모양 블록인데.
5: 왼쪽엔 다섯 개.
4: 오른쪽엔 두 개야.
3: 그럼 일곱 개요. 나 보자마자 알았어요.
5: 종절모 뭐 네 개요.
4: 그 뒤로 네 개 더.
3: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0: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4: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5: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3: 굿!
0: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 점수판 안에 펼려있게!
0: 마지막 문제도 정답! 우승을 축하해요! 자, 끝으로 가셔서 선물을 고르세요.
4: 난 풍선!
5: 난 당연히 별이지!
3: 이건 원래 내 거니까!
0: 오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작은 물체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7: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8: Red!
7: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8: Whoa! More flowers.
7: But they're not red. They're not even a teeny weeny bit red. Lots of not red things. Ooh, I'm so excited! Let's find where they come from. That's not red. That's not red. That's not red.
9: Blue. Cool. Blue like me.
7: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9: No, I'm blue. Cool to meet you.
7: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9: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7: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9: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berries.
7: Oh, red's in them. Oh, yes, it's in flying creatures, like red ladybirds.
9: You can also get blue creatures, like this blue butterfly. Now, what else is blue? Oh, how could I forget that the sky can be blue?
7: Whoa! That's huge! Well, it's my turn! I need something else to colour red. Oh, a parrot! She looks like she should be red. Red! Red! I can't reach.
9: Maybe I can colour her blue, thanks to my blue balloon.
7: That's not fair! I'm red and I'm angry!
9: The parrot is blue. Huh? That's strange. Only some of her turned blue.
7: Huh? Oh, you couldn't colour all of the parrot. So that means she must be two colours.
9: Blue.
7: And red. Oh, no. I missed a bit. Come here, Mrs. Parrot.
9: There's an easier way to catch up with the parrot, Red. You could offer it something yummy. Like a blueberry.
7: I need to call your tail.
9: Go for it, Red.
7: Red!
9: The parrot is two colours. Blue.
7: And red. Red hot from all that running around. Phew!
9: Don't worry, Red. I know something that will cool you down. A dip in my cool blue paddling pool.
7: Lovely.
9: Well, Red, looks like there are two colours in the world.
7: Red!
9: And blue. Just us two.
10: Greetings! Are you guys going to the party?
11: This is the party, me hearty.
10: Where? What? When does it start?
11: 22 minutes, 12 tedious seconds ago.
10: This is it? Good grief!
11: Ba-ba-ba-ba-bow! Do-do-do-do-do! Hey, guys, why so down in the dumps?
12: Some party. Oops! Say, let's get this party started.
13: S-a-g-sag.
12: S-a-g. I'll soon sort this out. S-s-s.
11: Don't despair. Dee can do it.
10: We need someone who can get this party going.
12: Someone exciting.
11: Definitely. Did somebody say exciting? The exciting X.
12: Yes.
11: Fear not, Alpha mortals. I'll fix this.
12: Ah.
11: Sax. I'm X. There's no problem I can't fix. I'm X. When I'm thrown into the mix, I'm the superhero X. So just watch my muscles flex. I'm stronger than an ox, more cunning than a fox. I'm X. I'm extremely extraordinary and extra exciting. I excel at exercising. I'm X. X strikes again. Excellent.
3: This party's puffing.
11: Wait. Time to use my X-ray vision. Sorry, X-fans, but I'm needed elsewhere. Time for a quick exit!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금!
14: 얼굴 상처엔?
15: 순한 길게!
14: 주물 상처엔?
15: 너무나!
1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18: 키키키키
1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옥스포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5: 뿌렁뿌렁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부바의 휴가.
11: 오늘은 부바가 차고지에 놀러왔어요.
12: 부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3: 그래, 오랜만이구나.
10: 부바가 휴가 동안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어.
14: 우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뭘 하실 거예요?
13: 글쎄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10: 그럼 저희랑 놀러가요.
15: 맞아요.
10: 그래요, 부바.
13: 그럼 그러자꾸나.
10: 우와, 신난다.
14: 어서 다녀요.
13: 그래.
10: 조심히 다녀와.
15: 네, 네. 출발.
10: 우리 뭐하고 놀까요?
13: 다 같이 시내나 한 바퀴 돌까?
16: 시시하게 그게 뭐예요?
14: 맞아, 휴간데 더 재밌는 곳에 가요.
16: 네.
14: 아, 놀이동산은 어때요?
13: 놀이동산? 가본 적은 없는데.
10: 같이 가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13: 그래, 알았다.
16: 가디언 X다.
14: 어디? 저기 좀 봐.
10: 우와, 멋지다.
13: 응?
17: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16: 오늘도 지구를 지키는 다같이
12: 가디언 X. 우리는 천하무적 가디언 X.
10: 부바 할아버지 같이 해봐요.
14: 맞아요.
13: 가디언 S? 난 잘 모르는데.
16: 가디언 X를 모르다니.
13: 우리 땐 슈퍼 가면맨이 인기였단다.
14: 슈퍼 가면맨? 그게 뭔데요?
13: 이 노래도 모른단 말이냐.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16: 가면맨이 뭐예요?
14: 로기. 잘 모르겠어요.
13: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땐 슈퍼 가면맨이 최고였는데.
11: 놀이동산에 도착한 꼬마 버스들과 부가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섰어요.
16: 가자.
13: 여기가 놀이동산이구나.
14: 부바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13: 그래. 이렇게 빠른 건 처음 타봐서 어지럽구나.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게 없었거든.
10: 아, 정말요? 그럼 뭐라고 놀았는데요?
13: 기차 친구들이 화차를 연결해서 빠르게 태워주곤 했지.
16: 에이, 너무 시시해요.
10: 맞아요, 그게 뭐예요?
13: 그래도 그땐 그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었단다. 우와!
17: 어때? 재밌어?
4: 응! 신난다!
17: 자, 간다!
13: 정말 즐거웠었지.
10: 에이, 여기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다고요. 맞아요. 이제 회전목마 타러 가요.
13: 오늘은 그만 쉬러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10: 네? 벌써요?
13: 난 먼저 가볼 테니 너희들끼리 놀고 오렴.
10: 아무래도 국바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이 재미없었나 봐.
14: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18: 내일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14: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10: 하나 누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때?
14: 좋아.
11: 꼬마 버스들은 하나에게 부바가 좋아하는 걸 물어봤어요.
10: 네. 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그럼 이제 어쩌지?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14: 그게 뭔데요?
10: 부바 젊었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이야. 자.
14: 그런데 이걸로 부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10: 이 사진 앨범을 보면 똑같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 오랜만에 여기에 가면 부가가 좋아하지 않을까?
14: 그럼 바닷가에 가면 되겠다. 좋아.
18: 그런데 저 아저씨하고 기차는 누구예요?
10: 아마 부바랑 친했던 친구들 같아.
14: 친구요? 우리처럼요?
19: 그런가 봐. 거의 모든 사진에 같이 있네.
10: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 부바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찾긴 힘들 텐데.
14: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을 거예요. 그렇지?
18: 그럼
14: 우리가 꼭 찾아드리자.
12: 좋았다.
10: 제발. 잘 다녀와.
11: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10: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어요? 동그란 얼굴에 코가 좀 커다란 남자예요.
14: 키는 좀 작은 편이고요.
17: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걸.
14: 혹시 검은색 기차 아세요?
18: 새카맣고 머리 위엔 굴뚝 같은 게 달려있어요.
17: 글쎄, 기차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10: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
14: 그러게.
10: 이제 어디 가서 찾지?
20: 얘들아! 안녕!
10: 디젤이구나.
14: 안녕.
20: 무슨 일 있어?
18: 우리가 부바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기로 했거든.
10: 근데 아직 못 찾았어. 한 친구는 너처럼 기차인데.
14: 디젤, 혹시 검은색 기차 알아? 굴뚝이 있고 증기도 나와.
20: 기차?
14: 그러고 보니 디젤이 알 수도 있겠다.
10: 그러게.
20: 검은색 기차에 굴뚝이 있다고? 누군지 알 것 같아.
18: 뭐? 정말이야?
20: 그래, 나한테 맡기라고.
12: 고마워, 디젤.
20: 뭐 이 정도 가지고.
12: 부바 할아버지!
13: 깜짝이야. 무슨 일이냐?
18: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14: 빨리 가요.
13: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희끼리 다녀오렴.
10: 오늘은 부바 할아버지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14: 빨리 가요. 네.
13: 그래, 알았다.
18: 빨리 가요.
10: 어서요.
13: 그래.
11: 꼬마 버스들은 부바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에 왔어요.
10: 부바 할아버지, 여기예요.
13: 여기가 어딘데?
18: 어디긴요. 옆을 한번 보세요.
13: 여긴 젊었을 때 친구들과 왔던 바다구나. 여길 어떻게 알았니?
14: 실은 부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봤거든요.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함께 오고 싶었어요.
13: 정말 고맙구나. 친구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0: 우바, 잘 지냈어?
13: 어? 스팀? 정말 오랜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0: 아이들이 얘 추억을 선물해주겠다고 찾아왔지 뭐야.
13: 그랬구만.
0: 아, 잠깐만.
21: 안녕, 부바.
13: 허브.
21: 이게 얼마 만이야?
13: 그러게, 정말 많이 변했구만.
22: 안녕하세요, 허브 아저씨.
10: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허브 아저씨였다니.
18: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21: 아직도 못 믿는 거니? 자, 여기 있다.
14: 어? 우와! 정말 신기하다.
13: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구만.
0: 여기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1: 그러게 말이야.
13: 아, 혹시 슈퍼 가면맨 기억해?
0: 당연하지.
13: 자동차가 위험할 땐 어디선가 나타난다.
23: 슈퍼 슈퍼 슈퍼 가면맨. 슈퍼 슈퍼 슈퍼.
14: 오바 할아버지 정말 신나 보인다. 그러게.
20: 스팀도 즐거워 보여.
0: 오바, 우리 오랜만에 그 놀이 할까?
13: 아, 얘들아, 너희도 같이 해볼래?
10: 부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했던 놀이요?
13: 그래.
12: 좋아요!
21: 그럼 출발해볼까?
0: 좋아, 출발합니다!
11: 꼬마 버스들 덕분에 부바가 최고의 휴가를 보냈네요. 꼬마 버스들 정말 멋져요.
10: 꼬마 버스들의 캠핑.
11: 운행을 마친 하요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0: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18: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10: 얼른 가서 쉬자.
18: 저건 윈디잖아. 윈디.
24: 어? 이게 누구야? 타요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브라보.
18: 정말 오랜만이야.
10: 잘 지냈어?
24: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12: 캠핑?
24: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10: 그게...
18: 한 번도 못 해봤어.
24: 저런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12: 정말?

0: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1: 우와, 캠핑 가보고 싶다.
2: 나도 나도.
0: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오,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1: 안녕 민지.
3: 어서 와, 얘들아.
1: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2: 네, 캠핑?
1: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2: 캠핑 가고 싶어요. 네.
4: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5: 아, 어?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4: 그러면 되겠다.
1: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6: 캠핑 준비는 이 로브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파라솔도 있어야지.
7: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1: 야호! 대박이면 캠핑 갔다. 와!
8: 얘들아.
1: 안녕.
8: 안녕. 그런데 로기는
9: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어?
10: 로기!
9: 여기서 뭐해?
6: 캠핑 준비 끝.
9: 캠핑 준비?
6: 이것 봐. 짜잔!
9: 이게 다 뭐야?
6: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9: 이걸 다 가져간다고?
6: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9: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6: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9: 아니, 그래도 두고 가.
6: 싫어, 가져갈 거야.
4: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2: 죄송해요.
4: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2: 네.
9: 모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6: 타요가 수레를 뺏지만 않았으니 다 타요 때문이야.
7: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시골로 출발했어요.
9: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6: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9: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6: 뭐? 잡동산이?
9: 얘들아, 싸우지 마.
5: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9: 얘들아, 안녕.
11: 띠띠뽀, 안녕.
9: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1: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9: 그래? 정말 재밌겠다. 태욱,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태욱이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1: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7: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10: 우와!
12: 멋지다!
4: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11: 네! 우와!
13: 난 이걸로 할래.
14: 난 이게 좋아.
15: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7: 마음에 쏙 들어요.
4: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9: 우와, 이거야! 내가 먼저 골랐어!
6: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9: 내가 먼저 왔거든!
4: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9: 네?
10: 네?
9: 네?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6: 싫어요!
4: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9: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6: 네가 옆으로 가.
9: 어? 얘들아.

0: 모여봐.
1: 무슨 일이에요?
2: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0: 짜잔! 보물찾기!
3: 우와, 재밌겠다!
0: 캠핑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2: 행운을 빌게.
0: 그럼 시작!
3: 우와!
4: 어딨지?
1: 이쪽인가?
4: 여기 있나?
1: 어? 와, 찾았다.
5: 어디 있는 거야?
1: 어?
5: 어?
1: 와, 찾았다.
5: 나도 찾았어.
0: 여기 있었네.
4: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1: 어?
0: 어, 저기 있다.
6: 보물이다.
1: 어?
0: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1: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2: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0: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야.
1: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7: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어?
0: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1: 어? 딱 맞아요!
0: 정말 다행이야.
1: 로기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로기.
4: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1: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4: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1: 뭐? 지사해.
8: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어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지면에 모였어요.
0: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3: 네!
2: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0: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9: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0: 그럼!
9: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5: 뭘? 피노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0: 멋진걸.
2: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1: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4: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1: 나도야, 로기.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4: 우린 친구잖아.
1: 로기.
4: 타이어.
8: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1: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4: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1: 그래. 반딧불이다.
4: 모두 나와 보세요.
3: 우와.
0: 아름다워.
5: 정말 예쁘다.
3: 우와.
8: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10: 키키키키.

0: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록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동.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덤덤한
3: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숲속에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2: 인식입니다.
4: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키키키키.
9: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기동.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덤덤한
3: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꾹꾹 누르면 다 됐다.
1: 린다 린다 그린다 쌤, 어서 가요 그린다 쌤. 마리가 아주 근사한 파티를 준비했대요. 마리 생일이잖아요.
0: 아하, 쌤도 들었지. 벌써 준비했지. 짠.
1: 오, 린다 쌤이네요. 마리한테 주는 그림 선물이에요?
0: 아니. 짜자잔. 생일 축하합니다.
1: 우와.
0: 쌤이 만든 깜짝 카드.
1: 린다 쌤, 저도요, 저도. 저도 깜짝 카드 만들어서 말이 줄래요.
0: 좋았어. 조화 카드는 이렇게 해볼까?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접고 다시 펼친 다음 돌려서 한 장만 올려. 그럼 준비 끝.
1: 그 다음은요?
0: 그 다음은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0: 좋아하는 마리한테 무슨 선물 주고 싶어?
1: 저는요, 책도 주고 싶고, 사탕도 주고 싶고, 곰돌이 인형도요. 많이 많이 주고 싶어요.

0: 와, 그렇게나 많이?
1: 네.
0: 상자가 아주 커야겠는걸?
2: 자, 이렇게 펼치면
1: 오, 상자 뚜껑이 열렸다.
2: 여기에 조아가 주고 싶은 책이랑 달콤한 사탕, 깜찍한 곰돌이까지.
1: 와.
2: 이제 다시 종이를 접어줄게. 자, 봐봐. 네. 마리가 상자를 열면 짠!
1: 와, 상자를 열면 선물이 가득해요. 이제 카드는 준비됐고. 아, 케이크! 린더쌤, 케이크를 잊을 뻔했어요.
0: 생일하면 케이크가 빠질 수 없지.
1: 네.
0: 쌤이 금방 만들어줄게.
1: 네네, 좋아요.
2: 이번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요만큼 양 옆을 잘라. 위로 한번 접었다가 펴주고 그리고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
1: 볼로 튀어나왔어요.
2: 그 위에도 한 번 더 자르고 접고 넣고 또 한 번 자르고 이렇게 하면
1: 어? 이건 계단 아니에요?
2: 계단 같아 보이지?
1: 네.
2: 잘 봐봐. 맛있게 꾸며줄게. 크림이 줄줄줄.
1: 맛있겠다.
2: 생일초도 그리고 리본을 얹고 이제 다시 접어볼까? 자, 기대하시라. 짜자잔.
1: 우와, 카드를 여니까 케이크가 짠. 선물 상자에 케이크까지. 마리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0: 우리 얼른 마리한테 가자.
1: 네, 좋아요.
0: 친구들도 깜짝 카드 주고 싶은 사람 있죠? 오늘 꼭 만들어봐요.
1: 만들어보세요.

0: 잡도록 좋아.
1: 오늘 삼삼이한테 줄 깜짝 카드를 만들 거야. 삼삼이 오기 전 빨리. 종이를 반 접어주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줄 거야.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반대쪽도 똑같이 두 번 자르고. 됐다. 이제 이걸 이렇게 펴서 볼로 튀어나오게 반대로 접어줄 거야.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됐다. 이 풀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칠해서

0: 내 사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줄게. 옆으로 놔두고 이제 색종이를 준비해서 삼삼이를 그려줘야지. 삼삼이는 머리가 뾰족뾰족하니까 그려주고 눈도 네 코랑 입까지 그려주고 다리까지 그려주면 됐다. 삼삼이도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서 삼삼이도 붙여줄 거야. 됐다. 좀 꾸며줘야겠다. 맞죠? 하트를 볼에 칠해서 위에다가 붙여주고 네잎클로버도 붙여줘야겠다. 삼삼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구름 이렇게 붙이고 구름을 한 개 더 붙여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다 됐다!
1: 어? 혜원이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뭐하고 있었어?
2: 삼삼이 주려고 카드 만들고 있었지.
1: 카드?
2: 볼래? 짜잔!
1: 깜짝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2: 재밌지?
1: 잠깐! 뭐라고 써있는 거지? 삼삼이 눈은 초롱초롱해? 우와! 이렇게 감동적인 카드는 처음이야! 내 눈이 초롱초롱한 걸 알아준 건 혜원이가 처음이야! 나 정말 감동받았어! 고마워, 혜원아!
2: 나도 고마워, 삼삼아!
1: 더 볼래, 내 눈? 삼삼!
3: 저는 5살 장사원입니다. 아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기가 눈을 뜨는 그림이에요. 감사합니다.
4: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0: 어려운 걸 해냈구나.
1: 아이고 잘하네.
2: 너를 정말 응원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 상처엔
2: 순한기계.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0: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차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0: 펜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0: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재물로 패션쇼를 구하라. 요한 곰기 우주 평화를 위해 대결을 선포한다. 하차 퓨퓨퓨퓨 퓨퓨 하차 하하하옆옆 자자.
1: 곰기
2: 뭐해?
0: 너희들 거기 있었니?
1: 곰기 거울 보면서 악당 물리치는 연습했구나.
0: 실은 나 이 요원복만 입으면 거울 보고 싶거든. 이 옷 언제 봐도 멋져.
2: 맞아. 그 요원복 우주 최고 디자이너 라라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 보라다 요원복의 디자이너 라라쌤은 오랜 세월 각종 요원복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작이 바로
3: 신이시여, 이 옷을 정말 제가 디자인했단 말입니까? 퍼펙트.
2: 곰기의 요원복이지.
0: 맞아 맞아, 이 요원복 덕분에 출동할 맛이 난다니까. 어? 웬일? 라라쌤이야!
1: 라라쌤?
0: 안녕하셨어요, 라라쌤!
4: 안녕하셨어요!
5: 안녕했어요. 딱 한 가지 문제만 빼면 말이죠.
0: 문제요?
1: 무슨 일인데요, 라라쌤?
5: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패션쇼를 열게 됐는데.
4: 우와! 패션쇼!
5: 옷은 15벌인데 모델이 8명 뿐이야. 혹시 모델을 구해줄 수 있어요?
4: 그럼요, 라라쌤!
2: 저희가 모델을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말고 패션쇼 준비하세요.
5: 역시 요원들. 그럼 믿고 기다릴게요.

0: 차차 그러니까
1: 옷은 15벌 모델은 8명 모델이 옷을 한 벌씩 입었을 때 더 필요한 모델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 빼기 8은 7. 7명이 더 필요해.
0: 자, 7명의 모델을 찾아 출동하기 전에
2: 깐깐한 라라쌤의 일을 도울 땐 확인 또 확인해야 해.
3: 맞아.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해보자. 필요한 모델의 수를 구하려면 15 빼기 8을 해야 해. 이때 15를 1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15에서 며칠 빼야 하지?
4: 5!
3: 그렇지. 이제 10이 됐어.
1: 근데 우리가 원래 빼기로 한 건 8이잖아.
3: 맞아. 5는 이미 뺐으니 며칠 더 빼면 될까?
4: 3!
3: 그렇지. 10에서 3을 빼면 정답은?
4: 7!
3: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모델은 7명이 맞아.
0: 좋아. 그럼 이제 출동!
2: 하기 전에? 정말 7명이 맞는지 이런 방법으로도 확인해보자. 15 빼기 8을 하는 또 다른 방법. 15를 10과 5로 가르는 거야. 그런 다음 10에서 8을 빼면
1: 2가 남아.
2: 2에 나머지 5를 더하면 정답은
4: 7.
2: 그래서 더 필요한 모델은 7명이 확실해.
0: 좋았어. 자, 이제 진짜 철.
1: 똥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가 모델을 하면 되잖아.
3: 우와, 좋아. 나 모델 해보고 싶었다고.
2: 나도. 그럼 우리 셋에다가 누구나 요원들 4명 더 부르면
4: 7명이 딱이네!
5: 말도 안 돼! 너무 힘들어하니?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꿈일 거야. 릴렉스. 네, 요원들.
0: 라라쌤, 필요하신 모델 7명 준비됐습니다!
6: 하나! 둘, 셋, 넷,
3: 다섯,
2: 여섯,
0: 일곱!
5: 고마워요, 요원들. 근데 문제가 또 생겼답니다.
3: 또 무슨 문제예요?
5: 그게 패션쇼를 보러 오기로 한 관람객이 모두 17분인데 그중 8분만 도착했어요. 다른 분들은 오던 길에 배가 고장나서 무인도에 고립돼 있다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패션쇼 망한 것 같아.
2: 그런 말씀 마세요, 라라쌤.
1: 맞아요. 무인도에 계신 분들, 우리 요원들과 함께 구출해오겠습니다.
4: 그러겠습니다.
5: 역시 요원들. 그럼 빨리 서둘러줘요.
3: 자, 관람객은 모두 17명.
2: 그중 도착한 사람은 8명.
1: 무인도에 갇힌 사람의 수는 17 빼기 8을 하면 알 수 있다고. 17 빼기 8에서 8을 7과 1로 가르면 17 빼기 7은

0: 60 빼기 8은
1: 2.
0: 2 더하기 7은
1: 9.
2: 좋아. 그럼 무인도에 9명을 구하러
1: 출동!
3: 무인도가 어딨지?

0: 이번 패션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모두 요원들 덕분이에요.
1: 별 말씀을요. 백스텝을 잘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노! 고! 나!
2: 대적단이 나타날 날짜는
3: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누구나 탐정사무소 사건이 들어왔다. 오늘의 사건, 대적단이 박물관의 방금동상을 노리고 있다. 과연 대적단은 언제 쳐들어올 것인가? 날짜를 추리해라.
2: 이게 해적 선장의 탄력이라고?
4: 응, 오늘 아침 입수했지.
5: 역시 잘했군, 토토탐정. 분명 날짜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야.

0: 이상한 점이 없는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자.
1: 좋아.
2: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은 7일. 맞군.
3: 찾았다, 수상한 점. 2월 끝나는 날짜가 28일이야.
0: 아, 2월은 원래 다른 달보다 더 짧아. 여기도 문제 없음.
2: 1년은 모두 12달이지.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해볼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12달도 다 있네. 그냥 평범한 달력인가 봐.
2: 잠깐! 저기 12월 마지막 날짜를 봐.
3: 어디?
2: 12월 31일에 뭔가 적혀있다고.
0: 설마 황금 동상을 훔치는 날?
2: 아니 이건 선장님 생일?
0: 뭐야, 별거 아니었네.
2: 그러네, 일단 달력에는 아무 단서가 없는 것 같아.
3: 탐정대! 여기 정보가 들어왔어!

0: 그냥 해적단이 부르는 노래 아니야?
1: 아니야, 아니야! 노래를 다시 불러보자!
2: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10월이 지나면 간다네.
1: 오! 엄청난 단서야! 1년 12달 중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을 찾아보자고! 1월은 31일이 마지막 날이고 2월은 28일로 끝나. 3월 다시 31일. 4월은 30일.
0: 5월은 31일. 6월은 30일로 끝나. 7월은 31일. 그리고 8월도 31일.
2: 9월은 30일. 10월은 31일이야. 11월은 30일. 마지막으로 12월은 31일.
1: 그럼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을 다 모아보면
3: 2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1: 완벽하고.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중 10월이 지난 달은 바로
3: 12월! 예!
1: 멋진 추리였다, 탐정들!
4: 하지만 정확한 날을 찾으려면 정보가 더 필요해.
1: 맞아, 추가 단서가 필요해.
0: 와, 또 다른 정보야! 당장 확인해보자!
5: 얘들아, 내가 박물관에 쳐들어갈 날짜를 드디어 정했다. 바로 12일.
6: 아,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5: 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날에서 두 번째 목요일 일주일 뒤가 딱일 것 같다.
4: 뭔 말이지?
6: 그게 무슨 말이야?
5: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 달, 우리가 정한 달에 두 번째 목요일 일주일 뒤라고.
4: 아우, 뭔 소리야?

0: 뭐라고 했어? 아, 그래 내가 보여줄게. 정말. 어이, 뭐야? 내 달력 어디 있는 거지? 내 달력 어디 있어? 내 달력 어디냐고? 아, 정말 어디 있는 거야?
1: 12월 두 번째 목요일에 일주일 뒤!
2: 그런데 그게 언제야?
1: 그러게.
3: 일단 두 번째 목요일부터 찾아보자. 목요일은 이렇게 다 같은 줄에 있어.
2: 그러네. 달력에서 한 줄은 모두 같은 요일인가 봐.
1: 아하! 그럼 12월의 목요일은 7일, 14일, 21일, 28일이군.
3: 그중 두 번째 목요일은
4: 14일.
1: 좋아. 두 번째 목요일은 14일. 이제 일주일 뒤만 알면 되겠군.
2: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아하! 일주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이야.
1: 허! 일주일은 7일. 그렇다면 일주일 뒤는 7일 뒤.
3: 그렇지. 그러니까 14일의 일주일 뒤는
4: 21일.
1: 적들이 황금 동상을 훔친 날짜는 바로
4: 12월 21일 목요일.
0: 여기에 분명 황금 동상이 있다고 했는데.
1: 황금 동상 대신 황금금기
0: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1: 차하! 궁금한가? 달력을 볼 수 있으면 누구나 해적을 잡을 수 있다.

0: 에휴.
1: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헤이! 어? 뭐야?
0: 어? 곰기 안녕?
1: 어, 슈퍼맨! 너 뭐하냐?
0: 아주 중요한 날. 그 중요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1: 그게 무슨 날인데?
0: 이 문제를 풀면 알려주도록 하지. 슈퍼 슈퍼 뿅.
1: 너
0: 여기 달력에 표시된 날짜 보이나? 이 날짜의 일주일 전이 바로 그

0: 저는
1: 21
0: 잘했어 요원들. 예!
2: 이 중요한 날의 날짜를 마치다니 축하한다 곤께.
0: 축한다고?
2: 1월 20일은 바로바로 야! 내 생일이니까. 선물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0: 저기요,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요원들도 달력에 생일을 표시해봐. 이 곰기가 꼭 기억할게.
3: 공기 공기 공기
4: who am I
3: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who am I
3: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0: let's go
6: 1 2 3 4 5 6 7 8 9 10
0: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하나 줄까? 잠깐만. 다 줘서 없네.
1: 줘도 안 받을 거거든.
0: 맞아. 부럽겠지. 나 같은 대스타가 아니고서야 은하수 나라에는 평생 갈 수도 없을 테니.
1: 부럽긴 뭐가 부러워. 적어도 눈꽃나라 정도는 가야 대스타지. 나처럼.
2: 네가 눈꽃나라에 간다고? 그 미사들?
0: 잠깐만, 아, 나 너무 흥분했어. 맞아, 갈 수 있겠지, 한 100년 뒤?
1: 100년? 그건 너나 그렇겠지.
3: 노라라, 네가 어떻게 눈꽃나라...
1: 조만간 눈꽃나라에 다녀올 테니까 넌 사진 구경이나 하라고.
0: 눈꽃나라에 갔다 오는지 말든지 지켜볼게. 아, 비켜줄래? 비켜!
4: 노라라, 근데 눈꽃나라에 간다네 아주 대단하군. 거기까지 어떻게 갈 셈인가? 기차 아니면 비행기?
1: 아, 몰라.
4: 노라라, 알려줘. 난 너무 궁금하다.
5: 노라라 기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6: 당연하지. 노래짱이랑 노라라는 예전부터 오래된 라이벌이거든.
7: 맨날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더니 이번엔 여행에 꽂혔나 보네, 둘 다.
1: 내가 제일 잘 나가.
8: 아우, 노라라. 노래짱 때문에 아주 약이 많이 올랐군. 좋아. 두 사람의 질투심이 더 활활 불타오도록 이 몸이 좀 나서볼까?
1: 은하수 나라가 뭐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해놨네. 아, 부러워. 아, 배 아파. 아, 부러워. 그나저나 눈꽃나라에 가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어떡하냐옹, 어떡하냐옹.
8: 내가 있잖아, 놀아라.
1: 단추마녀.
8: 우리 딩동시에 자존심 있는데 놀아라가 노래짱한테 밀리는 걸 내가 가만히 볼 수만은 없지.
1: 내가 노래짱한테 밀린다.
8: 그래, 요즘 장난감 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가 노래짱이라던데.
1: 나도 잘 나가거든.
8: 뭐 어쨌든 말이야. 너도 내가 좀만 도와주면 눈꽃나라에 갔다 온 대스타가 될 수 있는데.
1: 내가 눈꽃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어떻게?
8: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갔다 온 척은 할 수 있지.
1: 뭐야, 진짜 갔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
8: 아이, 진짜 갔다 온 게 뭐가 중요해. 노래짱한테 자랑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1: 그런가?
8: 대신 하트몬드 3개만 주면 돼.
1: 하트몬드 3?
8: 아, 직접 여행 가는 것도 훨씬 싸지. 얘 3개면 거저다 거저.
1: 아이, 그렇지 마.
8: 아, 뭐 싫음 말고.
1: 아니야, 할게.
8: 좋아, 노래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야.
9: 문은 잘 잠갔겠지?
10: 그럼 노래 연습한다고 도서관을 통째로 빌렸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5: 단추만이랑 놀아라잖아.
8: 자, 그럼 하트몬드부터.
10: 여기. 근데 여길 진짜 눈꽃 날아간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8: 아, 그럼 넌 나만 믿으라고. 준비됐지 뭔지. 나와라 눈꽃 날아.
6: 눈꽃 날아왔습니다.
3: 아, 뭐야 이 어설픈 사진은.
8: 뭐? 어설프다니. 이게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는데. 넌 나만 믿고. 자, 이거나 입으라고. 자.
3: 이게 뭐야?
8: 아, 뭐긴 뭐야. 의상이지.
5: 노라라 단추마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눈꽃나라에 갔다 온 척 꾸미려는 거야? 그건 속이는 거잖아.
3: 아, 그게...
8: 오죽하면 노라라가 이러겠니?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랐는데 잘 됐다. 하루 너도 좀 와서 도우렴.
5: 나도?
8: 아, 그럼. 잘못하면 노라라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루 너 친구로서 안 도와줄 거야?
6: 안 도와줄 거야?
5: 그래? 하지만.
10: 그래, 하루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하루야.
6: 여기는 눈꽃나라. 눈 내린다. 바람 분다.
8: 어, 너무 좋다. 아, 다리 하락해. 아,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옳지?
6: 좋아, 좋아.
10: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가짜 같은데? 이거 믿을까?
8: 아, 시끄러워. 너 나만 믿으라고 했지. 포즈나 제대로 취하라고.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보고. 아, 너무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6: 어머, 어머, 어머. 빅뉴스, 빅뉴스!
11: 뭐더라? 이 불이라도 났냐려?
6: 아니, 응? 눈꽃 나라에 간 노라라 사진이 올라왔어!
11: 야! 뭐더라? 눈꽃 나라?
6: 응!

부럽다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네. 다들 완전 속아 넘어갔잖아. 노래짱, 너 배 좀 아플 거다. 어디 보자. 뭐야, 노래짱이 또 여행 사진을 올렸네?

0: 여긴 어디야?
1: 용궁실? 여긴 진짜 가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간 거야?
0: 자.
2: 아, 잘 받을게. 아유, 노래짱 용궁실 갈 줄 또 누가 알았겠니?
0: 이번엔 진짜 노래짱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된다고.
2: 알았어, 알았어. 너는 더 좋은 데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1: 이런 소리가 나나?
3: 나도 몰라. 우주에 가본 적 없는데 나.
2: 소리가 뭐가 중요해. 포즈나 제대로 취하라고. 그래. 자, 다시. 자, 해보고. 우주다, 우주. 좋아요. 좋아, 좋아.
4: 이거 전부 가짜잖아. 노라라, 꼭 이렇게 해야 돼?
2: 아이, 시끄러, 이하리. 너 노라라를 돕지 않을 생각이야?
1: 하루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어?
5: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6: 무슨 일이지? 혹시 괴물이라도 나타났나?
5: 아니, 그게 아니라 노라라가 우주여행을 다녀왔어!
6: 뭐라고? 아이, 나도 아직 못 가본 우주를? 뭐야 이거? 진짜잖아!
7: 거기 가려면 하트몬드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간 거지?
5: 그러게, 이상하네.
0: 이번에야말로 노래짱이 날 부러워하겠지.
1: 이거 뭐야? 이번에 구름 나라?
0: 어떡해, 하트몬드도 다 썼는데.
4: 노라라, 나 이제 못하겠어. 친구들 속이는 게 내 마음에 너무 찔려.
1: 안 돼, 하루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딱 더 도와주라. 제발.
4: 노라라, 들통나기 전에 친구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자.
1: 안 돼, 안 돼, 하루야.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8: 킹스스 TV의 킹스스입니다. 유후! 오늘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라라의 우주여행과 노래짱의 구름나라 여행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후! 이곳에 가려면 하트몬드가 500개나 뜬다고 하는데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9: 거짓말이다!
10: 아, 우주국도 아니고 우주나라를 어떻게 가냐?
8: 네?
10: 구름나라도 사진이랑 다르게 생겼음.
8: 그렇다면
9: 거짓말이다.
8: 진정 거짓이란 말입니까?
6: 아니, 그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가짜.
7: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6: 노라라에게 우주 영웅 사인까지 받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노라라, 마침 잘 왔어. 그 우주여행 다녀온 게 맞지? 나에게 준 이 우주영웅 사인, 이거 진짜인 거지?
1: 당연하지.
10: 노라라, 정말이야? 너 지금 거짓말했다고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
1: 뭐라고?
11: 얘들아, 그게 사실은 노라는 우주 다니고 거기를 가서 벽을 찔러고 눈스프레이를 뿌리라고.
10: 뭐? 내 그럴 줄 알았지.
6: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았다 이거.
11: 얘들아, 속여서 미안해.
7: 아니야, 하루.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음 노라라도 단추마녀한테 하트몬드만 빼앗겼을 거야.

0: 또또또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춘

0: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옥스퍼드 탕.
1: 아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뽀로로 동안어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어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어라 캐슬.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0: Division. It means divide.
1: Division.

0: Read this math formula aloud. 2 plus 2 equals 4. Plus means add, and equal means the same.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순환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생수와 야식,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음악이 멈추면 얼음.

0: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이번엔 내 차례.
3: 나도 술래.
0: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2: 멈춰. 네 차례야, 레미.
1: 함께 춤추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좋아, 날씨가 술래해.

0: 라시가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왜 그래 도도?
3: 나도 술래하고 싶어.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play, dance,
1: sing.
0: Oh, sing.
2: Hey, Ant, what are you doing?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승환길게.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

0: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뭉뿌리랑 노래해!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차서

0: 그게냐?
1: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2: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1: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3: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0: 좋다냐?
1: 나도
0: 신난다냐?
3: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뭘 만들어 볼까? Something sweet, something fruity, something hot. 네, 뭐가 달콤하고 과일도록하고 따뜻한 corn soup bread pudding. Yes, we're making corn soup bread pudding today. 그 식빵 푸딩 만들어 볼 거예요.

condensed milk, 연유, sugar powder, powdered sugar, and thyme. Thyme 있어요. We put on some raspberries, some here, and a little here. 아, 그리고 이세베리 소드대, 아니면 다른 과일, 다른 열매 소드대요. 마음 듣는 과일 하세요. We put on some blueberries, and we put on some cranberries. Here. Oh. And here. And now we put on the sugar. 이제 우리 설탕 위에 뿌려요. We need a sieve.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아, 그리고 그냥 설탕 소도 됐지만 아주 예쁜 브레드 푸딩 만들고 싶을 때 sugar powder 쓰세요. Powdered sugar. We put the sugar in the sieve and we go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It's snowing. It's Christmas. Just before I tapped the sieve. T-A-P tap. 이거 살짝 만지는 거, 살짝 때리는 거. 힘 쓰는 거 말고 그냥 tap tap tap tap. Now it's time for time. Time, T-I-M-E, 시간, and time, T-H-Y-M-E. This is thyme. 이것은 thyme이요. Herb이요. It's a kind of herb. 뭐 유럽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 그리스 시대부터 많이 쓰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And we put the thyme on the pudding. 이렇게 thyme 몇 개만 이렇게 예쁘게 넣는 거예요. It's done. 이제 우리의 콘 수프레드 푸딩 완성됐습니다.

0: Now it's time to taste. 맛보기. Here we go. Wow. I had a cranberry in my mouth.
1: 제가 크랜베리 하나 먹었어요. 그 달콤한 빵, 그 브레드 푸딩하고 그 샤프한 크랜베리 맛은 되게 좋아요.
0: Wow. It's sweet. It's delicious. It's perfect for a cold day. We made corn soup bread pudding. 우리는 corn soup bread pudding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I'll make you something even more delicious.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See you soon. Goodbye.

boys, mom and dad.

0: up ice cream.
1: Volume up ice cream.
0: Let's try it.
1: Uh-hu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오또 나 속상해.
1: 우두두. 아 왜 속상한데?
0: 엄마 아빠가 싸웠어.
2: 소세지 반찬.
0: 아빠가 음식을 덜어먹지 않고 남겼다고. 엄마는 화를 내고 아빠도 짜증을 냈어.
3: 들어오지도 마. 왜 들어오니? 이것도 다 내 돈 주고
1: 그랬구나.
0: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정말 속상해.
1: 그러게.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 부부한테 좀 배우셔야겠도도.
0: 알바트로스?
1: 응, 알바트로스. 새 이름이야.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새 중에 크기가 가장 커. 한번 날아오르려면 이렇게 날개를 퍼덕거려야 하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아주아주 아주 오래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날 수가 있도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나는 법?
1: 응? 아니,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 알바트로스는 부부끼리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거든. 봐봐. 남편 알찬씨, 부인 알송씨.
4: 우와, 엄청 다정해 보인다.
1: 알바트로스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헤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함께 살아.
0: 아, 그렇구나. 나 알바트로스 만나볼래.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만나서 물어볼래.
1: 어드더 좋았어. 그럼 그린 조끼 꾸조대
0: 알바트로스를 만나러

0: 알바트로스를 구해줘.
1: 저기야, 저기.
2: 알겠어, 도도.
3: 어지러워.
0: 여기 어디 알바트로스가. 저거 봐. 저렇게 서로 좋아한다니까.
3: 그러게.
0: 아이, 송샤. 아이, 찬샤.
4: 어? 도도.
5: 도도?
0: 뭐라고?
6: 알찬 씨는 없다. 이제부터 나 알통이가 알송 씨 짝꿍이요.
0: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알찬 씨랑은?
4: 알찬 씨랑은 끝이야.
3: 뭐야? 알바트로스는 한번 짝을 해주면 평생 함께 산다며.
0: 저도 그러게. 어떻게? 어떻게 알바트로스가 이럴 수가 있어?
3: 아, 도도 진정해봐. 숨 크게 쉬고.
4: 그래, 진정해, 도도.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도 사정이 있다고.
0: 사정? 무슨 사정?
4: 일단 알통 씨는 나중에 봐요.
6: 빨리 와야 돼. 또 보고 싶으니까.
0: 자, 어서 말해봐, 도도. 어떻게 된 거야?
4: 그러니까 1년쯤 전이었어. 그때 우린 서로를 엄청 사랑했지. 어머! 어머, 됐지, 됐지!
7: 우리 예쁜 알송씨 배고프군요. 제가 맛있는 물고기 구해올게요.
4: 조심해서 다녀와요. I love you.
7: I love you.
4: 그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
6: 이제 그만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 남편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아.
4: 아니에요. 꼭 돌아올 거예요.
6: 과연 그럴까? 이제 곧 짝짓기 철이 시작돼요. 그러지 말고 나 알통이랑 결혼합시다. 나랑 결혼해서 같이 밥도 먹고, 에? 짝짓기도 하고, 에? 새끼도 낳고, 에? 행복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 알성씨,
4: 어떡하지? 나 흔들려.
0: 그랬구나. 아니, 근데 남편 알찬씨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거더더?
3: 그러게, 무슨 일 있나?
4: 근데 나뿐이 아니야. 알쑥이네도 애도, 알짠애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했어.
3: 뭐람?
0: 알바트로스 부부의 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만.
3: 그러게. 우리가 알찬 씨를 찾아보자.
0: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알송 씨. 우리가 남편을 찾아올 테니까. 그린조끼 구조대 출동!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면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3: 아, 물고기한테 물어보자.
0: 응?
3: 물고기야!
0: 물고기야!
8: 물고기? 나?
0: 아니, 물고기, 너.
8: 아, 불고기. 나 불고기 좋아하지.
0: 으유, 됐고. 혹시 알바트로스 못 봤다더?
8: 알바 트로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0: 아이야,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다.
3: 물고기야, 너 괜찮아?
8: 아, 나 안 괜찮아. 바닷물이 뜨끈뜨끈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3: 뭐? 바닷물이 뜨끈뜨끈? 뜨끈뜨끈하다고?
8: 응, 언제부턴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닷물도 더워졌거든. 그래서 나 배고파.
0: 앙, 바다가 더워졌는데 배는 왜 고프더더?
8: 아, 몰라.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바다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 나 간다.
3: 어, 잠깐, 잠깐. 여기 너 말고 다른 물고기는 없어?
8: 어, 없어. 바다가 더워지니까 물고기들도 다 사라졌어. 아휴, 나 진짜 간다.
3: 어? 나 갔네. 너, 근데 바다가 더워졌는데 왜 물고기들이 없지?
0: 난 알 것 같어도.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뜨거워지면 바닷물도 뜨거워지는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거더더.
3: 아, 그럼 알천 씨, 이렇게 된 건 아닐까?
0: 어떻게?

0: 발전 씨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왔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던 거야.
1: 아무리 찾아도 물고기가 없네. 더 멀리 가봐야겠다.
0: 그래서 물고기를 찾아 더 멀리 더 멀리 날아간 거지.
2: 어드더 맞네 맞아. 그럼 우리 알찬 씨를 찾아서 더 멀리 날아가 보도도.
0: 좋아. 근데 어떡해? 도전 내지 못하잖아.
2: 요정들의 힘을 빌려봐야지. 멸종 동물들의 정령들이여, 도도에게 알바트로스처럼 날 수 있는 힘을 주자자자자자! 이번엔 알바트로스처럼 시속 127km로 날아보겠다. 준비됐냐?
3: 준비됐어.
2: 좋아, 간다. 어디다?
3: 저기.
2: 드디어 찾았다.
1: 도도.
2: 알찬 씨, 먹이 찾으러 간 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다.
0: 맞아요.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1: 그게 가까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물고기를 찾으러 멀리 오다 보니 그만.
2: 어? 그린이 말이 맞았네.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져서 물고기를 찾아 멀리까지 온 거였어.
1: 네, 그러다 보니. 가만, 곧 짝짓기 철이네. 아이, 깜빡하고 있었어요.
2: 자, 어서 돌아갑시다.
0: 빨리요. 알송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1: 네, 얼른 가요. 출발.
2: 출발.
0: 출발.
1: 참. 여보.
4: 알찬 씨.
1: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4: 아니에요. 당신을 믿지 못한 나도 너무 미안해요.
2: 두 분 잘못이 아니더더. 모든 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더더.
0: 맞아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두 분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주세요.
5: 그럴게요. 약속.
2: 약속.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좋다. 알바트로스를 지키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음식 쓰레기 줄이기.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기지 않으면 음식 쓰레기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더죠.
6: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나 잘했지?
7: 잘했죠. 이렇게 해야 음식 쓰레기도 안 남고 지구온난화도 막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린아?
8: 네.
6: 잘 먹겠습니다.
7: 맛있게 먹자.
8: 잘 먹겠습니다.
7: 그린이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 상처엔
10: 순한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3: 키키키키.
14: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이제 한번 돌려보세요.
3: 어, 그래. 한번 해볼게요.
4: 잘 된다. 아이고, 우리 지하 간호사님 손이 약손이네, 약손.
2: 아, 머리야.
3: 머리?
2: 오, 아, 여기 동물병원 맞죠? 어.
5: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골치야.
3: 머리가 왜 아프지? 어디 부딪혔나?
5: 아니면 평소에 빈혈이 있으세요?
2: 아, 그게 아니고 수컷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 수컷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골치 아파 정말.
3: 그러게 골치 아프다.
6: 오늘의 환자 큰 극락조 암컷. 어떤 짝을 선택할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7: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수컷 극락조들이 많아서 고민이라는 건가요?
2: 네.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인기가 많아도 참 피곤해요. 아, 이런 기분 잘 모르시죠?
7: 네? 저도 알거든요. 저도 따라다니는 요정들 많거든요.
2: 어디?
8: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어디서 그분들을 만나신 거죠?
2: 아, 그 나는 홀로 라는 모임에서.
7: 나는 홀로? 홀로?
9: 외로움은 겪을 만큼 겪었다. 홀로 사는 극락조들의 솔로 탈출.
2: 홀로 사는 극락조들이 모여 짝도 찾고 데이트도 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8: 이제 진짜 무서워. 누가 진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데요?

0: 암컷 새는 저 하나뿐이더라고요. 마침 수컷 새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1: 화려한 비주얼, 큰 극락조, 큰 돌씨! 섬세한 발레리노, 꼬리비녀 극락조, 꼬비씨! 극락조계 개그맨, 어깨걸이 극락조, 깨락씨! 수줍음 초가, 정원새로도 알려진 바워새, 정원씨!
2: 우와, 다 멋진다.
3: 첫눈에 팍 마음에 드는 새는 없었나요?
0: 아무래도 제가 큰 극락주이다 보니 화려한 큰돌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4: 와, 멋있다.
5: 안녕하세요. 전 큰 극락주 큰돌이라고 해요. 홀로 지낸 지는 2년 됐고요. 아, 이 모임에서 꼭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0: 저...
5: 아, 예.
0: 깃털이 정말 우아하고 화려하세요. 혹시 따로 관리 받으시나요?
5: 아... 이거 말씀이시군요. 그건 문제로 내죠. 큰 극락조의 암컷은 큰 순씨처럼 갈색이지만 수컷은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하죠. 수컷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적들에게 큰 깃털로 겁주려고. 2번,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3: 깃털은 적한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2: 맞아. 정답은 2번.
0: 맞아요. 정답은 2번.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제 선택. 우리 암컷은 화려한 수컷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몰라 몰라. 부끄러워 진짜. 아, 나 막 빨개지고 막 그래. 깃털이 화려하고 인기 나는 게

0: 건강해 보여. 저기 근처에 보세요. 큰손 너무 놀랐다. 근데 큰 돌씨는 어디 갔지?
1: 위험할 땐 잽싸게 숨어야 살아남지.
0: 우와, 화려하면 저게 눈에 띄기 쉬운데 아직 살아있다는 건 생존 능력도 대단하다는 거야.
1: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여기 있어. 큰 극락조 수컷은 막 뛰며 암컷을 부르다 뒤로 돌아 황금빛 꼬리 기스로 암컷을 유혹하죠.
2: 아니 큰 돌림한테 반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큰 돌림 선택하시지.
0: 아 그게요. 꼬비님을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 큰손 못 말려.
3: 응? 꼬리비녀 극락조 꼬비님요?
0: 네. 꼬비님 생각나.
4: 와!
5: 나 저분이 제일 궁금해.
4: 오, 멋있어.
6: 안녕하세요. 발레리노로 활동하고 있는 꼬리비녀 극락조 꼬비입니다.
5: 발레리노.
6: 큰순님께서 제 여자친구가 돼주신다면 오직 너만을 위한 공연을 보여주겠어.
0: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4: 뭐야?
0: 너무 섬세해.
4: 뭐야? 아니 섬세하다. 정말 한 편의 발레를 보는 것 같아.
7: 비녀 같은 머리깃이 여섯 개 있어서 우릴 꼬리 비녀 극락조라고 하죠.
2: 어? 암컷이다!
7: 그리고 암컷이 날아들면 제 공연에 와주신 암컷에게 인사.
3: 우와, 정말 발레를 추는 것 같아.
0: 아름다워. 큰 손 반할 뻔.
8: 가. 빙글빙글 돌아서 그대로 나가세요. 그대로.
6: 네.
8: 쭉. 그렇지, 그렇지.
0: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3: 뭐야?
2: 아, 이 깨랑님이 방해했네.
0: 맞아요. 깨랑님이.
8: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좀 떨린다. 유머 있는 수컷, 어깨걸이 극락조 깨락이에요. 박수! 여러분 너무 지루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유머! 방귀를 두 번 뀌면?
0: 글쎄요.
8: 공개합니다. 방귀를 두 번 뀌면 뿡! 뿡! 뿡뿡이에요!
4: 아, 너무 재미없다.

0: 있었는데.
1: 그럼 내가 할 걸.
2: 이게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꼬비님. 꼬비님 춤은 너무 진지해요.
1: 뭐라고요?
2: 아니, 요즘은 사랑의 춤도 유머가 있어야 선택을 받죠. 바로 이렇게요. 변신!

어깨에 망토 같은 넓은 깃을 걸고 또 목엔 파란색 턱받이를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름은 어깨걸이.

0: 내가 큰손이었으면 나 무조건 결합시다.
1: 아이 잠깐 잠깐. 아 근데 너무 좀 가벼워 보이지 않냐? 나라면 섬세한 발레리노 꼬비 씨.
2: 아 그니까요. 진짜 고민되죠. 근데 마지막이 정말 최고였어요.

0: 우와, 아직 부족해. 아, 정원을 꾸며야겠어. 우린 꽃을 물어다 꽃밭도 꾸미고 다양한 물건들을 물어다 알록달록 정원을 꾸며요. 그래,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다. 수영장과 정원이 있는 집 완성. 이제 여자친구만 생기면 돼. 마지막까지 보니까 진짜 고민되기는 하네요.
1: 아, 그쵸. 아, 누굴 선택해야 할지. 아, 정말 머리 아파요. 아우.
2: 아, 결혼할 때 집이 좀 세긴 한데.
3: 큰순씨!
4: 큰순씨!
3: 어딨어요?
4: 큰순씨, 여기 왔죠?
3: 큰순씨!
4: 큰순씨!
5: 큰순씨!
3: 큰순씨!
4: 큰순씨!
1: 큰순, 어떡해!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따라와?
0: 아, 그니까요! 대단한 거라고요!
3: 얼른 집에다 가세요. 큰순씨는 절 좋아한다니까요.
5: 제 춤에 반했다고요.
4: 큰순씨는 웃긴 남자 좋아합니다.
3: 아닐걸요.
0: 자자 여러분, 큰순 씨 왔습니다.
3: 뭐? 큰순 씨. 큰순 씨.
5: 아, 선택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4: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인정할게요.
3: 후회 없는 선택만 해주세요.
0: 어? 근데 정원 씨는 없네요.
4: 네, 정원 씨는 이미 다른 새와 현실 커플이 되었습니다.
1: 잠시만이라도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분 다 정말 좋았지만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4: 나다.
3: Yes, yes.
4: 나다.
1: 제 최종 선택은 저랑 같은 큰 극락주, 큰돌 씨를 선택할게요.
3: 저요? 왜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 화려하면 당할 수가 없지. 아,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큰돌 씨.
1: 큰돌 씨, 어서 가서 데이트해요.
3: 좋아요.
5: 어차피 큰 극락조 선택하는 거였어?
4: 우리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예요?
5: 아, 그러니까요. 아.
0: 그렇게 큰순이와 큰돌 씨는 홀로 지내는 외로운 삶에서 탈출해 즐거운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타운.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 상처엔
6: 승환길게.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나는 비상구 슈.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급히 대피해야 할 땐 나 비상구를 찾아주세요. 휙 휙 휙.
1: 어? 비상구, 내가 사람들을 대피하게 도와준다고? 어림없다. 아니, 천지군을 피하다니.
0: 비상구가 파괴되면 큰일 난다고요. 난 절대 파괴될 수 없어요.
1: 거기서라.
2: 한글의 비상구가 위험해. 한글을 구하러 떠나자. 어린이 용사 변신!

0: 다음의 나라로 떠나자.
1: 우리도 함께 가자. 아, 이,
2: 야,
3: 한일 용사 출동!
0: 어린이 용사 출동!

0: 있는 비상구가 어디에 있지?
1: 도망가자!
0: 한글 비상구야! 비상구야! 거기서 우리가 지켜줄게!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저것 좀 봐! 우리가 찾는 비상구야! 아니야! 이건 좀 다르게 생겼어! 이건 공사 중 표지판이야. 여긴 공사하는 곳이라고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 삽을 들고 흙을 파고 있는 모습이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혹시 비상구 보셨어요? 아, 저쪽인가 봐. 고맙습니다.
2: 가보자.
3: 아니, 어디로 도망간 거야? 야! 어? 야! 누구야? 어린 용사가 비상구를 못 찾게 막아야 해.
0: 여긴 어디지?
2: 어? 이건 유치원 앞에서 본 적 있어.
0: 이게 뭐였더라?
2: 아,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0: 아,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어. 엄마는 항상 아이를 보호해 주시지.
3: 여기에 있었군.
0: 어린이를 보호해야 해. 엄마의 힘, 으라차! 여기에 다시 오지 마.
2: 우와, 엄마는 정말 용감해.
0: 응, 엄마는 정말 힘이 세.
2: 어?
0: 그런데 비상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한글 용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4: 대체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천지의 방귀가 틀림없어.
5: 혹시 이것 때문에? 이건 출입 금지 기호야. 금지 기호를 지우면?
4: 쇼옷! 헛! 쇼옷!
5: 이제 됐어!
4: 빨리 가자!
6: 우리가 왔어!
0: 한글 용사!
3: 아이야, 용케 들어왔군.
4: 천지, 더 이상 우릴 방해하지 마!
3: 누가 할 소리? 쭉!
4: 어? 어?
3: 도망갈 곳은 없다. 그 어떤 능력도 쓸 수 없는 어둠의 공간이니까. 각오해라.
4: 우리가 위험에 빠졌어. 대피해야 하는데.
5: 어? 비상구야!
1: 여기 비상구로 나가요!
4: 대피하자!

0: 여기서 문학가 쇼. 비상구 사라지면 어떡해? 나 좀 꺼내줘!
1: 다행이다. 비상구야, 거기 잠깐 서 있어 줄래? 할아버지께 전해줄 한글 카드를 만들어야 하거든.

0: 저장 완료! 비상구!
1: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비상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고마워! 후, 진짜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오호! 비상구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극장에서 비상구를 찾아봐요. 유치원에서 비상구를 찾아봐요. 아파트에서 비상구를 찾아봐요. 비상구로 대피해요. 비상구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이를 만나 비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사가 받침 이응을 만나 상 기역이 우를 만나 구 비상구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비상구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상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비상구로 대피해요. 이럴 땐 비상구로 대피해요.
3: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슝!
2: 아우! 안,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비상구로 대피해요.
1: 스스로 해요.
2: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함께 읽어볼까요?
4: 스스로
2: 한 번 더!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스스로예요. 자신의 힘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 뜻을 따라서 뭐든지 스스로. 스스로예요. 옷도 스스로 입어야지. 와, 성공! 난 혼자 할 수 있어요. 난 정말 대단해.
1: 대단한데?
0: 어?
1: 넌 누구냐?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어린이들에게 스스로를 알리러 왔답니다.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1: 시끄럽다. 슛.
2: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응. 어린이 용사 출동.

0: 난 우수수가 아니라 스스로야.
1: 스스로?
0: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어린 용사, 나를 도와줘.
1: 나쁜 천지,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다니. 우리가 한글 노를 찾아주자.
2: 응.

0: 어린이 우사, 한글로를 꼭 찾아줘!
1: 응, 우리만 믿어. 로를 찾으러 떠나자. 로를 쓰려면 리을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여기가 어디지?
1: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자.
0: 응.
1: 여기 지퍼 문이 있어. 지퍼 문으로 들어가자.
0: 응. 문이 닫혀 있어. 이 문을 어떻게 열지?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잠깐만. 어린 용사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0: 아.
1: 이건 내 옷에 있는 지퍼와 모양이 같아.
0: 지퍼처럼 열어보자. 우와.
1: 아, 열렸다. 어서 가보자. 신기해.
0: 우와, 여긴 지퍼 나라인가 봐.
1: 우와, 기찻길도 지퍼 모양이야.
0: 우와.
1: 기차다.
0: 어? 기차 창문에 리엘이 있어. 기차가 간다.
2: 멈춰라, 시공간!
1: 역시 야영사야!
3: 어림없다!
1: 천지?
3: 슛!
4: 야! 이런 식으로? 이겨!

0: 우리는 한글용사 아이야! 천지 가구야!
1: 감히 나를 치다니.
2: 이렇게 큰 힘은 처음이야. 일단 후퇴하자. 어린 용사, 어서 피해! 우리도 가자. 모두 무사해?
3: 무사해. 그런데 어떻게? 저 안에 한글 리을이 있는데.
4: 한글을 가져오자.
5: 어디로 간 거야? 한글 용사, 가만두지 않겠다.
3: 천지가 따라오고 있어.
2: 내가 싸우겠어.
3: 위험해. 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천지가 못 나오게 지퍼문을 잠그면 돼. 그래.
5: 문 열어! 문 열라고! 죽어보자.
4: 휴. 어린이 용사, 대단해.
2: 그런데 참 리을은 어디서 찾지?
3: 아, 내가 만들게.
2: 어?
3: 짠! 리을이야.
2: 지금이야.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6: 두 사람 한글

0: 스스로. 스스로.
1: 저장 완료. 스스로.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제 할아버지 차례. 스스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다시 돌아왔네? 와! 역시 어린 용사가 최고야! 어린 용사, 정말 고마워!
1: 스스로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2: 스스로 옷을 입어요. 스스로 밥을 먹어요. 스스로 책을 정리해요.
1: 스스로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시옷이 을을 만나 스. 시옷이 을을 만나 스. 리을이 오를 만나 로. 스스로.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스스로. 친구들, 따라해봐요. 스스로. 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스스로 해요.
3: 히히. 우와, 한글 스스로 해요. 내가 다 먹어야지. 냠. 냠냠. 맛있다. 슝.
1: 오잉. 오늘의 약속이 또 없어졌네. 유.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스스로

0: 스스로 해요. 친구들, 옷 입기, 밥 먹기, 씻기, 화장실 가기, 스스로 잘하고 있죠? 대단해요! 오! 끝!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승강제!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옥스퍼드 향.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3: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파츠를 잘라줄래?
1: 좋아.
2: 잠깐, 잠깐! 뭐야, 핑핑이 생일이잖아.
3: 생일인데 얼굴에 생크림 좀 묻어야지 않겠어?
1: 뭐?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3: 자, 이리 와, 핑핑.
1: 아, 진짜 하지 마!
4: 핑핑, 괜찮아?
1: 뭐야, 갑자기! 대체 왜 이러는 거지?
4: 버니바니오가 고장난 건 아닐까?
1: 로비, 버니바니오를 스캔해줘.
3: 비리비리, 버니바니오를 스캔합니다.
1: 대체 무슨 문제야?
3: 비리비리, 버니바니오의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 귀? 그럼 혹시 달팽이 건?

0: 바로 여기 달팽이관에 금이 갔습니다.
1: 역시 그랬군.
2: 달팽이관이라면 귀에서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잖아. 허니바니오에도 달팽이관이 있어.
1: 허니바니오의 중심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야. 어떡해! 나 놓칠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치치, 비상 비행 모드로 부탁해.

0: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열기구 안에 연료가 다 닿을 때까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해.
1: 그럼 시간이 별로 없네. 어떡하지?
0: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2: 집으로?

0: 얼마만인지. 오랜만에 오니까 왠지 반가운데. 떨어진다.
1: 좋게 집중해. 근데 갑자기 왜 이러지? 연료가 다 됐나 봐. 이대로라면 바다에 빠지고 말 텐데. 그럼 어떡해?
0: 다시 열기구에 불을 붙여.

0: 여기 금이 가서 계속 중심을 못 잡았던 거야.
1: 뭐?
0: 이런 평형 조절 장치까지 망가졌잖아.
2: 어? 이 안에 장치 같은 게 있었구나.
0: 응, 퍼니바니오 달팽이 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우선 퍼니바니오 귀에 딱 맞는 소리가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아니고. 이건 너무 크고. 이건 너무 작아. 이건 모양이 아예 안 맞잖아. 아,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
1: 그럼 이제 어떡해?
0: 맞는 게 없다면 딱 맞는 소라를 찾아야지.
1: 어디서?
0: 우선 장치부터 구하러 가자.
3: 여기서 핑핑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세기탐험대회는 꿈도 못 꾸고 있었을 거야.
1: 그럼 치치랑 도깨스 여기서 만난 거야?
0: 응, 거의 매일 여기 게임장에 들러서 게임만 하는 아이대.
1: 어? 뭐야 핑핑? 게임하지 말라며.
0: 따라오긴 하셔. 점잡고 지켜보라고.
1: 그 안에 우리가 찾는 게 있긴 한 거야.
0: 짜잔!
1: 그게 뭐야?
0: 이게 평행 조절 장치야. 이걸 새로 주문해서 받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말이지.
2: 그래,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3: 그럼 구한 거야? 너무 쉬운데.
0: 이거면 돼. 자, 그럼 장치는 해결했으니 이제 소라를 구하러 갈까?
1: 어디로?
0: 소라는 바다에 있을 테니까 바닷가로 가보자.
4: 바다다!
2: 우와, 너무 예쁜 바다인걸.
0: 이건 너무 작고. 이건 너무 커. 새콤한 그건 불가사리잖아.
3: 소라랑 불가사리도 구별 못하냐? 잘 봐, 이게 바로 소라야. 이건 어때? 딱 맞지?
0: 어?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헬로빔, 확인해줄래?
5: 비리비리비. 모양이 다릅니다.
3: 차, 그거 되게 까다롭네. 그나저나 치치는 아까부터 뭐해?
1: 왜 내 눈엔 안 보이는 거야? 어딨냐 소라야, 소라야.
2: 치치 괜찮아?
1: 나오라는 소라는 안 나오고.
0: 저건 로빈 확인해줘.
5: 비리비리 비. 확인 완료. 허니바니오의 달팽이관과 크기와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0: 드디어 찾았다! 소라가 움직여!
1: 내가 잡을게!

0: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
1: 저기, 그런데 말이야, 소라게한테는 소라가 집이잖아.
2: 맞아. 소라게는 소라를 집으로 삼아서 등에 지고 다니니까.
1: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소라게의 집을 뺏어도 되는 걸까?
3: 사유 말이 맞아. 소라게한테는 소중한 집일 텐데 우리가 너무 퍼니바니오 생각만 했어. 미안해 소라게야.
2: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소라게한테 다른 집을 주면 어떨까? 자, 이건 우리가 찾은 소라들이야. 하나만 골라봐. 우리 거랑 바꾸지 않을래?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야.
4: 떠날 준비는 끝난 거지?
2: 물론이지. 그럼 떠나볼까?

0: 지루해. 뭐 재밌는 일 없나? 뭐야? 왜 사람을 보고 웃어?
1: 지치, 왜 그래?
2: 얘들아, 멜로맛빵 먹어. 뭐?
0: 대체 다들 왜 그러는 건데?
1: 낙서투성이잖아.
0: 뭐라고? 낙서라니? 도대체 너지?
3: 미안, 미안. 너무 심심했단 말이야.
2: 자, 핑핑, 이걸로 닦아.
0: 고마워, 사요. 도켓, 주고 봐. 이럴 수가.
2: 왜 그래, 핑핑?
0: 거울이 이상해.
2: 얼굴이 없잖아. 뭐?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그 거울뿐만이 아니야.
3: 다른 거울들도 사람만 쏙 빠져서 보인다고.
4: 여러분 안녕. 아리양은 항상 거울 보는 걸 좋아하죠?
5: 그럼요. 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4: 이번엔 그 거울들을 다스리는 거울성에서 온 의뢰랍니다.
5: 미션 대공개! 뿌뿌!
4: 거울성에서 사라진 거울공주를 찾아라! 거울공주가 도대체 어디를 간 거죠?
5: 여러분들이 어서 거울공주를 찾아서 사라진 이유를 밝혀주세요.
4: 그럼 안녕! 뿌뿌!
0: 거울성에 거울공주라고?
1: 거울성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2: 거울공주가 사라져서 거울 속 세계가 엉망이 됐나 봐.
0: 그렇다면 빨리 거울공주를 찾아서 거울 속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6: 그래, 자, 빨리 찾으러 가자.
3: 좋아, 오늘의 목적지는 거울성이다. 자, 간다. 다들 꽉 잡아.
0: 성에 들어가려면 이 미로를 지나가

0: 지나갈 것 같아.
1: 복잡해 보이는데 지나갈 수 있을까?
0: 걱정하지 마. 자, 가자.
2: 손까지 멀지 않은 것 같아. 사요, 이거 아직도 안 지워졌지?
3: 아무래도 잘 안 지워지나 봐.
0: 그러니까 얼른 미션부터 완료해야지. 거울 보고 지우면 될 거 아니야.
2: 그때까지 이런 얼굴로 다니라고?
3: 핑핑, 미션 완료할 때까지 조금만 참자.
4: 생금이 배고파.
1: 생금아!
2: 생금아! 기다려!
3: 저러다가 생금이 혼자 길을 잃겠어.
0: 얼른 따라가자!
4: 생금.
0: 생금아! 나중에 돌아가서 먹자.
4: 생금 배고파.
0: 알았어. 사유한테 물어보자. 사유, 혹시 먹을 것 좀.
3: 없어. 없어. 없잖아. 다들 어디로 간 거야?
2: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네. 생큼이 식탐을 해결할 만한 걸 어떻게든 발명해내야겠어. 그나저나 거울성으로 가려면... 어? 저 거울은 뭐지? 예쁘다. 어? 내가 보이잖아. 다른 거울은 안 보이는데. 애들부터 빨리 찾아야겠다.

0: 여기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네.
1: 이러다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닐까?
0: 괜찮을 거야. 일단 우리 친구들을 찾아서.
2: 얘들아!
0: 핑핑!
1: 어디 갔었어? 여기 너무 복잡하다.
2: 근데 다른 애들은?
1: 다 뿔뿔이 흩어졌어. 어쩌지? 애들을 찾아야 할 텐데.
2: 우리 거울성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다들 결국은 거울성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만나겠지.
0: 그래, 내 생각엔 성은 아무래도 이쪽 방향이 맞을 것 같아. 아파.
1: 도대체 괜찮아?
2: 안 다쳤어?
0: 아야야야야, 뭐야, 거울이었잖아.
1: 정말이네. 우리 모습이 안 비춰지니까 그냥 길 같아.
0: 근데 핑핑, 너는 거울인 줄 어떻게 알았어?
2: 나?
0: 응, 옆으로 꺾여갔잖아.
2: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 그냥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서.
0: 아, 그랬구나. 핑핑이 맞았네. 이 거울 진짜 헷갈리지?
2: 정말 헷갈린다.
0: 아무래도 조심히 가야겠어.
1: 드래콩, 또 부딪히면 안 돼.
3: 아무튼 다들 제멋대로라니까.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드디어 찾았네. 얘들아, 거기서 뭐해?
4: 도켓!
5: 쟁금이 배고파.
3: 넌 왜 나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냐? 근데 둘이 뭐하고 있는 거야?
4: 아, 거울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봐, 이건 오목하고 저건 볼록하지?
3: 그렇네. 근데 그게 뭐?
4: 이 거울 앞을 지나가는데 애니워치가 갑자기 반응을 보였거든.
3: 그러고 보니 이 거울들 꼭 문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4: 그렇지? 이 거울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2: 치치 말이 맞을걸?
4: 핑핑!
2: 한참 찾았잖아.
4: 잘 왔어, 핑핑. 근데 이 반응 뭔지 알아?
2: 이건 맞는 길로 왔다는 반응이야. 아무래도 이 거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뭐지?

0: 이게 뭐야? 거울 속에 내가 나왔잖아. 정말 볼록한 거울에 비추면 더 커 보이는구나. 생크미 엄청 크다.
1: 오목한 건 더 작아 보이네. 도켓이 엄청 작아. 안 그래도 작은데.
2: 뭐? 에이, 바꿔 바꿔. 기분 나쁘니까. 봐라, 커다란 도켓님이시다.
1: 생크미는 작아졌어. 너무 귀엽다.
0: 근데 이 거울로 뭘 하라는 거지?
1: 글쎄, 뭘까?
0: 혹시
2: 뭐?
0: 도켓, 좀 더 뒤로 가봐.
2: 아, 왜? 지금 딱 기분 좋은데.
0: 얼른. 생크미는 조금 더 앞으로 와볼래?
1: 야, 생크.
0: 아니, 아니. 너무 왔어. 조금만 뒤로. 아주 조금만.
1: 생크.
0: 딱 좋아. 열렸다. 역시 이 문이 거울성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었어.
2: 거울 속에 크기를 맞추는 게 열쇠였네. 좋아, 얼른 들어가자.
1: 생각보다 제법인걸.
0: 멋지다.
2: 이게 거울성이라 이거지. 볼만한데.
0: 근데 핑핑이는 어디 갔지?
3: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0: 자유, 드래코.
4: 정말 거울성 앞에 오니까 이렇게 만나네. 핑핑 말이 맞았어.
0: 핑핑을 만났어?
4: 저 뒤에 있어. 핑핑, 어서 나와. 여기가 거울성이야.
1: 드디어 찾았네.
2: 뭐야, 언제 거기로 갔었어?
1: 지금까지 너희들 찾아다녔지.
2: 고양이의 촉으로 뭔가 이상한데? 대체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잖아.
0: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모였잖아.
1: 그래, 어서 들어가자. 거울공주를 찾아야지.
0: 그럼 들어가 볼까? 문 연다.
4: 정말 아름다운 성이다.
1: 드디어 찾았다.
5: 핑핑.
1: 너희들 여기에 있던 거야? 한참 기다렸잖아. 어디 봐, 안 빠지고 다 온 거지? 치치, 도깨, 드래곤, 사유, 생크미, 그리고 핑핑까지 다 왔네. 잠깐만,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퍽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9: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3: 또 졌네.
1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7: 예.
16: 포켓몬 태그스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상의 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굿소!
1: 클릭소! 얼마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굿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굿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네 가족.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7: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9: 키키키키.
10: 타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완벽한 파트너.
13: 스타스톤?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타스톤을 찾아서 바랄라 에너지를 얻어야만 해. 키키, 뚜뚜!
14: 왔습니다! 수비가요원님!
13: 분명히 그 별빛 요정 녀석들이 스톤 조각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야. 한 녀석들을 잡아와.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15: 하지만 페어루즈들이 뭐하고 있어?
14: 아무 걱정 마십시오. 뚜뚜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15: 아니야, 아니야. 난 안 갈 누구고.
14: 싫어, 니가 가.
15: 아, 니가 가.
14: 가라니까,
13: 잘 생각해라. 너희들 아름다운 날개를 얻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16: 어쩜 저렇게 색이 예쁠까?
15: 반짝반짝 빛나는.
14: 제가 갈게요. 스피커 여왕님, 제가 가서 잡아올게요.
15: 스피커 여왕님, 제가 갈게요.
14: 스피커 여왕님, 절 보내주세요.
15: 내가 갈 거야.
13: 흥나비를 줄 테니 데리고 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14: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0: 몸을 건드리지 마!
1: 보물? 이걸 말하는 거야? 먹어봤는데 별로 맛도 없던데?
0: 헉, 네가 뭘 알아? 초콜릿 과자 사이에 달콤한 바닐라 크림. 정말이지, 환상의 맛이야.
1: 지금 이런 걸 먹고 환상의 맛이라고 한 거야? 시아도 생각보다 입맛이 형편없구나.
0: 상관하지 마, 어서 내놔!
1: 내가 색다른 방식으로 먹게 해줄게. 기다려봐.
2: 대장이 오면 그때 하든지 하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3: 시아는 왜 이렇게 안 오지?
0: 짜증나.
3: 왜 그래 시아야?
2: 왜 이제 와? 다들 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과도 안 하는 거야? 요정 녀석 정말 마음에 안 들어.
1: 어? 그러고 보니 퍼플링이 안 보이네?
2: 걔 얘기는 하지도 마.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요정 녀석들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3: 시아야, 포포링이 어쨌는데?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부쉈어.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1: 기회가 온 것 같은데.
3: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서 포포링은 어딨어?
0: 말썽 피우지 못하게 손을 좀 봐줬지.
3: 설마.

0: 둘이 왜 싸우는지 이제 알겠다며.
1: 포프링 어딨어? 포프링! 어?
0: 여기 있었구나.
2: 다들 어떻게 왔어?
1: 정말 깜짝 놀랐네. 난 또 네가.
3: 잠깐 상자로 덮어놨을 뿐이야. 혼자 조용히 반성 좀 하라고 그런 거야.
4: 뚜, 시아 집에 있나 봐.
0: 목적지 확인 완료. 가자.
1: 정말 다행이다. 뮤뮤링? 어? 뮤뮤링? 어딨어?
3: 조금 전부터 안 보였어. 시아의 말을 듣고 포프링을 찾으러 간 것 같아.
0: 뭐야? 별빛 요정들이 다 내 방에 있다고?
3: 글쎄, 이 방이 괜찮나 모르겠네.
1: 포프링, 그만 화풀어. 바랄라 마법이 선택한 아이들이잖아. 스타스톤을 복구하는 걸 돕기로 했고.
0: 맞아, 시아와 계약을 맺었잖아. 잊은 거 아니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2: 나도 알아. 하지만 나랑 시아는 식성이 완전 달라.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야, 포.
1: 시아도 인정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는 거 어때? 그럼 시아도 널 이해해줄 거야.
2: 좋은 생각이야?
0: 이럴 때 꽃이 빠질 수는 없지. 르르링.
2: 뮤뮤링!
0: 이런 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2: 망치지 말라고. 완성! 시아가 분명히 좋아하겠지, 뽀. 틀림없이 맛있다고 할 거야. 뮤뮤링, 르르링, 이거 봐.
1: 정말 맛있겠다.

0: 짜짜.
1: 역시 여기 있었군. 너흰 누구냐? 좋은 질문이야. 야, 난 소라 비우는 걸 아주 좋아하는 키키.
0: 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용감아 뚜뚜. 우리 스피카 여왕이면 좋을 수 있자.
1: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지.
0: 얌전히 우릴 따라와.
1: 왜 반응이 없어? 지금 당장 우리랑 스피카 여왕님을 뵈러 가자. 너희가 뭐라고 하든 하나도 그 맞냐?
0: 그래?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1: 너다! 쟤들을 잡아! 어딜 도망가려고! 봤자 소용없어. 이대로 물러날 줄 알고. 나가라. 피카 여왕님의 흥덕이들아. 열려라. 다시 열려라.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걸? 어? 거기 있었구나.
2: 로렌이 도망가! 도와줘! 로렌!
0: 어? 원 플러스 투잖아?
1: 쟤네들 알아서 들어간대.
3: 이 말썽꾸러기들 내 방에서 뭐하는 거야?
1: 상 받으러 가자. 뚜뚜 얼른 와.
0: 우와, 저건 바닐라 크림 케이크잖아.

0: 먹이가 따로 없네.
1: 집에 먹을 게 이렇게나 많아? 근데 아깝게 먹을 수가 없게 됐네.
2: 조용히 좀 해줄래? 보포링 당장 나와. 어디 숨어있는 거야?
3: 유미링이랑 루루링도 없네.
1: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2: 뭔데? 여기 웬 케이크가 있지?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잠깐. 이거 설마...
4: 내가 색다른 방법으로 먹게 해줄게.
2: 과자 부스러기? 포포링이 만들었나 봐. 포포링? 포포링!
3: 이것 좀 봐. 여기 발자국이 있어.
1: 설마 케이크를 서로 먹으려고 하다 싸움이 났나?
2: 스피커!
5: 크리스탈 숲에 온 걸 환영한다.
4: 여긴 어디지? 저 사람은 누구야?
1: 스피커!
6: 도망가려고? 어림없지? 얌전히 말 듣는 게 좋을걸.
4: 스피커 여왕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5: 그래, 아주 잘했어. 별빛 요정들아, 어서 말해. 스톤 조각은 어디? 뚜뚜!
7: 스피커 여왕님,
6: 뭘 먹는 거야? 뭔데 감추고 그래? 벌써 다 봤거든.
1: 와, 맛있는 냄새.
7: 내 거야, 놀란 거.
5: 그만하지 못해?
6: 한 입만 먹을게.
7: 놀란죠.
6: 나만 좀.
5: 한심한 녀석.
4: 스피커 여왕님.
7: 같이 가요.
6: 어서 여기 벗어나자.
1: 힘을 모아.
6: 열려라.
1: 자원을 뽑아!
5: 루루리! 너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4: 너희는 여기 숨어있어! 이봐, 스피커!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날 잡으면 알려줄게!
6: 자원의 문을 열어서 바랄라 페어리지를 부르자!

0: 어쩌지? 별빛 요정들 없이는 바랄라 별빛섬에 갈 방법이 없어.
1: 요정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은데 어쩌면 좋지?
0: 그래! 어? 우린 바랄라 페어리즈잖아. 다들 잊었어? 우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가 한번 해볼게.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1: 우와, 멋지다!
0: 그럼 나도 루나 멜로디!
1: 플라워 하트! 어?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어? 그건 말이지. 생각 좀 해볼게. 달콤 별빛!
1: 어?
0: 이게 아닌데.
1: 냄새 좋다. 향기 마법인가 봐. 시야 너 대단하다.
0: 하지만 차원의 문을 열 수 없잖아.
1: 레나야, 우릴 도와줘.
0: 루루링이야.
1: 뮤뮤링, 내가 갈게.
0: 아직은 용서하기 싫은데.
2: 모르겠다. 같이 가.
0: 루루링, 여기 있었구나.
1: 레나야, 아까 너무 무서웠어.
3: 뮤뮤링 정말 보고 싶었어.
2: 포포링! 포포링 어디 있어?
4: 포포링을 구해야 해. 스피카한테 쫓겨서 저쪽으로 갔어.
0: 어?
4: 또 스피카야?
1: 같이 가! 나돌린 건가?
5: 왜 이렇게 느려? 잠들 뻔했네. 이제 말해보시지. 스타스톤은 어디 있어?
3: 스타스톤이 뭐야?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먹는 거야?
1: 아직 왜 이러는 거야?
0: 이렇게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지?
2: 포포링! 포포링 어디 있어?
1: 포포링! 대신 케이크 찾기! 스타스톤보단 케이크가 맛있잖아.
5: 난 스타스톤을 원해.
0: 멈춰!
4: 포포링을 괴롭히지 마.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5: 귀찮게.
1: 드디어 왔구나.
0: 케이크를 만든 정성을 생각해서 온 거야.
3: 설마 다 먹은 건 아니겠지.
0: 누가 그렇게 맛있게 만들래?
4: 포포링?
1: 응.
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프링 스윗하트.

0: 적군.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발사! 가랄라 마법!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점쳐라. 흥남이구나!
1: 포포님, 아직도 안 풀린 거야? 어서 끝내고 가서 케이크 먹자.
0: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네가 음식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하나는 인정해줄게. 넌 정의롭고 용감한 바랄라 페어리즈야.
2: 너도 마찬가지야.
1: 스피커 요원님! 저희가 왔어요! 스피커 요원님!
0: 포포링, 너야?
1: 뭐야? 이런 행운이 다 있다니! 너희라도 잡아가야겠다!
3: 우리가 있는 한 잡아갈 수 없을걸?
0: 바랄라 마법!
3: 바랄라 마법!

0: 드디어 다 모였네.
1: 예! 맛있다.
2: 나 한 입 더 먹을래.
1: 이건 내 거야.
3: 어? 나 더 먹을래.
0: 조금 남겨줘.
1: 왜 배부르다.
4: 맛있었어. 아, 너무 행복해.
3: 정말 맛있다.
5: 먹을만하네.
0: 바삭바삭한 과자 조각에 부드러운 크림이라. 완전 환상의 조합이야. 포포링, 너 대단하다.
1: 당연하지. 서랍에 들어있던 초콜릿 과자를 뽕땅 다 사용했거든.
0: 어? 포포링, 아까워서 먹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라고.
3: 미안했어.
0: 거기서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모델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배가족.
1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미식회 킹덤에서 온 초대장. 정말 위시켓 킹덤에 초대해주는 거야? 도도냥, 안나가 정말 위시켓 킹덤에 갈 수 있는 건가요?
3: 안나, 다이어리를 펼쳐봐.
0: 우와, 카드 다 모았었냐?
3: 맞아, 그래서 위시켓 킹덤으로 초대하는 거야. 축하해.
0: 우와!
3: 자, 나를 따라와.
0: 우리도 같이 가. 안나,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아주 아주 조심해야 해요.
4: 아이냥은 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냥이 떨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
0: 이렇게 작게 했었지.
4: 그랬었지.
0: 실수였지만 덕분에 안나와 만날 수 있었잖아요.
4: 아이냥을 그렇게 만난 건 운명이었어.
3: 자, 안나, 이 문을 열면 위시켓 킹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준비됐어?
0: 응, 가자. 우와!
4: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0: 어? 어? 안나? 어? 샴푸냥! 헬스냥! 안나! 아이냥! 얘들아, 언제 온 거야?
5: 안나, 위시켓 킹덤에 온 걸 환영해요.
0: 엘리자베스님, 저희도 왔어요, 냥. 저 오늘은 안 미끄러졌어요.
4: 안나의 위시켓 다이어리가 100% 채워졌습니다.
5: 안나와 위시켓들이 서로 정말 잘 도와줬군요. 아주 훌륭해요. 프로 위시켓이 되기 위한 수습 1단계 졸업을 축하합니다.
4: 엘리자베스님, 아이냥만 졸업 메달을 아직 못 받았어요.
0: 저도 메달 주세요.
5: 안타깝지만 아이냥은 아직 수습 1단계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다른 위시켓들은 안나의 소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원도 이루어주었답니다.
0: 그럼 저는 졸업을 하지 못하나요?
4: 저 엘리자베스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냥의 도움으로 저는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요. 덕분에 다른 위시켓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0: 100% 틀림없습니다.
5: 그렇다면 기회를 주겠어요. 저 높은 탑의 꼭대기에는 전설의 고양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는 꼭 이루어준다고 해요. 단, 한 시간 안에 저 탑의 꼭대기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4: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시켓들이 도전했지만 한 시간 안에 꼭대기에 도착한 위시켓은 0%!
6: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도전.
4: 안녕하세요, 수수쟁이 아닌 위시켓 쩡쩡냥입니다.
6: 아이냥도 졸업 축하 엔진 하고 싶었냥. 100% 함께하고 싶습니다.
4: 아이냥,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함께하면 힘들어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랑 아이냥은 단짝 친구니까.
6: 안나,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4: 아이냥, 할 수 있어.
6: 얘들아,
4: 엘리자베스님, 저 안나와 함께 도전해볼게요.
5: 기대하겠습니다.
4: 한 시간 안에 꼭대기까지 가는 거야?
6: 응!
4: 이건 다 뭐지? 정말 한 시간.

시키시래요. 모두를 미소짓게 할 거다뇽.

0: 내 미로라니.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1: 나만 믿었냐? 저도 돕겠습니다.
0: 라비랑

0: 잠깐! 근데 나비냥은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나?
1: 으아! 주크누를 이미 다 극복했다고? 오! GPS 상도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나갈 수 있나 봐. 가보자, 냥!
2: 무엇이든 프린세스가 될 수 있다고.
1: 하마터면 법에 깔리는 줄 알았네. 냥냥, 다행이다 냥.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냥.
3: 그럼 서두르자고요. 저도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여센 프로미스킷이 되어야지요.
1: 고마워 냥.
3: 좋아 아이.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다니!

0: 있어요?
1: 알냥, 정신 차려.
0: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1: 뭐? 알냥, 그렇게까지.
0: 그나저나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1: 아, 참 그렇지. 알냥은 내가 안고 갈게. 어? 똑똑냥?
0: 사실 방금 다리를 삐끗해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1: 그래, 쉬고 있어. 알냥은 나한테 맡겨. 지금까지 미식캣들은 많은 소원을 들어주었어. 예뻐지고 싶다는 소원도. 레오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소원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소원은 다들 아냐! 고양이 키우고 싶어, 진짜! 늘 웃는 얼굴로 날 즐겁게 만들어주는 알냥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0: 부탁이에요. 제발 아인양이 위시키 경습생을 마치게 해주세요. 아인양,
1: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드리죠.
2: 수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군요.
0: 얘들아! 냥! 냥! 너희 덕분에 나 해낼 수 있었어, 냥!
2: 자, 그럼 이제 우리도

0: 안나와는 여기서 작별을 해야겠군요.
1: 네?
0: 모르셨나요? 첫 단계를 졸업해서 견습생을 마친 위시켓은 이곳 위시켓 킹덤에서 지내며 다음 수행을 하는 것이 규정이랍니다.
1: 안 돼! 그건 싫어! 싫다냐!
0: 그러면 아이냥 혼자만 졸업을 못하는 건데 그래도 좋나요?
1: 그건...
2: 아이냥, 나는 괜찮아.
1: 안나...
2: 덕분에 많은 소원을 이뤘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해. 아이냥은 프로 위시켓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잖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서투른 위시켓 때문에 나도 너무 많이 시달렸어. 야, 이제야 다시 평화로워지겠네.
1: 안나... 거짓말이다냐? 정말 아이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그래도 안나가 그렇다고 해도 아이냥은 안나가 진짜 진짜 좋아냐?
2: 나도 아이냥이 진짜 진짜 좋아!
1: 안나!
2: 나도 헤어지기 싫단 말이야. 하지만
1: 아이냥은 졸업 메달 필요 없었냐?
3: 달상에 못 참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4: 엘리자베스님, 의외로 눈물이 많으시군요.
0: 둘의 끈끈한 우정 잘 알겠어요. 소원이라는 건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소원이 이루어진 뒤에 펼쳐지는 밝은 미래. 아이냥은 안나의 소원이 멋진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네요. 그것이 아이냥이 졸업 후에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아이냥이 안나 옆에 계속 함께 있어야겠네요.
1: 정말? 진짜? 진짜? 정말로요?
0: 진짜 진짜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냥, 졸업 메달 잊지 말아요.
1: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님.
2: 아이냥, 다시 한번 축하해!
1: 안나, 함께 지낸 시간들 100% 못 잊을 겁니다.
2: 똥똥냥,
1: 저희는 이곳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엿한 위시켓으로 거듭나 또 안나의 소원을 들어주러 다시 찾아갈 거예요.
2: 나도 똑똑냥 기다릴게.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위시켓들 모두 다 진짜 최고야.
4: 고마워. 하지만 조금 아쉽네.
1: 응? 뭐가?
4: 안나가 위시켓이라면 같이 스윙도 하고
5: 앞으로도 계속 함께 즐거울 텐데.
2: 그런가? 그럼 정말 멋지겠네.
0: 오랜만에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받았어요. 보답을 하고 싶군요. 안나의 결심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1: 뭐지?

0: 큰일 날 뻔했네. 괜찮아?
1: 빌레오.
0: 응? 네.
1: 빌레오.
0: 어? 특이하게 우는 고양이네. 다쳐서.

0: 양이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는데?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 상처엔
3: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굿소
7: 클릭소 얼마세가?
8: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굿소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굿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2: 얼굴 상처엔
0: 승환
2: 주물 상처엔
0: 병원만.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뽀록뽀록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5: 야호
6: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최강 공룡 패티.
1: 주목해주세요. 산사오리오 화이트팀대 다이노 파노팀. 이한팀 동점인 가운데 정종료 20초전 이번 골로 대회 챔피언이 결정됩니다.
2: 이제 됐어. 다이노 블루팀이 이길거야.
1: 엔젯은 수비를 제친 가운데 자유투 라인에서 점 샷.
2: 제발 들어가라.
3: 그렇지.
2: 어떻게 된거야?
4: 다이노스터팀 지금 당장 출동해.
1: 정말로 엄청난 슛이네. 스포츠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안돼.
3: 이건 너무하잖아.
1: 극적인 환상골.
5: 다이노스터 빨리 와줘서 정말 고맙다.
6: 네, 전설이 남을 경기를 보고 있던 것도 아닌데요 뭘.
5: 다행이구나. 어쨌든 시조새 한 무리가 숲 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걸 발견했단다.
7: 숲에 뭔가가 있어서 맴도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5: 그걸 알아내는 게 이번 임무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3: 간단한 임무네요. 가자 얘들아.
5: 오, 아직 한 가지 더. 출동 전에 슈트를 착용해야지.
6: 슈트는 이미 다 입고 있는데요?
5: 안 입은 팀원도 있잖아.
6: 말도 안 돼. 로디 전용 슈트네. 우와, 로디 이제 진짜 팀원이 됐네. 엄청 멋진데 로디.
8: 루시오, 시조새들이 있는 곳에 거의 다 왔어.
6: 알았다, 오버.
7: 겁을 먹은 모양인데 숲속에 뭔가 무서운 게 있나 봐.
6: 여기에 무서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아마 그냥 단순한...
7: 맞지? 내가 위험하다 했잖아.
3: 저기, 어? 저쪽이야.
6: 스피노사우루스 대 타르보사우루스? 지금 둘이 한판 붙는 거야?
3: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무지 심각한 싸움 같아.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얘들아.
6: 좋아! 저 싸움의 심판이 되어주자고.
7: 난 싫은데.
6: 주변에 먹을 건 없네. 영역 다툼을 하는 중인 것 같아.
7: 무게와 체력 받는 강도까지 둘이 막상막하야. 타르보사우루스가 무는 힘은 더 강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턱이 길고 이빨이 더 많아.
6: 두 공룡이 맞붙는 힘이 12톤은 넘을 거야.
3: 어? 저 위 좀 봐.
6: 저것 때문에 시조새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였어.
3: 야매!
6: 레터 변신!
3: 루시오! 로디!
6: 잡았다! 어, 안 돼! 잘했어, 로디! 어? 우리가 싸움을 방해했나 봐. 우린 신경 쓰지 마. 그냥 둘이 원래 하던 일이나 계속해. 우린 사라져 줄 테니까. 죽은... 설마... 아, 백스헌터의 표식이잖아.
7: 백스헌터의 표식을 달고 있다면 그 말은 곧
3: 아머 다이노로 변신할 거야. 막아야 해. 안킬로 트럭 자동 운전모드 작동. 루시오 빨리 돌아와.
6: 로디, 우리도 빨리 저쪽으로 가자. 어서. 로디? 로디가 아직 아기라서 잘 몰라. 로디, 도망쳐! 개비, 나 좀 구해줘!
3: 서둘러! 안킬러 트럭, 다이너모드로 변신! 루시오, 랩터 칼타! 빨리!
6: 잘 지켜. 먹으면 안 돼.
7: 그냥 둘이 싸우게 둘 걸 그랬나 봐.
3: 가까이 오지 마.
0: 이대로 못 버텨.
9: 이제 끝이야.
6: 내가 도와줄게. 레터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자, 이제 2대2 싸움이야. 작전은 있어?
9: 있어. 후퇴하자.
3: 안 돼. 아머 다이노가 되기 전에 표식을 떼야만 해. 힘을 합쳐보자. 준비됐지, 루시오?
6: 좋아, 한번 해보자고. 너무 느린데? 그 속도로는 날 이길 수 없을걸? 이번엔 타르보사우로 쓴 거야.
3: 루시오!
6: 타르보는 스피너보다 멋진데? 고공 패스! 우후! 안녕, 스피노!
3: 스피노! 네 상대는 나야!
6: 좋았어! 혼자 있느라 심심했지? 잡았다! 이제 업어치기! 가만히 있어!
3: 좋아! 이쯤에 빨리 표식을 떼어내자!
6: 나한테 맡겨!
9: 안 돼! 상황이 안 좋은데!
0: 아머 다이노가 두 마리씩이나?
9: 그러게 내가 도망가자 했잖아.
3: 아니, 표식을 떼기 전엔 절대 안 돼.
6: 내가 아는 델비가 맞다면 명령을 내릴 때가 됐는데.
8: 루시오, 긴급 상황이야. 안킬러 트럭과 랩터카에 합체 로봇이 필요해.
6: 접수 완료. 랩터 트럭 합체 시작.
3: 안킬로 트럭 차량 모드로 변신. 루시오, 지금이야.
6: 우린 분명 경고했다.
3: 랩터 트럭 전투 준비 완료.

0: 전까지 연습 경격하고.
1: 아리토 있잖아. 다들 조심해.
2: 뭐야? 미사일까지 발사하잖아.
0: 랩터 소드 장착.
2: 이러다가 물어 뜯기겠어.
1: 어떻게든 버텨야 해. 시주새들이야, 이쪽으로 오고 있어.
2: 우리를 도와주려나 봐.
1: 너도 그만 놓고 친구한테 돌아가.
0: 이건 가져갈게. 좋았어. 그럼 이제
1: 충격파.

0: 말도 안 돼. 그 어떤 농구 경기보다도 짜릿했어.
1: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단 집에서 TV로만 보는 게 더 좋거든.
2: 자, 이제 표식을 떼어내자.
3: 어때, 로디? 네가 표식을 떼볼래?
0: 타르모사우루스는 내가 맡을게. 스테고 캐논 발사! 야, 후후! 명중이야! 잘했어, 로디 대원. 다음엔 좀 더 평화롭게 만나자고.
3: 이거 너희 알 맞지? 아직 하나 남았어. 아니야, 우리가 고맙지. 우리 목숨을 구해줬잖아.
4: 짜증나는 녀석들이 정말 성가시게 구는군. 감히 우리 계획을 방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5: 박사님의 아머 다이노 정말 무능하네요.
4: 뭐라고? 말조심의 틀이나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5: 그러니까 저 녀석들을 상대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요. 전력을 분석한 만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4: 자신이 넘치는군.
5: 네, 맞아요. 내가 조종한다면 아머 다이노들도 꽤 쓸만해질걸요?
3: 인룡협곡의 산불을 막아라!

완벽해. 하! 활공 모드 작동! 얌전히 있어. 표식 활성화!

0: 오늘은 밧줄로 건물벽을 타고 내려오는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1: 멋지다! 진짜 소방관이라니! 완전 최고야!
2: 건물벽에서 밧줄 타기를 할 때는 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화재 상황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죠.
0: 이제 실습 단계로 넘어가 볼 건데 혹시 지원자 있을까?

0: 저요, 저요, 제가 해볼게요.
1: 실습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우린 본부로 가야 해.
0: 그치만,
2: 제가 해볼게요. 저 뽑아주세요.
3: 익룡협곡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
4: 익룡협곡이라면 케찰코아틀루스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3: 그래, 바로 거기야. 불길이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어. 케찰코아틀루스들이 다치기 전에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해.
1: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0: 가볼게요.
3: 행운을 빈다.

0: 이럴 수가. 실습이 아니라 진짜 불을 끌어가다니.
1: 루쇼, 이륙 준비해.
0: 뭐라고? 새들의 협곡은 다이노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에 속하는 곳이야.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케첼코와 트루스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 포식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든.
2: 나도 무섭다고.
0: 어?
3: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
0: 어? 저기 좀 봐! 케찰코와 트루스가 둥지로 못 다가가고 있어!
3: 어서 구조 작업을 시작하자! 서둘러! 둥지 알이 위험해!
4: 제민! 이 루시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할 테니 내려줘!
5: 이들은 불가능해! 일단 불길을 잡아서 랩터카가 달릴 공간부터 만들어야 해!
1: 사정거리에 들어왔어!
3: 나이스 레이저! 준비!
1: 레이저! 발사!
4: 나는 선생님! 이제 케첼코와 트루스 가족은 무사해!
0: 아, 뭐야! 제미만 멋진 거하고!
1: 조금만 기다려, 루시오! 이제 내려줄 테니까!
0: 진짜? 고마워!
3: 좋아! 불씨가 좀 남았지만 큰 불길은 잡혔어!
4: 나머지 나한테 맡겨!
1: 착륙 준비해, 루시오!
0: 드디어 내가 하는 거!
1: 뭔가가 우릴 쳤어! 백스의 아머 다이노잖아! 이쪽으로 온다!
0: 꽉 잡아, 로디! 멈춰! 멈춰야 하는데! 절벽이 너무 가팔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로디, 뭘 두는 거야?
4: 잘했어, 로디. 이제 올라갈까?
1: 나 멀미할 것 같아.
0: 루시오는 어디 있지?
1: 지금 루시오 걱정할 때가 아니야.
6: 그때 이후로 오랜만이지, 다이노스터?
1: 불을 내뿜고 있잖아.
3: 부스터 최대 출력.
1: 알아, 안다고.
6: 어디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그래봤자 여기 내 손바닥 아니라고.
1: 지금 대체 누군데 저러는 거지?
6: 로봇 모사 샤워실을 타고 다니던. 잘 피하네. 그럼 이건 어때? 정말 실시하네. 이만하면 충분히 놀았지? 이제 끝이야!
0: 랩터는 암벽 타기라는 안 맞는데. 제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길지는 않았으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
4: 안녕, 아기 케첼코와 트루스들. 너희 엄마는 어딨어?
0: 오! 어?
6: 통구이로 만들어주지!
3: 제이민! 다이노모드! 빨리!
1: 다윙! 다이노모드로 변신!

0: 돌자!
1: 오, 제법인데? 좀 무서운가? 넌 포기할 줄도 몰라?
0: 알시죠, 발사! 와, 난 진짜 천재 아닐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로디, 이제 다 올라왔어. 우후, 신난다.
1: 진짜 거슬리게 구는 거야. 하! 모사체 협동. 하이. 야. 얌전히 있으라고. 발사해!
0: 이러다가 진짜 통구이가 되겠어! 나이스 레이저 발사! 설마...
1: 뭐야?
2: 야호! 됐어!
0: 루시오 소방관, 화재 진압 완료! 이제 나한테 맡겨!
1: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지금이 기회야! 루시오, 제이민! 랩터카와 로봇 탑재 준비해!
0: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제 혼자 갈게, 얘들아! 고마웠어! 레터 볼트윙! 이 준비 완료!
1: 새끼들은 무시해! 집중하라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지! 하이, 발사!
0: 치냐! 레터 볼트화살 발사! 레터 볼트 화살 발사!
1: 한 명 더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암호 캐체커 공격해! 이것도 피할 수 있나 보자고. 모사체 전기 작동!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지. 암호 캐체커 화염 발사!
0: 뭐지? 저기 발이 있어. 이거나 맛보시지. 레터 볼트 화살 발사!
1: 뭐야?
0: 어미가 떨어지고 있어! 잡았다!
1: 모두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할 일을 해볼까?
0: 좋았어!
2: 좋았어!
0: 박사님께 엑스헌터의 부하에 대해 보고하러 가자!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문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타운.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8: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1: 덤덤말.
2: 마데카 소리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2: 인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바퀴키 팔로사우루스와 박치기 대결.
5: 데이비 누구 없어요? 아 얘들아 아무도 없는 거야?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어두워지는데? 어? 어? 아, 이거! 아, 어? 어? 어? 어? 안 돼! 어? 어? 어?
6: 어? 어? 루시오, 비명 소리가 들리던데 괜찮니?
5: 아, 네, 이모. 공룡 무덤이 나오는 악몽을 꿨어요.
6: 이따 다시 얘기하자. 지각하겠다.
5: 아, 그러네요. 다녀올게요. 잠깐, 잠깐만요.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잠시만요, 좀 지나갈게요. 조심해요. 거의 따라잡았어. 집중만 하면 돼. 방법이 있지. 준비하시고 내 점프 그리고 멋지게 착지.
2: 방금 무슨 소리야?
7: 몰라. 뭐가 부딪혔나?
2: 저런.
7: 아 진짜 아프겠다.
5: 난 괜찮아. 안녕 데비.
2: 표지판이랑 한바탕 했다며?
5: 뭐 그래도 살아남았어. 내 헬멧은 아니지만.
8: 알겠지? 이래서 보드 탈 땐 헬멧을 써야 하는 거야. 자전거를 탈 때도 빨리 걸을 때도.
9: 맞는 말이야. 아까 박치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 더 세게 부딪혔잖아.
7: 어?
9: 어? 에?
2: 박사님 호출이야.
6: 잘 왔다 다이노스터.
2: 무슨 일이에요 박사님?
9: 야! 우와! 아까 루시오가 박치기했을 때 같은 느낌인데?
6: 바로 그 박치기로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본부를 공격하고 있어.
9: 네? 파키케팔로사우루스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온순한 종이잖아요.
10: 저게 온순한 거라고?
9: 내 말이 그 말이야. 원래 성향은 저렇지 않거든.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변한 거지?
6: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렴. 그리고 저 공룡이 본부에 박치기하고 있는 것도 좀 멈춰주고. 지금 퀀텀코어를 연구하는 중인데 건물이 흔들리면 실험이 힘들거든.
2: 알겠어요, 박사님. 어서 얘들아, 출동하자.

0: 우선 루시오, 넌 박치기 대장을 따돌려줘. 그동안 우린 안킬로 케이지를 설치할게. 설치 후에 신호를 보내면 공룡을 유인해줘.
1: 브라키오를 유인했을 때처럼 자신있어.
2: 명심해. 우리가 준비를 끝낼 때까진 어떻게든 공룡을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해.
1: 걱정 부드러매셔. 내가 언제 실망시킨 적 있어? 안녕 박치기왕. 지금부터 내가 상대를... 어? 이런... 잠깐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래, 이쪽이라고! 나한테 관심이 꽤 많은가 봐! 점점 재밌어지는데?
3: 와,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네?
1: 이럴 땐 지그재그 작전이지!
3: 아닌가? 다 돼가니 얘들아, 이 녀석 지치질 않아.
0: 아직 몇 분 더 시간을 끌어야 해. 아침처럼 달리기 시합은 어때?
1: 재미없거든.
0: 그만 투덜거리고 조금만 더 버텨.
1: 하하, 좋아. 계속 따라와봐. 한번 해보자고. 멀미 안 나게 조심해.
3: 더 아래로. 멈춰. 좋았어. 이제 열어.
4: 어? 얘들아, 이 소리 들려?
2: 루시오? 루시오야! 그리고 뒤에는... 바퀴 케파노사우루스가 오고 있잖아! 우리 다 박살낼 기세야!
3: 조심해!
1: 네가 아무리 박치기를 잘한다 해도 내 랩터카가 훨씬 강력하다고! 랩터카 다이너모드로 변신! 박치기 승부 한번 해보자고!
5: 설마 지금 공룡한테 박치기를 하려는 거야? 너무 무모하잖아!
6: 걱정 마, 루시오가 그 정도는 아니야.
1: 간다!
3: 안 돼! 루시오! 루시오, 내 말 들려? 너 괜찮아?
1: 나 이겼어.
2: 뭐, 살아는 있어.
6: 그게 중요한 거지.
2: 난 박치기왕을 좀 살펴볼게. 무사하네.
6: 다행이다. 그럼 인식표를... 인식표가 좀 다른데? 이건...
3: 이런! 박치기 공룡물이야!
1: 랩터카 자동차 모드로 변신!
2: 나 먼저 간다!
3: 오지 빨리! 케이지로 가!
1: 케이지 준비는 끝난 거야?
3: 그냥 가 빨리!
1: 랩터카 스피드 치는 출력!
0: 좋아, 이제 케이지를 시험해볼 때가 온 것 같네. 차로 가자.
1: 이 녀석들 진짜 끈질기잖아.
3: 방향 들 거지? 그치?
1: 안 돼.
3: 너무 늦었어.

0: 대체 뭐지? 방금 케이지를 그냥 통과한 거야?
1: 아,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0: 설마.
2: 아스트로트럭 발목원으로 변신. 얌전히 있어, 제발.
1: 얘들아, 괜찮아?
0: 끝난 거야?
1: 일단은 그런 것 같은데.
3: 이상하네. 인식표가 전파를 방해하고 있어.
2: 인식표가?
3: 이걸 좀 봐. 뭔가 이상해.
4: 루시오가 공룡이랑 박치기를 했을 때 봤는데 우리 인식표가 아니었어.
1: 그거야. 인식표 때문이야. 공룡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이유 말이야. 인식표를 없애야 해.
3: 우리가 먼저 없어지겠는데?
2: 다이노스터 출동! 인식표를 파괴하는 거야!
1: 나랑 술래잡기 할 사람? 아니, 공룡인가? 이쪽이지롱!
5: 준비, 조준! 울트라 에로 발사! 명중이야!
1: 내가 그렇게 좋아? 어? 그럼 이건 어때? 스테고 캐논 발사!
2: 이봐, 덕지요! 안킬로 해머 스매시!
1: 좋았어! 잡았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인식표를 떼어내는 것도 붙이는 것만큼이나 재밌는걸? 조심해주세요! 고마워, 오즈.
4: 잠깐, 얘는 나한테 맡겨, 얼른 가!
5: 오즈! 가서 떼어내! 타! 갈비! 타!
1: 잡았다!
3: 다 끝난 거 맞지?
4: 반가웠어! 다음엔 좀 평화롭게 만나자!
1: 안녕!
2: 잘했어, 얘들아! 가자! 돌아가서 박사님께 보고해야지!
6: 확실히 우리 인식표는 아니야. 이 인식표는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해 공격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돼 있어. 전에 이런 기술을 딱 한번 본 적이 있긴 하지만...
4: 하지만 뭐요?
6: 이걸 만든 사람은 이미 사라졌어. 적어도 난 그런 줄 알았지. 하지만 너희가 찾은 공룡 무덤도 그렇고 이건...
1: 그 사람이 누군데요?
6: 덱스 헌터.
7: 오, 날 기억하고 있었군, 로라 박사. 잘 됐어. 나도 아주 잘 기억하거든.
1: 아기 랩터 구출 작전! 보호구역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늘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공격에 처할 수가 있거든. 어? 조심히 다녀야지. 어?
3: 괜찮아?
4: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녀야지, 루시오. 그러지 않으면 공격에 처할 수도 있다고.
1: 내 잘못 아니거든. 저 애가 날 밀었다고.
4: 그래, 그랬겠지. 난 너 믿어.
1: 아, 진짠데.
4: 혹시 아직도 그 애 생각 중인 거야?
1: 몇 번을 말해. 아니라니까.
8: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루시오, 너 다음으로 새 전학생이 왔단다. 어?
4: 그잖아.
8: 자, 친구들한테 자기소개를 해볼까?
9: 응?
2: 진짜 너무 시시한.

0: 어쨌든 난 트리나야. 아마 너희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람일걸? 어? 운이 좋다면 너희도 날 본받을 수 있을 거야. 잘해보자. 내 자리는 어디지? 여기가 좋겠네.
1: 어?
2: 좋아요. 그럼 어제 배운 해양 생물에 대한 수업을 이어가 볼게요. 고래와 다른 물고기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사람? 물론 크기 차이는 제외하고 사실 고래는 포유류랍니다.
3: 저해.
2: 포유류는요 알을 낳지 않죠.
3: 어?
2: 또 고래는 꼬리를
3: 아까 개라고.
2: 그리고 곤지공이 있는데
3: 저 여자애라고.
2: 저런 착각을 하나 보구나. 이 범고래는 사실 수컷이거든. 어? 수천 수억만 년 전에는 범고래보다 무서운 해양 포식자들이 존재했답니다. 예를 들면 다코사우루스, 크로노사우루스. 자자 모두 그만. 수업에 집중.
3: 진짜라니까. 동명 흉내를 냈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4: 알다니 뭘.
3: 다이노스나 우리에 대해서 말이야.
4: 그건 불가능해.
5: 아침에 넘어질 때 어디 머리라도 부딪힌 거 아냐? 충격으로 망상이 생긴 것 같은데?
3: 망상 아니라고!
6: 잘 왔다 얘들아. 오늘 임무는 아주 긴급한 임무란다.
7: 항상 그랬죠?
6: 한동안 활동이 없었던 간헐천이 막 폭발을 했는데 아기 벨로시랩터가 폭발 지역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
8: 이상하네요. 공룡들은 습성상 폭발한 간헐천은 피하잖아요. 근데 이 아기 공룡은 왜 저기에...
6: 그걸 알아내는 게 임무야. 그리고 아기 공룡이 뜨거운 간헐천 증기에 접촉해서 다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렴. 물론 너희도 조심해야 해.
5: 어미 공룡이 공격을 안 해도 간헐천이 저일 공격하겠네요.
7: 무서워? 그냥 온천 목욕한다고 생각해.
4: 목욕이라면 네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0: 다 왔어. 바로 여기야. 아기 랩터는 작고 이 지역엔 수많은 장애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다시 말해 길고 힘든 수색이 될 거라는 거지.
7: 찾았다!
5: 잘 됐네. 일찍 복귀하겠는데?
8: 이상하네. 분명 우릴 보고 놀랐을 텐데 왜 꼼짝도 안 하지?
0: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오즈, 루시오, 크레인을 꺼내. 간헐천이 멈추기 전까진 땅에서 내려가지 말고. 뭐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7: 알았어. 위에서 만나.
8: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7: 안녕.
9: 좋아. 내가 크레인을 이동시켜서?
7: 안 돼. 그럼 더 겁먹을 거야. 내가 데려올게.
8: 멈춰 루시오. 델비가 분명. 아, 못 살아.
7: 안녕 꼬마야. 괜찮아. 난 나쁜 사람 아니야.
8: 뭐지? 이런 백수의 표식이잖아.
7: 랩터 변신.
8: 좋아 좋아. 어떻게 된 거지?
0: 땅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오즈, 가서 도와줘.
7: 스테고사우루스의 힘을 보여주지. 스테고 캐논 준비. 기다려, 사이보그 랩터. 발사. 우와.
8: 잠깐. 젤비! 젤비! 도와줘!
0: 우리가 갈게!
8: 저 갑옷을 벗겨야 해!
7: 방법이 있어! 나 이거 돌려줘!
8: 알겠어!
7: 여점프! 벗겨줘! 착하지 공룡아.
0: 다들 괜찮아?
5: 이제 다 끝난 거야?
10: 그래, 이제 다.
5: 가날처냐?
0: 어서 타! 다들 꽉 잡아!
11: 이번 임무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12: 내 말이
5: 그래도 더 나빠질 건 없겠지? 아니네, 더 나빠졌어. 가라앉고 있다고!
0: 얘들아, 일단 침착해.
7: 어서 수중 모드를 작동해. 아, 데뷔, 수중 모드가 되긴 하는 거지?
0: 당연하지. 아킬로트럭 수중 모드로 변신! 좋아,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7: 오늘 내 활약을 말씀드리면 박사님이 엄청 놀라시겠지?
12: 어? 내 활약도 빼먹으면 섭섭하지.
5: 잠깐만, 다이노우스에 저렇게 생긴 공룡도 있었나?
12: 설마 저게 거대한 로봇 모사사우루스냐고 묻는 거라면 맞아.
7: 잠깐, 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지?
5: 방향 돌려! 빨리 빨리 빨리!
7: 저게 대체 뭐야?
12: 그보다 누가 조종하는 거지? 다이노 모빌인 건 확실한데 우리 건 아니잖아!
13: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다이노스터.
14: 근데 솔직히 좀 많이 실망인걸? 기대에 비해 너무 시시해서.
7: 시시해?
13: 덕분에 잘 놀았어.
14: 근데 이제 그만 끝내려고.
12: 예감이 안 좋은데?
0: 우리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좋았어! 안티로트럭 다이너몬으로 변신! 속도 최대 출력! 가만두지 않겠어! 루시오, 앞을 맡아! 난 뒤를 맡을게!
7: 좋아, 해보자고!
13: 누구든 내 구역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
0: 아, 그래? 한번 해보시던가?
13: 예? 잡았다! 내가 그네 태워줄까?
0: 꽝 뿔렸어! 벗어날 수가 없잖아!
5: 이러다간 로봇 공룡한테 잡아먹힐 거야! 결국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니까!
7: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13: 미꾸라지처럼 잘금 빠져나가네.
7: 더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0: 어떻게 된 거지? 방금 퀀텀 점프를 한 거야?
1: 처음엔 사이보그 레터의 공격으로 죽을 뻔했다가 로봇한테 잡아먹힐 뻔하고 마지막엔 하늘에서 추락까지. 하루라도 평범하게 보낼 순 없는 걸까?
2: 지금은 그럴 시간 없어, 얘들아. 어? 정체가 뭔진 몰라도 아까 그 악당이 또다시 나타나면.
3: 저기 봐!
0: 무사했구나. 괜찮아, 꼬마야. 나랑 같이 가자.
2: 루시오, 빨리 타! 서둘러!
0: 오, 이런...
2: 또 보자, 다이노스터. 기대하라고.
1: 제발 그 공룡 좀 저리 치워. 그 녀석이 우리한테 레이저 쏘던 거 설마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지?
2: 루시오, 그 랩터 본부로 못 데려가는 거 알지?
4: 난 랩터를 본부로 데려갈 거라고 말한 적 없는데?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2: 순환기계.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황.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7: 엑소
8: 클릭소 얼마세가
6: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소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6: 예!
15: 포켓몬 태그스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1: 얼굴 상처엔
2: 순환기계!
1: 주물 상처엔
8: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8: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애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옥스퍼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오또,
3: 어?
2: 나 속상해.
3: 오또도, 어, 아 왜 속상한데?
2: 엄마 아빠가 싸웠어.
4: 소세지 반찬.
2: 아빠가 음식을 덜어 먹지 않고 남겼다고. 엄마는 화를 내고, 아빠도 짜증을 냈어.
5: 들어오지도 마. 왜 들어오니? 어? 이것도 다 내 돈 주려고.
3: 그랬구나.
2: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정말 속상해.
3: 그러게.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 부부한테 좀 배우셔야겠도도.
2: 알바트로스?
3: 응, 알바트로스. 새 이름이야.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새 중에 크기가 가장 커. 한번 날아오르려면 이렇게 날개를 터덕거려야 하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아주아주 아주 오래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날 수가 있도죠.
2: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나는 법?
3: 응? 아니,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 알바트로스는 부부끼리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거든. 봐봐. 남편 알찬씨, 부인 알송씨.
6: 우와, 엄청 다정해 보인다.
3: 알바트로스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헤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함께 살아.
6: 아, 그렇구나. 나 알바트로스 만나볼래.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만나서 물어볼래.
3: 어드더 좋았어. 그럼 그래.

0: 알바트로스를 구해줘.
1: 저기야, 저기.
2: 알겠어, 도도.
3: 어,
0: 여기 어디 알바트로스가? 저거 봐. 저렇게 서로 좋아한다니까.
3: 그러게.
0: 아이, 송샤. 아이, 천샤.
4: 어? 도도.
5: 도도?
3: 뭐라고?
6: 알찬 씨는 없다. 이제부터 나 알통이가 알송 씨 짝꿍이요.
0: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알찬 씨랑은?
4: 알찬 씨랑은 끝이야.
3: 뭐야? 알바트로스는 한번 짝을 해주면 평생 함께 산다며.
0: 저도 그러게. 어떻게 알바트로스가? 이럴 수가 있어!
3: 아, 도도, 진정해봐. 숨 크게 쉬고.
4: 그래, 진정해, 도도.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도 사정이 있다고.
0: 사정? 무슨 사정?
4: 일단, 알통 씨는 나중에 봐요.
6: 빨리 와야 돼. 또 보고 싶으니까.
0: 자, 어서 말해보자죠. 어떻게 된 거야?
4: 그러니까 1년쯤 전이었어. 그때 우린 서로를 엄청 사랑했지. 어머, 됐지.
7: 우리 예쁜 알송씨 배고프군요. 제가 맛있는 물고기 구해올게요.
4: 조심해서 다녀와요. I love you.
7: I love you.
4: 그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
6: 이제 그만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 남편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아.
4: 아니에요. 꼭 돌아올 거예요.
6: 과연 그럴까? 이제 곧 짝짓기 철이 시작돼요. 그러지 말고 나 알통이랑 결혼합시다. 나랑 결혼해서 같이 밥도 먹고, 에? 짝짓기도 하고, 에? 새끼도 낳고, 에? 행복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 알성씨,
4: 어떡하지? 나 흔들려.
0: 그랬구나. 아니, 근데 남편 알찬씨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거더더?
3: 그러게, 무슨 일 있나?
4: 근데 나뿐이 아니야. 알숙이네도 알짠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했어.
3: 뭐람?
0: 알바트로스 부부의 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만.
3: 그러게. 우리가 알찬 씨를 찾아보자.
0: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알송 씨. 우리가 남편을 찾아올 테니까. 크린조끼 구조대 출동!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면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3: 아, 물고기한테 물어보자.
0: 어? 물고기야!
3: 물고기야!
8: 물고기? 나?
0: 아니, 물고기, 너.
8: 아, 불고기. 나 불고기 좋아하지.
0: 으유, 됐고. 혹시 알바트로스 못 봤더냐?

0: 알바 트로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아이야,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너?
2: 물고기야, 너 괜찮아?
0: 아, 나 안 괜찮아. 바닷물이 뜨끈뜨끈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2: 뭐? 바닷물이 뜨끈뜨끈하다고?
0: 응, 언제부턴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닷물도 더워졌거든. 그래서 나 배고파.
1: 앙, 바다가 더워졌는데 배는 왜 고프더더?
0: 아, 몰라.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바다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 나 간다.
2: 어, 잠깐. 여기 너 말고 다른 물고기는 없어?
0: 어, 없어. 바다가 더워지니까 물고기들도 다 사라졌어. 아휴, 나 진짜 간다.
2: 어? 나 갔네. 너도. 근데 바다가 더워졌는데 왜 물고기들이 없지?
1: 난 알 것 같죠도.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뜨거워지면 바닷물도 뜨거워지는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거더더.
2: 아, 그럼 알천 씨, 이렇게 된 건 아닐까?
1: 어떻게?
2: 알천 씨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왔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던 거야.
3: 아무리 찾아도 물고기가 없네. 더 멀리 가봐야겠다.
2: 그래서 물고기를 찾아 더 멀리 날아간 거지.
1: 어제도 맞네, 맞아. 그럼 우리 알천 씨를 찾아서 더 멀리 날아가 보도도.
2: 좋아. 근데 어떡해? 도도는 날지 못하잖아.
1: 요정들의 힘을 빌려봐야지. 멸종 동물들의 정령들이여. 도도에게 알바트로스처럼 날 수 있는 힘을 줘.
4: 127km로 날아보겠다. 준비됐지?
5: 준비됐어.
4: 좋아. 던져.
1: 어디다?
5: 저기.
1: 드디어 찾았다.
3: 도도.
1: 알천 씨, 먹이 찾으러 간 새가 여기서 뭐하고 있다.
2: 맞아요.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3: 그게 가까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물고기를 찾으러 멀리 오다 보니 그만.
1: 어? 그린이 말이 맞았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져서 물고기를 찾아 멀리까지 온 거였어.
3: 네, 그러다 보니. 가만. 곧 짝짓기 철이네. 아이, 깜빡하고 있었어요.
1: 자, 어서 돌아갑시다.
2: 빨리요. 알송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3: 네, 얼른 가요. 출발.
1: 출발.
2: 출발.
3: 여보.
6: 알찬 씨.
3: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6: 아니에요. 당신을 믿지 못한 나도 너무 미안해요.
1: 두 분 잘못이 아니더더. 모든 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더더.
2: 맞아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두 분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주세요.
6: 그럴게요. 약속.
1: 약속.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알바트로스를 지키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음식 쓰레기 줄이기.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기지 않으면 음식 쓰레기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더죠.
5: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나 잘했지?
7: 잘했죠. 이렇게 해야 음식 쓰레기도 안 남고 지구온난화도 막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리나?
8: 네.
5: 잘 먹겠습니다.
7: 맛있게 먹자.
8: 잘 먹겠습니다.
7: 그린이도.
9: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전사!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0: 빠르게
1: 유희보리.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이제 한번 돌려보세요.
6: 어, 그래. 한번 해볼게요.
7: 잘 된다. 아이고, 우리 치아 간호사님 손이 약손이네, 약손.
3: 아, 머리야.
6: 머리?
3: 여기 동물병원 맞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골치야.
6: 머리가 왜 아프지? 어디 부딪혔나?
3: 아니면 평소에 빈혈이 있으세요? 아, 그게 아니고 수컷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 수컷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골치 아파 정말.
6: 그러게 골치 아프다.
8: 오늘의 관자 큰 극락조 암컷. 어떤 짝을 선택할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9: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수컷 극락조들이 많아서 고민이라는 건가요?
3: 네.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인기가 많아도 참 피곤해요. 아, 이런 기분 잘 모르시죠?
9: 네? 저도 알거든요. 저도 따라다니는 요정들 많거든요.
3: 어디?
10: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어디서 그분들을 만나신 거죠?
3: 아, 그 나는 홀로라는 모임에서.
9: 나는 홀로?
11: 외로움은 겪을 만큼 겪었다. 홀로 사는 극락조들의 솔로 탈출.
3: 홀로 사는 극락조들이 모여 짝도 찾고 데이트도 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10: 이제 진짜 무서워. 누가 진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데요?

0: 암컷 새는 저 하나뿐이더라고요. 마침 수컷 새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1: 화려한 비주얼, 큰 극락조, 큰 돌씨! 섬세한 발레리노, 꼬리비녀 극락조, 꼬비씨! 극락조계 개그맨, 어깨걸이 극락조, 깨락씨! 수줍음 초가, 정원새로도 알려진 바워새, 정원씨!
2: 우와, 다 멋진다.
3: 첫눈에 팍 마음에 드는 새는 없었나요?
0: 아무래도 제가 큰 극락조이다 보니 화려한 큰돌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4: 와, 멋있다.
5: 안녕하세요. 전 큰 극락주 큰돌이라고 해요. 홀로 지낸 지는 2년 됐고요. 아, 이 모임에서 꼭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0: 저...
5: 아, 예.
0: 깃털이 정말 우아하고 화려하세요. 혹시 따로 관리 받으시나요?
5: 아... 이거 말씀이시군요. 그건 문제로 내죠. 큰 극락조의 암컷은 큰 순씨처럼 갈색이지만 수컷은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하죠. 수컷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적들에게 큰 깃털로 겁주려고. 2번,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3: 깃털은 적한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2: 맞아. 정답은 2번.
0: 맞아요. 정답은 2번.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제 선택. 우리 암컷은 화려한 수컷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몰라, 몰라. 부끄러워, 진짜. 아, 나 막 빨개지고 막 그래. 깃털이 화려하고 윤기 나는 게 정말 건강해 보여. 저기, 근처에?
5: 위험할 땐 잽싸게 숨어야 살아남지.
0: 우와, 화려하면 적의 눈에 띄기 쉬운데 아직 살아있다는 건 생존 능력도 대단하다는 거야.
5: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여기 있어. 큰 극락조 수컷은 막 뛰며 암컷을 부르다 뒤로 돌아 황금빛 꼬리깃으로 암컷을 유혹하죠.
3: 아니, 큰 돌림한테 반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큰 돌림 선택하시지.
0: 아, 그게요. 꼬비님을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 큰순 못 말려.
2: 응? 꼬리비녀 극락조 꼬비님요?
0: 네. 꼬비님 생각나.
6: 와!
7: 나 저분이 제일 궁금해.
6: 오, 멋있어.
8: 안녕하세요. 발레리노로 활동하고 있는 꼬리비녀 극락조 꼬비입니다.
7: 발레리노로?
8: 큰순님께서 제 여자친구가 돼주신다면 오직

0: 너만을 위한 공연을 보여주겠어.
1: 그래서 어떡해. 심장이 콩닥콩닥. 나도. 그럼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뭐야?
1: 너무 섬세해.
2: 뭐야? 아니 섬세하다. 오와. 아, 정말 한편의 발레를 보는 것 같아.
3: 비녀 같은 머리깃이 여섯 개 있어서 우릴 꼬리비녀 극락조라고 하죠.
4: 어? 암컷이다!
3: 그리고 암컷이 날아들면 제 공연에 와주신 암컷에게 인사.
5: 우와, 정말 발레를 추는 것 같아.
1: 아름다워. 큰 손, 반할 뻔.
6: 가. 빙글빙글 돌아서 그대로 나가세요. 그대로.
0: 네.
6: 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5: 응? 뭐야?
4: 아, 이 깨랑님이 방해했네.
1: 맞아요, 깨랑님이.
6: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좀 떨린다. 유머 있는 수컷, 어깨걸이 극락조 깨락이에요. 박수! 와! 여러분 너무 지루하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유머! 방귀를 두 번 뀌면?
1: 글쎄요.
6: 공개합니다. 방귀를 두 번 뀌면 뿡! 뿡! 뿡뿡이에요!
7: 아, 너무 재미없다.
1: 어떡해? 뿡뿡이래, 뿡뿡이래! 너무 웃겨요! 큰손 울어요!
7: 나도 알고 있었는데.
0: 내가 할걸.
6: 이게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꼬비님. 꼬비님 춤은 너무 진지해요.
0: 뭐라고요?
6: 아니, 요즘은 사랑의 춤도 유머가 있어야 선택을 받죠. 바로 이렇게요. 변신!
4: 어깨에 망토 같은 넓은 깃을 걸고 또 목엔 파란색 턱받이를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름은 어깨걸이 극락조. 우린 암컷이 오면 변신! 이렇게 춤

0: 내가 큰손이었으면 나 무조건 계락시다.
1: 아이 잠깐 잠깐. 아 근데 너무 좀 가벼워 보이지 않냐? 나라면 섬세한 발레리노 꼬비씨.
2: 아 그니까요. 진짜 고민되죠. 근데 마지막이 정말 최고였어요.
3: 저그 홀로 생활한지는 5년 됐고 죄송해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4: 뭐 경쟁 상대는 안 되겠어.
5: 그니까요.
3: 저는 큰돌림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꼬비님처럼 춤도 잘 못 추고 깨랑님처럼 웃기지도 않고 특별히 마땅한 재주가 없어서 그래서 뭘 준비했을까?
6: 갑자기?
3: 1번 사랑과 열정 2번 집과 정원
7: 집과 정원?

0: 우리 바우어의 수컷은 다른 수컷처럼 화려하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대신 여자친구를 얻기 위해 화려한 집을 만들죠. 이렇게 이끼 기둥을 세우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물어다 꽂고 꽂고 꽂고 피가 안 새게 더 촘촘하게.
1: 우와, 집 진짜 크다.
0: 우와, 아직 부족해. 아, 정원을 꾸며야겠어. 우린 꽃을 물어다 꽃밭도 꾸미고 다양한 물건들을 물어다 알록달록 정원을 꾸며요. 그래,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다. 수영장과 정원이 있는 집 완성. 이제 여자친구만 생기면 돼.
2: 마지막까지 보니까 진짜 고민되기는 하네요.
3: 아, 그쵸. 아, 누굴 선택해야 할지. 아, 정말 머리 아파요. 아우.
1: 아, 결혼할 때 집이 좀 세긴 한데.
4: 에이, 큰순씨!
5: 큰순씨!
4: 어디 있어요?
5: 큰순씨, 여기 왔죠?
4: 큰순씨!
5: 큰순씨!
6: 큰순씨!
4: 큰순씨!
5: 큰순씨!
4: 왔어요!
3: 큰순, 어떡해!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따라와?
2: 아, 그니까요! 당신은 뭐라고요?
4: 얼른 집에 가세요. 큰순씨는 절 좋아한다니까요.
6: 제 춤에 반했다고요.
5: 큰순씨는 웃긴 남자 좋아합니다.
4: 아닐걸요.
2: 자자, 여러분, 큰순 씨 왔습니다.
4: 뭐, 큰순 씨. 큰순 씨.
6: 아, 선택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5: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인정할게요.
4: 후회 없는 선택만 해주세요.
2: 근데 정원 씨는 없네요.
5: 네, 정원 씨는 이미 다른 새와 현실 커플이 되었습니다.
3: 잠시만이라도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분 다 정말 좋았지만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4: 나다.
3: 저 제 최종 선택은 저랑 같은 큰 극락조, 큰돌 씨를 선택할게요.
4: 저요? 왜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 화려하면 당할 수가 없지. 아,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큰수 씨.
3: 큰돌 씨, 어서 가서 데이트해요.
4: 좋아요.
6: 어차피 큰 극락조 선택하는 거였어?
5: 우리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예요?
6: 아, 그러니까요. 아.
2: 그렇게 큰순이와 큰돌 씨는 홀로 지내는 외로운 삶에서 탈출해 즐거운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1: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6: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옥스포드 탕.
9: 해보고.
8: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1: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 도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키키키키
12: 하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케이크를 잘라줄래?
1: 좋아.
2: 잠깐, 잠깐. 뭐야, 핑핑이 생일이잖아.
3: 생일인데 얼굴에 생크림 좀 묻어야지 않겠어?
1: 뭐?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3: 자, 이리 와, 핑핑.
1: 아, 진짜 하지 마.
4: 핑핑, 괜찮아?
1: 뭐야, 갑자기?

0: 누가?
1: 로빈, 버니바니어를 스캔해줘.
2: 비리비리, 버니바니어를 스캔합니다.
1: 대체 무슨 문제야?
2: 비리비리, 버니바니어의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 귀? 그럼 혹시 달팽이관?

0: 흔히관이라면 뒤에서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잖아. 허니바니오에도 달팽이관이 있어.
1: 응, 허니바니오의 중심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야. 어떡해! 난 놓칠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치치, 비상 비행 모드로 부탁해.

0: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열기구 안에 연료가 다 닿을 때까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해.
1: 그럼 시간이 별로 없네. 어떡하지?
0: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2: 집으로?

0: 다 왔다. 이야, 이게 얼마만인지. 오랜만에 오니까 왠지 반가운데.
1: 내가 해볼게.

0: 여기 금이 가서 계속 중심을 못 잡았던 거야. 이런 평형 조절 장치까지 망가졌잖아.
1: 어? 이 안에 장치 같은 게 있었구나.
0: 응, 퍼니바니오 달팽이 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우선 퍼니바니오 귀에 딱 맞는 소리가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아니고. 이건 너무 크고. 이건 너무 작아. 이건 모양이 아예 안 맞잖아. 아,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
2: 그럼 이제 어떡해?
0: 맞는 게 없다면 딱 맞는 소라를 찾아야지.
2: 어디서?
0: 우선 장치부터 구하러 가자.
3: 여기서 핑핑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세기탐험 대회는 꿈도 못 꾸고 있었을 거야.
4: 그럼 치치랑 도깨스 여기서 만난 거야?
0: 응, 거의 매일 여기 게임장에 들러서 게임만 하는 아이대.
2: 어? 뭐야 핑핑? 게임하지 말라며.
0: 따라오긴 하셔. 잠자코 지켜보라고.
2: 그 안에 우리가 찾는 게 있긴 한 거야.

0: 그게 뭐야?
1: 이게 평행 조절 장치야. 이걸 새로 주문해서 받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말이지.
2: 그래,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3: 그럼 구한 거야? 너무 쉬운데.
1: 아, 이거면 돼. 자, 그럼 장치는 해결했으니 이제 소라를 구하러 갈까?
0: 어디로?
1: 소라는 바다에 있을 테니까 바닷가로 가보자.
4: 바다가!
2: 우와, 너무 예쁜 바다인걸?
1: 좋았어, 얼른 찾아보자.
0: 이건 너무 작고,
1: 이건 너무 커. 새콤한, 그건 불가사리잖아.
3: 소라랑 불가사리도 구별 못하냐? 잘 봐, 이게 바로 소라야. 이건 어때? 딱 맞지?
1: 어?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헬로빔, 확인해 줄래?
5: 비리비리비. 모양이 다릅니다.
3: 차, 그거 되게 까다롭네. 그나저나 치치는 아까부터 뭐해?
0: 왜 내 눈엔 안 보이는 거야? 어딨냐, 소라야, 소라야.
2: 치치, 괜찮아?
0: 나오라는 소라는 안 나오고.
1: 저건, 로빈, 확인해줘.
5: 비리비리, 비. 확인 완료. 허니바니오의 달팽이관과 크기와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 드디어 찾았다! 소라가 움직여!
0: 내가 잡을게! 아, 너무 빨라!
1: 저건 소라 개?
0: 지독한 녀석이네.
3: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
0: 저기, 그런데 말이야, 소라개한테는 소라가 집이잖아.
1: 맞아. 소라개는 소라를 집으로 삼아서 등에 지고 다니니까.
0: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소라개의 집을 뺏어도 되는 걸까?
2: 사유 말이 맞아. 소라개한테는 소중한 집일 텐데 우리가 너무 퍼니바니오 생각만 했어. 미안해, 소라게야.
1: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소라게한테 다른 집을 주면 어떨까? 자, 이건 우리가 찾은 소라들이야. 하나만 골라봐. 우리 거랑 바꾸지 않을래?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야.
0: 떠날 준비는 끝난 거지?
1: 물론이지. 그럼 떠나볼까?

0: 지루해. 뭐 재밌는 일 없나?
1: 뭐야? 왜 사람을 보고 웃어?
2: 지치, 왜

0: 그래?
1: 얘들아, 멜로나 빵 먹어. 뭐? 대체 다들 왜 그러는 건데?
0: 낙서투성이잖아.
1: 뭐라고? 낙서라니?
2: 미안, 너무 심심했단 말이야.
1: 자, 핑핑, 이걸로 닦아.
3: 고마워, 사요.
1: 도켓, 두고 봐.
3: 이럴 수가.
1: 왜 그래, 핑핑?
3: 거울이 이상해.
1: 얼굴이 없잖아. 뭐?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그 거울뿐만이 아니야.
2: 다른 거울들도 사람만 쏙 빠져서 보인다고.
4: 여러분 안녕. 아리양은 항상 거울 보는 걸 좋아하죠?
5: 그럼요. 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4: 이번엔 그 거울들을 다스리는 거울성에서 온 의뢰랍니다.
5: 미션 대공개! 뿌뿌!
4: 거울성에서 사라진 거울공주를 찾아라! 거울공주가 도대체 어디를 간 거죠?
5: 여러분들이 어서 거울공주를 찾아서 사라진 이유를 밝혀주세요.
4: 그럼 안녕! 뿌뿌!
1: 거울성에 거울공주라고?
0: 거울성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1: 거울공주가 사라져서 거울 속 세계가 엉망이 됐나 봐.
6: 그렇다면 빨리 거울공주를 찾아서 거울 속 세상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3: 그래. 자, 빨리 찾으러 가자.
2: 좋아. 네. 오늘의 목적지는 거울성이다. 자, 간다. 다들 꽉 잡아.
1: 성에 들어가려면 이 미로를 지나가야 할 것 같아.
0: 복잡해 보이는데 지나갈 수 있을까?
6: 걱정하지 마. 자, 가자.
3: 성까지 멀지 않은 것 같아. 사요, 이거 아직도 안 지워졌지?
7: 아무래도 잘 안 지워지나 봐.
2: 그러니까 얼른 미션부터 완료해야지. 거울 보고 지우면 될 거 아니야.
3: 그때까지 이런 얼굴로 다니라고?
5: 핑핑, 미션 완료할 때까지 조금만 참자.
3: 생금이 배고파.
0: 생금아!
3: 생금아! 기다려!
1: 저러다가 생금이 혼자 길을 잃겠어.
6: 얼른 따라가자!
1: 나중에 돌아가서 먹자.
3: 생금이 배고파.
6: 알았어. 사유한테 물어보자. 사유, 혹시 먹을 것 좀.
1: 없어. 없어. 없잖아. 다들 어디로 간 거야?
3: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네. 생금이 식탐을 해결할 만한 걸 어떻게든 발명해내야겠어. 그나저나 거울성으로 가려면... 저 거울은 뭐지? 예쁘다. 내가 보이잖아. 다른 거울은 안 보이는데. 애들부터 빨리 찾아야겠다.

0: 여기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네.
1: 이러다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닐까?
0: 괜찮을 거야. 일단 우리 친구들을 찾아서.
2: 얘들아!
0: 핑핑!
1: 어디 갔었어? 여기 너무 복잡하다.
2: 근데 다른 애들은?
1: 다 뿔뿔이 흩어졌어. 어쩌지? 애들을 찾아야 할 텐데.
2: 우리 거울 성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0: 다들 결국은 거울섬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만나겠지.
1: 그래, 내 생각엔 성은 아무래도 이쪽 방향이 맞을 것 같아. 아! 아, 아파.
2: 드래곤 괜찮아?
0: 안 다쳤어?
1: 아야야야야. 뭐야, 거울이었잖아.
2: 정말이네. 우리 모습이 안 비춰지니까 그냥 길 같아.
1: 근데 핑핑, 너는 거울인지 어떻게 알았어?
0: 나?
1: 응, 옆으로 꺾여갔잖아.
0: 아, 그게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 그냥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서.
1: 아, 그랬구나. 핑핑이 맞았네. 이 거울 진짜 헷갈리지?
0: 정말 헷갈린다.
1: 아무래도 조심히 가야겠어.
2: 드래콩, 또 부딪히면 안 돼.
3: 아무튼 다들 제멋대로라니까.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드디어 찾았네. 얘들아, 거기서 뭐해?
2: 도켓!
4: 샘쿵이 배고파.
3: 너 왜 나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냐? 근데 둘이 뭐하고 있는 거야?
5: 아, 거울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봐, 이건 오목하고 저건 볼록하지?
3: 그렇네. 근데 그게 뭐?
5: 이 거울 앞을 지나가는데 애니워치가 갑자기 반응을 보였거든.
3: 그러고 보니 이 거울들 꼭 문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5: 그렇지? 이 거울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0: 치치 말이 맞을걸?
5: 핑핑!
0: 한참 찾았잖아.
5: 잘했어, 핑핑. 근데 이 반응 뭔지 알아?
0: 이건 맞는 길로 왔다는 반응이야. 아무래도 이 거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뭐지?
5: 이게 뭐야?
3: 거울 속에 내가 나왔잖아.
5: 정말 볼록한 거울에 비추면 더 커 보이는구나. 생큼이 엄청 크다.
0: 오목한 건 더 작아 보이네. 도켓이 엄청 작아. 안 그래도 작은데.
3: 뭐? 에이, 바꿔 바꿔. 기분 나쁘니까. 봐라, 커다란 도켓님이시다.
0: 생큼이는 작아졌어. 너무 귀엽다.
5: 근데 이 거울로 뭘 하라는 거지?
0: 글쎄, 뭘까?
5: 혹시
3: 뭐?
5: 도켓, 좀 더 뒤로 가봐.
3: 아, 왜? 지금 딱 기분 좋은데.
5: 얼른. 생크미는 조금 더 앞으로 와볼래?
4: 야, 생크.
5: 아니, 너무 왔어. 조금만 뒤로, 아주 조금만.
4: 생크.
5: 딱 좋아. 열렸다. 역시 이 문이 거울성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었어.
3: 거울 속에 크기를 맞추는 게 열쇠였네. 좋아, 얼른 들어가자.
0: 생각보다 제법인걸.
5: 우와. 멋지다.
3: 이게 거울성이라 이거지? 볼만한데?
5: 근데 핑핑이는 어디 갔지?
6: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5: 자유, 드래곤!
1: 정말 거울성 앞에 오니까 이렇게 만나네. 핑핑 말이 맞았어.
5: 핑핑을 만났어?
1: 저 뒤에 있어. 핑핑, 어서 나와. 여기가 거울성이야.
0: 드디어 찾았네.
3: 뭐야, 언제 거기로 갔었어?
0: 지금까지 너희들 찾아다녔지.
3: 고양이의 촉으로 뭔가 이상한데? 대체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잖아.
5: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모였잖아.
0: 그래, 어서 들어가자. 거울공주를 찾아.

0: 그럼 들어가 볼까? 문 연다!
1: 우와! 정말 아름다운 성이다.
2: 드디어 찾았다!
3: 피니!
2: 너희들 여기에 있던 거야? 한참 기다렸잖아. 어디 봐? 안 빠지고 다 온 거지? 치치, 도깨, 드럭고, 사유, 생크미, 그리고 핑핑까지 다 왔네. 잠깐만, 핑핑이라고?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 상처엔
9: 승강기계,
8: 주물 상처엔
9: 덤덤해.
10: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난방구는 붙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 상처엔
4: 순환기계,
5: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6: 마데카솔이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7: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키키키키
0: 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버려진 마인드코어.
1: 한수야, 신발은 마음에 들어?
2: 네.
0: 어? 뭐지? 또봇이랑 쌩이잖아. 너 폰에 놓고 왔어.
3: 시원이롭지 못해. 리볼버 에너지가
1: C 하이퍼 킥.
3: 하이퍼. 저거봐라 오영사, 부서도 부서도 끝이 없다. 이상
4: 우리가 왔어. 왔어.
3: 맡겨주기 바람.
4: 이라고 그러더라고.
1: 소닉 스피드
2: 파워 스파이크.
4: 소닉 스피드
3: 파워 스파이크.
1: 좋아. 됐어.
3: 세모, 괜찮냐? 그러더라고.
1: 저 녀석들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 야, 한수 아직 연락 안 돼?
2: 그렇다니까요. 제가 가야 제트가 싸울 수가 있다고요. 엄마한텐 전에 리모 박사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어?
5: 그건 로버트 누리 얘기 아니었어? 잠깐, 설마 그럼 그때, 그게?
2: 시간 없어요.
3: 시원이롭게.
1: 소니
2: 하이퍼킥.
3: 소니 하이퍼킥.
1: 엑스 파워 스매시.
3: 파워 스매시.

0: 또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1: 시 하이퍼 스모크.
0: 하이퍼 스모크.
2: 무슨 로봇이 저래?
3: 공격 방식이 다양해서 정의롭지가 못해.
4: 그런데 왜 한수는 안 오는 거이?
3: 불 왔나?
1: 스틸, 크롬, 아이언, 헤비메탈, 인티그레이션.
0: 내가 왔다.
5: 이 소리다.
1: 찌그러뜨리니까 합체를 못해.
0: 저렇게 해야 안 보였어.

0: 오늘도 우린 한 게 없네. 한수는 전화도 안 받고.
1: 부모님과 같이 할게 많을 거라 그러더라고.
2: 아이고, 전 녀석. 우리 로봇을 다 찌그러뜨리네요.
3: 오늘은 이만하겠어. 경찰과 전투를 할 수 있게 된 걸로도 실험 성공이니까.
4: 도망친다! 도보씨!
1: 오영사! 어딨나, 오영사!
0: 동사 누나!
5: 하나, 어딨어?
1: 세번은 안 돼!
0: 제트?
6: 우와, 혼자 변신했어?
4: 아, 제트 아저씨가 알 거예요!
7: 잠시야.
6: 이렇게 어디까지 부려?
7: 궤도 파출소에 괴로보도 없어졌대. 도보시 다 해치웠대.
4: 진짜요?
0: 그럼 또 제트만 아무것도 못했잖아. 어? 제트가 변신했어.
8: 아,
3: 힘을 내지. 이제 마지막 금주 조항만 남았어.
9: 이거 불안하단 말이야.
2: 뭐가요, 누나?
9: 닥터엠에게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야.
2: 그럼 버려지겠죠, 뭐. 그래도 우리에겐 이 돈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짜장면도 억만그릇 먹을 수 있다야.
4: 아, 너 그거 알아?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더 많아진대.
2: 어?
4: 우리 짜장면 사 먹기 전에 잠깐만 은행에 넣었다 뺄까?
9: 아니, 무슨...
2: 좋아요! 어? 당장 해안은행으로 가요, 누나.
9: 뭐? 잠깐! 저 벌레! 뒤로!
10: 도둑이야! 소라! 거기서!
11: 거기서!
4: 지금 어떻게 알았지?
11: 네, 도난당했던 돈이 맞습니다.
9: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2: 아니, 왜 은행에 저축하러 온 사람을 죄인 취급해? 누나, 우리 돈 그냥 음식점 가서 써요.
4: 오케이, 이 상황에 무슨 음식이야!
0: 어? 저 아이는?
12: 아, 꼭 그런 건 아니야. 또봇은 파일럿이 아주 심한 위험에 처하면 혼자서 변신할 수도 있거든.
0: 그래? 그럼 새 모형이 그 정도로 위험했었던 거야?
12: 아,
0: 큰일 날 뻔했네.
12: 아니, 내 말은 또봇한테 파일럿 안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0: 제트 파일럿 어? 그만해야 할까? 같이 살 때는 쉽게 출동했는데 따로 사니까 그게 잘 안 돼. 근데 나 때문에 변신도 못해서 새 모형하고 제트는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고.
6: 그래도 아직 넌 제트 파일럿이니까 형이랑 제트 생각도 물어보는 게 어때?
0: 그게 맞는 것 같아.
13: 제트의 파일럿 한 명이 없어진다? 이건 닥터엠도 모르고 있겠군. 그래, 우리도 아직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말이야. 탁도, 방금 내가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는데 말이죠. 어?
1: 또 죽었어.
2: 뭐 하는 거야?
3: 엔진박은 지금 애몰드에서 나와 같이 실험을 하나 하고 있지.
0: 애몰드?
3: 게임 비슷한 건데 이런 소질이 없군.
4: 게임? 너는 그 제가 잘해야!
2: 아깝다.
3: 인간 능력의 한계인가? 근데 카사장은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0: 아, 그게 또 뭐 파일럿 중 한수라는 아이가 그만둔다더군요.
4: 엄청 심각해 보였어요. 아이스크림은 먹지도 않고.
3: 그래? 흥미롭군.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마지막 금지 조항을 풀 열쇠를 만들 수도 있겠어.
5: 그럼 괜찮은 거지? 너 안 섭섭하다고 했다.
6: 당연히 괜찮다 그러더라고.
7: 한수야, 너 출동 놓친 것 때문이면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5: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 또봇은 대도시를 위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6: 맞다 그러더라고.
8: 파일럿이 두 명이었다가 한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9: 금방 될지는 모르지만 뭐 각자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가능할 거야. 그리고 아마 제트는...
5: 그럼 가볼게. 엄마 아빠가 기다리셔서.
7: 그래.
5: 제트!
6: 한수! 행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5: 나 제트랑 지냈던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7: 와, 이번엔 또 무슨 이별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 앞집 살면서.
6: 짠!
10: 혼자 있고 싶다 그러더라고. 요.
9: 그래.
10: 형님.
7: 우리 기분 전환 겸 동네 한 바퀴 어때?
11: 아유, 냄새.
12: 근데 우리 아들이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실까? 한수야, 아빠랑 집까지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할까? 하나, 둘.
5: 어? 이건...
4: 맞다, 맞다.
10: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러더라고. 어?
7: 응?
10: 한수, 어?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
5: 어?
3: 마인드코어는 잘 전달했나?
4: 네! 아주 보자마자 눈이 반짝반짝하던데요.
3: 이 한수, 다른이의 또봇과 놀던 소년. 잠시 너의 것을 가져보겠나.
13: Happy birthday to you.
14: 컴파운드 비율은 다르지만 마인드 코어가 맞다. 이걸 주었다고?
5: 네,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14: 마인드 코어가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기 쉬운 게 됐지?
6: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14: 글쎄, 실패작이라 버린 거 아닐까? 그렇다고 마인드 코어를 쓰레기장에 버리면 안 되지. 제대로 폐기를 해야겠다.
5: 네? 근데요, 혹시 실패작이 아니라면요?
14: 그래도 모르는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15: 돈, 순수한 마음에 반응하는 게 마인드 코어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14: 그렇긴 한데... 한수야, 그럼 네가 찾은 코어니까 네가 활성화시켜볼래?
6: 괜찮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나도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
5: 고마워 제트. 저 해볼게요.
0: 안 돼. 아, 또봇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5: 엄마.
0: 아, 그리고 기계를 생명처럼 대하다니.
5: 지금은 그냥 기계 같아도 활성화되면 달라진다고요.
0: 엄만 잘 모르겠다.
5: 아, 엄마 내 말 믿지도 않고 반대만 하셔.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보여드려야겠어.
6: 너무 서두르지 말라 그러더라고.
7: 그래, 한수야. 마인드코어는 밀어붙인다고 깨어나진 않아.
5: 맞아. 그래서 형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형은 제트를 어떻게 활성화시켰어?
6: 한수, 다음 주 생일인데 선물 뭐 받고 싶냐 그러더라고.
11: 범죄로 무슨 정작에 바란다. 이상. 그런 말에 틈에 속도나 올리지?
16: 센. 서두르다 사고 치지나 말기 바란다. 이상.
0: 둘 다 그만 좀 싸워. 저기 공투로 몰아넣어.

0: 저스트 리볼버!
1: 저스트 리볼버! 아하, 저래서 눈이 약점인가 보네. 어, 머리가 또 생겼다. 이사, 이젠 어디 맞춰야 되는지 안다고!
0: 씨, 하이퍼 컵스!
1: 하이퍼 컵스!
0: 됐어! 끝내자!
1: 알았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서둘러, 씨!
2: 어, 수갑은 어디에 채우지?
0: 씨!
1: 이런! 놓쳤다. 이상!
3: 아, 정의롭지 못하게. 어, 말이 너무 기니까 도망치잖아.
4: 또 실패. 이걸 깨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마인드 코어라면 가능하다고?
5: 마인드 코어는 가끔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기도 하지. 그 힘을 잘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자네들 셋, 앞으로는 당분간 이 연습을 따라다니며 계속 상황 보고를 하도록.
6: 어? 저도요?
5: 뭐, 모듈러들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7: 난 진심으로 말했지. 함께 이 세상을 지키자. 리소리와 모두를 위해.
6: 모두를 위해.
7: 아니, 아니. 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8: 드디어 대원이 나를 탁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다고나 할까?
6: 그래? 너 얼마면 내겠어? 아, 미안해.
9: W10 대도시의 파일럿 오디션이 열려서 다들 장기 자랑을 했는데
6: 뜬다 뜬다.
9: 근데 다 소용이 없었고.
6: 뭐?
9: 우리 형이 W 이름 부리면서 영웅이 될 거라고 했더니 진짜 됐어.
6: 야, 그럼 그것부터 말해야지. 그러고 보니 난 얘 이름도 아직 못 정했네. 영웅을 히어로라고 하니까 H로 할까? 아니면 슈퍼 할 때 S?
1: 있어!
0: 또 놓쳤어. 눈치 진짜 빠르네.
1: 이번엔 센이 경찰차 모습을 숨기지 못해서 들킨 것이다. 이상!
0: 안 되겠어. 다음엔 다른 또보들도 부르자. 걔네들은 겉보기엔 보통차 같으니까.
10: 한수야, 어디가?
11: 이따가 엄마 아빠랑 생일 파티 예약한 거 알지?
6: 네.
11: 애가 고집도 저딴 뻘뻘 흘리면서.
6: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근데 왜 점점 더 어두워서 그러지?
10: 생일 축하해.
6: 우와, 고마워, 형.
12: 야, 생일 소년. 너 마인드 코어 깨우는 법 물어보고 다닌다며. 왜 이 형한테는 안 물어봐?
6: 아, 안 그래도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9: 얘들아! 어?
12: 형사 누나!
9: 누나 지금 잠복 수사 중인데 좀 도와줄 수 있니?
12: 오, 알겠습니다. 야, 출동하자.
9: 엑스!
13: 오케이, 오케이!
6: 아, 나는...
10: 어? 마인드 코어 데리고 와서 견학 어때?
6: 어? 아하!
12: Y의 활약을 보면 걔도 분명 깨어나고 싶으실걸.
13: 우리도 갈게요! 박사님들이 형사님이 부르면 가라고 하셨어요. 더버 잠복 수사팀 화이팅!
1: 소니, 그렇게 자기 정체를 폭로하면 잠복 수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14: 아니, 쟤는 마인드 코어 활성화는 안 시키고 어디 가냔 말이야.
15: 그러게.
16: 좀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인데.
17: 매너가 없네. 누나, 제가 가서 혼 좀 내줄까요? 빨리 마인드 코어를 띄우라구요.
14: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혼낸다고 될 일이 아니지. 만약 저 한수가 위험해진다면 파일럿을 지키려고 마인드 코어도 깨어나지 않을까? 닥터에만 못해도 우리에게 쉽단 말이야.
1: 여기는 제트. 이쪽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더라고.
9: 헬!

0: 악당 로봇?
1: 우리가 찾는 건 모듈러 로봇인데 라고 그러더라고.
0: 제트!
2: 지금이에요, 너나!
3: 지금!
0: 한수야, 이번엔...
2: 헤이!
0: 제트! 트랜스포메이션!
3: 됐어! 멋있지? 이제 잘 봐.
1: 레이저넷! 그러더라고!
0: 한수야!
2: 저 제트라는 녀석 제구시를 못하는 거 아니었어? 대로 쪼벌레 빨리 와!
4: 알았어!
2: 나가요!
0: 제트! 한수야!
1: 안 된다 그러더라고!
2: 너 이리 나와!
1: 딱 그러더라고!
0: 제트!
5: 멈추기 바란다! 이사!
2: 시! 하이퍼!
5: 범행동은 압수하겠다. 이사!
2: 꺼리!
3: 나도 거기 있어!
5: 마인드 세이버 템페스트! 마인드 세이버 크레스트!
2: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말이야! 안 되겠어! 도망가자! 알아차리는가!
0: 한수야, 괜찮아?
3: 응.
0: 제트는?
1: 괜찮다, 그러더라고.
0: 다행이다. 그래도 점검은 받아보자.
3: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6: 배 터지게 먹자.
7: 한수야,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3: 엄마한테 마인드 코어가 활성화된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전 안 되나 봐요.
7: 그래? 근데 그거 마음을 가진 거라며 서두르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어. 옛날에 아빠가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도 너무 서둘러서 엄마가 한번 퇴짜놨었거든.
3: 정말요?
7: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고 천천히 해봐.
3: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요.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천천히 해보자. 이번엔 다른 또봇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찾아보고.
0: 어? 엄마!
7: 얘가 좀 태도가 달라졌다.
6: 온다. 한수야, 저기 봐. 형 누나들이 케이크 들고 와. 아빠가 특별히 부탁했어.
8: 오늘은 그대가 태어난 날! 엄마와 아빠도 춤추던 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0: 엄마, 얘 점점 더 빛나요. 아직 이름도 없는데.
1: 노래 좋아하나 본데. 케이팝 도보, 도보팝 어때?
0: 도봇이요?
1: 아, 차차. 아, 또 불러달라고요.
2: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오, 빛난다, 빛난다.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난방구는 붙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내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길게,
3: 주물 상처엔
4: 너무 말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타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알쌤으로 패션쇼를 구하라. 요한 곰기 우주 평화를 위해 대결을 선포한다. 하차 퓨퓨퓨퓨 퓨퓨 하하하하하
1: 곰기
2: 뭐해?
0: 너희들 거기 있었니?
1: 곰기 거울 보면서 악당 물리치는 연습했구나.
0: 실은 나 이 요원복만 입으면 거울 보고 싶거든. 이 옷 언제 봐도 멋져.
2: 맞아. 그 요원복 우주 최고 디자이너 라라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 보라다 요원복의 디자이너 라라쌤은 오랜 세월 각종 요원복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작이 바로
3: 신이시여, 이 옷을 정말 제가 디자인했단 말입니까? 퍼펙트.
2: 곰기의 요원복이지.
0: 맞아 맞아, 이 요원복 덕분에 출동할 맛이 난다니까. 어? 웬일? 라라쌤이야!
4: 라라쌤?
0: 안녕하셨어요, 라라쌤!
4: 안녕하셨어요!
5: 안녕했어요. 딱 한 가지 문제만 빼면 말이죠.
0: 문제요?
1: 무슨 일인데요, 라라쌤?
5: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패션쇼를 열게 됐는데.
4: 우와! 패션쇼!
5: 옷은 15벌인데 모델이 8명 뿐이라. 혹시 모델을 구해줄 수 있어요?
4: 그럼요, 라라쌤!
2: 저희가 모델을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말고 패션쇼 준비하세요.
5: 역시 요원들. 그럼 믿고 기다릴게요.
0: 차차! 그러니까! 옷은 15벌! 모델은 8명! 모델이 옷을 한 벌씩 입었을 때 더 필요한 모델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5 빼기 8은 7! 7명이 더 필요해! 자, 7명의 모델을 찾아 출동하기
2: 전에 깐깐한 라라쌤의 일을 도울 땐 확인, 또 확인해야 해.
1: 맞아.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해보자. 필요한 모델의 수를 구하려면 15 빼기 8을 해야 해. 이때 15를 1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15에서 며칠 빼야 하지?
4: 오!
1: 그렇지! 이제 10이 됐어.
0: 근데 우리가 원래 빼기로 한 건 8이잖아!
1: 맞아! 5는 이미 뺐으니 며칠 더 빼면 될까?
4: 3!
1: 그렇지! 10에서 3.

0: 3을 빼면 정답은
1: 7.
0: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모델은 7명이 맞아.
2: 좋아. 그럼 이제 출동.
3: 하기 전에 정말 7명이 맞는지 이런 방법으로도 확인해보자. 15 빼기 8을 하는 또 다른 방법. 15를 10과 5로 가르는 거야. 그런 다음 10에서 8을 빼면
4: 2가 남아.
3: 2에 나머지 5를 더하면 정답은
1: 7.
3: 그래서 더 필요한 모델은 7명이 확실해.
2: 좋았어. 자, 이제 진짜 결.
4: 똥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가 모델을 하면 되잖아.
0: 우와, 좋아. 나 모델 해보고 싶었다고.
3: 나도. 그럼 우리 셋에다가 누구나 요원들 4명 더 부르면
1: 7명이 딱이네.
5: 말도 안 돼. 우린도 맞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꿈일 거야. 릴렉스. 네, 요원들.
2: 라라쌤, 필요하신 모델 7명 준비됐습니다.
6: 하나, 둘, 셋, 넷,
0: 다섯,
3: 여섯,
2: 일곱.
5: 고마워요, 요원들. 근데 문제가 또 생겼답니다.
0: 또 무슨 문제요?
5: 그게 패션쇼를 보러 오기로 한 관람객이 모두 17분인데 그중 8분만 도착했어요. 다른 분들은 오던 길에 배가 고장나서 무인도에 고립돼 있다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패션쇼 망한 것 같아.
3: 그런 말씀 마세요, 라라쌤.
2: 맞아요. 무인도에 계신 분들, 우리 요원들과 함께 구출해오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5: 역시 요원들. 그럼 빨리 서둘러줘요.
0: 자, 관람객은 모두 17명.
3: 그중 도착한 사람은 8명.
2: 무인도에 갇힌 사람의 수는 17 빼기 8을 하면 알 수 있다고. 17 빼기 8에서 8을 7과 1로 가르면 17 빼기 7은
1: 10.
2: 10 빼기 1은
1: 9.
2: 좋아.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해 볼까? 17을 10과 7로 가르면 10 빼기 8은
1: 2.
2: 2 더하기 7은
1: 9.
2: 좋아. 그럼 무인도에 9명을 구하러
1: 출동!

0: 인도가 어딨지?
1: 아,

0: 무대 주인공 디자이너 라라 쌤.
1: 라라 쌤. 라라 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패션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모두 요원들 덕분이에요.
0: 별 말씀을요. 패션을 잘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3: 노! 구! 나!
0: 대적단이 나타날 날짜는?
4: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누구나 탐정사무소 사건이 들어왔다. 오늘의 사건. 대적단이 박물관의 황금동상을 노리고 있다. 과연 대적단은 언제 쳐들어올 것인가? 날짜를 추리해라.
0: 이게 해적 선장의 탄력이라고?
5: 응, 오늘 아침 입수했지.
6: 역시 잘했군, 토토 탐정. 분명 날짜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야. 수상한 점이 없는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자.
0: 좋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은 7일 맞군.
5: 찾았다, 수상한 점. 2월 끝나는 날짜가 28일이야
6: 아, 2월은 원래 다른 달보다 더 짧아. 여기도 문제없음.
0: 1년은 모두 12달이지. 모두 다 있는지 확인해볼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12달도 다 있네. 그냥 평범한 달력인가 봐.
0: 잠깐! 저기 12월 마지막 날짜를 봐.
5: 어디?
0: 12월 31일에 뭔가 적혀있다고.

0: 아니 이건 선장님 생일.
1: 아, 뭐야 별거 아니었네.
0: 그러네. 일단 달력에는 아무 단서가 없는 것 같아.
2: 아, 탐정대 여기 정보가 들어왔어.

0: 그냥 해적단이 부르는 노래 아니야?
1: 아니야, 아니야! 노래를 다시 불러보자!
2: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10월이 지나면 간다네.
1: 오! 엄청난 단서야! 1년 12달 중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을 찾아보자고! 1월은 31일이 마지막 날이고 2월은 28일로 끝나. 3월 다시 31일. 4월은 30일.
0: 5월은 31일. 6월은 30일로 끝나. 7월은 31일. 그리고 8월도 31일.
2: 9월은 30일. 10월은 31일이야. 11월은 30일. 마지막으로 12월은 31일.
1: 그럼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을 다 모아보면
3: 2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1: 완벽하군.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중 10월이 지난 달은 바로
3: 12월! 예!
1: 멋진 추리였다, 탐정자!
4: 하지만 정확한 날을 찾으려면 정보가 더 필요해.
1: 맞아, 추가 단서가 필요해.
0: 뭐야? 또 다른 정보야? 당장 확인해보자!
5: 얘들아, 내가 박물관에 쳐들어갈 날짜를 드디어 정했다. 바로 12일.
6: 아,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5: 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날에서 두 번째 목요일 일주일 뒤가 딱일 것 같다.
6: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5: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 달, 우리가 정한 달에 두 번째 목요일 일주일 뒤라고.
4: 아우, 뭔 소리야?
5: 아, 정말 정말. 아, 달력 어딨어? 아, 그냥 내가 보여줄게. 정말. 어이, 뭐야? 내 달력 어딨는 거지? 내 달력 어딨어? 내 달력 어딨냐고? 아, 정말 어딨는 거야?
1: 12월 두 번째 목요일에 일주일 뒤!
0: 그런데 그게 언제야?
1: 그러게.
4: 일단 두 번째 목요일부터 찾아보자. 목요일은 이렇게 다 같은 줄에 있어.
0: 그러네. 달력에서 한 줄은 모두 같은 요일인가 봐.
1: 아하! 그럼 12월의 목요일은 7일, 14일, 21일, 28일이군.
4: 그중 두 번째 목요일은
3: 14일.
1: 좋아. 두 번째 목요일은 14일. 이제 일주일 뒤만 알면 되겠군.
0: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아하! 일주일은 하나,

0: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이야.
1: 커! 일주일은 7일. 그렇다면 일주일 뒤는 7일 퇴.
0: 그렇지. 그러니까 14일의 일주일 뒤는
1: 21일. 하나 아늑하니네. 대적들이 황금동상을 훔친 날짜는 바로
2: 12월 21일 목요일.
3: 여기에 분명 황금동상이 있다고 했는데.
1: 황금검게 납시오!
3: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1: 궁금한가? 달력을 볼 수 있으면 누구나 해적을 잡을 수 있다!

0: 에휴.
1: 마지막 날이 31일인 달, 헤이! 어? 뭐야?
0: 어? 곰기 안녕?
1: 어, 슈퍼맨! 너 뭐하냐?
0: 아주 중요한 날. 그 중요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1: 그게 무슨 날인데?
0: 이 문제를 풀면 알려주도록 하지. 슈퍼 슈퍼 뿅.
1: 너
0: 여기 달력에 표시된 날짜 보이나? 이 날짜의 일주일 전이 바로 그 중요한 날이다. 과연 며칠일까요?
1: 좋아! 바로 맞춰주지! 요인데! 아까 일주일 뒤는 한 칸 아래였지? 그럼 일주일 전은?
2: 한 칸 위!
1: 그렇지! 자, 27일에 일주일 전은?
0: 이 중요한 날의 날짜를 마치다니 축하한다 곰께.
1: 축하한다고?
0: 1월 20일은 바로 야! 내 생일이니까. 선물은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1: 저 저기요.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요원들도 달력에 생일을 표시해봐. 이 곰기가 꼭 기억할게.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6: 덤덤한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공기 공기 공기 내가 바로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우주 최고 요원 공기 렛고
8: 1, 2, 3, 4, 5, 6, 7, 8, 9, 10
7: 오케이
8: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7: 공기
8: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공기
8: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0: 누릅니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몰라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뭘 만들어 볼까? Something sweet, something fruity, something hot. 네, 뭐가 달콤하고 과일도록하고 따뜻한 corn soup bread pudding. Yes, we're making corn soup bread pudding today. 그 식빵.

0: over like this. We don't need to use it all. 모든 소스는 안 섞더라. 이 정도. Yes, I think this will be enough. 네, 어븐 들어갈 거예요. 180도 15분. 180 degrees for 15 minutes. And now we wait. 죄송하지만 15분 기다려야 돼요. Okay, it's ready. 이제 다 됐어요. Let's open the oven. Wow! Can you see? It's golden brown. 이 색깔 보세요. 되게 예쁘다. 제 생각 우리 맛있는 콘수프 브레드 푸딩 만들었습니다. Now we can decorate our corn soup bread pudding with berries, sugar, and thyme. First, we'll start with the berries.
1: 우리 먼저 베리 할 거예요. 베리 세 가지 있어요.
0: We have blueberries.
1: 한국어는 블루베리.
0: We have cranberries.
1: 한국어는 크랜베리.
0: And we have raspberries.
1: 한국어는 레스베리 아니면 산달기. 솔직히 한국 산달기하고 영국 레스베리 모양은 살짝 달라요. 하지만 둘 다 맛있어요.
0: We put on some raspberries. Some here. And a little here.
1: 아, 그리고 이 세 베리 소드대 아니면 다른 과일, 다른 열매 소드대요. 마음 드는 과일 하세요.
0: We put on some blueberries. And we put on some cranberries. Here. And, oh, and here.
1: And now we put on the sugar. 이제 우리 설탕 위에 뿌려요.
0: We need a sieve.
1: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아, 그리고 그냥 설탕 써도 됐지만 아주 예쁜 브레드 푸딩 만들고 싶을 때 sugar powder 쓰세요.
0: Powdered sugar. We put the sugar in the sieve and we go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tap. It's snowing. It's Christmas. Just before I tapped the sieve. T-A-P, tap.
1: 이거 살짝 만지는 거, 살짝 때리는 거. 힘쓰는 거 말고 그냥 tap, tap, tap, tap.
0: Now it's time for time. Oh. Time, T-I-M-E, 시간. And time, T-H-Y-M-E. This is time.
1: 이것은 time이요.
0: Herb이요. It's a kind of herb.
1: 뭐 유럽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 그리스 시대부터 많이 쓰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0: And we put the thyme on the pudding.
1: 이렇게 thyme 몇 개만 이렇게 예쁘게 넣는 거예요.
0: It's done.
1: 이제 우리의 콘 수프 브레드 푸딩 완성됐습니다.

0: 말로 척척.
1: 뿡뿡아.
2: 네.
1: 뿡뿡아. 이것 좀 봐. 짜잔.
2: 오잉? 뭔데요? 사과. 응? 사자.
1: 응.
2: 사탕.
1: 이 셋은 똑같은 게 있지. 그게 뭘까?
2: 어? 똑같은 게 있다고요?
1: 똑같은 거 있잖아.
2: 사과. 사자, 사탕. 뭐가 똑같지?
1: 잘 봐봐. 사과, 사탕, 사자.
2: 사과, 사자, 사탕. 아하! 사자가 있다!
1: 그래, 모두 똑같지. 사자로 시작하는 말. 사과, 사자, 사탕.
2: 사자로 시작하는 말. 재밌다. 또 해줘, 또. 자자요.
1: 좋았어. 그럼 우리 오늘은 재미난 말놀이 하자. 별심하기 부탁해.

0: 우리는 말로
1: 말로
0: 저 널까지
2: 어? 말이라고 했나? 말놀이? 내가 바로 말이야. 말이란 말이야. 그것도 아주 큰 말.
1: 나는 멋진 조랑말.
2: 나도 말.
1: 나도 말. 그니까 우리랑 놀면 말놀이.
2: 우리랑 놀자.
1: 말놀이 하자!
2: 말놀이!
0: 어쩌지? 우리가 하는 말놀이는 그 말놀이가 아닌데?
1: 우리가 가서 말해줘요!
3: 그럴까? 가자!

0: 가자!
1: 말놀이가 아니야.
2: 말로 말하는 말놀이야.
1: 오. 어. 실망하지 마. 그래도 엄청 재미있을 걸. 그쵸, 짜잔용?
2: 그럼. 어디 시작해 볼까? 말놀이에 필요한 그림 카드 나와 주세요. 짜잔. 자, 지금부터 한 친구씩 나와서 말로 설명하기. 뚱뿡이부터 시작.
1: 네.
2: 자, 이거야.
3: 어? 이거?
2: 자, 뿡뿡이가 말하는 게 뭔지 맞춰봐.
1: 어디? 종이를 싹둑 하는 거야.
4: 싹둑?
1: 자르는 거.
3: 아하! 정답은 바로 가위.
2: 다음은
1: 저요
2: 그래 조랑말
1: 뭐예요
2: 바로 이거야
4: 뭘 담아
3: 담아 바구니
4: 아니 끈이 있어서 이렇게 매.
1: 아, 가방.
4: 맞아, 가방이.
2: 가방. 자, 이제 말 나오세요.
3: 나 처리다.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말이야, 정말 큰 말이야. 이렇게 노래도 하지.
4: 가수!
3: 정답!
1: 와!
2: 그래, 가수! 자, 이제 됐다. 어디 볼까?
1: 가위. 가방. 가수.
2: 모두 뭐로 시작하는 말?
1: 가.
2: 그래.

0: 정말 재밌다.
1: 오, 맞아. 재밌어.
2: 그림 카드가 짠! 짠! 짠! 짠!
1: 우와! 나비다!
2: 나나나! 나비랑

0: 똑같은 말로 시작하는 건 뭘까?
1: 아하! 나무!
0: 그래, 나무! 나무, 나비 모두 나자로 시작하는 말. 잘했어요. 짜잔! 우와! 여기에도 같은 말로 시작하는 말이 숨어있지롱. 그 중에서 바다처럼 바자로 시작하는 건 뭘까? 모두 찾아주세요!

0: 벌써 다 찾았다고?
1: 네!
0: 어디? 어디?
1: 바지!
2: 바나나?
1: 바퀴!
0: 우와, 그러네. 모두 바자로 시작하는 말이 맞네!

좋았어. 그럼 이번엔 이거랑 같은 말로 시작하는 것 뭘까? 모두 찾아주세요.

0: 자전거처럼 자자로 시작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1: 자두
2: 자속.
3: 그러네. 모두 자자로 시작하는

0: 봐봐. 자, 자, 자, 자, 자, 자. 오, 말놀이 정말 정말 재밌다.
1: 오, 재밌다, 재밌다. 우리도 재밌었어.
2: 그럼 이만 안녕.
0: 오늘은
3: 말로 척척 놀았지. 가로 시작하는 말.

0: 바다 자로 시작하는 말
1: 자동차 자두 자석 자전거
0: 참 재미있었지
2: 유후 오늘은 여기까지
1: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잠시 후 뿡뿡이 노래쇼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 주영이도 안녕. 네, 뿡뿡이 노래쇼에 오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 여러분, 다 함께 뿡뿡이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뿡뿡아! 한 번 더 크게, 뿡!

0: 뿌이뿌이. 친구들 안녕.
1: 안녕. 퐁퐁이가 어떤 노래를 골라줄까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해요?
2: 네.
1: 들었지 뿡뿡아?
0: 네.
1: 오늘의 노래 코인 부탁해 뿡뿡.
0: 네네. 나와라 나와 코인.

0: 하얗고 예쁜 새가 나왔네. 이 새의 이름은 뭘까요?
1: 오리?
0: 오리? 글쎄, 오리일까?
1: 아우, 궁금해. 얼른 폭포기에 넣어봐요.
0: 알았어, 알았어. 오늘의 노래, 나와!

0: 우리 백조왕장님에게 박수!
1: 친구들 모두 안녕!
0: 어서오세요, 왕자님!
2: 뽕뽕이도 백조왕자님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1: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3: 네!
1: 자, 이렇게 두 팔로 날개를 만들어주고
0: 두 팔 날개
1: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로 아래로 다른 팔도 위로 아래로 자, 다 같이 해볼까요?
0: 네! 자, 다 같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1: 네, 이번엔 두 팔 다 같이 해볼게요. 위로 아래로
2: 우와.
1: 다시 해볼까요?
0: 네, 시작!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2: 짜잔영! 백조가 날개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그러게. 우리 뽕뽕이 진짜 잘한다. 왕자님, 우리 친구들도 정말 잘하죠?
1: 네, 최고예요.
0: 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춤춰!

0: 백조공주!
1: 백조공주님도 오셨어요!
2: 어머어머, 여기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재밌는 일 있어요?
3: 백조 왕자님이 멋진 춤을 가르쳐줬어요.
2: 어머어머, 나도 어떻게 하는데?
0: 자, 이렇게 위로 아래로. 아니, 조금 더 부드럽게.
2: 아, 부드럽게?
1: 네, 부드럽게.
0: 위로 아래로. 아, 조금 더 부드럽게.
2: 아, 부드럽게.
0: 위로 아래로.
1: 뭘 본 거죠?
2: 아, 애들, 지? 행, 내가 너무 못하나 봐.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은데 나는 못해. 안 돼. 안 돼. 어?
1: 아, 아니.
2: 어? 할 수 있어.
0: 맞아요. 백조공주님도 멋지게 춤출 수 있어요.
2: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 이런 거.
0: 우와. 이런 거?
2: 이런 건데.
0: 이런 거? 멋지다.
1: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2: 와! 우리 다 함께 춤추자!
1: Yeah, check it out, man! Yeah, check this out.

0: 뽀이 뽀이 뽀. 친구들, 오늘의 뿡뿡이 노래쇼 모두 재밌었나요?
1: 다음 시간엔 더 신나게 노래하자. 안녕.
0: 안녕.

0: 귀염둥이 막내 고양이 구리. 그리고 늘 함께하는 돼지? 돼지를 사랑한 고양이?
1: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0: 종을 뛰어넘는 세계의 사랑. 애틋한 러브스토리의 시작인가 했는데. 그러나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두 녀석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꿀떡이가 변한 것일까?
2: 꿀떡아들아!
0: 아니면 고양이 구리가? 종잡을 수 없는 돼지, 아니 양이 구리의 마음. 양이와 돼지의 사랑과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3: 어서 오란 양, 환영한다옹.
0: 양이 네 마리가 살고 있다는 이 댁. 일단 고양이 식구들을 만나볼까요?
1: 얘가 첫째 젤리고요.
0: 시크하고 도도해 보이지만 발라당을 가장 좋아하는 세상 한량 중에 한량.
3: 난 늘 자고 싶다.
1: 이 노란 애가 하리? 장어 신은 고양이에 나오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0: 자타공인 애기온 양이랍니다. 다음 양이 혹시 보셨나요? 어딨지? 나 가방 아니라.
1: 얘는 베리예요. 저만 졸졸 따라다니고 제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막 뛰어서 달려나오고.
0: 집사에게 찰싹 달라붙어 꾹꾹이 하기가 취미랍니다.
1: 얘는 대구에서 데리고 온 고양이예요. 어떤 집 마당에 엄마가 새끼를 놔놓고 그냥 버리고 가서 그분이 임시보호 하시다가 제가 이제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제 직접 베리를 데리고 와주셨거든요.
0: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
3: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4: 야, 구리.
0: 감출 수 없는 친화력, 넘치는 에너지. 게다가 호기심까지 많은 이 녀석. 이댁 막내 구리. 틈만 나면 장난 걸기 일수. 점잖은 형 누나들과 달리 천진난만 깨발랄한데요. 사실 언제나 밝기만 한 이 녀석에게도 힘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5: 구리는 저의 친구 회사 앞에 있는 차 본네트에서 구조한 아이인데 기름을 막 뒤집어 쏟고 있어가지고 병원 바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전염병 검사 같은 거 하고.
0: 본닛에서 처음 녀석을 마주한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집사. 기력이 없었던 그때와 달리 구리는 가족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 현재 몸 튼튼, 마음 튼튼이랍니다. 아유, 다 모여있으니까 한 폭의 그림 같다.
1: 고등학교 때 이제 길고양이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이제 고양이가 좀 되게 괜찮은 동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길고양이 이제 밥도 주러 다니고 그러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5: 꾸리?
0: 짜잔! 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냠냠 시간. 어머, 어쩜 얌전하기도 해라.
1: 혜리야, 뭐 좋아하는 거잖아.
0: 이 댁은 그 흔한 먹이 쟁탈전도 없다네요. 그런데

0: 어떡해. 대마왕입니다, 대마왕.
1: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돼지?
0: 대마왕. 도망가, 도망가, 빨리 먹고.
1: 거침없이 양이들의 간식을 흡입하고.
0: 애들 거 다 뺏어먹어. 에이, 에이. 그만, 그만.
1: 양이들 사이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대개 터줏대감. 미니피그라고 하기엔 조금 큰 꿀떡입니다. 양이들 간식으론 꿀떡이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0: 꿀떡이 얌얌.
1: 꿀떡이의 먹방 타임.
0: 먹어.
1: 돼지가 당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얘. 웃는 얼굴과 앙증맞은 몸매가 포인트였다는 꿀떡이는 한때 잘나가는 패션 모델이었다는데요.
2: 먹이를 찾아 산.
1: 하지만 지금은 하이에나를 본 일이. 그냥 꿀떡 꿀떡 돼지.
0: 얼굴이 내 얼굴만해. 뭐 없어. 이거 뭘 먹을 건데 네가.
3: 난 늘 배가 고프다. 당연한 거 아니냐?
0: 오, 됐어 됐어 끝.
1: 배를 두둑히 채운 뒤엔 몸이 노곤노곤해진 꿀떡이. 집사의 특급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그냥 안마해 주는 거예요.
4: 안마예요?
0: 네,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3: 시원하다. 더 해줘라 집사야.
1: 그런데 네가 왜 거기 올라가?
5: 여기가 바로 내 자리다.
1: 돼지 위에 고양이라뇨. 보고도 믿기지 않는 요상한 조합. 사실 구리와 꿀떡이는 서로 찰싹 붙어있는 게 일상인데요. 어떻게 이런 케미가 탄생한 걸까요?
0: 구리는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꿀떡이를. 그동안 젤리, 하리, 베리는 다 무서워했는데 둘이 꼭 이렇게 사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친해진 거예요.
1: 지금보다 더 호기심 많던 악갱이 시절. 잠자는 꿀떡이 코를 건드린 게 시작이었는데요. 고양이와 털끝 한번 안 스쳐본 꿀떡이.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았지만 어느새 구리에게 마음을 열었답니다.
5: 너무 거칠거칠하다.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1: 구리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엔 언제나 꿀떡이가 있는데요. 구리야, 그렇게 꿀떡이가 좋니? 어라? 그런데 꿀떡아, 밥 먹다 어딜 그리 급히 가니? 했는데 꿀떡이가 향한 곳은 바로 화장실.

0: 구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꿀떡이도 기다렸다는 듯 옆에 기대는데요. 꿀떡이가 가끔 집사와 시간을 보낼 때도 구리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나 그 뒤를 졸졸졸. 문이라도 닫히면 망연자실 그 자체. 열리지 않는 문을 붙잡아도 보고 밀어도 보고 오매불망 꿀떡이만 기다리다 망부성냥이 된 구리.
1: 꿀떡아, 나 계속 기다린다.
0: 기다리는 양이에게 복이 있나니 꿀떡이가 나온 뒤 구리 맘이 편해졌나 봅니다. 꿈에서도 만날

0: 생각에 한껏 들떠보이는 둘. 돼지 아니 꿀떡이 꿈꾸렴.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달달하게 꿀 떨어지는 하루를 시작한 둘. 유별나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1: 셀리, 밥 먹자. 일로 와. 맘마.
2: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언니가 들어가야지.
0: 다른 냥이들은 일찍 아침 식사를 서두릅니다.
3: 그런데 우리 구리는 어디 갔죠?
0: 역시 꿀떡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군요.
4: 구리, 너 밥보다 내가 더 좋지.
3: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잘못 본 건가?
0: 자리를 옮겨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꿀떡이 바라기 구리가 변한 걸까요?
4: 나 떨고 있냐?
0: 눈치 보던 꿀떡이가 슬쩍 옆에 누워보지만 구리는 핑!
3: 어젯밤에 둘이 무슨 일 있었니?
0: 쌀쌀한 구리의 반응에 꿀떡이 상심이 큽니다.
4: 나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2: 아,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러더라고요. 그러니까
0: 구리 꿀떡이를 본 채 만 채.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3: 그러게,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구리야, 왜 그러니?
1: 원래 냥이의 마음은 변하는 거다.
0: 사냥놀이에 푹 빠져 이제 꿀떡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구리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꿀떡이 괜한 심술도 부려보지만 돌아오는 건 무반응. 이런 구리 너무 낯설다. 꿀떡이 단단히 삐쳤습니다.
4: 나 화났다, 꿀.
3: 그나저나 구리야, 너는 꿀떡이 질색하더니 또 왜 그러니? 결국
5: 꿀떡 하지마!
0: 꿀떡이 대폭발.
4: 나 삐뚤어질 테다.
0: 다른 고양이까지 위협하는데요. 구리에게도 가차 없습니다. 애먼 제작진에게 화풀이하는 꿀떡이.
1: 비상! 비상!
0: 꿀떡이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잽싸게 핏이 나는 양이들.
1: 나도 데려가라오.
0: 최대한 멀리 높이 핏이 난 양이들. 행여나 화가 난 꿀떡이가 올까봐 겁을 잔뜩 먹었는데요. 그때 정막을 깨고 꿀떡이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4: 구리 나와라.
2: 꿀떡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붕대로 다 동여매놨어요.
0: 펜스를 뚫은 전력이 있는 꿀떡이. 그래서 일단 단단히 냥이들과 꿀떡이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은 구리와 꿀떡이의 사이. 그 간격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0: 스타플러 그가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고양이를 부탁해라 음식 수리사입니다. 아이고 돼지가 있네. 돼지가 꿀떡이에요? 네. 이 아이가 얘 놀랐는데? 꿀떡이가? 네, 지금 귀가 엄청 서버렸네요.
0: 일단 간식으로 두 녀석의 마음을 녹이는 야옹신.
3: 쌤 마음에 든다.
0: 시작이 좋은데요? 선생님, 굴이랑 꿀떡이 잘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아이가 왜냐면 고양이를 부탁해. 네. 한 번도 돼지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실 거야. 갑자기 네. 웬 고양이와 돼지일까. 네.
0: 돼지와 고양이의 사랑, 전쟁. 선생님도 처음 보시죠?
2: 흔하지 않은 경우요. 아마 물론 돼지랑 미니피그랑 고양이 같이 사는 집도 없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1000가구 중에 한 가구 있을까 말까? 뭐 1000분의 1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꿀떡이는 구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4: 꿀떡이는 구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2: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4: 구리보다 꿀떡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구리보다 꿀떡이가 구리를 좋아한다?
4: 네.
2: 잘 지내요? 애들이랑?
4: 아, 잘 그치? 지내긴 하는데 꿀떡이가 이제 가끔 고양이들을 물려고 해코지 할 때가 있어서 네.
2: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4: 네.
0: 일단 구리의 변심에 폭주하는 꿀떡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 집사님들이 궁금해했습니다.
2: 고양이는 자기 귀찮게 안 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꿀떡이가 관심 갖는다고 돌진하거나 네. 좀 미니피그라고 하더라도 돼지는 돼지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렇게
4: 맞아요.
2: 움직임이 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지금 얘가 30kg? 35kg? 35kg 정도 나가는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4: 네,
2: 그래서 얘를 조금 진정하고 그다음에 먼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과연 꿀떡이가 말을 잘 들을지 야옹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 건데요.
2: 교육할 때 얘네들은 코를 많이 쓰기 때문에 꿀떡하고 요기를 터치 교육을 하세요.
4: 코로?
2: 예를 들면 꿀떡 코 터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밑을 보죠. 밑에도 좋기 때문에.
0: 2년 만에 처음으로 꿀떡이를 교육해보는 집사. 아직은 좀 서투른데요. 야옹신의 코치를 받아라.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꿀떡이도 한껏 신나합니다.
2: 비슷한 자세를 만들어 지금 이렇게 고양이가 있더라도 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그때도 칭찬을 더 해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돌진하거나 이런 것들 제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차분하게 앉아있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
0: 그렇다면 선생님, 구리의 행동이 왜 변한 걸까요? 녀석의 속마음은 뭘까요?
2: 좀 구리가 어렸을 때 꿀떡이 품을 찾았던 거는 어린 고양이들이 아직 유아기적인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엄마 고양이 품이 좀 그리워서 꿀떡이한테 다가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구리가 이제 7개월, 8개월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사춘기, 양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서 이제 포근한 품보다 이제 독립적으로 놀고 싶고 혼자만 시간도 갖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다고 늘 양이들과 꿀떡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는
2: 일. 이거는 고양이가 네 마리죠, 지금. 네 마리인데 이런 공간은 제 생각에는 좀 배치를 밖으로 하는 게 좋고.
0: 야옹신의 특급 솔루션. 양이들과 꿀떡이의 생활 공간을 합치라는 건데요. 아니, 같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고양이들 먼저 캣타워에 입성해봅니다.
2: 공간 분리로 인해서 고양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는 한데요. 좀 탁 트인 거실에다가 캣타워를 조금 옮겨주고 고양이들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들이 공간에 대한 일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꿀떡이도 이제 고양이들과 차단되었다는 느낌이 없고 꿀떡이는 이제 2차원적으로 생활하고 고양이들은 3차원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2차원, 3차원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이걸 다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일단 양이들은 탁 트인 창이 마음에 드는 듯. 그렇다면 꿀떡이는? 뭔가 녀석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죠? 눈만 마주쳐도 공격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각자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2: 아, 편안하다옹.
1: 구리와 꿀떡이의 사랑과 전쟁은 이제 끝! 따로 또는 함께 같이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3: 오 남매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답니다.

0: 다섯 마리라 사고 치는 스케일도 다섯 배. 못 말린다, 못 말려.
1: 아, 얘들아, 이게 뭐니? 아. 일로와. 어디서, 어디 숨었어? 안돼 안돼 안돼. 야
0: 안돼. 지금부터 오 남매와 밀고 당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2: 어디 갔어?
1: 야 어디야 나?
0: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울고 싶어져요.
1: 안 돼, 안 돼. 다쳐. 아, 예, 다쳐.

결국 비장의 아이템을 꺼냅니다. 악갱이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펜스 위에다가 좀 더 높게 덧붙였어요. 임시 방편이지만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0: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0: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출,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0: EBS 퀴즈.
1: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2: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1: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0: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탑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백반을 많이 시켜먹는 편이죠.
1: 백반입니까?
2: 오늘은 백반집으로 출동.
3: 음식은 내 담당이니까 내가 와봐. 들어와봐.
4: 아, 네. 어떡해.
3: 앉아봐. 가만히 있어봐.
4: 아, 벌써예요 이거를? 아, 여기 사람을 강하게 키우는구나.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말아줬어? 이걸 먹겠어. 밭에 눈물이 너무 흐르시니까. 그러게, 제작진.
5: 커져가는 사랑이
4: 바로 을지로입니다.
2: 서울 도심 한복판이지만 한편으로는 골목 곳곳 들어선 공업사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아침부터 구슬땀 흘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던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입니다. 최근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힙지로로 거듭나기도 한 이 골목에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EBS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EBS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출근을 해볼 곳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좀 늦었거든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3: 보세요.
4: 아이고.
2: 입맛 싹 도는 얼큰한 찌개에 갓 지은 밥 한 공기를 곁들인 한국인의 소울푸드 백반. 오늘은 백반집에 도전해보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전 을지로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최영순입니다.
2: 을지로와 청계천 공구거리 중심부에 자리 잡아 오랜 기간 이곳의 점심을 책임져 왔다고 하는데요.
6: 50년 됐겠다. 여기서 전에 하시던 분이 한 40년 됐죠. 제가 와서 9년 됐으니까 뭐 50년 정도?
2: 특히 주방은 백반집 사장님 탐당. 식당 근무 경력 20년 차의 요리 베테랑입니다.
6: 잘 나가는 메뉴, 백반이 기본이고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편한 거 그냥.
2: 백반집의 시그니처, 매콤 달달, 불맛 입혀 통깨로 데코한 베테랑표 제육볶음과 아낌없이 재료 넣어 구수하게 끓여낸 밥도둑의 원조 차돌 된장찌개, 얼큰한 순두부찌개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뚝배기 불고기까지. 베테랑의 손맛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홀서빙 경력 25년 차의 서빙 베테랑과 배달 경력 25년 차의 배달 베테랑까지 백반 삼총사의 협업으로 일궈낸 공간이었는데요.
4: 아, 첫 직업으로 정한 이후 백반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 같은 거 봤어요. 가격은 낮고 노동 많이 들어가니까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사라지면 아쉬움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다?
2: 손님들께 나가는 요리에 들어갈 정성스러운 재료 손질과 친절한 홀서빙, 그리고 배달까지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7: 마음만은 백반의 달인인데 과연 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3: 젓가락 아침 말고 나와요.
2: 오늘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
4: 백반집에 근무하기에 제가 지금부터 백반 요정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자, 변신!

0: 반장 변신. 자, 사장님. 사장님, 저 준비가 됐습니다. 프로페셔널해 보이나요?
1: 멋있어.
0: 오늘 메뉴는 뭐예요?
1: 꽃게 된장찌개.
0: 꽃게 된장찌개요?
2: 와우.
1: 괜찮은 콩나물 무침, 가지나물.
0: 아, 저 일 팍팍 시켜주세요. 저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시켜주십시오.
1: 썰어봐, 이런 거. 그럼 이리 와봐. 들어와봐. 손 조심하고.
0: 드디어 제가.
1: 겨우스타게.
2: 와우.
1: 조심해, 손.
0: 네. 이렇게. 좀 어려운데?
1: 미끄러, 조심해.
0: 네.
3: 고추가 이렇게 썰기 어려운지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0: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사장님이 오늘 휴가가, 나 오늘 휴가 왔구나 하는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게

0: 제 압수당하고 이번에는 재료로 옮겨 담는 쉬운 임무에 도전.
1: 어머나 어머나.
2: 잘한다.
1: 아이고.
2: 그만해, 그만해.
1: 이 정도만 될까요? 그래. 어떡해. 어떡해. 어머나, 어머나. 이거 전부 다 까면 돼요? 어디서 까지?
2: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칼 줄게.
1: 아, 칼이 필요해.
2: 그냥 하는 거 아니야. 큰 칼로 먹이면 좋다.
1: 네. 작은 걸로 한번 디테일한.
2: 깔아, 볼게.
1: 아, 그냥, 예.
2: 잘할 수 있겠어?
1: 아,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장님 휴가 오신 것처럼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2: 휴가 온 것처럼 해준다고?
1: 아니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데?
2: 안 빠져?
0: 마음처럼 되는 게 없네요. 비록 휴가는 못 보내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사장님 표 맛의 비결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이때! 비장의 무기를 들고 오셨네요. 바로 이 막걸리가 고기를 연하게 하고 잡내를 잡는 비법.
1: 된장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뚝딱뚝딱 그냥 막 부으시는 것 같은데. 네?
3: 어떻게 머릿속에 요리책이 있으신가 봐.
0: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무게가 있고 무엇보다 손이 너무 시리더라고요.
3: 힘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힘도 힘인데 참을성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0: 우여곡절 끝에 완성입니다.
2: 내가 이거 가져가.
3: 이거 하라 이제.
0: 쉴 틈 없이 오늘의 백반 메뉴 꽃게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듬어 볼 건데요. 베테랑이 호박을 다듬는 동안 제게 물을 써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손질한 재료가 유리가 되니 밥 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뿌듯한데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백반의 필수 코스인 달걀프라이가 익어가고 갓 지은 따끈한 밥에 노릇노릇 조기까지 구워지면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반찬이 많다는 건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뜻인데요.
2: 백반은 값도 싼 데다가 이거 따라가는 게 많아. 응? 걔가 안 주지. 날마다 생선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준비해서 줘야 되고. 일거리가 항상 많아. 14시간? 15시간? 아침에는 제가 7시 반이면 나오거든요. 나와서 뭐 준비하고 정신 장사하고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10시쯤 퇴근해요.
0: 많은 노력으로 완성된 오늘의 백반. 아삭아삭 오인 무침과 부드럽고 담백한 가지나물. 제철마다 입에 착착 붙는 달큰한 꽃게 된장찌개까지.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준비한 만큼 든든한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도 안 된 시간. 점심 준비를 마쳤는데요.
2: 와, 잘 먹겠습니다.
1: 먹겠습니다.
0: 본격적인 점심 장사 전 에너지를 보충하는 식사 시간입니다.
2: 호박 먹어봐. 진짜 맛있다.
1: 맛있다. 확실히 바로 해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아침에 보통 몇 인분씩 준비하시는 거예요?
2: 한 70, 80인분?
1: 70, 80인분?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계량을 안 하고 바로바로 딱딱딱 하는 거예요. 일일이 계량하지 않고.
2: 200인분이 해도 그렇게 계량 안 해. 여기서 식당 같은 거 못 해봐. 항상 하는 음식이니까.
0: 베테랑의 진한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다가온 점심시간. 열정이 넘치는 제가 가만있을 수 없죠.
1: 역시 풍선처럼.
0: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풍선 댄스에 한껏 담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시라니까요. 그 마음은 바다를 건너 저 멀리까지 닿았습니다.
4: 어서 오세요.
0: 이렇게 맞이한 뜻밖의 첫 손님.
1: 첫 손님.
5: 사장님이 일본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0: 번역 어플리케이션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봅니다.
5: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언어의 장벽이 크네요.
0: 멀리서 온 손님을 위한 베테랑의 특별한 서비스. 고기에 곁들여 먹을 꽃게 된장찌개인데요.
6: 어서오세요.
5: 돌솥 비빔밥 주문 하나요.
0: 배달이며 서빙이며 식당이 부쩍 분주해집니다.
5: 저쪽 반찬 준비할까요? 네. 네. 아, 밥 세, 네, 밥 세 개 탈게요. 네. 아이쿠. 엄청 뜨거워.
0: 밥 공기가 이렇게나 뜨거운지도 오늘 처음
5: 네,
0: 알았어요.
5: 반찬이나 밥 드릴게요. 아, 네.
0: 이번에 손님상에 나갈 음식은 백반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얼큰하고 달달한 오징어 볶음입니다.
5: 오, 랭크스.
0: 마침 가게 단골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손님상을 지켜보던 서빙 베테랑. 갑자기 큰 그릇을 꺼내오시네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눈치 백단. 여기다 밥까지 직접 넣어주십니다. 넉넉한 대접에 밥 한 공기와 윤기 도는 오징어 볶음 한 숟가락. 척척 비비는 손님들 표정이 아이처럼 신나 보입니다.
7: 거의 이제 몇 번 와요? 한두 번, 세 번 왔으면 거의 뭐 안 그러고 오다시피 하니까 그냥 맛있어요 이게 진짜 먹으면 돼.
8: 제가 이제 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진짜요?
8: 네. 저가 진짜 총각 때부터 이 집을 다녔었죠. 그 식당 이모 같이 이렇게 왔던 세월이 벌써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아, 그렇구나. 네.
9: 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여기 잘 다닐 테니까 식당 열심히 운영하시고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리고 제가 주방에 돌아왔습니다. 김치 제육볶음을 볶는 중인데요.
10: 벌써부터 요리 맡기셔도 돼요?
2: 아, 나 탈출하고 싶어서 그래. 나 탈출하려고.
5: 방금 전에 손님이 본인 은퇴할 때까지 올 거니까 영원히 해달라고 하시던데. 앞으로 30년 더 날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2: 30년을 하래? 죽어도 안 하지 내가.
0: 말만 안 한다고 하시면서 행동은 한없이 다정한 베테랑입니다.
5: 감으로 하시는 거죠? 혹시 고춧가루니까 빨갛게 이뻐진다.
2: 손님 드려봐요.
0: 베테랑의 노하우가 엿보이는 김치 제육볶음 완성. 맛이면 맛, 비주얼이면 비주얼. 백반집 대표 메뉴답죠. 이번에는 백반집에 숨겨진 효자 메뉴 등장입니다. 떡과 만두, 달걀물까지 듬뿍 쏟아부은 이 메뉴. 코 끼진 속도 부드럽게 달래주는 떡만두국입니다. 조금이라도 식기 전에 서빙 베테랑이 바로 손님상에 옮겨주시고요.
5: 평소에 이 식당 자주 오세요?
11: 일주일에 다섯 번?
5: 어, 진짜요? 네. 진짜 많이 오시네요?
12: 사장님이 너무 네. 좋으셔가지고.
5: 아, 진짜요? 네. 아, 사장님 좋으시대요. 어떡해.
2: 이쁘잖아, 아저씨들이.
5: 아, 더 잠 서비스 더 많이 주셔야겠다.
11: 엄마가 차려준 식탁 같은 느낌.
12: 일단 메뉴가 다양하고 맛있는 집을 가면은 또 그만한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 계속 찾게 되는.
0: 감사한 손님들 덕분에 점심 근무까지 바쁘다 바빠.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베테랑들께 존경심이 절로 드는데요.

0: 힘들죠. 이제 뭐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제일 부실한 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도 시작하게 되면 힘차게 나가니까. 힘이 들어도 일을 하면서 쉬는 해야지. 일을 안 하게 되면 망가진다고. 내 몸도 망가지고 정신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여러 친구들하고 만져 섞어가면서 묻어가야지. 그게 좋잖아요. 재미나 또. 돌아왔으면 재미나.
1: 점심 장사가 끝났다고 한숨 돌렸는데 다음날 반찬이 될 재료를 다듬고 배달용 수저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배열정과 유비무한의 처세.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없던 첫날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김없이 분주한 백반집의 아침. 밥 완료! 반찬 완료! 저도 오늘은 일찌감치 나가 백반 삼총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0: 아,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나가보자. 오늘 누가 오실라나? 새로운 손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마음.
1: 베테랑의 긍정 파워에 힘입어 이번에는 달걀 프라이에 도전해봅니다.
2: 어, 됐다. 잘 해결할게요.
3: 아니, 그건 나중에 되잖아.
2: 아, 네네.
3: 요거.
2: 네. 뭔가 지금 애기가 된 것 같아요. 신생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은 일단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포장인 것 같아요.
1: 안 되면 되는 거 하자. 열심히 일을 도우며 점심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4: 선생님 빨리 밥 먹게.
5: 이리 와. 손만 먹어 이리 와.
6: 그거부터 10kg 먹었잖아.
2: 아니야 잘 먹었잖아. 이거 좋아요.
4: 이리 와. 손만 먹게. 젓가락이.
1: 감사한 마음으로 새밥을 받으면서 특별한 결의를 다져보는데요. 오늘의 특별 미션은 바로 백반집의 꽃! 백반 배달입니다.
7: 머리에 이거 머리 이렇게 얘를
5: 이렇게
7: 푸고 중간에 이렇게.
5: 아, 머리요?
7: 그래야지. 몸 맨머리 되면은 머리도 아프고 중간이 밀려나.
8: 주변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2: 이거 써보고 싶어?
8: 이거 근데 이름이 뭐예요?
7: 이거 뭐 딸이라고 그러지, 딸이.
8: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줄을 이렇게 갖고 머리에다.
9: 그러니까요.
2: 안에 심이 뭐예요?
8: 아, 수건이야, 수건. 수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원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묶어갖고 이런 거야.
5: 이모 신랑이 해준 거야.
8: 너무 다정하다.
5: 돈 벌어오라. 돈 벌어오라. 신랑이 해준 거 너네 담내고 있어.
8: 너무 다정한데 만들어줘요.
5: 돈 벌어오라.
2: 다정한 거야? 그게 돈 벌어오라고 만들어줬는데?
8: 그런 건가? 아니, 그래도.
1: 때 맞춰 올리는 배달 주문 전화.
10: 네, 오늘 된장찌개.
1: 배달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5: 얼른 머리 똥아리 얼른. 똥아리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아이고, 이거 있잖아.
1: 야생으로 던져진 아기 사자처럼 눈 깜짝할 새에 쟁반을 이었습니다.
2: 전 사실 연습을 좀 하고 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냅다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 사람을 강하게 키우는구나. 제 시간에 갖다 줘야 이 식당에 신뢰감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책임감이 진짜 이렇게 쌓이는 거야.
1: 뒤처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종종 걸음을 해봤는데요.
11: 네 번인 것 같아요.
2: 지금은 말을 안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잖아.
1: 혹시라도 실수해서 소중한 식사를 엎을까봐 초긴장 상태. 열심히 배달 베테랑을 따라갑니다.
8: 아니, 신랑 밥 왔어요.
2: 여기.
8: 아,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1: 첫 번째 배달지는 파이프 대리점. 이곳의 파이프는 백화점의 진열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많고 많은 메뉴들 중에 사장님은 왜 백반을 드시는 걸까요?
9: 오늘 뭐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딱 시간만 되면 전화만 금방 배달하고 밥도

0: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1: 그런데 이때 배달 베테랑이 사라지셨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다음 배달지에 가 계셨네요.
2: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같이 계세요.
3: 반갑습니다.
4: 저희는 금고 하는 가게, 금고 파는 가게. 이 자리에서만 한 40년 아버지 대의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다들 혼자 있는 분들이 많아서 배달을 이렇게 시켜 먹거든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저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죠.
1: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2: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어? 사라지셨어. 당황했어. 이제 어떻게? 아, 웃었다.
5: 휴. 왜
2: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5: 잊어버렸어요?
2: 진짜 빠르시네.
5: 아, 여기 2층.
2: 네.
5: 사람들이 밥을 또 제때 먹으려고 먹어야 되니까 시간을.
2: 아, 그렇네. 네.
5: 시간을 맞춰서 갖다 달라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다녀야 돼.
2: 근데 저는 따라다니면서 걱정이 되는 게 비 오는 날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어떻게 하세요?
5: 비 오는 날 비 맞고 다니지.
2: 비 옷도 안 입고요?
5: 비 옷 입으면 더워서 안 돼.
2: 아, 어떡해. 그럼 장마 같은 데 배달 못 하셨어요?
5: 장마 같은 데 배달은 하긴 해도.
2: 아.
5: 배달하지. 하긴 했는데 좀 힘들지. 이제 비 맞고 하시니까. 비 맞고 하니까. 너무 다 젖지, 이제.
2: 배달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5: 배달 오래됐지. 아니야, 25년.
2: 25년 정도?
5: 25년, 18년 정도? 우리 애들 이거 해갖고 다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2: 와, 너무 감동이에요.
1: 25년간 배달일을 하며 쌓으신 베테랑의 특급 노하우. 그릇 배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2: 아, 균형이 맞아야 되네.
1: 무거운 그릇을 끝에 배치해서 쟁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줍니다.
2: 안정된 상태?
5: 팔에 힘을 주고 얘를 그 쟁반을 이렇게 앙 눌러.
2: 이렇게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네.
5: 아, 하나씩 요구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하나씩.
5: 두 개씩은 요구하는 게
2: 두 개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5: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2: 아!
5: 불러.
2: 어디서? 사장님, 다 봤습니다.
5: 밥 드세요.
2: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5: 예. 예, 잘하셨어요.
2: 아이고, 어떻게 이거를.
5: 네, 손입니다.
1: 쉴 틈이 없어요. 따끈한 밥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향해 빠르게 출동해 보겠습니다.
5: 네, 그거 지금.
2: 네. 사장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맛있게 드세요.
5: 자, 이제 나는. 어디로 가냐? 야, 우리도 여기 가는 데는 좀 멀어.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조심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왔습니다.
5: 저 한 군데도 저 좀 멀리 갔어요.
2: 아하. 오, 여기는 다름이네. 난이도가 높네요. 색깔도 왼쪽이에요?

0: 아니 그냥
1: 아까 그 정신이 나갔어. 걔가 걔는 좀 걔는 좀
2: 7개까지 입어가 싶어요.
1: 아 최대 많이 할 때는 5개까지도 있지.
2: 5개요?
3: 이번엔 길 건너에 도착한 페테라. 쟁반을 머리에 이고 높다란 계단도 척척 오르시네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길을 못 찾아왔고 아.
0: 힘들었어요. 근데 아. 하다 보니까 이제
1: 눈에 익고 외워지고 아. 그러는 거예요.
0: 그 백반 가격이랑 배달료랑 똑같아요?
1: 똑같지. 아. 배달비를 따로 더 받지는 않아요. 아. 똑같아. 옛날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뭐 배달해준다고 배달비를 더 받고 그러진 않아요. 아.

0: 요즘 배달앱에서 배달비 거의 막 몇천 원 나올 때도 있더라고, 쉽겠대. 백반 가격에 배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정말 의리로 버티고 있는 거다.
1: 이거, 이거.
0: 여기? 아, 이렇게 드셨구나.
1: 이거 드시면 열두를
0: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1: 수거해봐야 되는 거야,
0: 이렇게. 이제 손도 안 드시는데?
1: 아, 이거 드시면 맞으면 한번 가져가도 돼.
0: 어떡해.
2: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하는데요.
1: 어머, 여기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 이골목에. 이골목에 왜 이렇게. 이골목이 원래 사람이 없는 골목인데? 이골목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3: 외국인들이 보고
1: 관광객들이 보는데.
2: 이것이 K증기명기. 정말 멋있죠? 배달 베테랑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노력을 하셨을까요? 오늘만큼은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3: 아, 제가 뵐게요. 제가 뵐게요. 아니, 제 다니면서 제가 이거를
1: 찍어야 돼?
3: 아니, 찍는 게 아니라.
1: 아니, 그럼 불편해서
3: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준비가 됐어.
1: 뭐?
3: 에이, 아니에요.
1: 아이고, 이거 계단 내려가기 힘들 텐데.
3: 아니, 아니, 저 오늘 이거 일하러 온 거니까. 어이! 쟁반이 휘었네. 아니에요. 저한테 맡기시고 편히 걸어 오십시오.
4: 그래도 예. 이렇게 제자 두신 적 없지 않으세요?
1: 예. 어. 그러게, 제자 두는 것 같으네.
4: 그러니까.
2: 멋진 스승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복귀합니다.
0: 매일매일 그렇게 나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게 존경스럽지 않아요? 난 그런데.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하루하루 이겨내서 30년을 오신 거야. 그러면 정말 내 자신한테 당당하고 정직하게 삶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들 것 같더라고요.
2: 살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있겠지만 30년 가까이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백태랑들처럼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전쟁 같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꿀맛 같은 휴식시간입니다. 이 집만의 특별한 드링크, 베테랑표 블랙커피인데요.
5: 고생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게요.
3: 아, 좋아요.
5: 시원하게 한잔 하시오.
3: 어유, 고맙습니다.
5: 고생했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짠 한번 하시죠.
5: 짠. 아, 시원하다.
0: 쉬는 시간 진짜 없다. 저는 장창이라고도 꽤 힘든데 이거 어떻게 매일매일 하세요?
5: 없지. 항상 돌아서면 일이 항상 많아.
0: 그래도 브레이크 타임이라 요즘에 식당 걸어온 식당들이 있잖아요.
5: 여기는 또 공장 기사라서 간간이 이렇게 간식을 들어오셔.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잡수는 게 간식이야.
0: 아, 그분들이 약간 새참처럼.
5: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2: 이때 마치 짱구처럼 손님이 오셨습니다.
5: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저희 그 이비스.
5: 아니, 또 오셔.
3: 아, 그렇구나.
5: 저분들. 저분은 오시면 항상 우리 간식거라도 챙겨주시고. 보기 좁잖아. 다 마주보고 있는 집이야. 골목도 좁고 가는 데마다 붙으시면 응? 그렇게 친근감이 있다는 거지. 뭐 이경사도 다 챙겨주시고 다들 19만원 그렇게.
6: 간절한데. 빨리 안주 가져와 먹게.
5: 아직 오잖아. 조금만 드십시오.
6: 예. 아유, 아유, 맛 좋고.
0: 자주 오세요, 여기?
6: 하루에 한두 번 오죠?
0: 아, 진짜요?
6: 예. 네. 참말이요. 맛있다.
0: 아, 땡큐.
6: 땡큐.
5: 한 잔 줄까?
0: 아.
6: 일로 한 잔만 해.
3: 아, 좋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애교 막걸리네.
6: 짠, 우리. 짠. 반가워요.
0: 되게 반가워요.
6: 잘해. 나는 저 앞에 청소해요. 네. 장사하는 사람이야. 장사꾼.
0: 어떤 거 파시는데요?
6: 펌프라고 하네, 펌프. 펌프 영어.
5: 열몇살 때 오셨다고 했지? 13살 때 오셨다고
6: 했지? 13살에 올라왔어. 5학년 중퇴. 전차 알아요?
0: 전차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6: 내가 출퇴근했어요.
0: 그렇군요.
6: 내가 한 2년 동안 타고 다녔어. 그 당시에 전차 요금이 2원 50전.
2: 196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찾아 서울에 올라오던 시기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6: 아, 옛날에 저기 뻔하잖아요. 우리 올라와가지고 돈이 없잖아.
0: 그치.

0: 고깃집, 이제 안성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 돼지 칼로 된 그런 냄새가 엄청 맛있게 들려요. 돈이 없어, 못 사먹어.
1: 냄새가 맡고 그냥 지나가는 거. 초등학생 그때?
0: 해가 어두워도 하잖아요. 막 울었어요.
2: 막막하니까.
0: 막 엄니가 보고 싶어. 엄니가.
1: 멸치로 해서 가장 기뻤던 순간 혹시?
0: 1977년도에 여기 대림상가에 세운 예식장이 있어.
1: 예식장?
0: 예. 내가 거기서 장가를 갔어요.
1: 진짜요?
0: 예.
1: 그럼 진짜 을지로에서 예. 일도 하시고 가족도 만드시고.
0: 예. 77년도에 4월 25일 날 결혼했어요. 사진 갖다 보여드릴까? 아,
3: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 열심히 일하면서 청춘을 바치고 가족을 잃은 사장님은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0: 뭐 어렵게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식도 잘 크고 내 뭐 아파트 뭐 작거나 크나 하나 있고.
3: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에는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0: 영시의 이별이 있어.
1: 영시의 이별? 배호 알아요.

0: 돌아가는 용시처럼 사랑아 안녕.
1: 잘하셨습니다.
0: 아니 이 촬영은 나와 떨린다.
2: 인생의 희노애락,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을지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거리였는데요. 을지로의 오늘은 어제가 되고 또 역사가 됩니다. 오늘도 바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백반집. 마침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멋쩍은 듯 포즈를 취하시는 이분은 골목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4: 여기는 저기 배다 자주 오세요?
5: 자주 오죠. 매일들이죠.
4: 그럼 여기 변천사 알고 오시겠네요.
5: 당연하죠. 야. 여기 다 친구예요. 우리 고객님들이. 네. 친구야 친구. 네. 가족 같고 친구 같고 그래요.
2: 갑자기 카트에서 뭔가를 꺼내십니다.
5: 큰 거는 못 주고 여기 한 개씩 이걸로 줄게. 나 여기 하나씩 나눠먹어.
2: 뜻밖의 선물에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4: 고맙습니다.
5: 네, 수고들 하셔. 네, 네, 고마워. 네,
3: 감사합니다.
5: 알아서 편집해도 괜찮아. 많이 찍어.
6: 이렇게 약간 그 정이 있는 동네랄까? 서울 한복판인데? 아, 감사해라. 진짜 네, 생각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2: 이웃의 정을 알려주신 이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7: 다른 데서 일찍 더 정이 가더라고, 일찍으로가. 그냥 내 가정 갖고 이렇게 내 친척 갖고 사람들 다 잘해줘.
2: 을지로 골목의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재료를 다듬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는 백반집. 시원한 코고기 묵국에 아삭한 총각김치, 따끈한 밥까지 오늘의 메뉴가 등장. 어제보다는 좀 더 익숙하게 을지로 청계천 일대에 식사를 전하러 가볼까요?
8: 동수변호 밥 왔어요. 먹을 거예요.
9: 네, 감사합니다. 네.
2: 을지로에서 보기 드문 젊은이들입니다.
10: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선이 주업죠. 예. 저도 짧게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일이 힘들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몸에 맞고 이래서 올라온 게 이게 한 10년 차가 됐네요. 이제 천끝천도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와서 저희도 한 12시간 이상씩, 11시간 이상씩 일하지만 뭐 이렇게 일하고 나면 뿌듯한 것도 있고 몸은 힘든데
11: 정직하게 물건을 드린다는
10: 정직한, 네, 정직한 노동에 젊은 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기에 약간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을지로 오셔갖고 일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젊은 나이에.
2: 열심히 일해온 자부심이 빛나 보입니다. 또 다른 이웃을 찾아가는 길.
8: 나왔어요. 예.
12: 사장님.

0: 찍으신데.
1: 어, 어느 거예요? 이거예요? 저예요? 네,
0: 제... 여기부터 드린데. 네. 뭐 찍으신다고.
2: 이곳 또한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청계천 인근 공구상인데요. 왜 정다워 보이는 이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3: 40년 넘게 했지. 맨손 쥐고 올라와서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정착하다 보니까 이 청계천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4: 노동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청계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게 그렇지. 이제 백반집.
3: 힘을 써야 되니까.
4: 힘을 써야 되니까. 아니요, 저는 저 위에서 일해. 배달 오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5: 두 분 절친이세요?
4: 절친
6: 맞아요.
2: 절친. 약속된 시간 안에 배달을 하려면 또 발길을 재촉해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8: 아니, 맛있게 해왔으니까.
2: 이곳은 알루미늄 제품 대리점입니다. 백반집의 오랜 단골 손님이라는 이분.
8: 여기서 배달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골목에 다른 데가 이제 하는 데가 있어서 배달하는 데가 거의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알고 보니 또 다른 헤어짐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8: 한 44년 됐어요. 79년도 12월 28일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7: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8: 그렇죠. 입사한 날이니까. 이 근방이 재개발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자리가 아니라 그게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눈물 나.
2: 근대화의 역사를 이끈 산업의 직접 지휘자. 많은 사람들의 애정이 깃든 을지로 골목. 아쉽게도 곧 이곳이 추억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이웃들이 을지로와 청계천을 떠났는데요. 50년 백반집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 장소, 이 장소에서만 하신다면 뭐 그래도 몇 년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또 재개발이 그러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만둬야죠. 식당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저기 장사를 하게끔 해준다고 했으니까 몇 사람 있어도 그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우리가 하고 같이 떠나야지.
2: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웃에게 받은 따뜻한 애정과 관심들 그 마음을 알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7: 이 공간이 가졌던 미덕이 함께 사라지는 게 아쉬운 거죠. 이웃들과의 정 그것도 을지로에 있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노력해서 삶을 꾸려나간다 이런 성실함의 미덕 이런 것들 사실 이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을지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든 그래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가치는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2: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7: 아유,
10: 고생했어요.
7: 감사했어요.
10: 잘가요.
7: 이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있어요.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 네.
2: 을지로와 청계천 골목에서 네. 결국 얻어가는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백반집 사고뭉치였던 저를 딸처럼 조카처럼 살뜰하게 챙겨주고 일을 가르쳐주신 백반집 식구들. 이곳에서 자신의 청춘을 바쳐온 이웃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젊은이들과 곳곳에서 마주했던 나눔의 정까지. 오늘도 쟁반을 타고 을지로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따끈한 백반 한 끼의 넉넉하고 따뜻한 위로. 시대와 거리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만큼은 영원히 전해질 거란 사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폭격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EBS 퀴즈.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뿅뿅 퍼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많은 어떤

0: 거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계절. 어느덧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1: 이 향긋한 향기가 봄 냄새예요. 봄 내용.
0: 이맘때가 되면 유독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2: 힘들어요. 세탁에 주는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0: 바다에서도 봄맞이가 한창입니다.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먹거리 때문이죠.
3: 우리 마을에 많이 춥죠, 춥죠.
0: 올해 풍년을 맞았다는 새조개. 신선도를 위해선 속도가 생명이라는데요.
4: 생일이 아니면 정신을 양하게 써야 돼. 힘들지, 그래도 조금씩 해야 돼.
0: 파도가

0: 몰아치는 거친 바다. 알이 꽉 찬 봄 주꾸미 잡이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1: 양방구 조심해, 양방구.
2: 저거는 끼가 쫓아보니까 찡기면 가버려.
0: 위험천만한 바다 위의 작업. 기대에 못 미치는 조음량에 힘이 빠지는데요.
3: 고기가 바다에도 없고 조류도 없고 참 큰일이에요.
0: 봄 기운 가득 품은 먹거리 수확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꽃샘 추위를 뚫고 화사한 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이 왔는데요.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조개는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군요.
4: 이건 무슨 조개예요?
5: 새조개로 갑니다. 새조개가요, 새 부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새조개로 갑니다. 이 부리 모양 여기가. 예쁘죠?
0: 통통한 조개살이 정말 새 부리를 닮았네요.
6: 지금 이 시기가 살이 차서 산란 직전에 가장 맛있는 시기예요. 얘는 이제 단맛과 식감이 일품이니까 꼭 이 시기에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새조개를 맛보기 위해서는 꼼꼼한 손길이 필요한데요. 껍데기에서 조개살을 분리한 후 반드시 내장을 제거해야 한답니다.
5: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손을 딱 손질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들거리질 않고 맛있는 부위만 남아서.
0: 손질 후에는 레몬을 넣은 얼음물에 담가 세척해줍니다.
6: 해수에서 나오는 해산물의 특유의 치가 있거든요. 그 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소금이랑 레몬으로 살짝.
0: 손질 후 소금, 레몬 물에 담가두면 비린내 제거는 물론 쫄깃한 식감도 배가 된다는군요.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까지 끝내고 나면 손님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조업해온 싱싱한 새조개입니다.
6: 새조개를 1kg로 손질하면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다 떼고 한 200g 정도밖에 안 나와요. 새조개 나왔습니다.
7: 이게 비싸서 못 먹지만 그래도 이때 먹어야지만이 새조개 맛이 정말로 진실한 맛이 나오죠. 봄을 부르는 그런 맛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살짝만 담갔다가 그래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0: 새조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샤브샤브인데요. 깔끔하게 손질된 새조개를 뜨거운 육수에 살짝 데쳐낸 후 먹는 새조개 샤브샤브. 쫄깃한 식감과 함께 특유의 달콤한 맛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겨울 추위를 이겨낸 제철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은 배가 된답니다. 입안에 봄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7: 진짜 맛있습니다. 냉이 맛 죽이고 새조개 맛 죽이고 향 쓰러기는 맛 아주 최고예요.
8: 여기 사장님이 냉이까지 같이 주시다 보니까 뭔가 봄과 제철과 제철이 만난 느낌이라 환상의 궁합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0: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선착장으로 모여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9: 지금부터 어디 가세요?
10: 우리 바다에 새조개 잡으러 갑니다. 지금 물때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조개는 아침부터 일찍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0: 제철 맞은 새조개 채취를 위해 바다로 향하는데요. 바다에는 일찍 나온 어선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11: 해방어선들이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12: 아, 또 불빛 있는 게요? 네.
0: 일찌감치 새조개 조업을 시작한 어선들이랍니다. 배를 달려 도착한 곳은 선착장에서 불과 7, 8분 거리의 하지선입니다. 부지런히 작업복부터 챙겨 입는데요.
10: 추우니까 바람 불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 준비를 해야 돼요.
13: 새조개
9: 굽고 줄 굽고 데리고 오려면 이 바닷물이 젖으니까 나름 좋은데 이제 물 묻으면 어쩌고 춥잖아.
0: 방수를 위한 우비와 함께 작업 필수 물품 바로 방석 의자입니다.
11: 허리 다리 복성시 에리지 말라고. 이걸 안 앉으면 허리가 아파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
0: 바지선 위에서 준비를 하는 사이 형망선 한 척이 다가옵니다.
13: 선장님 많이 긁어왔어요?
14: 네, 많이 긁어왔어요.
0: 형망선이 채취한 새조개를 바지선에 내려주는데요. 그물을 가득 채운 새조개가 바지선 위로 쏟아집니다.
15: 아, 지금이 최상품입니다.
16: 어떤 거?
15: 노랗고 이렇게 싹하니 노란빛을 띠고 약간 검정색을 띠는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근래 보기 드문 새조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 원래서 진짜 2월달, 3월달에도 아예
18: 거의 한 6, 7년 동안 거의 안 왔어요. 모처럼 지금 수년 만에 모처럼 먹었는데.
19: 새고막이 매년 한 번씩 올 때는 우리 마을에 많이 춥죠, 춥죠.
0: 양식이 되지 않아 전량 자연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새조개. 그러다 보니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몇 년간 생산량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수확량이 늘었답니다. 통통하게 살오른 신선한 새조개를 즉석에서 맛보는데요. 새조개의 맛이 어떠신가요?
16: 아, 뭐랄까. 인생의 맛이죠. 인생의 맛. 바다에서 나오는 이 바다 사야리들만의 먹을 수 있는 특권.
0: 이 맛은 뱃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겠죠.
20: 아, 맛있습니다.
0: 형망선이 채취한 새조개를 바지선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11: 이게 원표 좋은 거. 그리고 이게 깨진 거는 파지. 이렇게 깨진 거는 정품이 못 돼.
0: 껍질이 얇은 새조개는 깨질 수 있어 손으로 일일이 선별을 해야 한답니다.
11: 완전히 못 떠죠, 못 떠. 아, 이런 못 떠가 어딨어요.
0: 새조개 채취와 선별은 어촌계 주민들의 공동작업인데요. 모처럼 귀한 새조개 품작에 일은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답니다.
11: 빨리 해야 돼.
21: 왜 빨리 해야 돼요?
11: 배가 또 들어오거든.
17: 그래서?
11: 배가 또 들어오기 전에 이걸 골라야 돼.
0: 선별 작업을 하는 사이 또 한 척의 형망선이 들어왔습니다. 총 세 척의 배가 주변 어장에서 새조개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업을 서둘러야 한답니다. 바지선에 새조개를 쏟아놓고 다시 서둘러 어장으로 향하는데요.
22: 계속 일이 반복되는 일. 반복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일.
0: 오염되지 않은 얕은 바닷물에 서식하는 새조개는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바닷속으로 내려 채취합니다.
23: 핵만 그물인데 거기 잡는 그물 다 똑같아요. 핵만 틀에다가 채기 때문에 핵만 그물이에요.
0: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갈고리 틀을 부착한 형망 두 개를 동시에 투방하고 난 후 바닥을 긁으며 조업을 하는데요.
23: 기계가 방을 끄면 지금 저 까딱길이죠, 저게. 이런 식으로. 네. 기계 발이 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딱딱 긋어 올려요, 이게.
0: 새조개 저읍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선장의 노하우인데요. 그물의 갈고리가 갯벌 깊이 박히지 않고 표면을 긁어 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23: 아, 대충 감이 있지, 감이. 대충 감이 있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한 시간 섞어갖고 끄고 올리도 못했지. 많이 힘드는 10분. 네. 뭐

0: 더 끊고, 저 없는 데는 1시간 더 끊고, 2시간 더 끊고.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상황 같은 경우는 한 25분에서 30분?
1: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에서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 흥겨운 노래가 동무가 되어주는데요.
2: 다 먹어버릴 때 서로 너무 잠 안 와요.
1: 투망한 후 20분에서 30분 동안 어장을 왔다 갔다 바닷속을 긁어주고 나면 그물을 올려주는데요. 이번에도 꽤 많은 양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0: 잠깐 한 철 저기가 되다가 보니까 비싸지. 없으니까. 다음 내년에 오라는 보장이 없어.
3: 아, 이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양식이 안 되니까 자연산이니까 오라는 보장 없어.
1: 올해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많다 보니 작업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양망을 하고 나면 서둘러 바지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새조개를 채취한 그물을 양망기로 끌어올리는데요. 바지선으로 옮기기 전 서둘러 그물 주변을 정리해 줍니다.
4: 뭐가 이렇게 많이 묻는 거예요?
0: 털에 물이 안 빠지니까 털어. 여러 개 찡기면 저게 다 안 들고.
1: 이물질을 털어내고 나면 그물 양쪽에서 줄을 잡아 바지선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5: 여기는 그냥 물로 빠져버 바로.
4: 아.
5: 네. 바로 이것이, 이것이 저기 나가볼게. 이렇게 뺍니다.
1: 청정한 바다 위를 오고 가며 갯벌을 긁는 작업을 하다 보면 새조개 외에도 다양한 해산물들이 걸려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생선 한 마리가 딸려왔습니다.
4: 어, 뭐예요, 뭐예요, 어머니?
6: 예? 어.
4: 그건 뭐예요?
6: 도다리. 도다리. 쑥 끓여 먹는 거. 아, 이런 것도 올라와야지. 영아야, 도다리 왔다. 어, 어머, 살았다.
7: 어머, 어머, 어머. 국거리가 없지만 잘 됐네. 아, 크다, 크다.
4: 예?
7: 어, 너무 이쁘죠?
4: 예.
1: 덤으로 얻은 생선이네요. 어선 한 척당 한 번 조업하는 새조개 양은 약 500kg 내외. 그물 한가득 알이 꽉 찬 새조개와 함께 걸려든 다양한 해산물들은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반찬거리가 된답니다. 새조개 사이에서 발견된 낙지 한 마리. 손으로 훑어 그대로 입으로 직행하는데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특식이죠.
8: 맛있다. 맛있어요. 고소해요.
1: 형망선이 떠나고 나면 바지선은 다시 선별 작업으로 분주해집니다. 세 대의 형망선이 오고 가며 내려놓는 새조개 선별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촌계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작업.
9: 느린데에 하면 눈치 보여가지고 안 된다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 자기 모가지를 해야지.
1: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 위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이어지는 작업.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분주한데요.
10: 허리가 말도 못해요.
4: 어, 정말요?
10: 네.
4: 그래도 해야 돼요?
10: 해야죠.
11: 손비 용돈 주고, 손비 용돈 주고, 먹고, 네,
12: 먹고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죠.
13: 우리가 전자제품 우리가 에이스를 받지만, 자식은 부모가 에이스를 해줘야 돼.
1: 기후 변화로 수확량이 줄고 갈수록 귀한 몸이 되고 있는 새조개. 모처럼 맞은 풍년에 일은 부대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낀답니다.
9: 소도 참아야지.
4: 어, 왜 참아야 돼?
9: 어? 어른이잖아, 어른. 애들 같으면 하기 싫다고 도망쳐 불지만 어른인지.

0: 바지선 한쪽에 마련된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확량이 풍족한 덕에 비싼 몸값 자랑하는 새조개를 5천 개 주민들과도 넉넉하게 나눠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1: 작업을 안 하고 양이 안 나오면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맛있게 해서 데쳐서 줘요. 그러면 초장에서 아주 맛있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0: 추위를 이겨가며 작업하는 이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뜨거운 물에 데쳐낸 쫄깃한 새조개. 쭈꾸미와 관자도 매콤하게 볶아냅니다.
1: 일이 엄청 힘들잖아요. 먹을 것을 잘 해서 잘 먹여야지.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0: 고다리로 끓여낸 매운탕까지 푸짐한 밥상이 준비됐습니다. 모두 여수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반찬들이네요. 추위도 녹이고 허기도 달래며 함께 먹는 점심 한 끼. 평소엔 비싸서 사 먹지 못하는 새조개도 여기선 실컷 맛볼 수 있답니다.
1: 너무 맛있죠.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럿이 먹고 그리고 이 새조개도 먹고.
0: 다시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형망을 이용한 조업은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이상 반복되는데요. 두 개의 형망을 동시에 투망하고 난 뒤 배를 이리저리 이동하며 바닷속을 긁어줍니다.
2: 어쨌건 잘 못하면 또 오면 뒤로 가보고 이렇게 딱 보고 여기가 있다고 요거 딱 보고 먹고 있어. 프로타를 보고.
3: 아이고.
2: 눈을 보고 딱 손을 끄덕이지.
0: 항로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위치와 운항 속도를 후 약 2, 30분간 이동하며 바닥의 표면을 긁어줍니다. 이제 그물을 올려줄 차례. 양망기에 밧줄을 걸어주는데요.
4: 많이 들었을까요?
5: 많이 들어, 많이 들어.
0: 밧줄을 감아주는 사이 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법 묵직해 보이는 것이 새조개가 많이 걸려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올리다 말고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주는데요.
4: 그런데 올렸다 내렸다 해요?
6: 이거 뻘짓 끌려고 뻘.
0: 그물에 들어찬 헐까지 세척해주고 바지선을 향해 뱃머리를 돌립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조업. 묵직해진 그물을 힘껏 끌어당기는데요. 그물 속에 갇혀있던 새조개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선별 작업도 막바지에 달했는데요. 바쁜 손길로 새조개를 골라냅니다.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선별을 해야 하는데요.
7: 무슨 일이 아니야. 정신을 야운 게 써야 돼. 똑바로 처리하지. 양 끄도록 막 갈라야 하는 게. 힘들지. 그래서 조금 쉬었어야 돼.
8: 고기도 힘들고 다리도 힘들고 다 힘들죠.
0: 선별이 끝난 새조개는 배수로 세척을 해준 후 무게를 측정해 한 박스에 55kg씩 담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새조개 작업이 마무리됐네요. 바지선 한쪽에 모여있는 사람들. 뭘 하시나 봤더니 회를 뜨는 중입니다.
9: 우리 간식이죠. 부삼을 나온 간식.
0: 새조개와 함께 딸려온 생선으로 떠먹는 회 한 점.
10: 오늘 안 왔네, 그.
0: 맛이 어떠신가요?
11: 아, 따야. 맛있네. 그냥 그런 맛으로 또 이런 거 올라오면 또 쇠를 묶고. 참, 아무 때 들어도.
12: 소주 한잔 먹을까?
11: 소주 한잔 먹으면서 내요. 안주 먹으면.

0: 5천 개 주민들이 합심해 작업한 세조개가 배 안 가득 실렸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약 10톤에 달한다는데요.
1: 이제 판매로 갑니다.
2: 어디로 판매나요, 이게?
1: 네, 전국으로. 기분 좋지요?
3: 오,
1: 아, 돈 많이 벌리는 기분이 좋지.
0: 바다의 봄맛을 가득 실은 배가 육지로 향합니다. 당일 채취한 세조개가 향한 곳, 여수의 한 작업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조개를 손질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업도구로 쓰이는 것 숟가락 아닌가요?
4: 호박하는 숟가락. 나는 그냥 숟가락으로 까고요.
3: 왜 숟가락 까요?
4: 이것도 잘 까져요. 처음에 신주와서 여기 가는데 못 간다고. 우리 시엄마가 나 손을 대리.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그러고.
0: 서툴기만 했던 세조개 손질.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령이 생기면서 이제는 눈 감고도 척척 해낼 만큼 익숙해졌답니다. 껍데기에서 빼낸 조갯살은 칼을 이용해 다시 한번 손질을 해주는데요.
4: 이거 내장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똥도 들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요.
0: 진흙 같은 불순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내장과 모래즙을 제거한 후 세척을 해주는데요.
5: 옛날에는 사람 손을 갖고 이 색깔이 느끼지는 기라 이게 까맣게 이게 색깔이 이 대기지 빚면은 3번 거치가 나요.
0: 세조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수로 여러 번 세척하고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6: 정말 이게 힘들잖아요. 바다에서 채취할 때부터 자연산 그대로를 갖고 와서 좋은 제품을 진짜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0: 이번엔 땅의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나볼까요? 경북 청도의 한 식당. 하루에 약 100kg씩 판매되는 채소가 있다는데요. 향긋한 냄새를 품은 채소 미나리입니다.
4: 아삭한 식감도 좋고 봄에 이제 기운이 돋아나는 것 같죠. 이거 먹으면.
0: 아삭한 미나리를 자르지 않고 반죽을 올려 부쳐내는 미나리 전. 자르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4: 쫑쫑쫑 썰면 미나리 전은 맛이 없어요.
0: 이맘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삼겹살과 향긋한 미나리를 함께 먹는 미나리 삼겹살입니다. 함께 구워 먹어도 좋고 고기에 싸 먹어도 별미다는데요.
7: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 미나리 맛이 너무 좋아요. 이때 꼭 먹어야 돼.
8: 정말로 봄이 오는 느낌.
3: 봄의 전령.
8: 봄의 전령이라고.
3: 이게 봄을 알리는 첫 야채입니다.
0: 나른한 입맛을 깨워줄 봄 채소. 아삭하고 향긋한 미나리 한상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즐비하게 들어선 청도 한제마을.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미나리입니다.
9: 파종은 지난해 한 8월, 9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8월, 9월 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키웁니다.
0: 가을에 파종을 한 후 겨울 동안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하수로 물을 주고 키워낸답니다. 한제 마을에서 키운 미나리는 특징이 있다는데요.
9: 드시 보면 줄기가 굵고 아삭아삭하고 향이 진하고 그리고 또 100% 무농약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0: 줄기 속이 꽉

0: 꽉차 있어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군요. 미나리 수확에 앞서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는데요.
1: 물이 안 뿌리면은 잎이 엉켜서 잎사귀가 뚝뚝 떨어집니다.
0: 겨우내 키워낸 미나리는 봄이 시작되는 2월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출하할 양만큼만 수확을 하는데요.
1: 하루에 상품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한 대충 한 300kg 정도.
0: 하루 수확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나리를 베고 또 베는 반복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수차례 베어낸 미나리는 한 뭉치씩 묶어줍니다.
1: 약세기 때문에 생각보다 300kg 가는 양이 많아요. 거기는 그래도.
0: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지만 내리쬐는 햇빛의 온기를 가득 머금은 비닐하우스 안은 후끈후끈합니다.
1: 더워요. 엄녀 1일인데도 한참 추워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서는 땀납니다.
0: 베어내는 미나리는 약 50cm. 안전자세로 반복적으로 베어내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1: 힘들죠. 조금씩 앉아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나 60 넘어서니까 이제 옛날처럼 막 하지도 못하겠고
0: 내가 작업을 하다 목이 마를 때면 미나리를 먹곤 한다는데요.
1: 좋죠.
2: 어떤 게요?
1: 지금 미임할 때 정말 미나리 향이 확 나는 게
0: 미나리는 1년 내내 생산되지만 특히 3월과 4월 사이 향과 풍미가 진해진답니다. 어느덧 약 300kg의 미나리 수확이 끝났습니다. 베어낸 미나리의 출하를 위해 비닐하우스 밖으로 옮기는데요.
1: 그러면 15회에서 한 20kg 정도 나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더니까 무겁죠. 계속 더니까.
0: 미나리의 무게만큼 고단함도 쌓여갑니다. 베어낸 미나리는 인근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갓 베어낸 신선한 미나리는 이곳에서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1: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먹을까 안 먹을까 요래 가리가지고
0: 수북하게 쌓여있는 미나리를 선별하고 손질하는 작업인데요. 상하거나 못 먹는 부분은 골라 떼어냅니다.
3: 이건 전입이 들어가 있잖아. 너무 깨끗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하기를 좋은데 저기 보기가 싫죠. 그래서 깨끗하게 뜰 수 있는 것만 골라놓고 나무실은 버리고 제가 봤을 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반은 나가는 것 같아요.
0: 300kg의 미나리를 베어오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상품이 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군요. 미나리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은 이맘때가 가장 바쁜 때라는데요.
3: 아빠가 지금 6월 달 되면 졸업식이 시작이잖아요.
2: 네.
3: 우리 아들도 오늘인가 졸업이라 하던데.
0: 수확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출하철에는 휴일도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작업자들. 오늘의 메뉴는 미나리 무침과 된장찌개인데요. 밥 위에 얹어 쓱쓱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랍니다.
4: 맛있어요. 꿀맛이지.
1: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그렇고

0: 이게 개화다. 맛있다.
1: 오후 작업을 위해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미나리 선별과 손질이 끝나고 나면 지하수를 이용해 세척을 해주는데요. 세척에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흐르는 지하수에 미나리를 흔들어 불순물을 씻어내는데요.
2: 그래야 가시가 막걸리 밥상 식탁에 막걸리 올라와야 되거든요. 다시 세척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요 끝이 괜히 들어갔다.
1: 세척 작업만큼은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한다는 부부. 선별 과정에서 골라내지 못한 걸 골라내고 꼼꼼하게 세척하기 위해서인데요. 깨끗한 세척을 위해 반드시 흐르는 물로 씻어야 한답니다.
2: 흐르는 물 씻어야 찌꺼기가 쫙 빠져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놨다 해도 세척을 잘못하고 나가면 지저분하잖아요.
0: 예.
2: 그러면은 상품 가치가 없겠죠.
1: 장시간 서서 흐르는 지하수에 손을 담그고 이어지는 미나리 세척. 반복되는 단순 작업이지만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2: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깨 축지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아파서. 세척해주는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 미나리가 다치지 않도록 두 팔을 이용해 흔들어 씻는 세척 작업.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니 몸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공들여 키워낸 미나리가 상품으로 나갈 때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2: 이걸로 인해서 미나리를 위해서 내 자식이 공부도 하고 내 자식이 밥도 먹고 맛있는 우리도 또 맛있는 것도 다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1: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다시 미나리 수확이 시작됩니다.
3: 일찍 해야 손님들 오면은 작업을 해갖고 세척을 해갖고 상품이 나가게끔 만들어가면 시간이 급해갖고 빨리 와 해야 됩니다.
1: 매년 봄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 어두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수확 작업.
4: 언제까지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3: 그냥 한 5월 달까지 합니다.
1: 일일이 손으로 베어내고 선별의 세척까지 고단한 작업의 반복이지만 미나리를 추라하는 봄이 늘 기다려진다는데요.
3: 이때까지 고생해가지고 자식들 좀 잘 키워갖고 1년 농사 이제 마지막 수확치를 하면 기분이 좋죠. 이렇게 힘들고 땀을 흘리도 막 그 값어치를 하니까.
1: 마지막 봄의 전령사를 찾아간 곳 충남 보령의 대천항입니다. 서둘러 출항에 나서는 어선 한 척.
4: 뭐 잡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5: 쭈꾸미.
4: 쭈꾸미?
5: 많이 잡으면 좋고 안 잡히면 어쩔 수 없고 어장 사고 안 나야 돈을 버는 거니까.
4: 그물 하나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5: 한 1,300만 원 정도. 어장 한 팀에 1,300만 원.
4: 그럼 지금 몇 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5: 다섯 개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개.
1: 봄 주꾸미 잡이를 위해 항구를 떠나 바다로 향하는데요.
4: 주꾸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가시는 거예요?
5: 4월 달까지요. 3월 말.
1: 어장까지는 약 1시간 반 거리. 주꾸미는 날씨와 조류에 따라 조업량이 달라진다는데요. 그래서 늘 예측하기가 힘들답니다.
6: 이거는 어타면 지키는 고기가 아니에요. 멸치나 전어나 그런 건 어타면 지키는데 주꾸미는 어타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1: 어장 근처에 도착한 후 작업 준비를 서두르는 선원들. 어두운 바다 위에서 뭔가 찾는 것 같은데요.
7: 아들 게 있어요.
4: 어디에요?
7: 아빠 있어요. 아들 게 다 있어요.
4: 아, 이쪽이에요?
7: 네, 맞아요.
1: 반짝이는 저 불빛이 부표의 표식이랍니다. 총 다섯 개의 그물을 올리는 것이 이번 조업의 목표.
8: 여기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데니까.
4: 어, 어디가요? 여기가요?
8: 네, 여기 이게
9: 저거는 끼가 쫓아 보니까 불려 보니까 살아요. 근데 찡기면 가버려요.
1: 거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망과 투망을 할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답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그물. 주꾸미 잡이를 위해 자루 모양의 안강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류의 힘을 이용해 고기를 낚는 그물이죠. 그런데 기껏 올려놓은 그물 안에서 나온 수확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고기들 사이로 기대했던 주꾸미는 몇 마리 보이지 않네요.
6: 주꾸미.
1: 봄 주꾸미 조업을 기대했건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4: 근데 주꾸미가 왜 이렇게 커요?
6: 알 들어서요.
4: 알이요?
6: 네. 알 차가지고.
10: 아, 최고 맛있을 때잖아 지금.
4: 아, 정말요?
1: 그물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들 사이에서 주꾸미를 골라 분류해 놓습니다. 그물 하나에서 나온 양이 손에 꼽을 정도네요.
7: 거기 많이 없어요.
4: 어떻게 해요?
7: 한 톤이고 38이요.
4: 하나에?
7: 네, 한 톤, 한 톤.
6: 고기가 바다에도 없고 조류도 그렇고 참 큰일이에요.
4: 많이 잡았어요.
1: 주꾸미 소식이 없는 건 다른 배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하루 평균 100kg은 올라오던 주꾸미였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양에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6: 인건비야, 뭐야, 기름값이야, 이거 충당하기가 많이.
1: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뚫고 다음 그물을 기대하며 이동을 합니다. 부표를 발견한 선원이 손을 흔드는데요. 양망하기 전까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번엔 주꾸미로 가득한 그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물 한 톤의 무게는 약 1톤. 양망기와 크레인을 이용해 그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물이 텅 비어있네요.
6: 거기 한 마리도 없지.
4: 없어요.
6: 쓰레기만 있고.
4: 비늘로 내리면서
6: 비늘로 깨졌어.
9: 바다를 좀 깔딱해줘야 이제 주꾸미가 전부 까만 데가 있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떠갖고는 이제 이제는 그물로 들어가는.
1: 저조한 조업량에 실망한 것도 잠시. 잡은 주꾸미 몇 마리를 가져오는데요.
4: 왜 가져왔어요?
6: 먹고요.
4: 먹어요?
6: 네.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요.
1: 잠시 작업을 멈추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11: 아, 예, 이게 약간 부드러워져요.
4: 아, 주꾸미가요?
11: 네, 어차피 계란 넣었는데.
1: 저녁 메뉴는 주꾸미 라면. 몇 마리 잡지 못했지만 기운을 내기 위해 나눠 먹기로 했답니다. 휴식과 식사를 위해 선원들도 모이는데요.
6: 먹어야죠. 먹자고 그러시는데.
1: 바다 위 조업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죠.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다음 그물을 기대해보기로 합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에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녹여보는데요.
4: 네, 맛있어요.
6: 맛있어요?
4: 예. 주꾸미 맛있어요.
6: 몸도 따뜻하고 배고플 적이

0: 먹어봤시죠.
1: 든든하게 저녁을 챙겨 먹고 다음 그물의 양망을 위해 다시 배를 이동합니다. 거친 파도에 바닷물이 들이치는 상황. 아직 봄 기운이 스며들지 않은 바닷바람은 얼음장 같은데요. 하지만 양망을 위해서 갑판을 지킵니다.
2: 안 추워요?
0: 네, 추워요.
2: 추워요?
0: 네.
1: 오늘 조업의 마지막 그물을 찾았습니다. 부표와 함께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묵직해 보이지 않는 그물. 좋은 마무리를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을까요?
0: 많아요. 네.
1: 다행히 다른 그물에 비해 주꾸미가 제법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둘러 선별을 시작하는데요. 살아있는 주꾸미는 따로 망에 넣어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이렇게 갖다 놔야 내일 아침에도 그거 풀어놓으면 다 벽대에 붙들고 다 기어나가요.
1: 주꾸미는 작은 수조 하나를 채우는 걸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3: 부모님께서 주는 얼마큼 주냐. 대꾸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도 있고.
1: 더 나은 다음을 기약하며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져놓습니다.
4: 이거 내려놓으면 또 언제 정도 또 올려요?
5: 내일이나 보고. 말들 찌개나 막 매일 보고. 기름값 봐.
1: 아쉬운 주꾸미 잡이를 마무리하고 항구로 향합니다. 봄과 가을에 주로 조업하는 주꾸미. 봄을 제철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6: 가을 주꾸미하고 봄 주꾸미하고 차이점은 가을에는 잎놈이 없어요. 엄마들이. 암 주꾸미가 나오는 게 봄에만 나오는 거예요.
1: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을 만큼 봄바다의 대표 식재료 주꾸미. 각종 채소들과 함께 매콤한 양념에 볶아낸 주꾸미는 그야말로 밥도둑이죠. 조업을 끝내고 지인들과 식당을 찾았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주꾸미를 함께 맛보기 위해서인데요. 알이 꽉 찬 부드럽고 고소한 주꾸미는 샤브샤브로 먹으면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죠.
7: 표준이네, 표준.
1: 주꾸미 맛 어떠신가요?
7: 행복하고 맛있고.
8: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7: 자본도 열심히 같은 동료들하고 벗들하고 같이 나눠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네.
1: 제철 맞은 먹거리로 봄을 느껴보는 건 어떠실까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사랑합니다.
1: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0: 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현대인이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턱을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수시로 현대인을 짓누르는 스트레스. 스마트폰과 스트레스로 현대인의 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턱질환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회에 일어나는 사회 복잡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우리나라 턱질환 환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급증하여 지난 2010년 이후 자그마치 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상은 무엇일까요?
2: 음식을 씹으려고 입을 벌리면은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엄청 아프고 통증. 한 숟가락 떠넣기가 힘들죠.
3: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는 저도 모르게 턱에 경련이 와서 막 다다다닥 이러거든요.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4: 비대칭이 점점 제가 봤을 때 거기가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기도 조금 버려지고.
0: 턱에 무리가 가면 턱관절 디스크가 빠지면서 관절이 손상되는데요. 턱관절 손상이 심해지면 안면 비대칭이 생기고

0: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동안 고생해왔던 거, 그리고 수술 앞두고 조금 두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0: 턱이 무너지면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2: 아, 아쉽습니다. 다 말해보죠.
0: 평생 턱질환 환자를 치료해온 명희와 함께 무너져가고 있는 현대인의 턱을 사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0: 25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류정아 씨. 지금은 귀여운 아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턱이 벌어지지 않아 음식을 갈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턱관절을 안정시키는 치료를 받은 뒤 안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턱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1: 결혼하면서 대학원 준비해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 턱관절 질환이 좀 악화돼서 병원 가서 입이 안 벌어져요 했을 때 잰 게 이 손가락 두 개. 그래서 이경근이 잘 안 들어갔었고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좀 많이 좀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좀 행복하지 않다?
2: 놀랐고 이렇게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다물어지잖아요. 이빨이 우아로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떠있는데 어금니만 두 개인가 하나만 붙고 다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때 이제 막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이게 같이 겹쳐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0: 안면 비대칭에 입도 다물어지지 않다 보니 사진 찍는 걸 꺼려 했던 유정아 씨.
1: 맞아, 나 항상 머리, 여긴 항상 이렇게 가려야 돼, 머리를. 이렇게 옆머리 이렇게 가려서 뒷모습. 뒷모습이 가장 예뻐.
3: 맞아, 이렇게 가리고 찍었었지.
1: 너무 찍기 싫어해가지고.
0: 유정아 씨 턱은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1: 진짜 급격하게 틀어졌었던 거는 대학원 입시 준비하던 1년 동안이었어요. 입시가 많이 힘들었어서 1년 안에 이 시험을 끝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많이 이도 갈고 막 꽉 깨물고 있고 막 또 공부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고개 이렇게 막 숙이고 막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또 특히 다리 막 엄청 꼬고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샷이 되게 안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핸드폰 본다든지 특히 화장실에서 이렇게 본다든지 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0: 스마트폰을 볼 때 목에 무리가 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목뿐만 아니라 턱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긴장될 때 턱에 힘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머리 무게는 대략 5kg, 볼링공만큼 무겁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보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숙일 경우 머리 무게 때문에 목과 턱으로 가는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목을 숙여 60도 가까이 기울일 경우 머리 무게는 무려 27kg에 달합니다. 볼링공 무게였던 머리가 쌀 20kg 포대보다 무거워집니다.
4: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하면 턱 밑에 있는 설골이 있는데요. 아래턱과 설골을 연결하는 근육이 설골 위에 있다 그래서 설골 상근이라고 합니다. 그 설골 상근이 신장대에게 대고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설골 상근이 문제가 생기면 아래턱을 잘 벌리고 담으는 것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핸드폰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턱을 고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근육에 부담을 더 많이 주게 되니까요. 그거로 인한 영향도 많을 것이고 실제로는 집중해서 어떤 걸 하다 보면 이악물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0: 턱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고홍섭 교수를 찾은 류정아 씨.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예, 처음 왔을 때는 걸렸을 때는 한 30mm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네. MRI 찍었을 때

0: 기록을 보시면 오른쪽은 뼈, 이게 디스크 이렇게 빠져있는 형태로 있게 되었고 입을 벌렸을 때도 오른쪽은 이제 걸려있는 형태였습니다. 초기의 기억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턱이 왜 많이 아파졌던 것 같으세요?
1: 그때는 이를 악무는 게 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0: 관절 변화는 그 뒤로 되게 현격하게 초반에 조금 겪다가 네. 많이 겪지는 않으셨고 네.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아마 수술하시고
2: 네. 유정아 씨는 대학원 입시 스트레스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를 악물게 되면 디스크 앞쪽 근육이 디스크를 당겨 디스크가 빠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빠지면 입을 여닫는 과정에 턱뼈끼리 닿으면서 턱관절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턱뼈가 짧아질 경우 안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어금니만 닿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개교증이 오기도 합니다.
0: 관절이나 디스크 문제도 뼈 왔을 때 우측 변화 약간 손상을 이미 받았었고 디스크 위치 변화는 있었습니다. 여기가 턱이 아파지면서 여기가 더 다르면 여기서도 여기 길이는 조금 더 짧아지고 이쪽 관절의 변화를 겪으면서 약간 비대칭이 커지니까 또 환자도 적극적으로 비대칭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교정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 수술 후 얼굴 비대칭도 사라지고 틀어지고 서로 닿지 않던 치아 문제도 좋아졌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다물어 보십시오. 아프실까요?
1: 아니요.
0: 괜찮으시죠?
1: 네.
0: 괜찮으시죠?
1: 네.
0: 지금은 완벽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네. 목표입니다.
1: 네.
0: 예. 크게 하십시오. 아, 47mm.
2: 턱 질환 환자 중엔 특히 여성이 많은데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0: 여성 호르몬이 아래턱뼈의 손상에 관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높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뼈 손상이 일어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절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근육에 가해지는 힘이 궁극적으로 관절의 변화를 많이 일으켜서 한쪽으로 턱이 틀어진다든지 해서 이가 맞지 않게 되면서 그 다음번에 교정과 외과적인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올해 39세인 김희진 씨.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턱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뚤어진 턱 모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옷은 바꿔서 드릴게요.
1: 네.
3: 네. 환자분 성함이랑 교수님 성함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2: 식사하기도 힘들어지고 턱이 점점 더 틀어져 안면 비대칭이 심해져서 고민 끝에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1: 음식물 섭취할 때 이쪽 턱관절이 찌릿하면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제가 밥을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병원에 방문하게 된 목적이기도 해요.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턱관절 장애가 이제 심해지면서 조금씩 더 틀어진다는 제 느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2: 턱 통증은 김희진 씨의 일상을 하나둘 무너뜨렸는데요. 얼굴 비대칭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자신의 턱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1: 좀 너무 무섭기도 했고 최대한 안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턱관절이 너무 통증이 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일상생활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대칭이 점점 제가 봤을 때 거기가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기도 조금 거려지고
2: 비뚤어진 턱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개인 병원에서 치아 교정도 해봤지만 틀어진 턱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턱 교정 수술뿐이었습니다.
4: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이거는 뭐 교정만으로는 될 수 없는 거고 네. 컴퓨터로

0: 저 환자 상태에 대해서 모의 수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고정판도 3D 프린팅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뼈를 자르고 턱을 옮긴 다음에 나사박을 위치를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1: 3D 가상 수술로 수술 후 변화를 예측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0: 양악이라는 뜻이 악자가 턱악자거든요. 위턱, 아래턱, 그래서 양악인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턱교정 수술이에요. 그래서 양악수술이라는 거는 순전히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저작 기능과 더불어 외모를 개선하는 심미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악 위턱 아래턱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2: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3: 응.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1: 수술을 앞두고 그동안 턱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갑니다.
2: 같이 이제 먹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잘 먹는데 이제 이 친구는 잘 씹지를 못하니까 딱딱한 것도 못 먹고 고기 정도도 잘못 먹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보면서 안타까웠죠. 예전에는 사진 찍기도 좋아했는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가고 나서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이제 많이 꺼려하고 그런 게좀 안타까웠죠.
3: 그동안 고생해왔던 거, 그 가족이니까
4: 서름.
3: 네. 그냥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뭐 부작용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냥 무사히 잘 끝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선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비대칭도 조금 개선이 이왕이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음식물 섭취할 때도 좀 그전보다 좀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더불어 이제 부작용이 없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2: 잘 될까요? 걱정하지 말고.
3: 화이팅.
1: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시간.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디 수술이 무사히 끝나 음식도 마음 편히 먹고 사람들 앞에서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술을 집도할 최진영 교수는 턱 교정 수술을 20년 이상 집도해온 이 분야 권위자입니다. 수술에 앞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꼼꼼히 훑어보는데요. 수술 중 정확한 위치와 수치 등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수술실 한쪽 벽 가득 붙여놓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5: 그럼 좀 끌게요.
1: 드디어 김희진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김희진 씨의 경우 안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턱 교정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환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수술용 스탠트를 정확한 위치에 놓고 위턱에 자를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스탠트를 제거한 뒤 위턱을 잘라내어 두개골로부터 위턱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턱을 기준으로 위턱의 위치를 잡기 위해 웨이퍼를 치아에 끼워 고정한 뒤 위턱을 옮기고 나사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아래턱에 스탠트를 놓고 자를 위치를 표시하고 표시한 선을 따라 아래턱을 잘라냅니다. 다시 웨이퍼를 치아에 끼워 고정시켜 아래턱 위치를 잡은 뒤 비대칭인 턱뼈를 잘라내고 이동한 아래턱을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이 맞지 않는 턱 끝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얼굴 중심에 맞춰 이동시켜 고정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으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0: 좁은 입안에 작은 스텐트를 올리고 나사로 고정시키는 작업이라 쉽지 않은데.
1: 연필 2mm 라운드가
0: 먼저 위턱의 자를 부분을 표시하고 톱으로 위턱을 잘라냅니다. 턱뼈를 자를 때 얼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하나 더.
0: 위턱을 옮겨 고정하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아래턱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턱뼈는 우리 몸에서 아주 단단한 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힘과 동시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턱끝 중심을 맞출 차례. 턱끝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중심을 이동시킨 뒤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습니다. 턱 교정 수술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턱 주변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건데요. 다행히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 이 CT상에서 보면은 아래 턱의 신경이 손상받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걸 좀 염려했었는데 다행히 신경 손상 없이 잘 분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입원은 한 3일 내지 5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퇴원하고는 양악수술 후에 일상생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음식 먹는 것, 그 다음에 입 벌리는 것, 이거를 한 3 내지 4주 조심하게 합니다.
0: 쫄깃쫄깃한 젤리, 딱딱하고 질긴 오징어, 모두 턱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딱딱한 음식만큼이나 턱에 해롭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3: 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본인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4: 네, 스트레스를 좀 잘 받기도 하고 유리 멘탈이고 근데 대학원 준비를 할 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됐고
5: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턱에 경련이 잘 때 일어나고 무의식적으로 턱을 꽉 공부를 할 때 깨물다던가 이갈이를 한다던가 그런 증상이 저는 바로 나타나는데
6: 자, 중고등학교 때 사실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밤에 누웠을 때 턱이 많이 시리고 아프더라고요.
0: 스트레스는 어떻게 턱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신호를 보내 근육을 수축하는 신경물질을 분비합니다. 턱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갈거나 악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턱에 힘이 가해지면 턱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디스크가 빠져 턱 관절이 손상됩니다.

0: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특질환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수험생들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이 많다거나 업무가 과도하다거나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턱질환이 생겨서 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 턱관절 장애로 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에겐 임상적인 검사와 더불어 심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간이 정신진단 검사를 통해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 등 현재 환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환자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턱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 스트레스 수치나 심리적인 지수를 평가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해봤을 때 턱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 지수나 심리 분석 결과 수치들이 상당히 높고, 환자를 그날 봐서 임상적인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증상이 오래되면 턱이 아프지만 많은 경우에 심리적인 문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턱이 아파서 학교를 휴학하겠다는 학생들이나 턱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성 통증의 원리를 잘 알려드리고 그분이 그 힘든 시기를, 그분이 학생이면 그 시기, 직장인은 그 시기를 같이 잘 통과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1: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평소 자신이 얼마나 이를 악무는지, 이를 가는지 궁금해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2: 턱이 뻐근하다는 건 좀 많이 느껴서 하품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턱이 좀 턱에서 딱딱 소리가 한 번씩 나거나, 악기를 그래도 취미 삼아서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거 할 때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 온몸에 힘을 주면서 턱도 조금 그 힘을 좀 가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3: 딱딱한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집중하거나 신경 쓰고 있을 때나 그럴 때 이를 좀 세게 물고 있어요. 음식 씹으면은 턱이 피곤하고 오래 씹는 게 힘들고 그랬었어요.
4: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잘 때도 좀 악물고 잔다고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좀 뻐근한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1: 먼저 참가자들 모두 치아본을 떠서 얼마나 이를 악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0: 우리 오늘 이제 평가해보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요. 내가 실제적으로 턱에 힘을 주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거든요. 장치는 이렇게 굉장히 얇은 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를 물거나 가는 것을 잘 알려주면 그거가 치료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보여주면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환자는 또 시각적으로 그걸 보고 나면 또 내가 턱에 힘을 주는 것을 내가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또 치료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참가자들 모두 각자 궁금해하는 활동을 할 때 장치를 끼고 생활했는데요. 간호사인 여경원 씨는 일하는 동안, 사회복무요원인 송영진 씨는 악기 연주를 하는 동안, 직장인 박혜진 씨는 자는 동안 장치를 끼었습니다.
0: 이제 하룻밤 동안 이걸 딱 끼고 갖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이거를 이제 모형에 이렇게 껴보면 되게 색깔 때문에 되게 잘 보이세요. 빨간 색깔이 벗겨진 자리들이 이제 갈려있는 자리가 되어있습니다. 요건 간 자리들이고 이런 것도 꽉 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중, 강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1, 2단계 정도는 많이 가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1: 아침에 턱이 뻐근한 게 이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여경원 씨.
0: 약간 문다 그죠? 네. 집중하면 딱 힘이 약간 들어간다, 근육 긴장이 그죠? 예. 무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죠? 조금, 네. 조금. 엄청 많은 편 아닙니다. 약하게. 이런 정도의 힘을 내가 생활 속에서 견딜 수 있다 그러면 턱은 문제는 없죠. 지금 잘 지내시는 거예요.
3: 네.
0: 예, 좋으세요.
1: 송영진 씨는 잠잘 때 이를 많이 가는 걸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집중해서 뭔가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얼마나 이를 악무는지 체크해봤습니다.
0: 더 뭐를 집중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요. 네. 예. 우리 낮에 보세요. 이제 이게 꽝 문자리도 있지만 턱을 옆으로 해서 간 자리도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냥
1: 물 이를 악물고 간 흔적들이 한눈에 봐도 많아 보였습니다.
0: 않으면서도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렇게 꽉 힘을 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분명히 그런 행동을 옆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가는 행동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1: 송영진 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0: 깨끗해야 되는데 낮에 지속적으로

0: 자세나 이런 문제를 하면서 근육이완 훈련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통증이 일부가 있으니까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통해서 지금의 뚜렷한 통증은 줄여드린 다음에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분 오랫동안 갈았던 것이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앞에 있는 진료를 통해서 금방 가는 거가 0이 되거나 없어지지 못하죠. 매일 수면시마다 근육을 이완시킬 방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방도는 장치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1: 다른 지금 참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많이 갈린 상태예요. 좀 예상했어요?
2: 예상을 했는데 좀 심하네요.
3: 일단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교수님의 이제 그 소견을 듣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치료법이나 스트레칭법을 무조건 따라야겠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이를 앙다물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면서 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 긴장될 때 껌을 질겅질겅 씹는 것도, 초조할 때 손톱을 물어뜯는 것도 모두 턱에 해로운 행동들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턱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0: 보통 때는 환자들한테 아래 윗니를 닿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환자는 아래턱에 힘을 주고 닿지 않으려고 아래턱에 힘을 주고 긴장을 주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작근에 힘을 빼야 하긴 하지만 요령은 환자한테 얼굴의 표정을 짓는 근육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는 상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N 발음을 하는 N 발음을 하는 상태에 혀를 넓게 입천장 앞에 살짝 붙이고 내가 얼굴에 힘을 빼고 있는 상태, 그 위치가 이제 옳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4: 턱의 통증은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경옥 씨의 경우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턱의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5: 처음에는 잠을 자는데 이 통증 때문에 제가 깼어요, 잠에서. 막 잠들어서 약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통증이 또 오기 시작하고, 또 자다가 새벽쯤 되면 갑자기 그러면 저도 놀라서 깨고 기분 나쁘게 찌릿찌릿하고 그런 느낌이 주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식사 시간에 음식을 씹으려고 입을 벌리면은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엄청 아프고 통증. 그 아파서 한 숟가락 떠넣기가 힘들죠.
0: 오신 이유가 오른쪽 턱이 아파서 오시고 주로 다물 때 아프시고, 턱이 아픈 분 중에서 다물 때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벌릴 때는 적게 아프고 다물 때 많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분이 턱 관절 뒷부분의 관절 주위보다도 뒷부분의 염증 반응 때문에 다물 때 그 부위가 압박받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물 때 쓰는 근육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턱이 아프면 귀도 아플 수 있고 귀 주변도 아플 수 있습니다.
6: 통증이 심할 때는 귀 바퀴가 이런 데까지 막 전체가 아프고.
0: 예, 저리듯이 아프거나 약간 예리하게 아프거나
6: 아주 예리하게,
0: 예리하게 아프거나 정기 오듯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6: 맞아요.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신경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분의 아픈 특징과 문제점을 하나씩 배제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면 통증이 증가하고 환자분이 긴장이 많을 때, 또 취미 활동 하실 때, 기타 칠 때 턱에 힘 많이 준다고 하셨고 통증의 특징이 조금 혼재되는 특징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도 1차 진단은 턱 관절 문제나 턱을 움직이는 근육통 문제 가능성이 높지만 2차 진단은 우측에 3차 신경통 가능성을 분명히 두 번째 가능성으로 고려해야 하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4: 뇌신경 중 하나인 3차 신경은 세 갈래의 신경줄기를 지니고 있어 3차 신경이라 불립니다. 눈, 얼굴, 턱, 귀 등의 통증과 감각을 뇌에 전달하죠. 3차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전기 오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턱이나 귀, 얼굴 등의 연관통을 일으키는데요. 만약 통증이 턱관절 문제가 아니라 3차 신경통이면 뇌검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0: 신경통은 소염진통제 먹으면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턱관절 문제는 소염진통제 뭐

0: 일부는 듣습니다. 일부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기오는 통증이 다음 올 때 조금 여전히 남아 있으시면요. 만약에 그 사이에 찾아오시면 다음번에는 약을 바꿔서 신경통약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1: 우선 턱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없애는 약으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주 뒤 이경욱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를 악무는 게 턱관절 장애를 악화시킨다고 해서 평소 이를 악물지 않기 위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타 치면서 이를 악물던 습관도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2: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평상시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거의 지장을 못 느낄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1: 다행히 턱근육과 관절통에 대한 약을 먹고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통증으로 입을 벌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젠 무리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네, 밥 먹기가 굉장히 두려웠었죠. 지금 이렇게 먹는 건다는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턱관절 때문에 고생하면서는 이게 먹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아직은 약하게 통증이 남아있지만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틈날 때마다 따뜻한 찜질로 턱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턱관절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경옥 씨의 턱은 어떤 상태일까요?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그 통증의 크기는 어떠세요?
3: 지금 많이 완화됐어요. 거의 제가 뭐 일부러 느끼지 않는 이상을
0: 별로 없었어요. 네. 신경통과 관절 근육통이 같이 있을 별개 통증이 다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신경통보다는 이쪽 통증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다. 오늘은 네. 관절통, 근육통을 줄이기 위한 분사신장이라고 근육통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술식이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고 그 경과를 또 한번 보고 네. 여기를 이렇게 재보면요. 약간 뻐근함이 있을 때 하면 40 정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이럴 때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요. 네. 제가 찬거 뿌린 다음에 천천히 벌리는 거 해보신 다음에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으세요. 한번 뿌려볼게요. 이런 거 뿌립니다. 예, 시작합니다. 이쪽 근육이 이렇게 척두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고요. 마세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뿌리고요. 다이가 스트립 뿌리고요.
1: 통증의 원인이 약물 치료 결과 턱관절 문제로 확인됐기 때문에 근육 통증도 줄이고 입이 벌어지는 범위를 늘려주는 신장 분사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0: 흘러내린 거는 다 날라갑니다. 손가락 이렇게 세워보세요.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두 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세 개 한번 넣어보세요. 세 개. 자, 이제 자로 재봅니다. 지금 52mm 하셨는데요. 천천히 다물어 보십시오. 보통 분사신장요법 혹은 신장분사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신장은 늘리거나 스트레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분사는 뿌리는 겁니다. 어떤 걸 뿌리는가 하면 찬 냉매를 뿌리는 거고요. 그다음 근육의 신장은 수동적으로 신장시켜주는 겁니다. 이유는 보통은 근육이 긴장이 되면 통증이 증가하고요. 통증이 증가하면 근육이 훨씬 더 많이 긴장하면서 수축합니다. 그럼 수축이 일어나면 다시 통증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찬 냉매를 일시적으로 빨리 뿌려서 근육의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전을 차단한 다음에 근육을 수동적으로 늘리거나 스트레치해주는 술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근육의 운동 범위가 확보되는 술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육 안에 있는 근막 발통점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0: 턱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서 병원을 찾게 됐다는 박종임 씨.
1: 2년 전에 그 걸을 때나 말을 할 때 삭삭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통증은 없이 소리 나는 게 너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확인 좀 해야겠다 했는데 검사 결과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아주 깜짝 놀랐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턱관절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0: 검사 결과 턱관절 뼈가 이미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2: 개구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엑스레이 뼈 손상이 많은 심한 퇴행성 손상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초기에 찍은 MRI 보면 이게 뼈의 표면이고요. 디스크는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디스크 위치 변화뿐만 아니라 관절 안에 살, 연조직 손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0: 턱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 있었던 상황. 박종임 씨는 턱관절 치료기구인 스플린트를 잠잘 때마다 착용하며 턱을 치료해왔는데요.
2: 여기 보시면 여기 파진 자리가 이제 꽉 문 자리. 좀 밤에 턱에 힘을 조금씩은 여기 보면 반짝반짝하는 자리요. 문 자리가 조금 이렇게 있죠.
0: 잠잘 때 이를 갈면 이를 간 자리가 스플린트에 표시됩니다. 스플린트는 잠잘 때 이를 갈지 못하도록 돕는 치료 기구인데요. 치아 교합 상태를 바르게 교정하고 아랫니와 윗니가 익숙지 않은 위치에서 부딪히게 함으로써 이를 가려고 할 때 이갈이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뇌로 전달합니다. 뇌가 스플린트 때문에 바뀐 환경을 새롭게 인식해 더 이상 이갈이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면 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인 이갈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올 때마다 이갈이 흔적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에 가장 잘 맞게 다시 조정해 줍니다.
3: 또 많이 물거나 많이 가는 분들은 갈려서 문자리들 때문에 장치의 변화가 또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날 상태에 제일 안정감 있게 조정해드려야지 최상의 치료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0: 박종임 씨는 스플린트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턱관절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2: 껴보십시오. 우리 환자분은 매우 지금 잘 하시는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조정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 지금 하고 보니까 그 거칠거칠했던 그게 원래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그 테두리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거칠거칠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다듬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때 그렇게 심하게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 하고 병원에 갔었던 건데 그 뒤로는 지금 그 사각사각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노력한 만큼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요. 열심히 해야죠.
2: 자, 크게 해보십시오. 하면 오늘 더 힘을 내시는지 몰라도 38mm. 지난번보다 1mm 더 벌어지죠.
1: 네.
2: 38mm. 처음 오셨을 때는 32mm.
1: 네.
2: 그죠?
1: 네.
2: 예, 예. 38mm면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죠. 정상보다 조금 적지만 무리 없죠. 38mm 정도가 계속 유지되신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고요.
0: 그렇다면 턱 디스크를 수술로 되돌릴 필요는 없는 걸까요?
2: 저희들이 디스크가 앞으로 빠진 디스크를 해부학적으로 정상 위치로 돌려놓는 수술 사례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면 수술한 사람들이 다시 디스크가 빠진다든지 실제로 디스크를 자기 다리에 돌려놓는 수술을 한 사람보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상태의 관절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지금은 보존적인 치료, 수술하지 않고 회복적인 되돌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사람이 기능적으로 회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입이 벌어지게 되냐, 통증을 줄일 수 있냐, 그런 것에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진료가 환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진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0: 같습니다.
1: 박종임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며 3남매를 키웠다는데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턱관절이 다 닳도록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턱치료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2: 간식이나 이런 거 싸우시면 좀 잘게 잘라서 드시나요?
3: 네. 턱관절에 무리가 가니까요. 무리가 갈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노래 부르고 나면 우선 즐겁잖아요. 즐겁고 뭐 턱도 더 편안해질 수 있고.
1: 자식 걱정, 모든 걱정, 노래에 실어 흘려보냅니다. 지금처럼 턱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면 박종임 씨의 턱은 100세까지도 끄떡없습니다. 턱 수술 후 9일 만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은 김희진 씨.
4: 사진도 많이 찍고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5: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무너진 턱관절을 되살리려면 치료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고 망가진 턱관절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좋게 하는 습관은 사실은 이완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완은 사실은 턱의 이완과 마음의 이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볼 때 책을 책상에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책받침에 놓고 책을 보는 습관 되게 좋겠고 뭐 전화기나 핸드폰이나 패드나 다 마찬가지로 좀 자세를 하고 하는 거 내가 집중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야 한다면 하시는 도중에 1시간이나 2시간마다 한 번씩 목, 어깨, 자세, 스트레치 해주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0: 네.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

0: 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거르기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휴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며 생명을 지키는 심장.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리듬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심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1: 심장이 짜주는 능력이 없고 그냥 팔로 떠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들어와도 넘겨주질 못하는 거거든요. 못 일어나면 그게 이제 돌연사인 거죠.
0: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정맥 질환 중 하나가 심방세동인데요. 심방 내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뇌로 이동해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바로 심실세동입니다. 즉시 심정지를 유발해 몇 분 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약박이 빨라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작장이나 탁탁탁 이렇게 빨라지면서.
3: 잠을 잤는데 눈이 숨을 못 쉬겠어요.
4: 마취약 주사 맞고 스르르 잠들듯이 그냥 스르르 가버려요.
0: 심실에 발생한 치명적 전기 신호. 생명을 위협하는 심실 부정맥은 어떻게, 왜 발생하는 걸까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방심하기 쉬운 심실 부정맥의 위험.

0: 그 다양한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를 막기 위한 조기 진단과 최신 치료법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소중한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1: 명의 프로그램을 잘 들으시면은 이 심술부정맥을 어떻게 안 생기게 하고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0: 나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심장. 맥박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혹시 심실 부정맥은 아닐지 주목해야 합니다.

0: 2년 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 중인 전우혁 씨. 20대 젊은 나이에 심장 질환이 생길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 누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업무 볼 때 이게 쿵쾅쿵쾅 거리는 게 귀로 들려요. 거듭할수록 이게 과호흡이 더 심해지고 이게 무서워지니까 공포가 오더라고요.
0: 이러다 정말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수시로 맥박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성인의 정상 맥박수는 1분에 60에서 100회. 하지만 우혁 씨는 1분에 150회 이상 심장이 빠르게 뛰는 빈맥 상태였습니다.
2: 심방이라는 데가 있고 심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쿵딱 쿵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쿵하는 느낌으로 심실로 심방에 심실로 넘겨주면 어느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넘겨줘야 이제 심실이 피를 받아서 쿵짝 하고 뿜어주면 결국 전신으로 피를 돌려주는 건데 이 쿵짝이 아니라 짝짝짝짝만 되면 피도 내려오지 않고 그냥 심실만 수축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수축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겠죠. 근데 세동으로 가면 심장이 짜주는 능력이 없고 그냥 팔로 떠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들어와도 넘겨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뭐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 안에 소생시켜주지 않으면 가역적이 하는 손상이 오는 거예요. 다기관 손상이 오는 거죠.
0: 근데 이게 한 심실의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심실빈맥이 지속되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심장이 무질서하게 떨리는 심실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전기 신호에 따라 먼저 심방이 수축한 후 심실이 규칙적으로 수축해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심장의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빠르거나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특히 펌프 역할을 하는 심실에 생긴 부정맥은 돌연사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실이 매우 빠르게 뛰는 심실빈맥과 정상 박동보다 심실이 먼저 수축하는 심실 조기 수축, 심실이 불규칙하게 떨려 심장 기능이 멈추는 심실세동이 있습니다. 심장의 산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족력도 다른 심장 질환도 없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심실빈맥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앓고 지나간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 면역 반응으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심실에 비정상적인 신호가 생성돼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2: 심실 빈맥은 특발성 10% 정도는 정상 심정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90%는 심장에 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갑작스럽게 빈맥이 생겼다, 맥이 빨리 뛰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죠.
0: 지태 자신 스스로를 기적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급사의 위험에서 여러 차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3: 저기 맞추약 응? 주사 맞고 스르르 잠들듯이 그냥 스르르 가버려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죽었죠. 제가 이거 안 달았으면.
0: 그녀를 살린 것은 바로 가슴에 삽입한 제세동기였습니다. 제세동기가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 리듬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3: 동생 차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가 갑자기 말하다가 이렇게

0: 이렇게 까무러치더래요. 의식 없이. 그러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얘가 작동을 한 거죠. 작동을 해서 심장을 때려주니까 다시 깨어나요. 그렇게 하기를 한 57일을 했대요. 병원 올 때까지. 저는 생명의 은인이죠, 얘가. 그 이전에 죽을 걸 살려놨으니까.
1: 정상인의 네다섯 배가 넘는 빈맥에 심실세동까지 발생했던 그녀. 심장마비의 위험이 감지될 때마다 제세동기가 제 몫을 톡톡히 하며 위기의 순간을 넘겼는데요. 그녀에겐 왜 이런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이 생긴 걸까요? 원인은 바로 소홀히 여긴 건강관리에 있었습니다.
0: 고혈압 그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약을 먹다 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1: 고혈압으로 심장 판막 조직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판막 부전이 생긴 건데요.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심장이 커지는 확장성 심근병증이 되었습니다. 심실벽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심장의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전달돼 심실세동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2: 근데 우리가 심근병증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세포들이 죽은 세포도 있지만은 병든 세포가 있거든요. 정상 세포와 병든 세포는 그 세포 특성이 변하거든요. 그 변화된 세포 사이로 해서 어떤 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심실세동은 300키가 넘어서 600번까지 뛴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심장이 파르르 떨리듯이 뛰다 보니까 수축력이 없다면 그게 뭐냐?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뇌로 가는 혈류량도 없어지니까 실신에 이르게 되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리지 않으면 바로 돌연사로 이르게 됩니다.
1: 지태자 씨는 오늘 제세동기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세동기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수명을 갖습니다.
3: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면 뭐 1, 2분 이내에 강한 전기 자극, 전기 쇼크를 심장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정맥을 없애고 정상맥박으로 되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심장 기계 치료를 하신 겁니다. 요 앞부분에는 심장이 비교적 그래도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 밑에를 보시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심실부정맥이 막 지속되다 보니까 얘가 안 되겠다. 이대 가만 놔뒀다가는 생명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 전기 에너지를 강하게 심장에 전달을 한 겁니다.
1: 하루 동안 57번이나 제세동기가 작동할 정도로 심각한 심실부정맥을 앓아왔던 그녀. 그동안 열심히 일해준 고마운 제세동기가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제세동기는 정맥을 통해 전극선을 심실까지 삽입해둔 상태입니다. 낡은 제세동기를 제거한 뒤 새로운 제세동기와 기존 전극을 연결합니다. 이후 인위적으로 부정맥을 유발해 제세동기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데요. 부정맥을 감지해 심장 리듬을 되돌리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4: 네,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신호 좋고요. 네.
1: 염증 예방을 위해 항생제가 나오는 망에 기기를 삽입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5: 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피.
4: 네.
5: 지금 핀 유발되었습니다.
4: 네, 핍.
5: 사진 중입니다.
4: 네.
5: 네, 트라피 딜리버리 되었고 터미네이션
4: 오케이.
5: 되었습니다.
1: 실시간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실부정맥이 사라지고 정상맥박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연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소 건강했던 이가연 씨도 실신 전까지 자신의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6: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막 나고 눈앞이 안개처럼 뿌옇게 되었고요. 처음에 진단은 심실빈맥이라고 들었어요. 한 1, 2년 정도는 약을 먹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제가 또 실신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1: 심전도 검사에서도 안정을 취한 상태지만 분당 맥박수가 152회를 기록했는데요. 빈맥이 지속되면서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피로감, 호흡곤란 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7: 이 부정맥이, 빈맥성 부정맥이 한 일주일 이상 되니까 지금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숨도 차시고 두근거림도 느끼고, 이 좌심실의 크기가 보통은 한 뭐 4cm 정도면 이분은 5.5cm 이제 커져 있는, 심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좌심실의 크기도 커져 있는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린 경우죠.
1: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심실이 커지면서 수축력이 감소해 심근세포에 전기적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실 부정맥이 생겨도 초기엔 부정맥 증상이 약하거나 시간이 짧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심실 빈맥이 반복되고 심실 세동으로 갑자기 바뀔 경우 돌연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실 부정맥의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요?
2: 제일 흔한 게 일단은 맥이 빠지는 느낌하고 쿵 떨어지는 느낌. 이게 조기수축은 그게 제일 많은데요. 심실 조기수축이 많이 나오면 쉽게 피곤하겠죠. 쉽게 지치고. 심실 조기수축은 활동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자기 맥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기수축이 좀 억눌러지는 효과가 있는데, 가만히 누워있거나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느껴지거든요. 쿵 하는 느낌이. 보통 심실 빈맥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갑자기 가슴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하게 뛰니까 이게 왜 그러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지나면 가슴 통증도 오고 호흡곤란도 오고 이제 약간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 심실 세동이 오면은 그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인공심폐술을 하기 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1: 여러 차례 실신 경험을 한 이가연 씨는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3년 전 제세동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세동기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6: 제가 몇 년 전에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있을 때 얘가 전기 풍 터지는 것 같은, 풍선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엄청 놀랬죠. 아무것도 모르는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2: 그 제세동기 삽입하는 거하고 심실 부정맥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제세동기는 또 부정맥이 생겼을 때 응급실 방문하지 않고 이 제세동기, 삽입한 제세동기가 응급으로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고, 이렇게 자주 심실 부정맥이 오고 자주 충격이 들어가면 환자도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울증 빠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주파 전극도좌술을 통해서 이 부정맥 자체를 없애주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1: 고주파 전극도좌 절제술은 부정맥이 있을 때 원인이 되는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가연 환자처럼 제세동기 작동이 빈번한 경우 부정맥 재발을 막고 제세동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2: 고주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한 5, 60도 되는 에너지를 줘서 손상을 주는 거죠, 세포를. 정상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사이에서 이제 한마디로 트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트랙이 이어지지 않도록 고기를 고주파로 지져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거다.
1: 먼저 부정맥을 유발하는 전기 신호를 찾는 박경민 교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3차원 영상을 활용합니다. 시술은 먼저 대퇴정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 좌심실로 진입합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전기신호 경로를 전극 카테터를 이용해 찾아낸 후 고주파 에너지로 목표 부위를 태워 비정상적인 전기신호를 차단합니다. 이로써 잦은 제세동기 작동을 유발하던 심실 동맥이 사라지게 됩니다.

0: 이것이 문어발을 닮은 3차원 지도화 장치인데요. 8개의 전극이 여러 지점에서 부정맥 신호를 찾아냅니다. 3D 지도를 보며 부정맥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술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 바로 입구 쪽이야. 여기서 전반적으로 그냥 시술 할게. 30.
0: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바로 부정맥이 유발되는 곳. 정상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주파로 조직을 태웁니다.
1: 침실 빈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0: 환자를 괴롭히던 심실 빈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어 항부정맥제 복용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심실 부정맥의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있었다는 김수미 씨는 처음엔 그저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심실 부정맥 진단을 받은 후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다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요. 어지럽고 그다음 숨이 조금 가팠어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있고 그냥 엎드려 있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제일 주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0: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맥박이 불규칙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3: 자주 나오는 심실 기회수축이라고 우리나라 아마 정상 성인의 한 4, 50%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맥이 잘 가다가 뛰다가 한번 빠지는 느낌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시거든요. 별 문제 없는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렇게 심실 조기 수축의 빈도가 하루에 15% 이상 또 너무 많이 나오면은 심장에 영향을 줘요. 정상 맥박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이 조금씩 커지고 기능도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요거랑 이런 모양의 차이를 딱 눈에 봐도 요거는 좀 얕고 좁고 그런데 이거는 넓잖아요, 파형이.
0: 정상적인 맥박과 조기 수축 맥박이 번갈아 뛰면서 오히려 맥박 수가 부족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3: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쿵딱 쿵딱 이런 느낌이 있다죠. 심장 뛰는 느낌이 있는데 이 조기 수축이 나오면은 요 맥박은 만져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심실에서 오는 거니까 혈압이 낮다고요.
0: 맥박 수가 50회 미만인 김수미 씨. 그녀의 말처럼 스트레스가 심실 조기 수축의 원인이 된 걸까요?
3: 조기 수축은 뭐 정상 성인의 한 4, 50%에 가지고 있는데 보통 때는 뭐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지 뭐 카페인, 심장을 흥분시키는 카페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상사한테 이제 혼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증가되죠. 그러면 이게 부정맥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자주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질환이 없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에 질환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심근증이라고 얘기하는 심장 근육에 병이 든 상태를 얘기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심실 기능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수축이 있다는 거는 그냥 나 괜찮아 이거보다는 내가 심장 질환이 있어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0: 이송백 씨는 3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심근경색이 발병했습니다. 과음 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 관상동맥이 막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4: 제가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순환기계 동으로다가 술, 담배를 지나치게 하면 찌그러기 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마 남보다 먼저 왔던 것 같아요. 내 추측인데.
0: 문제는 심근경색 이후 그에게 악성 심실 부정맥이 생긴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심실 빈맥이었습니다.
4: 참을미 하는 것처럼 속이 니글니글 하면서 점점 더 강도가 심해져요. 강도가 심해지면서 백박이 빨라지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작작이다 탁탁탁 이렇게 빨라지면서 그러고 싹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현기증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용감하게 내 차를 운전해가지고서 의료원에 가서 주차를 쫙 시키고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차를 운전하고 왔느냐고.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가슴에 대우자님이 막 쾅 저기 쾅 하면 사람이 막 들썩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했다고요. 의료원에 일어나서.
0: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시 살아난 이송백 씨. 또다시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 삽입형 제세동기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제세동기가 작동했고 그의 목숨을 살렸는데요. 제세동기가 있어 안심도 됐지만 작동 횟수가 빈번해지면서 심장마비의 공포감이 점차 커져 현재 그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4: 이것이 한 번, 예를 들어서 한 번 충격이 와가지고 한 뭐 1년이고 한 달이고 괜찮겠다 이런 무슨 확증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금방 내 있다 두어 시간 있다 또 그러는데 그것도 잠을 못 자요. 들어와서
5: 예전에 관상동맥제 심근경색을 한 번 앓으셨던 분이고 그것 때문에 심장 근육이 지금 다른 분에 비해서 한 5분의 2? 그 정도의 심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만 조금 수축해서 들어오는 것 같고 이쪽은 다 지금 심장이 경색이 와서 죽어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요 주위에 아마 살아있는 조직하고 병든 조직 사이에서 심실부정이 생기지 않나 싶고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0: 병든 심장 근육으로 인해 환자는 지속적인 심실빈맥이 생겼고 약물 치료로 증상을 버텨왔지만 악화되는 걸 막지 못해 제세동기가 작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송백 씨처럼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될 경우 이렇게 악성 심실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3: 허혈성 심근증. 이거는 뭐냐면 어떤 세포 일부가 피공급을 받지 못해서 기능이 떨어졌다. 이걸 허혈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 이제 돌연사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시지만 심근경색이 왔다 해서 돌연사하진 않아요. 심근경색이 오면 막힌 혈관을 잘 뚫어지고 약도 잘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막혔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심근경색이 왔는데 심장이 너무 많이 경색이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시면서 지내시면서 심실부정맥일 확률이 높아요.
0: 심실빈맥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기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찾는 박경민 교수.
6: 여기 30와트 같고요.
7: 30와트 되어 있습니다.
6: 오버시작했습니다.
0: 정확한 위치를 포착해 안전하게 심실빈맥의 전기 신호를 차단했습니다.
5: 병이 한번 진행된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 또 약을 쓰고서 또 안 듣는다. 뭐 그러면 그때 한번 또 시술 해줘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만큼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는 데다 시술했습니다.
0: 외출을 할 때면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언제 또 위험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될지 알 수 없어 산책도 용기가 필요한데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심실부정맥이 생긴 조정열씨는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가쁘고 가슴 통증이 있어 움직임이 조심스럽습니다.
4: 내가 지금 심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은 못하고 그냥 걷기 정도 운동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0: 젊은 시절 산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즐겨했던 그이기에 거침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20년 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장 건강에 대해선 마음을 놓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심실 조기 수축을 동반한 섬액성 부정맥으로 인공심장 박동기도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심실빈맥으로 악화됐습니다.
4: 돌아다니고 일할 때는 그런 걸 갖다가 느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에 여유를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집에 와가지고 왔다, 자, 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텔레 본다고 이제 앉아있으면은 그런 걸 한 번씩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 조금 안 좋아지니까.
0: 잠들고 싶어도 죽음의 공포가 짓누르는 탓에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는데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의 시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큽니다.
4: 담배는 20살부터 시작해주고 계속 피웠으니까요. 많이 피울 때는 하루에 두 갑 정도 피하죠. 담배를 왜 피워가지고 내 이 몸이 이렇게 망가졌나 하는 생각, 그런 후회는 되죠.
0: 하루에 복용해야 하는 약들도 늘었습니다.
4: 꼭 챙겨 먹는 약은요, 부정맥약. 이게 부정맥약이거든요. 요건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먹습니다. 이 약은. 요건 아침 저녁으로.
0: 하지만 이 약만으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연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7: 이 심전도를 보면은 굉장히 신호가 위아래로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심실 빈맥은 1분에 뭐 한 180, 200, 200 이상 굉장히 빠르게 뛰는 파형을 보이고 있고, 아주 위험한 치명적인 부정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정상 맥박의 3배 이상인 악성 심실 빈맥. 심실 세동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자의 심장에는 스텐트를 비롯해 이전에 심어놓은 인공 심장 박동기가 삽입돼 있습니다. 심실 세동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인공 심장 박동기를 제거한 후 섬액과 빈맥을 조절하고 위급할 경우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제세동기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7: 섬액은 이제 저희가 심장이 매우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고요. 그럴 때는 이제 심장이 안 뛸 때 이제 심장을 뛸 수 있게 심장에 자극을 주는 거죠. 박동기가. 하지만 이제 제세동기는 박동기랑 틀리게 너무나 이제 빨리 뛰면서 경련식으로 돼서 실제로 펌프를 못할 때 그럴 때 그 빠른 빈맥성 부정맥을 전기 쇼크를 줘서 탁 꺼버리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맥박으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세동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0: 제세동기 삽입 시술을 맡은 박승정 교수. 먼저 심어놓은 심장 박동기를 제거합니다.
8: 항혈소판지제가 두 개, 항응구제 하나, 그러니까 세 개나 들어가셔서 다른 분보다는 진짜 피가 많이 날 거예요.
0: 시술 중 출혈 문제도 걱정해야 하는 환자. 제세동기를 넣기 위해선 심장 안에 넣은 기존 전극선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 혹시 스크루가 들어가나요? 전극선 속으로 들어가나요?
10: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9: 그럼 완전히 조직이랑 고정이 됐나 보네.
0: 전극선 주변으로 혈전이 쌓여 제거용 카테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9: 여기도 꽤 딱딱하네요. 엄청 딱딱한데.
0: 특수 장비들을 총동원해 유착된 전선을 조심스럽게 혈관에서 분리해냅니다. 심장 박동기도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 심장 기능이 나빠서 숨이 차고 운동을 많이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혈관은 가늘어지고 담배도 태우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혈액의 점성은 높아져 있고, 그래서 아마 혈전이 더 잘 생기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 폐석이 온 것 같습니다.
0: 혈관 폐석으로 인해 유착된 전선과 심장 박동기를 제거한 후 제세동기를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심실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제 환자는 돌연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송영수 씨는 특히 누울 때마다 호흡곤란이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편히 잠을 자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0: 옆으로 좀 잠이 또 나왔으니까 낫고 이쪽으로도 한번 자고 그것도 영 안 되면 일어나서 앉아서 좀 있다가 또 자고 이제는 아파서 못 자겠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뭐 이기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1: 눕기만 해도 숨이 가빠져 잠들 수 없는 고통. 그는 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2018년도에 부정맥으로 심장 정지한 적이 있어서 그때 다행히 동료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소생하셨고 그 뒤로 이제 부정맥 예방하는 그 장치를 삽입을 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 심부전 진단받아서 한 6, 7년간 꾸준히 약물 치료하고 했는데도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고 말기 심부전, 중증 심부전이라고 심장이식 또는 인공심장 치료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이시고요.
1: 송영수 씨는 심실 세동을 거쳐 심부전까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심실 부정맥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심장 기형에서 비롯됐습니다. 대동맥 혈관 모양이 꺾이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2: 심장은 고속도로처럼 대동맥이 뚫려야지 심장은 좋은데 어디가 저렇게 개미허리처럼 좁아져 있으니까 마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혈압에 엄청나게 노출된 사람처럼 고혈압이 오래되면 심장이 망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망가진 거죠.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고혈압에 걸린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1: 혈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는데요. 심장 근육의 세포가 손상돼 심장 크기가 커지거나 두꺼워지는 심부전이 생깁니다. 폐로 가는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폐우렬과 폐포에 체액이 쌓이는 폐부종이 생기고 또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간세포 손상과 간정맥에 혈액이 고이는 간부종이 나타납니다. 만약 심실 부정맥으로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 기능도 나빠져 체내 노폐물 배출이 저하되고 심각한 경우 신장 조직도 괴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심실 부정맥. 특히 심부전이 되면 하지에 심한 부종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수가 차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워있을 때 숨이 가빠지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3: 심부전이라는 건 이제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점점 더 이제 펌프질을 못하게 되면 그 피가 역으로 이제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역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폐에까지 물이 차는 거죠. 폐에 물이 차면은 이제 뭐 이제 누워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숨이 찬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이 심부전을 한번 인가 아닌가 의심해 볼때 혹시 누워서 주무실 때더 악화되나요? 한번 여쭤봐야죠. 그래서
1: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 악성 심실 부정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조기 진단입니다.
3: 심전도는 10초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주 나오는 분들은 10초짜리에 진단이 되지만 뭐 내가 20초에 하나씩 조기 수축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정상으로 알고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심전도라든지 요즘 편하게 패치형 모니터링이 나오기 때문에 빈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다음에 또 예전에 다른 증상도 있었고 뭐 두근거림도 좀 심한 적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도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 중에 더 많이 나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증상이. 그런 분들은 또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통해서 그 10만 번뛸때 심실 부정맥이 심실 조기 수축이 15,000개 이상 나왔을 땐좀 많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심장이 커지고 이것도 확장성 심근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1: 치료가 까다로운 심실 부정맥이지만 또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돼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데요. 말기 심부전인 송영수 씨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인공심장이라 불리는 좌심실 보조장치를 달기로 했습니다.
2: 현 단계에서는 심장이식 수술이라는 거는 기증자분이 나타나야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잘 되고 나면 지하철도 타고

0: 다니고 운전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체력이 올라와서 나중에 심장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뭐 이식 없이도 쭉 그래도 남은 余命만큼 사실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1: 이번 수술의 집도를 맡은 흉부외과 조양현 교수. 먼저 인공 심폐기를 이용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한 후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은 먼저 대동맥 교정술부터 진행합니다. 기형적으로 꺾여 좁아진 상행 대동맥과 하행 대동맥을 절제합니다. 이때 폐동맥과 성대신경 손상을 주의하며 수술을 진행합니다. 인조혈관으로 연결시켜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심장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좌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하는데요. 좌심실 아래쪽에 구멍을 내 펌프를 연결하고 인조혈관을 대동맥에 연결시켜줍니다. 드라이브 라인은 복부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치시킵니다. 인공심폐기를 제거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좌심실 보조장치를 작동시켜 확인한 후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상행과 하행 대동맥을 절제하는 조양현 교수. 특히 성대신경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대동맥 기형으로 오랜 시간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아 폐동맥도 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신 부종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혈전이나 폐동맥 파열 등의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인조혈관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번엔 좌심실 보조장치를 넣을 차례. 감염도 조심해야 하지만 심장 수축 시 유입관과 유출관이 혈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배치시켜야 합니다. 전원을 통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시켜주는 기계장치인 만큼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희망적 치료법인데요. 일부 환자에선 보조장치의 도움으로 심장 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원 케이블을 피부 밖으로 위치시키고 펌프 속도와 혈류량을 체크합니다.
2: 포인트 3800 K 4000 4100
1: 펌프 속도와 혈류량이 안정적입니다. 절망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버텨왔던 환자.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금 편안히 숨쉬는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됐습니다. 집안에서도 늘 짝꿍처럼 들고 다닌다는 송기환 씨의 가방인데요. 가방 사이로 나온 이 긴 줄은 그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좌심실 보조장치와 연결된 전선이죠.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그는 8년 후 심실 빈맥이 생겼고 제세동기를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빈맥이 지속되면서 결국 심부전으로 진행됐습니다.
3: 그 숨쉴 때는 모든 게 걱정이지 뭐. 애들 뭐, 아이고 밥은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 뭐 편해져 뭐 나쁠 거 없잖아.
1: 좌심실 보조장치 덕분에 호흡곤란 증상도 사라졌다는 송기환 씨. 하지만 전기장치인 만큼 수영이나 목욕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데요. 게다가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3: 이게 14시간 가요. 이게 14시간. 14시간 안에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주면 이 배터리가 울려.
1: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데요. 무선으로 들고 다닐 수 있어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3kg에 육박하는 무거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0: 오래 걸으면 이제 시청 거리다니까. 병원 갈 때는 이제 사위가 태워다 주고 아들을 태워다 주고 번갈라서.
1: 불편함도 있지만 가족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붙잡아준 의료기술이 있어 다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았던 생에서 이제는 오늘의 소중함을 느끼며 삽니다.
0: 그전에는 숨쉬기가 좀 나쁘고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숨도 쉬기도 좋고.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냥 이 의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죽었죠.
1: 호흡이 가빠 그동안 외출은 엄두도 못 냈던 송기환 씨에게 이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질환의 마지막이라 불리는 심실부정맥이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3주 전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받았던 송영수 환자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소원이던 그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2: 전부는 푹 잡니다. 아프지 않은 편하게 그냥 편히 누워서. 그때는 편히 누우면은 맥박이 뛰질 않으니까 이 잠을 깨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날 재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뭐 밥도 먹고 하니까 잠도 잘 자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다 좋고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 심부전 수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3: 그게 아니 말하는구나.
2: 네, 엑스레이도 뭐 굉장히 좋고 현재처럼만 유지하시면은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 돌연사의 위험한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심장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르르 떠는 심장엔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불리는 심실부정맥. 놓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때 심실부정맥의 위험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4: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뭐 많이 하라고도 말씀 안 드려요. 그냥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해라. 관상동맥 질환에서는 물론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맥에서는 또 알코올도 중요해요. 술, 카페인 이런 습관들. 그다음에 심근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약을 잘 드시면 악성 부정맥이 안 옵니다. 심실부정맥이 어떤 심장질환의 처음이 될 수도 있고 끝을 장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이라는 거는 심장질환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도 될 수 있지만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삶을 마감하는 악성부정맥으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혹시 부정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근처 병원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0: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는가?
1: 아니에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0: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로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대구의 좁은 골목길 안 오래된 노포에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네요.
1: 저 천안에서 왔어요.
2: 아, 저 대전에서 왔어요.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 와봤어요.
0: 줄까지 서면서 기다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무려 반세기를 이어온 손맛, 독특한 소고기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랍니다.
3: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게 뭉튀기라고 하는 걸 처음 먹어봐서 대구 와가지고 지금 오자마자 먹고 있습니다.
4: 이거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5: 무설.
6: 이거는 오드레기? 오돌오돌해서 오드레기인가?
7: 한 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특수 부위로 해가지고.
0: 세계 어디에도 우리만큼 다양한 부위의 소고기를 즐기는 민족이 없다지요. 오랜 노포에서 그 특별한 맛을 찾아봅니다. 한때 영남 최대 규모의 우시장에 섰던 대구에서는 소를 이용한 향토 음식이 여럿 탄생했다는데요. 그중 하나인 뭉튀기로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노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연탄불을 가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8: 에이불은 저희가 뭐 지금 40년 동안 꺼진 적이 없어요. 저희가 장사 시작한 이래로 계속 1년 내내 피워놔야 되기 때문에.
0: 가게를 연지는 올해로 4년입니다.

0: 49년째.
1: 여기 저희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가족들,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살던 집입니다. 집. 안방이었고 여기가 부엌, 여기가 마루, 여기가 원래 마당이었죠, 마당.
0: 화재로 처음 연 식당을 잃고 살던 집에서 다시 시작한 게 40년이 흘렀다죠.
1: 잘 모셨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고기 좋아요.
2: 예, 고기 좋습니다.
1: 예,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저희 뭉티기 생고기입니다. 도장에서 바로 잡아서 바로 가져주십니다. 고기가 지금 엄청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져서 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기가 굳어져 버려요.
0: 바로 식혀야 찰지고 쫀득한 식감을 얻을 수 있다네요.
2: 뭐 하고 있어?
1: 아, 이제 고기 와서 고기 썰고 있었어요. 네. 들어가세요, 아버지, 이쪽으로. 네.
2: 고기가 좋구나.
1: 네, 오늘 고기 괜찮아요.
2: 색깔 잘 났네, 고기.
3: 고기 보면 바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아세요?
2: 알고 아지요. 어. 내가 뭐 몇 년 했습니까?
0: 아들이 뒤를 이어 맡아 한 지도 10년이나 됐지만 일을 놓는 법 없답니다. 그도 그럴 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래요.
1: 이거 지금 보이시는 게 하얀 부분이 힘줄인데요. 요 고기 부위하고 힘줄하고 되게 질깁니다. 엄청 다 벗겨내가지고 살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0: 일일이 손질을 해주어야 하니 온 가족이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뭉티기 생고기는 기름기가 적어서 담백한 우둔살을 사용한다는데요.
2: 이랬지, 절이거든. 그렇게는 썰 때는 요래 썰어야 돼.
3: 그렇게 썰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2: 예, 예. 아, 요래, 요나고. 이때로서만 더, 조금 더 질긴 편이라고거든.
0: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만하게 뭉텅뭉텅 썰어낸다 해 뭉텅이의 사투리인 뭉티기가 이름이 됐다죠.
2: 고기 신선한 거는 이렇게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0: 찹쌀떡처럼 접시에 착 달라붙는 찰기를 자랑하는데요.
2: 그래도 이거 좋은 거는 잘 안 떨어져.
0: 하루만 지나도 질겨지고 바로 떨어진답니다. 당일 도축한 한우만 고집하는 이유랍니다. 뭉티기는 비법 맛간장으로 맛을 낸 전용 양념장과 함께 내는데요.
1: 장맛이 중요하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장 찍어 먹으면 풍미가 더 확 살아납니다. 저 어머님이 만든 비법 양념장이거든요.
0: 맛간장에 거칠게 빻은 마늘과 고춧가루를 섞어 참기름을 더한 양념장. 담백한 생고기와 맵고 알싸한 양념의 감칠맛이 찰떡이라죠. 여중현 씨는 아내의 외삼촌을 따라 처음 뭉티기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2: 돈이 한 개도 없겠네. 뭐했냐, 그래. 아버지도 없고 뭐 하다 왔겠네. 그래, 군에 갔겠네. 월랑갈랑 붙대. 그래, 뭐, 갔어. 거기서 좀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골목에 쪼매쯤 골 기본 잡았어요.
0: 전쟁에서 돌아와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 정식으로 가게를 차린 지 49년째. 아내와 둘이서 5남매 키우며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다죠. 그 덕에 대구 향토 음식 뭉티기를 대표하는 노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요.
4: 아유, 이렇게 뒤집어도 안 떨어진다. 약간 이러는 거. 이게 뭐 신선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쫀득한 육질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의 향연.
5: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향도 엄청 부드럽고 소스랑 잘 어울리고. 맛있지? 맛있지?
0: 그리고 이곳을 대표하는 또 다른 별미.
6: 우리 불판하고.
7: 이걸로 양지고 이건 오드레기야.
0: 소의 특수 부위 중 하나라는데요.

0: 좀더 가장 재고 사람들은 이거 많이 먹으니까 어릴 때부터 먹으니까 없어서 못 먹었지.
1: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쫄깃하고 약간 씹는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이름부터 낯선 오드렉이 과연 어떤 부위일까요?
3: 이게 오드렉인데 힘줄이 아닙니다. 이 동맥줄입니다. 동맥줄. 동맥 피피 아닙니까? 핏줄이라고 내가 써붙이나 하노이. 뭐 좀 아무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씹어보 조금 오돌오돌해. 내가 지은 이름을 우리나라 전부 다 하고만 다 퍼져붙어요 지금요. 오드레기를.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기름을 다 뗍니다.
2: 1970년대만 해도 도축장에서 버려지던 부위였답니다.
3: 그때는 아무도 안 먹어. 공짜로 가져왔어요, 이걸요. 돈도 안 주고. 그래, 이제 가져와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지 뭐요. 그래가지고 뭐 또 삶아보기도 하고, 또 뭐 구워보기도 하고, 그래도 별 맛이 없어.
2: 씹히는 맛은 매력적이지만 기름기가 적어 잘못 다루면 질겨질 수 있는 부위. 여러 시도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지방이 적당히 섞인 양지와 함께 구워내는 것이었습니다.
4: 그냥 식감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양지랑 같이 오드레 같이 구워내면 이제 그 양지 기름이 오드렉에 씀이 들어가지고 오드렉에서도 이제 약간 불향하고 약간 그 고기 향 맛도 약간 나고 해서.
2: 양지는 설탕, 소금과 함께 청주를 넣어 양념하는데요. 청주의 은은한 단맛과 향이 고기에 배어들면 풍미가 한층 살아난다죠. 고기를 구우는데도 순서가 있다네요. 오드렉이 익는 속도가 양지보다 빨라서 먼저 양지를 굽고 난 다음에 오드렉이를 올려 함께 구우는데요. 꼭 연탄불만 사용한답니다.
5: 예, 네, 이거 예전에는 숯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뭐 집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뭐 연탄불이 꽂은 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연탄불이 꾸면 숯에서 구운 거랑 또 맛이 다릅니다. 탕도 그렇고 가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연탄불이 꾸었죠.
2: 은은한 연탄향과 양지의 고소함이 녹아든 오드레기. 눈길조차 주지 않던 부위를 맛있게 살려내면서 이제는 뭉튀기와 함께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죠. 이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6: 저는 오드레기도 처음 들어봤고요. 혓바닥도 좀 눈꼴도 그렇고.
2: 이름만큼 강렬한 맛 자랑한다는데요.
4: 아, 요거는 이제 등골. 요것도 이제 오늘 잡은 거. 소, 척추, 골, 등골입니다, 등골. 말 그대로 등골 힌다 할 때 등골. 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을 벗기면 안에 속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2: 등골의 생명은 신선도.
3: 그래가지고, 먹기 좋구나. 여러 놈 얼마죠? 사람 몸에 좋다 이카드 옛날에는.
2: 기름장에 찍어서 생으로 먹는데요.
3: 아 맛있다. 좀 들어볼랍니까? 한가? 아. 얼마나죠?
7: 치즈 같아요.
3: 야?
7: 치즈. 치즈 같아요, 치즈.
3: 손님, 야, TV님도. 야, 내 손 깨끗하구만. 잡고 싶고. 평생을 거의 연구하고 했거든, 내가.
2: 담백하고 매끄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랍니다.
3: 햇바닥, 우설. 이게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찾습니다. 우설.
2: 우설은 예전부터 고급 부위였다죠. 지금도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하고요. 얇게 썬 우설도 연타.

0: 한 뿔에 구워냅니다.
1: 숙모, 나 이거 양념 주세요.
0: 특유의 향과 맛이 있는 우설은 따로 양념을 하는데요.
1: 그냥 손가락으로 드시는 분이야. 못 드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양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 적당히 익힌 후 고추장 양념과 버무려 다시 한번 연탄불에 구웁습니다.
1: 양념에서 불향을 한번 더 입히면 참기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양념 맛이 좀 더 풍부하게 살아납니다.
0: 야들야들하게 부서지면서도 촉촉한 양념구이 맛은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앞선다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졌어도 한결같은 방식으로 고집해온 맛입니다.
1: 아버님이 이제 연탄불 이제 구우시려고 원래 이게 그냥 벽이었거든요, 벽. 그걸 직접 이렇게 다 파셔가지고 이렇게 창문도 달고 문도 달고 그 위에 비 안 맞게 지붕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꽃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0: 지금도 집 수리만큼은 남의 손을 빌리는 법이 없답니다. 그간 번듯하게 신식으로 새로 짓자는 이야기가 왜 없었겠어요?
2: 내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집을 돈도 벌었고, 정도 들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3: 손 잘 받으세요. 잘 구워주고.
1: 아, 예, 아버지 잘 가세요.
3: 어, 갈게요.
1: 예.
4: 예. 아버지 왜 벌써 가세요?
2: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보는 사람이 요양을 낮은 바가 4시 반 되면 가. 식구들 많잖아요, 지금. 며칠입니까? 7명이라? 그냥 할게네.
0: 가진 풍파 이겨내며 꿋꿋이 지켜낸 자리는 이제 가족을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이 됐답니다.
5: 이렇게 해도 뭐 뭔가 풀리고 뭐 가족끼리 하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따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
0: 하나 결코 편한 일은 아니죠.
1: 처음에는 저도 원래 직장 생활 하던 몸이었는데 아버님이 막상 이거 나와 살아고 하니까 안 쓰던 몸을 또 쓰려고 하니까 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그랬는데 또 이게 또 우리 가업이다 생각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뭐 쌓아 올린 게 식당의 명성이니까 그 누가 되지 않도록 힘난 데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네.
0: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고 무엇이든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걸 그 골목에서 새삼 깨닫고 갑니다.
6: 참기름하고 그냥 삐딱하면 아주 그냥 튀기주는 게라 된장도 말라요.
7: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8: 고기가 돼지 부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몸구멍 넘어가는데 뒤에
9: 채소하고 버섯을 많이 넣어서 깊어요. 다시. 약간 쫄깃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어요.
7: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0: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1: 캠핑카 세계여행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실현 중인 꿈의 루트.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2: 3, 2, 1, 펀치!
3: 파이팅!
4: 영감하다. 괜찮아요.
0: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5: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6: 오, 싸운다.
0: 네, 그 지난 남아공부터 3,000km 넘게 운전해서 왔는데 그 지난 시간의 피로가 지금 이 폭포에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7: 와, 여기는 조금 무섭다.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0: 어, 너무 신기해요, 지금.
1: 그러니까 근데
2: never say hello.
3: 진짜 맛있어.
0: 맛있어.
4: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캠핑카 타고 아프리카 여행.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한 여정은 이제 빅토리아 폭포의 관문이자 모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리빙스턴으로 향합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나라로 잠베지강을 사이에 두고 짐바브웨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 캠핑카, 햇살이도 아프리카 여정에 잘 따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빅토리아 폭포에 가기 위한 관문, 리빙스턴입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하면 꼭 들르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여행지의 특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마림바 전통시장은 가장 큰 시장으로 무려 300년 전 시작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뭘 팔길래 사람들이 모인 걸까요? 멸치를 꼭 닮은 카펜타라는 말린 생선이고요. 근데 이건 정말 뭘까요? 아무리 봐도 짐작이 안 가는데요. 마림바 시장에서 제일 신기한 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5: 또치라고 불리는 돌이에요. 그냥 돌인데 이거를 이제 이 현지인분들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서 이렇게 살살 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6: Is it just eating?
5: 씹으면 씹을수록 더 잔모래와 미세먼지가 되는 그런 진흙 맛이 나요.
1: 진짜 흙 맛이에요?
5: 드셔보세요. 여기 현지인들 다 먹는 거라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깨물어서 다 드시면 너무 많고.
1: 진짜 흙인데요?
5: 네, 완전 흙이에요.
1: 완전 흙인데요?
5: 심지어 입에 들어가면 진흙이래요.
1: 네,
5: 완전 흙입니다.
4: 흙으로 만든 쿠키도 아닌데 도대체 흙을 왜 먹는 걸까요?
5: It's just it. This one for good, for health.
7: Especially pregnant women.
5: Pregnant women eat this one.
7: Yes.
5: For better.
4: 여행할수록 새롭고 놀라운 아프리카의 문화를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빅토리아 폭포를 만나러 달립니다.
5: 예, 여기 국경 넘는 다리인데 이렇게 걷고 자전거로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참 재밌네요.
4: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국경을 이어주는 저 다리는 빅토리아 폭포 다리입니다. 다리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나라가 바뀌었네요.
8: Hello. Hello. How are you? Now you guys going to Zambia?
9: Yes.
8: I'm going to Zimbabwe.
7: Okay. Yeah.
4: Zimbabwe. 걸어서 국경을 넘고 옆 나라로 출근 중.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은 정말 신선합니다.
5: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짐바브웨,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잠비아. 근데 이게 현지인들은 자유로워요. 국경 이동이.
8: Hello.
10: Yeah.
8: Oh, this is
10: maybe this one.
5: 이 엄청 유명한 5 billion dollar라고.
10: 50 billion. This one is 50 and 10 billion.
5: 10 billion.
10: And 5 billion.
4: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를 찍을 정도로 짐바브웨가 초인플레이션을 겪을 당시의 지폐인데요. 0이 대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듭니다. 얼마짜리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5: 500억, 500억입니다. 우리나라 단위로 500억.
1: 500억.
10: This man will make good luck for you. Good luck for you.
8: Good luck for me.
10: Yeah,
8: for $5.
10: Lucky for you for $5.
8: Okay, thank you.
10: Your lucky day.
8: Okay.
10: I do it for 10. Mine is for you.
4: Uh-huh. 500억 짐바브웨 달러를 단돈 $5에 샀습니다. 기분 좋게 행운을 구매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우렁차게 천지를 울리는 소리. 드디어 빅토리아 폭포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영 인사가 시끌벅적한데요. 빅토리아 폭포의 명성에 걸맞게 손님 맞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아프리카의 생동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멋있어요. 그 용맹함이 느껴집니다.
0: 이제 남아프리카 여정의 하이라이트. 빅토리아 폭포 국립공원으로 입장하기 위한 입구로 향합니다. 안내소에는 빅토리아 폭포 탐방로 지도가 있는데요. 총 17개 탐방로 중 16개가 짐바브웨 쪽에 있습니다.
1: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이 코스가 있어요. 여기 1번이 이제 제일 왼쪽 그 폭포에 첫 번째 물줄기라고 볼 수 있죠. 트레일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빅토리아 폭포가 나오고 9번부터 16번 포인트까지는 계속 폭포를 따라 저렇게 걸어가는 그런 트레일입니다.
0: 길고 장대한 폭포인 만큼 트레일도 긴데요. 걷기 딱 좋은 숲길입니다.
1: 야, 여기가 폭포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걷는 트레일, 예, 이 숲길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길도 잘 깔려 있고 특히 이 나무나 풀들이 아주 가까워가지고 저는 이런 트레일 걷는 거 너무 좋아요. 예.
0: 점점 시원한 폭포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빅토리아 폭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나이아가라, 이과수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데요. 그 폭이 1767m, 최대 낙차는 108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입니다.

0: 직접 마주하고 보니 이곳 원주민들이 이 폭포를 천둥치는 연기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의 백미, 빅토리아 폭포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인생사진 한 장은 바로 건질 수 있습니다. 폭포수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장관. 본격적으로 판박로를 따라 빅토리아 폭포의 웅장한 풍광을 만나볼까요?
1: 네. 여기가 8번 메인 폭포거든요. 93m 낙차 높입니다. 메인 폭포 한번 보시죠.
0: 괜히 메인 폭포가 아닙니다. 93m에 달하는 낙차가 주는 위용이 대단한데요.

0: 19세기 영국 탐험가 리빙스턴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후 탐방로 구간별로 다양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지난 남아공부터 3,000km 넘게 운전해서 왔는데 그 지난 시간의 피로가 지금 이 폭포에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요.
0: 뜨거운 태양 아래 폭포수를 맞으며 걷는 기분. 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시원합니다. 와.
1: It's amazing rain here. Yeah.
2: And with blue skies.
1: Yeah, blue sky. You have a rain jacket, but why did you wear?
2: It's hot.
1: It's hot.
2: I'll dry out.
1: It's over hot.
2: Yeah, oh, cool. I'll take. I'm not made of sugar.
1: Yeah. You look to really enjoy now. Yeah. Without the rain jacket.
0: 우비는 꺼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기에는 분당 5억 리터의 물이 절벽 아래로 쏟아진다는데요. 엄청난 물보라가 빅토리아 폭포 주변을 감쌉니다.
1: 눈을 못 뜨겠어요.
0: 폭포 가까이만 가도 자동 샤워가 되는 효과까지.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은 보너스입니다.
1: 빈님, 카메라 고장난 것 같은데요?
2: 아니, 녹화되고 있어요.
1: 아, 찍히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건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폭포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네, 가시죠!
0: 폭포가 연출하는 비와 안개의 장막 속에 갇히면 카메라가 고장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빅토리아 폭포 탐방로의 막바지에 접어드는데요.
1: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0: 짐바브웨와 잠비아를 가로지르는 잠베지강과 협곡이 만들어낸 폭포의 위용. 강물이 깎아낸 깊고도 긴 협곡으로 물의 장막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1: 빗길을 뚫고 우리가 온몸이 젖으면서 여기 마지막 국경 지역까지 오니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와이드뷰와 함께 저 건너편 나라 잠비아까지도 보이니까 아, 너무 신비롭고 멋있어요.
0: 빅토리아 폭포는 모험의 천국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 아찔한 협곡을 즐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 빅토리아 폭포 다리입니다. 웅장한 빅토리아 폭포를 눈으로 즐겼다면 이번엔 온몸으로 즐길 차례.
1: 자, 일단 번지점부터 보이십니까? 와, 밑에도 와, 아찔한데? 아찔해요. 와.
3: 3, 2, 1, 번지!
0: 빅토리아 폭포 다리는 번지 점프로 세계 3대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111m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니 와, 은근히 떨립니다.
1: 하이 가이.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How are you?
4: Korea number 1.
1: Yeah, Korea number 1. Oh, wait.
4: Have you jumped before?
1: Yeah, few times.
4: Oh, where was you? This will be the best one among all the bungee jumps.
1: Stretch, right?
4: You got it?
1: Yeah.
4: 괜찮아.
1: 괜찮아, nice.
4: 괜찮아요.
1: Again. Okay.
0: 안전 요원이 능숙한 한국어로 안심시켜 주지만 까마득해 보입니다.
4: 무서워요! 무서워요!
1: 짜릿한데요.
0: 번지 점프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곳 번지 점프는 낙하 속도가 빠르다니 더 긴장이 되는데요.
4: Around your legs here we have towels. These towels are meant to protect your legs.
1: Okay.
4: Because that is where the bungee cord is connected. To hold your feet together.
5: 안녕하세요. 영감하다. 괜찮아요.
1: 괜찮아요.
5: 안녕하십니다.
1: 괜찮아요.
6: Checking for the and the checking form.
1: Okay.
0: 심장 박동수가 치솟습니다.
3: 5, 4, 3, 2, 1, 펀치!
1: 세트기 퍼디!

0: 깊은 협곡의 공기를 온몸으로 가르며 나는 듯 뛰어내리는 그 맛은 짜릿함 그 자체입니다. 위험하지 않냐고요? 아직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답니다. 구경할 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끝나지만 막상 뛰어내리면 순간순간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스릴 만점의 모험입니다.
1: 최고입니다. 아, 너무 좋았어. 뭔가 그 카타르시스. 뻥 뛰어서 무중력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몇 초가 너무 짜릿했어. My
0: friend.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그 여운이 대단합니다.
1: It was nice.
2: Did you enjoy?
1: Yeah, yeah, super enjoy.
2: Good.
1: I love it.
2: Good, good.
0: 빅토리아 폭포에서 즐기는 모험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에인절 스프리입니다. 폭포 가장자리 무릉덩이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1: 솔직히 무지개가 완전 선명하게 보여요. 아, 무지개 한번 보세요.
0: 뜨거운 여름날 무지개라니. 천사의 수영장이란 이름 때문일까요? 폭포의 물보라가 만들어내는 무지개와 잘 어울립니다.
1: 예! 와, 바로 앞에서 보니까 정말 멋진데요?
3: 여기가 108m 딱 낙차하는 그 높이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0: 절벽 끝에 서자 빅토리아 폭포의 장대함이 더 또렷이 느껴지는데요. 이 폭포 체험은 수량이 줄어드는 건기에만 가능한 체험으로 현장 관리자와 가이드가 안전을 통제하면서 진행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절벽 끝 가장자리, 작은 무릉덩이가 바로 에인절 스풀인데요. 한 발짝 앞은 천길 낭떠러지.
1: 여기는 조금 무섭다.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와.
0: 절벽 위에서 폭포수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짜릿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점프와는 또 다른 스릴 넘치는 체험. 거대한 폭포에 품에 안기는 기분입니다. 안전 가이드는 긴장하고 근무 중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여행도 타이밍 아닐까요? 지금이 딱 건기라서 폭포와 하나 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네요. 스릴 넘치는 모험의 끝. 그 여운이 남은 여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빅토리아 폭포를 떠나 짐바브웨 남쪽을 향해 170여 킬로미터를 달려 판게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0: 황계는 보츠와나와 잠비아 국경에 있는 도시로 야생이 살아있는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울퉁불퉁 패인 도로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데요. 이러다 오늘 밤 잘 곳을 찾지 못하면 어쩌죠?
1: Hello, I'm looking for the campsite of the Hwange National Park.
2: Yes, you know? Which way?
1: Hwange National Park campsite.
2: Them?
1: Yes.
2: Okay.
1: Okay, thank you so much.
0: 현지인이 알려준 대로 달려보지만 어째선지 캠핑장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인을 만나며 맛집도 찾고 잘 곳도 찾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즉흥 여행을 하다 보니 길을 잃는 일도 많지만 이것도 즐겁습니다.
1: Hello, how are you?
2: Fine, and how are you?
1: We good. Now I'm looking for safari lodge.
2: Oh, big.
1: Back, not this way.
2: I know this way. From here, now you turn, you go, then it cross my valley.
1: Yeah.
2: Go straight.
1: Go straight.
2: Yes.
1: There is a national park.
2: Yes.
1: And Lochi.
2: Yes.
1: Thank you. Thank you so much.
2: Okay. Yeah, yeah, yeah.
1: Yeah. Have a good night.
2: Okay.
3: 아, 그분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캠핑 사이트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상계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댐 쪽에도 또 캠핑장이 있나 봐요. 제가 찾는 캠핑장이랑은 아마 다른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참 들어왔는데 좀 차를 돌려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맸지만 다행히 밤이 오기 전에 오늘 묵을 캠핑장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1: Hello.
0: 심장 떨리는 모험의 연속이었던 하루.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3: 인덕션이 있어서 전기 인덕션으로 하면 요리가 금방 끝나거든요. 그걸로 냄비랑 준비해서
0: 캠핑카 부엌에서 초고속 요리에 돌입합니다.
3: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입에 먹기 좋게 사이즈대로 딱 썰어주고 500g.
0: 여행 중에는 새로운 경험만큼 건강을 위해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장의 무기는 바로 비빔장. 어디에 넣어도 맛을 보장합니다.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즉석에서 있는 재료로 맛을 내다 보니 음식 솜씨도 꽤 늘었습니다.

0: 역시 실패가 없는 맛.
1: 치즈까지 얹으니 한식인 듯 한식 아닌 고기볶음이 뚝딱 완성됩니다.
0: 피디님도 같이 드세요.
2: 감사합니다.
0: 타서 그렇게 바람 빠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교체하기보다는 이제 바람을 채워서 근처 이제 타이어샵 가서 그 구멍난 부분만 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3: Where is the tire shop?
4: It's a road.
0: It's a road.
4: Yeah.
0: How far? Like 5 minutes? 2 km. 2 km is okay.
1: 타이어에 바람을 넣기는 했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타이어 수리점 외관을 보니 어째 불안합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5: Are you working here? Okay, we wait you.
1: 하지만 정비사가 익숙한 작업인 듯 장비를 끌고 나와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타이어를 차에서 분리해내더니 물통에 집어넣습니다. 바람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면

0: 물에서 기포가 올라온다는데요. 한국 핫센터에서 거품을 이용해 구멍난 곳을 찾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무! 다행히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짜는 아닙니다.
1: 딱히 문제가 없어가지고 또 가면서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정비사 친구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고 5천 원이면 저렴한 가격인데 꼼꼼히 잘 했습니다.
0: 바람 빵빵하게 채운 튼튼한 타이어로 짐바브웨에서 손꼽히는 명물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비포장길을 한참 달려서 만난 건 밀림의 왕자, 백수의 제왕 사자. 이곳은 사자 고아원인데요. 부모를 잃은 어린 사자의 야생 훈련을 돕는 곳입니다. 이제 특별한 야생 체험을 할 건데요. 사자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인 라이언 워크입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녀석들. 바로 흰색 털을 가진 백사자입니다.
2: These are the lions. This one is a boy. His name is Gundu. Yes, Gundu is 2 years old now. So as you can see, guys, our lions, they want to walk. When lions, the weather is like this, it's a bit cool. They feel more energetic. So they want to walk. What we are going to do now, we are going to follow them behind. Okay. When he's walking, he has to be alone.
0: 대자연 속에서 사자와 함께 걷는 시간. 생각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라이언 워크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며 야생성이 생기기 이전 2살 이하의 사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사자를 쓰다듬어 보는데요.
3: 너무 신기해요, 이거. Let's go. Let's go. Let's go.
0: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살포시 사자 꼬리를 잡아봅니다.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요. 사자와 함께 걷는 이 경이로운 체험은 반드시 안전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요. 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사자 뒤에서 단체로 걸어야 합니다. 사자의 배를 만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자의 호기심을 끌만한 물건이나 음식을 갖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40분 동안 함께하는 라이언 워크. 어린 백사자들은 어쩌다 고아원으로 왔을까요?
2: Their color, it's a challenge for them to stay in the wild. White color, it's more reflective. They are easily spotted by the other animals, no camouflage. So that's why you see they are decreasing. Our main focus is for the future generation also to see these white lions because they will just hear about the history. They were white lions, but the lions are no longer to be seen. Yes.
0: 돌연변이로 태어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백사자들. 이곳의 최종 목적은 녀석들을 야생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어린 백사자들은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백사자들이 야생의 들판에서 백수의 왕으로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2: 그래, 시작.
0: 관광객이 내는 투어 요금은 밀렵꾼으로부터 백사자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1: 생존하기에 노란 사자에 비해서는 몇 배나 더 많은 훈련을 거치고 좀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개체 수가 줄고 있다고 해요. 네.
0: 살아있는 야생의 경이로움을 한껏 체험한 시간. 언젠가는 야생의 벌판에서 백사자들의 포효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0: 토칼레아족은 빅토리아 폭포 지역 원주민으로 수백 년 동안 터를 잡고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빅토리아 폭포를 신성시하며 섬기고 있죠.
1: 오케이.
2: Hey, where are you going now?
1: We are going at the garden. Where there is water.
0: Hey, 아프리카에서 물은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일 물을 뜨러가는 일은 마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죠.
2: 워터. 워터 where is it?
1: This one. This one.
2: Ah, over there.
1: Yes.
2: Oh, that's right there.
1: Yeah.
2: This is the water.
0: 20여 분을 걸으니 물탱크가 나타나는데요. 물탱크에 지하수를 저장해놓고 이렇게 마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 바로 떠서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0: 뜨거운 날씨에 한참을 걸어와서 목이 탈만도 한데요. 벌컥벌컥 마시는 아이를 보니 갈증이 싹 가시는 것 같은데요.
2: 그냥 뚜껑에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나 봐요. 맛있네요, 물이.
0: 우리 귀한 아프리카지만 토칼레아족은 잠베지강 가까이에 살고 있어 물 걱정은 덜하다고 합니다. 물을 어떻게 운반할까 궁금했는데 익숙한 모습이죠?
1: 오케이.
0: 저도 따라서 머리에 입니다.
2: 오케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균형 못 잡겠는데요?
0: 옛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날랐던 우리네 어머니들과 똑 닮은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2: Easy.
1: It is.
2: No, it's not easy.
1: It's not easy. Okay, you can just carry. Congratulations. Just carry. Okay. Just carry like this one.
2: Okay. Okay, I carry.
1: Okay,
2: just carry. 제가 해봤는데 균형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심지어 이게 물통이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좀 많이 쏟았어요.
0: 무거운 물통을 이고 균형 잡는 것도 어려운데 이번엔 손 놓고 달리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어떻게 저리 편안한 표정일까요? 아, 정말 여기에 가깝습니다.
2: 오히려 여자분들이 저보다 더 무거운 물도 훨씬 잘 나르네요. 머리로 하니까.
0: 생활 속에서 숙련된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힘들게 길어온 물은 마을 공용 물통에 저장합니다.
2: So you guys keep inside.
1: Yes, we keep inside.
2: Wow. Lot of water now. 물 떠와서 이렇게 큰 통에다가 옮겨 담아서 이것도 마을 공용으로 다 같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떠왔다고 누구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토칼레아 부족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3: Some goats here.
2: Uh-huh.
0: (사유재산) 개념이 따로 없는 이들에게 염소는 물만큼 부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가축이라고 합니다.
2: Is goat is important for your life?
3: The life and you use some selling to go to school, some babies pay some school fees.
2: Okay.
3: Yes.
0: 이 부족 마을은 염소 20마리를 방목하고 있는데요. 배불리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몰아서 우리에 넣어야 하죠. 모처럼 손님이 찾아와서인지 공동 부엌이 바빠 보입니다.

0: just cooking salsa.
1: Mahal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사자를 주식으로 먹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손님인 저를 위해 귀한 닭도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2: Let's go. That's it.
3: That's it.
2: Okay. First of all, in our culture, we pray.
1: Yeah. 음식도 함께하고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생활. 사자를 손으로 뭉쳐서 고기 국물에 찍어 먹는데요.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2: Then get saja. Good tasting. So get another one saja.
4: 맛있네요.
1: 함께라서 더 맛있는 건 기분 탓일까요? 토칼레아족의 환대에 푸근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 일찍 번화한 시내를 찾았는데요. 짐바브웨의 마트입니다.
5: 아, 슈퍼마켓에 공책이랑 연필이랑 같이 팔고 있어요.
1: 치안 문제로 철조망으로 물건을 막은 모습이 색달라 보이네요. 양팔 가득 공책과 연필을 구입했는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가보시죠. 저기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6: Hello.
7: Hello.
6: Hey, how are you?
7: Fine, and how are you?
6: I'm good.
7: Nice to meet you.
6: I'm Jung. Nice to meet you.
7: Nice to meet you. My name is Bibi.
6: Bibi.
1: 이 학교와의 인연은 특별한데요. 여행하다 만난 친구를 통해 알게 됐죠.
5: 작년에 앙골라에 여행하면서 만났던 우리 그 뉴질랜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직접 이 학교를 이제 모금 활동을 해서 직접 지은 학교고 제가 그렇게 소개받아서 오게 됐어요.
1: 마레와 크레이든 커플은 세계 여행을 하며 기부도 하고 짐바브웨에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난 뒤에 저도 여행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과 열정을 전파할 수 있기를 꿈꾸게 됐죠.
5: 그때 얘기로 들었을 때도 뭔가 뭉클함이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를 내가 길 위에서 만났었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1: 아이들이 먹을 식재료와 학용품을 전달하는 시간.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7: Thank you.
1: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아프리카의 넓은 세상이 담기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회부터는 이탈리아를 같이 여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소개할 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남쪽 지역에 옛날 도시 이름들이 히라버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로마가 차지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이 변형돼서 현대 이탈리아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도 통일 못하는 걸로 아예 그냥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여행의 동선은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유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일 먼저 시칠리아의 팔레르모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시칠리아와 다음번에 보실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중서부 지역까지 히라브의 식민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히라브의 암흑기가 지나가고 나서 원래 청동기 문화가 있다가 한 400년 정도 문화가 전부 없어진 암흑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 후에 다시 그 기후가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히라베에도 여러 도시들이 땅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식민 활동을 떠나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막 강압적으로 뺏고 그런 거 아니라요. 그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 빈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대체로 히랍 사람들은 해양민족이어서 바닷가에 많이 정착을 했고요.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 발바닥 부분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거기가 히랍에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시칠리아의 동북쪽 해안선 그리고 남쪽 해안선에 여러 식민 도시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많이 정착을 했고요. 로마가 차지할 때까지 히랍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팔레르모 약간 남쪽에 있는 몬레알레 성당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몬이라고 하는 거는 산이고요. 영어로 마운틴이에요. 레알레는 레알이라는 말인데 그 레알이라 그럴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과 관련된 이란 뜻이고요. 레스 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렉스, 왕과 관련된 겁니다. 왕이 사냥 나갔다가 잠들었는데 그 성인께서 여기다가 신전 지으라고, 성전 지으라고 그런데 거기 파보니까 보물이 있어서 거기다 뭐 성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시칠리아는요, 굉장히 땅이 비옥한데 지금도 굉장히 가난하죠. 그 이유가 지배 세력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히랍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다가 나중에 로마가 다 차지해요. 그런 다음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거기 게르만족들 내려오고 동로마가 다시 차지했다가 이슬람 쪽 세력이 차지하고 또 노르만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신성로마 제국이 차지했다가 프랑스 세력이 차지했다가 아라곤과 스페인 세력이 차지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교회들에도 아랍 양식과 그 노르만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자, 몬레알레 성당은 딴 것보다도 그 가운데에 모자이크가 황금 모자이크예요. 중심 공간에는 그 구약 성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좀 바깥쪽 공간에는 신약 성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림 한번 그냥 살짝 보시면은 구약 성서에 특히 창세기에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를 많이 새겨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에 그 문맹률이 높던 시대에 그리고 아직 책이 널리 퍼지지 않던 시대에 성서의 내용을 신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배가 있으면은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구약 성서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에서라는 사람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하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고 도망쳤다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거기에도 있고요. 그 밖에도 아담이 태어나고 하와가 창조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그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도 거기 있는데 뭐 몇 가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같은 거는 이렇게 상을 펴놓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알아볼 수 있고요. 어디 가서 심판받는 장면
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내에는 노르만 시대에 지은 노르만 궁전이 있는데 궁전 안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카펠라 팔라티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조금 전에 우리 보신 몬레알레보다도 더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도 모자이크가 있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또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서 낙원에서 추방되는 것도 양쪽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에는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 시칠리아 전체에서 모아놓은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이야기가 풍부한 거 그냥 몇 가지만 보기로 해요. 자, 앞에 보시는 그림의 한 가운데에 그 이렇게 어떤 괴물의 영웅이 이렇게 목을 따고 있죠. 저거 메두사의 목을 따고 있는 그 페르세우스입니다. 그 옆에는 아테네 여신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신체 비율이 한 저 6등신 정도 되게 약간 그렇게 아주 날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히랍의 도기 그림 같은 데서 이기는 사람은 왼쪽에, 지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다가 그려놓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아 전쟁 중의 사건도 하나 굉장히 잘 보존된 것이 있습니다. 자, 트로이아 전쟁은 파리스의 판정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펠레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식을 하는데 모든 신들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는데 불화의 여신은 부르지 않았다. 불화의 여신을 부르면은 불화가 생기니까. 그러자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다가 황금 사과를 던졌는데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 있었다. 모든 여신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 세 명이 남았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것을 트로이아 왕자인 파리스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세 여신이 각각 파리스에게 선물을 약속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파리스가 그쪽에다 황금 사과를 줬고요. 그 황금 사과 대신에 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헬레네여서 그녀를 데리고 파리스가 트로이아로 갔고 헬레네를 찾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 트로이아 전쟁이잖아요. 파리스 앞에 갔던 세 여신 중에 그 아프로디테 말고 둘은 그 헤라와 아테네 여신이었는데 그 두 여신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트로이아 전쟁 중에 그 두 여신은 히라군을 응원을 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그 트로이아 군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그 전쟁을 지금 트로이아 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서 제우스를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손목 잡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둘이 잠자리에 들자 그 산 위가 황금 구름으로 덮이고 밑에서 풀과 꽃들이 막 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세계의 만물은 하늘과 땅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게 반영된 이야기라고 해요. 또 그 헤라클레스가 아마존과 싸우는 장면 이런 것도 이렇게 구조로 남아 있는데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헤라클레스가 아마존 여전사의 발을 밟은 것이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어서 늘 감탄합니다. 우리 히랍의 정치 미술 중에 하나가 영웅들과 아마존이 싸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한편으로 그 헤라클레스는 히랍인 그리고 아마존들은 이방인 이런 그 상징도 있고요. 남자들이 여자를 타자로 세워서 자기들끼리 단합하고 정체성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이 몸에다 장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기지배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여자로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데에 세게스타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전이요 특이한 점이 바깥 기둥만 있고요. 안에다가 내부 구조를 만들었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거기 그 지붕 밑을 돌아가고 있는 교차돌림띠도 그렇고 박공장식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누구를 모시기 위한 신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운데 뚫어가지고 태양신을 모시던 신전 아닐까 그런 추정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극장도 굉장히 멋진 게 하나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극장 그러면 대체로 저 북쪽에서 남쪽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랍 문화권의 극장들이 남쪽 보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산비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서 남쪽 해안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시면은 아그리젠토라고 하는데 또 하나 굉장한 그 신전 단지가 있는데 여기들은 꽤 많이 가십니다. 거기 이렇게 동서로 길쭉한 언덕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헤라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네스코의 저 로고에 들어가 있는 콘코르디아 화합의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멀쩡히 잘 남아있고 역시 교회로 사용됐었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헤라 신전하고 좀 더 가시면은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어요. 그 사이에 화합의 신전이 있습니다. 헤라가 헤라클레스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 이유는 헤라클레스를 제우스가 딴 여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화합을 이루는 화합의 신전이 있는 게 저는 늘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콘코르디아 옆에는요, 그 청동상으로 이카루스 조각상이 지금 있어요. 여기다가 왜 그 이카루스를 새겨놨나 싶으실 텐데 크레테아에 얘기할 때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얘기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시신을 장례 치른 다음에
미노스 왕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도 이카루스하고 그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그리젠토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하나는 거대한 거인상입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사실은 제우스 신전에 이렇게 위를 떠받치던 남성 기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테나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여성 기둥 보셨는데 남성 기둥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이 지역에 옛날에 다스렸던 왕 중에 폭군이 하나 있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에 나오는데요. 그 팔라리스라고 하는 왕인데 청동으로 속이 비어있는 황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떼면은 안에서 사람이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 소가 우는 것 같았다고 그걸 즐겼다는 가학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얘기할 때 팔라리스와 그 청동 황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그리젠토 출신의 그 철학자가 있어요. 자, 제가 이탈리아 얘기하면서는 그 역사 시대에 철학자들도 이따금 소개할 텐데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분은 대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연 철학이 말하자면은 주류였어요. 이 세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 세계가 사원소로 되어 있다. 제일 밑에 흙, 물, 공기, 불. 불이 제일 가벼운 걸로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엠페도클레스인데요. 앞에 보시는 엠페도클레스의 조각상에는요.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늘 위쪽에 공기도 있고 불도 있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옷자락에 물이 흘러내리는 걸로 돼 있고요. 조그맣게 요정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수화풍을 거기다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뭐 발을 땅에 딛고 있으니까 땅도 거기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를 관장하는 원칙이 사랑과 미움이다라고 얘기한 게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너무 사랑하면 네 가지 원소가 막 서로 섞여가지고 이 세계가 곤죽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하면 서로 배척해가지고 네 층으로 딱 나뉘어서 우리가 보는 세계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사랑과 미움이 적절히 섞인 상태라고요. 그래서 바다 같은 데는 물이 모여있고 하늘에는 공기가 모여있고 또 산에는 흙이 모여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살 같은 거는 말하자면 불과 물과 흙 같은 게 잘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는 미움이 많아서 나뉘어 있고 어떤 데는 사랑이 많이 있어서 섞여 있고 그렇다라고 주장하신 분인데 여기 시칠리아 남쪽이 그분의 고향이고 시내에 가면은 조각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좋습니다. 시칠리아 또 한가운데에 가시면은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납치됐다고 하는 헨나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헨나는 그냥 현대 도시로 거기 헨나의 유적지는 따로 없고요. 그것보다 그거 약간 남쪽에 로마 시대의 거대한 빌라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모자이크가 엄청납니다. 시칠리아의 거의 딱 한가운데쯤에 있어요. 빌라 로마나 델 카살레라고 하는 데인데요. 제일 유명한 게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로마에도 비키니 있었습니까? 사람들 그러는데 그냥 여자들끼리 편하게 옷 입고서 자기들끼리 운동하던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 장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옛날에 거인들이 신들에게 도전했다가 다 죽었다라는 걸 새겨놓은 방이 유명하고요. 그 거인들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리를 뱀으로 묘사해놓은 곳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참 아름다운 거장 보령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쭉 뻗은 길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는 겁니다.
1: 라이딩하기 좋죠. 그렇죠. 성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안 뚫렸지. 거기서 성주터널 걷고.
0: 보령이 품고 키워온 싱그러운 자연이 주는 선물. 초여름 보령에서 만난 즐거움입니다. 200년 호택에서 만난 특별한 맛. 투박해서 더 정겨운 고향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데요.
2: 쫄깃해서 맛있어요. 네.
3: 건강식품이라 잘 먹고 있어요.
0: 그리고 장인들이 지켜온 보령만의 멋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구수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보령의 허리춤에 있는 성주면과 웅천읍입니다. 보령의 중심에 있는 성주산은 해발고도 680m로 보령시를 상징하는 명산인데요. 예로부터 석탄과 다양한 석재가 생산되던 곳입니다. 성주산을 마주하고 형성된 특별한 장소. 1995년 12월 농공단지로 지정된 웅천 석재 농공단지입니다. 보령 일대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가공, 생산하는 업체가 모여있죠.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다양한 형태의 석재품 및 석공예품이 즐비한 곳. 2022년 기준

0: 26개 업체가 입주해 다양한 석 제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령의 석공들. 1980년대엔 석재 산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5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이 일대가 번성했었죠.
1: 70년대부터 시작. 70년대부터 됐죠. 저 어렸을 때부터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랬고요. 오석을 살려면 여기로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쪽 반대방향 이제 석산이 거기만 있는 거죠.
0: 주로 비석 재료로 사용되는 오석은 국내에서 보령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돌인데요. 여간에선 깨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단단해서 조선시대 왕릉 조성에도 널리 쓰였던 석재입니다.
2: 우와. 어마어마하네.
1: 이런 거 한 5천만 원 30톤 가까이 나올 거예요.
2: 이게요? 이게 5천만 원? 5천만 원. 가격 정도를? 돌 자체만?
1: 예. 와.
0: 이 단지에선 여전히 오석을 가공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오석은 연마하고 나면 까만 빛을 띄어서 까마귀처럼 검다 해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로워 가공하긴 매우 어렵지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석재라 벼루나 비석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 재료로도 사용되죠.
1: 오석이 광내면 이렇게 검고요. 쪼수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서 그게 매력이죠. 이제 글씨를 파면 이렇게 나오니까 하얀 게 나온 건 우리나라 거 없어요.
0: 연마한 표면은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 그러나 그 안쪽엔 흰 빛을 띠는 독특한 돌. 그 특징 때문에 다양한 유물의 재료로도 사용됐는데요. 지금도 중요한 비석이나 표지석의 재료로 보령 오석이 사용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오석에 글귀를 새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섬세한 작업. 보령 농공단지의 제품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까다로운 오석까지 다룰 만큼 뛰어난 실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농공단지 인근에 보령은 물론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석공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올해로 60년 가까이 돌을 다루고 있는 석공. 국가 지정 문화재 수리 기능자이자 석공의 장인인 호석산 석장입니다.
3: 이 보령 오석만큼 색깔이 약 한 세 가지 정도. 처음에 원석은 집을 태웠을 때 그 잿빛 나는 원석 색깔하고 다듬어서 연마했을 때는 거짓말처럼 검은색이 나고 그걸 또 조각에서 글씨를 새기던가 했을 때는 밝은 색이 나고 이 세 가지 색깔을 분명히 낼 수 있는 돌이 보령 오석밖에 없어요.
0: 특히 불교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석장. 보령의 고향인 그는 오석을 다루는데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10대 무렵부터 돌을 만지며 평생을 보낸 석장. 그에게 가장 익숙하지만 다루기 어려운 석재가 바로 오석입니다.
3: 이런 건 손으로 이렇게 부서지는데 오석은 안 부서져요.
4: 일반적이요.
0: 네. 오석을 다룰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3: 안 돼. 이건 안 돼.
4: 선생님도 뭐 다치셨어요?
3: 아유, 막 딴디 물체를 막고 안경으로 와서 안경 안에 유리 막고 눈으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와서 눈 저기 그 알을 맞으면 눈에 베겨요 그게. 그 안과 가서 해야 된다고 그 저기 그 저 쇠나 돌을.
0: 그래도 고향 마을의 특별한 돌 5석은 장인에겐 보석이나 진배 없습니다.
3: 뭐 물렁물렁은 밀가루 가지고 뭐 저기 부처님이나 아니면 뭐 조각품 만들라고만 물렁은 이렇게 금방 만들 것 같아요. 그 밀가루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조각품이 안 나와요. 돌에 대해서는 잘 알으니까 처음에는 돌 큰 거 보면 야 돌 엄청나게 크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저까지가 그거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돌을 다룰 수 있으니까 제일 물렁한 게 돌이죠.

0: 석재로 유명한 보령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주산 자락에서 오래도록 생산되었던 또 한 가지. 여긴 석탄박물관입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관된 석탄 전문 박물관인데요. 과거 이 일대에서 석탄을 제법 많이 생산했었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된 특별한 장소. 실제 광산이 있던 자리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체험 시설 중 하나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석탄하면 강원도만 떠올리시거든요. 여기 박물관 오신 분들도 여기는 석탄도 안 캤는데 박물관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창 때는 전국 석탄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쪽 지역이 석탄을 많이 캐서 제2의 탄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0: 보령의 탄광 역사가 시작된 건 지난 1947년. 그 후 1980년대까지 이 일대에 40개가 넘는 탄광이 생겨났는데요. 9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 혹시 이 엘리베이터가 불이 꺼지고 예, 음향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무서워할 수 있으니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네.
0: 마치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2: 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이곳은 실제 갱도와 연결되는 지하 갱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형으로 예.
0: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탄광 작업.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보령 인구의 약 20%가 광산업에 종사했답니다.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 탄광에서 일하면 일반 공무원 월급의 3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2: 여러분, 우리 보령 석탄박물관은요, 실제 신성탄광이 있던 자리 앞에 석탄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3: 우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추워.
0: 수많은 이야기와 땀이 서렸던 현장은 독특하고 새로운 배움터가 됐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 수 있고요.
4: 주리야.
5: 네.
4: 우리는 여기 박물관 오니까 어땠어? 구경하니까?
5: 좋았어요.
3: 광산이란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제 가본 거는 저희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 막장이라는 데가 이렇게까지 진짜 힘든 데라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보령의 산이 품은 오래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적한 도로를 전세낸 마냥 즐기는 보령의 라이더. 이게 바로 보령.

0: 영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라는데요. 특히 보령호 일대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코스가 보령의 라이더들에겐 가장 사랑받는 길이랍니다.
1: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달리면
2: 아무 생각 없는 상태야.
3: 풍경 보고 가로수 뭐가 심어져 있나, 정원을 어떻게 가꾸면 좋겠나
4: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이가 있는데 같이 댕기다 보면 또 둘이 타는데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비싸도 저걸 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거를 샀지.
5: 딸한테 전화를 했어. 보아나, 아빠가 아무래도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랬더니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래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즐기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즐겼죠. 그랬더니 지금은 그때 이거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었을까?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0: 30년 전 아내의 고향인 보령으로 귀향한 부부. 중년에 찾은 이 취미가 부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답니다.
1: 보령이 라이딩하기 좋은 데다.
6: 라이딩하기 좋죠. 길이 잘 돼 있다라나. 길이 쫙 뻗고 진짜 성조고 벚꽃.
7: 가을 단풍이 이제는.
6: 이제 그래서 그때도 벚꽃도 많이 오죠.
0: 이렇게 화창한 날엔 꼭 여길 가봐야 한다나요?
3: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6: 여기 어딘데?
3: 여기? 성주산 휴양림.
6: 성주산 휴양림이야 이거?
3: 응, 응. 저번에도 왔었는데 생각 안 나나?
6: 생각 안 나나 나도.
3: 응?
6: 언제 왔었나?
3: 근데 겨울에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네. 물소리도 좋고 바람소리도 좋고.
0: 80년대까지 석탄 광산이었던 지역을 자연 휴양림으로 개발한 성주산 자연 휴양림. 이젠 연간 15만 명이 찾는 보령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숲속길, 다양한 체험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8: 아, 이쪽이다, 이쪽.
4: 어, 그러네. 진짜 지하구네. 지하구네.
8: 신발 벗고 한번 걸어보자.
6: 얼마나 아픈가?
8: 오, 진짜 아파, 진짜 아파.
4: 진짜 아프지, 그래.
8: 응?
4: 아, 이걸 순간순간 지나가야지. 거기서 밟고 기다리면은 더 아프지.
8: 그런가?
3: 한 번 말고 다시 와야 되겠네. 동원 아빠.
1: 왜 다시 와요?
3: 왜 그러냐면 처음이라서 지금 엄청 아픈데 두 번 걸으면 훨씬 더
6: 누구나도 마찬가지야.
3: 적응이 돼서 이게 오늘 저녁에 나 집에 가면 다리 안 아플 것 같아. 이거 해서
6: 지하에서?
3: 어, 지하에서
6: 그럴 수도 있겠다.
3: 내가 꼭 그 경험을 내가 얘기해줄게.
0: 이렇게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휴양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 편백나무 군락 사이로 나 있는 숲길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이 숲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
9: 아, 너무 편하고 좋죠. 일단 그 말로만 듣던
10: 만났어.
9: 편백나무
10: 어디?
9: 너무 좋잖아.
11: 바다 해수욕장 보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을까 검색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12: 선생님 오시니까 어떠셔요?
11: 너무 좋은데요. 자연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0: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숲이 주는 여유를 즐기는 부부. 여러분도 자연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0: 모처럼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기분입니다.
1: 집에서 있을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연에 나오니까 훨씬 더 공기가 좋아서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
0: 보령의 자연을 즐기며 보낸 하루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음날 부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한옥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오래돼 보이는 고택. 박물관에 보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소품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집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시계를 무려 조선시대로 돌려야 한답니다.
2: 와, 이게 몇 년 된 집이에요?
1: 200년 넘은 집이에요.
2: 200년 된 집?
1: 네네. 이 집은 제가 태어난 집.
2: 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1: 네. 어느 방에서 태어났냐면은 이 방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2: 아, 정말요?
1: 네.
0: 내부엔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외관은 덧대어 보수한 고택. 천양희 씨는 이 집에서 나고 자라 서울살이를 하다 귀향해서 고향 집에서 특별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주된 메뉴는 남편이 담당합니다.
3: 메밀입니다. 메밀이 지금 이제 봉평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묵을 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기 하루 전에 담궈놨던 걸 지금 이제 건져놓은 겁니다. 빨라고.
0: 손이 많이 가는 묵 작업. 김상진 씨는 30여 년째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메밀묵을 만드는데요. 메밀묵을 만들게 된 건 어찌 보면 좀 충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3: 보령에는 원래 도토리묵입니다. 충남은.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냥 강원도에서 먹어봤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먹어보니까 메밀이 저한테는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았습니다.
0: 내 입에 맛있는 걸 만들어 팔아보자는 단순한 생각. 하지만 실제 완성품을 만나기까지 숱한 실패를 거듭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서 단골이 찾아오는 가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3: 전라도 분들, 서울 분들 많이 이제 오시는데 한여름에는 전 또 이걸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이게 방부제곱 뭐고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는 녹아요, 이게.
2: 그래요?
3: 예. 그래서 한여름 같은데 어디 서울 멀리 갑니다, 뭐 합니다 하면 저는 이거를 팔지 않습니다.
0: 묵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히 고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3: 이제 저기 판에다 퍼서요. 이제 말 이제 굳혀야죠. 그러면 이제 묵이 되는 거죠.
0: 한나절 가까이 걸린 작업. 드디어 메밀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식혀서 자르면 우리가 아는 그 묵이 되는 것이죠. 이 묵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건 아내의 몫입니다.
1: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애들은? 애기들은? 여기로 앉으세요. 네. 2000년 때부터 네. 오셔서 와,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고등학교 정도 그러니까. 다녔을 거예요, 아마. 와,
2: 그렇죠. 이런 게 보령 쪽에는 음식이 없었어요. 여기만에 있는 음식이 다른 데 저쪽에 시내 나가도 이 음식은 없어요. 결정적인 게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이 가자고 해요. 아빠 여기 가자, 이쪽 가자 이렇게.
4: 묵도 먹어봤어요?
5: 네. 쫄깃해서 맛있어요.
4: 묵이?
5: 네.
0: 어른은 물론

0: 아이들 입맛도 사로잡은 고향의 맛.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인 묵사발부터 고소하고 담백한 메밀묵 무침까지. 자, 이제 한번 맛볼까요?
1: 황초에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단순한 양념으로 메밀묵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이 식당의 요리들.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평생 단골 확정이랍니다. 하하,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1: 하하. 달콤하고 상추가 건강식품이라 이거. 잘 먹고 있어요.
2: 묵!
3: 묵이 너무 맛있어요.
2: 집?
3: 집에 나가기 싫어도 이건 먹으러 집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래 지켜온 맛, 그리고 멋. 고령에 가면 알록달록하고 구수한 매력의 풍덩 빠지게 될 겁니다.
4: 이거보다 큰 놈도 있고, 아, 큰 것도 있고, 이건 중간지.
5: 30m 들어가서 40m, 50m 들어가요.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과정은 왜 폭발할까?
3: 뭐?
4: 김동생, 이게 뭐예요?
3: 자, 선생님이 아주 아주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겠소. 잠시 후 화산이 폭발합니다.
5: 화산?
3: 별아, 별아, 이거 화산이야, 화산. 잘 봐봐.
5: 화산?
3: 맞아. 응, 화산이야. 자, 화산이

0: 줬어.
1: 어? 화산 또 해 또.
2: 어?
3: 그런데 화산은 왜 터지는 거지?
2: 어, 별아, 선생님이 이따가 또 해줄게. 자, 그럼 우린 화산이 도대체 왜 터지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
1: 네.
4: 좋아요.
5: 화산이 폭발했다.
6: 시뻘건 불덩이가 터져나오고 엄청난 연기를 뿜어내는 화산. 화산이 왜 터지는지 땅속으로 들어가 볼까?
0: 저게 뭐지?
6: 땅속엔 펄펄 끓는 불덩이가 있는데 이걸 마그마라고 해.
0: 마그마? 들어봤어요.
6: 마그마가 많아져서 땅 밖으로 나오면,
0: 와, 이게 화산이구나. 우와, 불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0: 인간이 살지 않던 공룡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화산은 계속 폭발하고 있어.
1: 여기도 화산이 폭발했나 봐.
0: 아프리카에 있는 화산인데 무려 1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마그마가 흘러나온대.
2: 와, 120만 년?
3: 와, 불덩이가 팔팔 끓는다.
1: 물호수 같아.
3: 땅 모양이 이상해.
0: 마그마가 식으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모양을 만들지.
4: 어? 도마뱀이 있어.
3: 우와, 새도 있네.
1: 안 뜨겁나?
5: 글쎄, 난 별로. 아, 뜨거워.

0: 부글부글 계속 나온다, 그지? 부글부글.
1: 진짜 뜨거운 용암이 옆에서 흐르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
0: 그래, 좀 무섭기도 하다, 그치? 그런데 얘들아, 화산 폭발로 멋진 자연이 만들어지기도 해.
2: 멋진 자연이요?
0: 그래, 아름다운 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섬이 생기기도 하지.
2: 섬? 아, 맞다! 제주도가 섬이랬어요!
0: 띵동댕! 맞아! 제주도가 바로 화산섬! 화산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신기한 자연, 지금 바로 감상하실까요?
3: 좋아요! 가자, 제주도!
4: 이곳은 어디일까요?
2: 하리야, 우리 가봤잖아!
3: 제주도!
4: 맞아! 아주 먼 옛날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며 제주도가 만들어졌지.
2: 어? 이건 뭐지?
5: 누가 막 돌을 쌓아놨네?
2: 어? 벌집 같아!
4: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며 이런 모양이 된 거래.
5: 어? 여긴 또 어디지?
4: 여긴 바로 백두산.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을까? 짜잔!
3: 우와! 호수다!
2: 어떻게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지?
4: 1000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 산 꼭대기가 펑 하고 날아갔지.
2: 아, 거기에 이렇게 큰 호수가 생긴 거구나.
6: 어? 그래서 폭포도 생긴 거예요?
4: 그렇지.
2: 원숭이들이 목욕하고 있어.
4: 이곳은 화산이 만든 온천이야.
5: 어? 원숭이가 온천을 하다니.
7: 아유, 귀간지러. 왜? 불만이야?
8: 아유, 원숭이는 뭐 온천도 못하냐?
5: 아니, 부러워서.
9: 아, 다다. 아야, 누가 등만 밀어주면은 딱 좋겠네. 아, 근데 따뜻하니까 졸리네.
8: 화산 덕분에 원숭이도 우리도 온천을 할 수 있는 거네.
5: 나도 가고 싶다.
4: 이곳은 아프리카 화산지대. 여기도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6: 우와, 물이 펄펄 끓고 있어.
4: 마그마가 땅속 가까이 있어서 그래.
2: 그런데 물 색깔이 노란색이야.
4: 물에 유황이란 게 들어있어서 그렇대.
6: 아, 그래서 땅도 노랗구나.
8: 누가 카레를 쏟은 것 같아.
3: 그러네.
4: 자, 이곳은 미국의 화산지대. 모두 모이세요. 잠시 후 화산이 만들어낸 깜짝 쇼가 펼쳐집니다.
3: 우와! 깜짝 쇼?
4: 자, 3, 2, 1.
2: 우와! 물색 같아!
8: 고래가 물 뿜는 것 같은데?
4: 마그마 때문에 끓은 물이 갑자기 펑! 터져 나오는 거지.
5: 우와, 진짜 하늘 높이 솟는다. 더더 솟아라, 더더.
2: 땅이 물을 뿜다니.
1: 꼭 살아있는 것만 같아.
2: 맞아.
6: 땅 속에서 펄펄 끓던 마그마가 땅 밖으로 펑 터져 나오는 게 화산이구나.
0: 맞아.
2: 화산은 산이랑 섬처럼 멋진 자연도 만들지.
5: 아하! 몰랐는데 알았어.
0: 부글부글 또 해줘.
2: 부글부글 또 해줘.
0: 그래. 부글부글 가자. 부글부글 가보자. 우와. 또 가. 부글부글. 아, 부글부글 난다.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할아버지의 연못.
1: 페파랑 조지가 할아버지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2: 오늘은 마당에 연못을 하나 만들 거야. 오! 그러려면 먼저 구멍을 크게 파야겠지.
1: 여우 아저씨가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여우씨.
4: 안녕하세요, 페파 할머니. 오늘은 뭐 사고 싶은 거 없으세요?
3: 고맙지만 더 살 거 없는데요.
4: 아, 그럼 페파 할아버지는요? 살 거 없으시대요?
3: 우리 영감은 지금 연못 파느라 바쁜데요.
4: 연못을 파세요? 아, 그럼 딱 맞는 게 하나 있죠. 낚시하는 땅 실령. 어때요?
3: 예쁘네요.
4: 딱 하나뿐인 골동품 인형이죠.
3: 살게요. 주세요.
1: 팔팔한 조지는 할아버지랑 열심히 땅을 팝니다.
0: 오!
1: 팔팔가 겁을 찾았군요.
2: 오, 딱 보기에도 아주 오래된 찻잔인 것 같은데.
0: 오우.
1: 조지는 엄청 큰 뼈를 찾았습니다.
0: 공룡.
2: 그래, 그 정도면 진짜 공룡뼈일 수도 있겠다, 조지. 이건 또 뭐지?
1: 할아버지는 금화를 찾았습니다.
5: 우와, 할아버지 보물 캤다.
3: 연못 파는 건 잘 돼가요?
2: 잘 되고 있지. 게다가 우리 컵이랑 공룡뼈랑 동전도 찾았어.
5: 우리가 보물 파냈어요.
3: 얼마나 신날까. 할머니 보물은 여기 있는데.
2: 이까짓 게 무슨 보물이야. 땅신령 인형 따위가.
1: 할아버지는 땅신령을 싫어합니다.
3: 여우씨 말로는 골동품이라던데. 딱 하나뿐인 귀한 인형이래요.
2: 아, 팔려면 뭔 말인들 못해?

0: 우리가 정말 땅속에 파묻힌 보물을 파는 걸까요?
1: 글쎄다, 펠파. 박물관에 가보면 알겠지.
2: 여기가 박물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여기는 웬일로?
1: 안녕하세요, 레베카 아빠. 우리가 보물을 파낸 것 같아서요.
3: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볼까요? 도자기로 된 컵이라 재밌네요. 또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볼까요?
1: 이 동전이요.
3: 금으로 만든 거네요.
0: 그거 플라스틱 금화예요, 아저씨?
3: 아니, 진짜 금으로 만든 금화인데.
0: 오!
3: 다른 것도 있니? 오, 세상에, 이 뼈 좀 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게 최고인데. 볼래? 이 공룡에 맞추면 아주 딱 맞을 것 같지?
4: 만세!
3: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건들을 여기까지 가져와 주셔서요.
1: 귀하다고요? 그럼 값어치가 있긴 있나 보죠?
3: 아, 네, 그럼요. 돈으로 치면 엄청 큰 돈이 될걸요. 이건 우리 박물관에 보관할 테니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오세요.
1: 예?
3: 어린이는 공짜고요. 어르신은 반값에 입장하게 해드려요.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근데 이 보물들을 어디서 캐내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0: 우리 할아버지 마당에서요.
3: 그럼 땅은 더 파지 마시고 전문가가 조사하러 갈 때까지 그냥 놔두시겠어요?
1: 왜요?
3: 땅 속에 귀한 보물이 더 묻혀있을지 혹시 모르니까요.
0: 할머니, 할머니, 저희 왔어요.
5: 뭐냐, 우리 귀여운 손주들.
0: 우리가 판 보물 다 박물관을 두고 왔어요.
1: 땅은 더 파지 말라고 하더군. 전문가가 발굴하러 올 때까지 말이야.
6: 그래서 어딜 파라고요, 토끼 관장님?
3: 이쯤인 것 같은데요, 봐주세요.
2: 황소 아저씨는 땅 파는 게 전문이죠.
3: 어때요? 뭐가 좀 있나요?
6: 아니요!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깨진 도자기랑 부서진 파편 같은 것들이요.
3: 그럼 할 수 없죠. 어쨌든 땅 파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6: 천만에요, 관장님.
3: 다른 건 더 없다는데 배만 끼쳤네요.
1: 아니요, 별 말씀을. 덕분에 우리도 힘들이지 않고 연못하고 좋지요.
0: 할아버지 연못이 정말 예뻐요.
1: 자연스럽고 예쁜 연못이지.
5: 마무리는 땅 실력으로 하죠. 어때요, 관장님? 멋지죠?
3: 세상에, 여기서 이런 걸 보다니 정말 뜻밖인데요.
1: 이게 얼마나 흔한 건데요?
3: 이건 골동품이잖아요.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요.
1: 그럼 이것도 박물관에 데려가지 왜?
3: 네, 그게 좋겠네요.
5: 오!
3: 걱정 마세요.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박물관에 오시면 되죠, 뭐.
0: 아, 할머니는 반값에 입장할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덥덥나.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소리.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덥덥나.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자.

0: 쏘아서 놀까?
1: 좋아! 가위, 가위, 고!
2: 내가 쏠래. 이제부터 숨어!
3: 다시
2: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3: 오늘 모두 숨었으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숨었나? 저기 숨었나?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졌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리본에.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키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순한길게.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0: 깨끗이 씻어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깨끗이!
1: 한 번 더!

0: 나는 한글 깨끗이. 얼굴도 깨끗해. 손도 깨끗해.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요. 아!
1: 깨끗이?
2: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더러우셔라.
0: 자, 이 칫솔을 드릴게요. 깨끗이 씻으세요. 병균이 싹 사라지도록.
1: 어림없다. 난 깨끗한 게 싫어.
2: 에?
1: 깨끗이를 파괴해야겠다.
2: 아, 안 돼요.

0: 우리는 어린이 용사!
1: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0: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1: 응! 어린이 용사 출동!
2: 나 좀 도와줘!
3: 더러워. 넌 누구니?
2: 난 한글 깨끗이었는데 이렇게 더러워졌어.
0: 천지의 지시 틀림없어.
3: 우리가 한글을 도와주자.
0: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할 수 있겠어?
1: 응, 우리만 믿어.
0: 어린이 용사, 이거 가지고 가. 너희를 깨끗하게 지켜줄 거야.

그래, 고마워. 잘 다녀올게.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출동!

0: 없어요?
1: 안녕. 어린이 용사 최고. 손나라에 온 걸 환영해. 손나라 공연이 시작되는데 구경하러 갈래?
0: 우와, 좋아!
1: 이쪽이야. 휴, 샤라란. 꽥꽥. 꽥꽥, 꽥꽥. 샤라란. 휙. 휙. 점프, 점프. 에잇, 힛.
0: 어? 어, 싼 기억이야. 지금이야.
2: 어림없다. 슛.
0: 어? 손이 더럽혀졌어. 너도. 너도! 어? 손도! 어? 병균이다!
2: 가라! 병균을 퍼뜨려라!
3: 공격! 아야,
0: 아야. 어? 쌍기역이 없어졌어!
3: 공격!

0: 명륜 직접!
1: 야! 야! 야!
0: 야!
2: 모두 병들었군. 돌아가자.
1: 네. 네.
3: 어쩌지? 아이야도 아파. 손도 아파. 우리도 아파. 맞다. 한글 깨끗이가 준 거대한 칫솔이 있지?

아저씨가 준 칫솔은 마법의 칫솔인가 봐. 야! 어. 야. 어때? 어? 어? 나도 이제 안 아파. 아이야도 닦아주자.

0: 슈어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1: 핫
0: 지금이야.
2: 이런 모두 건강해지다니.

0: 한 그릇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쭉.
1: 멈춰요. 정음아, 마법의 칫솔로
2: 가위바위보 끝.
1: 다음은 나. 가자.
3: 어?
4: 뿔이 사라졌어.
3: 지금이야.
1: 어서 가자. 응.
0: 버림 없다.
1: 안 돼!
0: 한 그릇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어쩌지?
2: 어린이 용사!
1: 어? 어? 이 용사 목소리야!
2: 나에게 힘을 보내줘! 내가 왔어.
0: 쇼!
2: 훗!

0: 만들어졌어. 가자.
1: 조심해.
0: 조심 조심. 어? 와, 한글 차례대로야.
1: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0: 응.
2: 저장 완료. 차례대로.
1: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차례대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4: 우리가 차례대로 샀어. 고마워. 이게 다 어린이 용사들 덕분이야.
3: 차례대로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4: 차.
5: 예. 대로.
6: 차례대로.
4: 출발.
5: 예. 예.
7: 버스를 탈 때는 차례대로 줄을 서요.
4: 차.
5: 예. 대로.
6: 차례대로.
4: 출발.
7: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차례대로 줄을 서요.
3: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볼게요.
7: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래. 디귿이 애를 만나 대. 리을이 오를 만나 로. 차례대로.
3: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차례대로. 친구들 따라해봐요. 차례대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차례대로 줄을 서요.
8: 히히히. 우와, 오늘은 문장이 길다. 다 먹어야지. 냠 냠냠.
3: 슝. 윙.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융.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차례대로 줄을 서요.

0: 친구들, 사람이 많을 때는 차례대로 줄 서기. 약속. 안녕. 끝.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3: 너만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업 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5: 포켓몬 태그스타.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킥동.
4: 얼굴 상처엔
5: 승한길게.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어둠의 브리차!
1: 보니가 아빠와 마법성의 아리를 보고 있네요.
2: 아리는 어둠의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3: 아, 끝났네.
4: 다음 편, 레몬콘!
1: 이제 그만 자야지.
4: 다음 편만 보고 잘게요.
1: 안 돼. 잘 시간 지났잖아.
4: 딱 한 편만요. 네?
5: 보니야, 오늘은 자고 내일 또 같이 보자.
4: 네.
6: 벌써 잘 거야? 날 TV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4: 아, 그래? 그림책이 있었지?
6: 하지만 너무 늦었어. 우리 내일 만나는 게 어때? 잠깐만 보고 자면 괜찮을 거야.
4: 역시 그렇지?
6: 그래! 그림책 가져와!
1: 본인은 밤늦도록 그림책을 보느라 잠을 자지 않았어요.
7: 보니야, 일어나야지.
5: 일어났니?
4: 네, 일어났어요.
5: 보니, 어젯밤에 안 자고 그림책 읽었구나?
4: 어떻게 아셨어요?
6: 이게 뭐야?
5: 졸리지?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6: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보낼 거예요.
1: 참, 보니야. 어?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랑 춤 배우는 날이지? 열심히 배워서 꼭 보여줘야 해.
6: 네, 걱정 마세요.
8: 오늘은 공세마리 노래랑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9: 네!
8: 자, 그럼 선생님을 따라해보세요.
9: 네!
10: 공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이 곰.
4: 보니야, 일어나.
10: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1: 본인은 잠이 와서 노래와 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유치원을 마치고 본인은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하지만 본인은 놀이터에서도 계속 졸기만 했죠.
11: 미안, 난 정말 길었다고.
12: 얘들아, 뭐하고 있어?
4: 응, 숨바꼭질 하는데 준이가 글쎄.
12: 어딨지?
11: 아치! 어?
8: 힘찬이 찾았다.
11: 아치!
12: 우와!
11: 이거 콧물이잖아.
12: 미안.
11: 난 하나도 안 웃기다고.
4: 그런 장면을 놓치다니. 숨바꼭질도 못하고.
12: 이게 뭐야?
5: 아, 배부르다.
1: 아, 보니야.

0: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노래 배웠어?
1: 곰돌! 아니, 곰 세 마리야! 좀 더 배웠어요!
2: 우와, 어렵진 않았어?
1: 그럼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0: 어머, 어떤 춤인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지?
1: 물론이죠! 곰 세 마리가 어디 있지? 아빠 곰 찾았다! 엄마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귀여워! 곰곰곰은 너무 곰곰곰! 으쌰! 으쌰! 신난다!
2: 우리 분이 뭐 하고 있어?
1: 그림일기 그리고 있었어요.
2: 그래?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1: 절고 있는 그림이에요.
2: 에?
1: 사실 하루 종일 조느라 노래도 제대로 못 배우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2: 아.
1: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말이요.
2: 그럼 오늘부터는 일찍 일찍 자면 되지.
1: 네, 그럴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자러 갈게요.
2: 벌써?
1: 네, 일찍 일찍.
3: 본인은 일찍 자려고 애를 썼지만 하루 종일 졸아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1: 아이, 잠이 안 오잖아. 어쩌지? 오늘은 일찍 자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줘요, 부부맨.
2: 너무 이른 시간인데 잘 자고 있으려나?
1: 도와줘요, 부부맨.
2: 쉿, 보니 깨겠어. 보니가 부른 거지.

0: 안녕, 보디.
1: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0: 아, 마침 문 앞에. 아니, 보니한테 급한 일이 있을까봐 엄청 서둘러 왔지.
1: 맞아요, 정말 급해요.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거든요. 잠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 아, 좋아. 그럼 나를 한번 따라해볼래?
1: 네.
0: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1: 눈을 감고
0: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1: 숨을 크게
0: 다음엔 온몸에 힘을 빼고
1: 보그맨이 잠들면 어떡해요?
0: 미안. 아, 그렇지. 잠이 안 올 땐 역시 양을 세는 게 최고야.
1: 양이요?
0: 이것 좀 눌러줄래?
1: 꾹!

0: 이제 누워서 양이 침대 위를 지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는 거야.
1: 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귀여워! 보범은 혹시 다른 동물도 만들 수 있어요?
0: 그럼! 곰, 사자, 기린, 백조, 돌고래, 그리고 유니콘까지!
1: 와하! 보보맨 정말 재밌었어요! 보보맨 최고!
0: 이 정도야 뭐.
1: 어?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잠이 더 깨버렸어요.
0: 아, 그러네. 아니야. 어쩌면 실컷 노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1: 네?
0: 아직 평소에 자던 시간이 안 됐잖아.

0: 그런데 자려고 너무 애써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걸지도 몰라.
1: 그럼 신나게 놀다 보면 잠이 올까요?
0: 응? 자, 그럼 다시 침대에 누워볼래?
1: 아? 놀자면서요?
0: 그래, 아주 재미있는 놀이 하려는 거야. 어때? 멋지지?
1: 네! 저기 우리 집이다! 집들이 꼭 장난감처럼 작아 보여요!
0: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볼까?
1: 좋아요!
0: 도착!

0: 그렇네.
1: 부부맨, 고마워요. 어? 오늘 졸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부부맨 덕분에 멋진 하루가 됐어요.
0: 다행이다.
1: 이제 잠만 자면 돼요. 잠만.
0: 잘 자, 보니야.
2: 본인은 밤새 잘 잤을까요?
1: 엄마! 아빠!
3: 보니 잘 잤니?
1: 네! 잘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도 얼른 일어나세요!
3: 여보, 당신도 빨리 일어나요.
4: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요.
3: 네? 밤새 대체 뭘 했길래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보니가 푹 잘 잤나 보네요. 오늘은 꼭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1: 아빠의 생일!
2: 본인의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네요.
1: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0: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는 역시 고구마지.
1: 고구마? 고구마 말고 더 좋아하는 건 없어요?
0: 더 좋아하는 거라. 엄마랑 보니, 요니, 우리 가족들이지. 당연히 우리 골기도 포함해서.
1: 그런 거 말고요.
0: 그런 거 말고라니. 아빠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은 걸.
1: 알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0: 뭘 잘못 말했나?
2: 선물 때문인가 봐요. 곧 당신 생일이니까.
0: 내 생일 선물?
2: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거 말하지 말고 조심해요.
0: 네, 알겠습니다.
2: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아빠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본인은 아직 선물을 정하지 못했죠.
1: 아빠는 대체 뭘 좋아하실까?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 엄마는 선물 정했어요?
3: 응, 엄마는 사놨지.
1: 벌써요? 뭔데요?
3: 뭐냐면 비밀인데 보니한테만 특별히 보여줄까?
1: 네!
3: 잠깐만 기다려. 짜잔!
1: 우와, 아빠 옷이에요?
3: 응, 백화점 세일 행사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목표 발견! 경쟁자가 많군. 그래도 질 수 없지. 갑니다. 딱 하나 남은 걸 엄마가 잡았지. 아빠가 결혼한 뒤로 살이 많이 쪄서 맞는 정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준비했어.
1: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그렇지?
0: 우와, 역시 보니 엄마가 최고예요.
1: 난 아직 선물도 못 정했는데.
3: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보니가 주는 선물이라면 뭐든 좋아할 거야.
1: 네.
3: 어머? 그게 뭐야?
1: 아빠

0: 아빠 선물이야.
1: 요니까지.
2: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가 최고예요.
1: 우리 집에서 아빠 선물을 준비 못한 건 너랑 나밖에 없어. 어디가 골지? 저건 네잎 클로버. 우와, 나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마당에서 찾았어? 정말 대단하다, 골지.
2: 우와. 역시 보니 엄마랑 요니 골디가 최고야.
1: 아, 어떡하지? 내일이 아빠 생일인데.
2: 보니야.
1: 다녀오셨어요?
2: 응.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줄래?
1: 네.
2: 고마워.
1: 장 볼 때마다 힘드시겠다. 자전거를 선물하는 거야. 근데 자전거를 어디서 구하지? 안 되겠다. 도와줘요, 고구마맨.
2: 출출할 땐 역시 고구마지.
1: 도와줘요, 고구마맨.
2: 출동해야지. 고구맨 변신. 뽕뽕빵빵.

0: 안녕, 버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자전거 좀 만들어주세요.
0: 어? 갑자기 자전거는 왜?
1: 아빠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요. 바구니 달린 자전거가 있으면 아빠가 장볼 때 편하게 짐을 싣고 올 수 있잖아요.
0: 그럼 편하겠네. 근데 난 정말 선물 괜찮은데.
1: 보보맨 말고 아빠 선물이요.
0: 그렇지. 그럼 자전거를 만들어볼까?
1: 네.
0: 이것 좀 눌러줄래?
1: 꾹. 네.

0: 자전거 완성!
1: 앞에 달린 바구니는 더 커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장 볼 때 짐을 아주 많이 들고 오거든요.
0: 그래? 알았어. 어때? 자!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될까?
1: 네, 좋아요.
0: 바구니가 너무 큰가 본데.
1: 바구니 밑에도 바퀴를 달아줘요.
0: 이제 됐어?
1: 네. 비 올 때도 탈 수 있게 우산도 달아주세요.
0: 우산?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직 뭔가 부족해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0: 또?
1: 자전거를 타면서 청소도 할 수 있게 빗자루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0: 그래.
1: 앉는 데가 말 모양이면 멋질 것 같아요.
0: 말?
1: 대박이야!
2: 저게 뭐야?
0: 그러고 보니 내 선물을 내가 만들었네.
1: 고마워요, 보보맨.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글쎄.
1: 응? 왜요?
0: 이건 보니가 아니라 보보맨이 만든 선물인데 정말 좋아하실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보니가 진심을 담아 스스로 준비한 선물을 아빠는 더 좋아하실 거야.
1: 진심을 담아 스스로?
3: 이야!
1: 보보맨, 아빠 선물은 제가 스스로 만들래요.
0: 그래.

0: 그런데 뭘 만들 거야?
1: 아빠는 고구마를 좋아하시고 생일엔 케이크가 필요하니까 고구마 케이크 어때요? 전에 아빠랑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0: 정말 멋진 생각인데?
1: 이번엔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 거예요.
0: 그래, 그럼 난 옆에서 조금만 도와줄게.
1: 좋아요.
0: 자, 요리 준비를 해볼까?
1: 네.
0: 짜잔.
1: 우와.
0: 뒷마당으로 가서 만들면 아무도 못 볼 거야. 자, 이렇게.
1: 이제 오븐에 구워야 해요.
0: 우와.
2: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1: 큰일이에요, 보보맨. 벌써 들키면 안 되는데. 응? 어디 갔지? 어쩌지?
3: 여보, 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2: 그럴 리가 없는데. 금방 가요.
1: 보보맨, 혼자만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0: 아, 미안. 너무 놀라서 그만.
1: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아빠 얼굴만 그리면 돼요. 자, 어떡해. 잘 못 그려서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아니야, 아니야. 아빠랑 똑같은데 뭘. 많이 감동받으실 거야.
1: 정말 그러실까요? 응? 보보맨,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0: 아, 아니야. 아까 눈에 들어간 밀가루 때문에.
2: 드디어 아빠의 생일날이 됐어요. 여보,
1: 아빠, 생일 축하해요.
0: 고마워요. 역시 골디, 보니 엄마, 요니, 보니가 최고야.
2: 자, 그럼 이제 우리 보니가 만든 케이크 맛 좀 볼까?
1: 네. 맛없으면 어떡하지?
2: 정말 맛있는데?
0: 진짜 맛있다.
1: 정말이야? 진짜네. 맞다.
2: 보니와 가족들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아빠는 아주 행복한 생일을 보냈답니다.
1: 엄마 생일, 요니 생일, 그리고 골지 생일.
2: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보니는 신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 생일엔 보니가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타운.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너무말.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3: 중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결정한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3: 내일 떠놀자.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곳은 보니의 집. 따뜻한 햇살과 함께 아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1: 부부맨 출동! 여러분, 부부맨을 기억하시나요?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러 나타나는 방귀 영웅! 자, 방귀 구름으로 뭐든지 해결하는 부부맨은 친절한 이웃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맨이 남긴 최고의 활약은
2: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1: 모두 피해요!
3: 어? 저게 뭐야?
4: 부부맨이야.
5: 어? 그런데 부부맨은 어딨지?
1: 그날 이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부부맨. 부부맨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6: 우와, 방귀 영웅이라니 진짜 멋지다.
0: 보니야, TV 그만 보고 이제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6: 엄마, 엄마도 부부맨 알아요?
0: 물론 알지. 어? 내 가방 어디 갔지? 고마워, 골디야.
6: 우와, 정말 알아요?
0: 그럼, 그 방귀 영웅 정말 대단했지. 어, 지갑이?
7: 여기요.
0: 고마워요, 여보.
7: 뭘요?
6: 부부맨 어땠어요? 엄마도 부부맨 본 적 있어요?
0: 어땠냐면?
7: 아, 보니야, 유치원 버스 올 시간이네. 보니도 빨리 옷 갈아입자.
6: 다녀오겠습니다.
0: 다녀오세요.
7: 모두 잘 다녀와요.
0: 본인은 부부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6: 부부맨은 어떻게 방귀구름을 끼는 걸까?
8: 어제 축구 경기 봤어?
6: 방귀구름은 냄새 안 날까?

0: 사라졌을까? 한 번만이라도 부부맨을 보고 싶다.
1: 자, 다음은 발레 시간이에요. 발레복 챙겨서 모이세요.
2: 네!
0: 맞다! 발레복!
1: 안 가져왔어?
0: 깜빡했어. 이럴 때 부부맨이 짠! 하고 갖다 줬으면.
3: 보니야!
0: 응?
3: 자.
0: 고마워요, 아빠. 부부맨이 발레복 가져다주는 상상하고 있었는데.
3: 하지만 TV 속 부부맨보다 항상 옆에 있는 아빠가 더 멋지지 않아?
0: 응? 잠깐만요, 아빠. 신발이 왜 한쪽밖에 없어요?
3: 이상하다. 응? 분명히 잘 넣었는데.
0: 부부맨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아휴.
3: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 아! 찾았다! 어?
0: 다녀왔습니다!
3: 어서와. 잘 다녀왔어?
0: 네!
3: 보니야, 잠깐 눈 감고 손 내밀어 볼래?
0: 뭐예요?
3: 깜짝 선물이 있어.
0: 정말요?
3: 자. 집에 있던 건데 보니 생각이 나서 찾아놨어.
0: 아빠 최고!
3: 역시 아빠가 최고지?
0: 날아라 부부맨!
3: 뭐? 부부맨을 찾으러 가자고?
0: 네, 부부맨을 꼭 만나고 싶어요.
3: 아, 하지만 부부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부부맨이 나타났던 장소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이 가요, 아빠.
4: 그래요. 휴일인데 오랜만에 보니랑 바람도 쐴 겸 다녀와요.
0: 네.
3: 알았어요.
0: 야호! 가자! 부부맨을 찾으러!
3: 얘들아, 같이 가!
4: 보니와 아빠는 열심히 부부맨을 찾아다녔어요.
0: 부부맨이 여기서 고양이를 구해줬는데. 골디, 뭔가 찾은 거야? 그럼 그렇지.
3: 아무래도 부부맨을 찾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0: 마지막으로 가볼 데가 있어요.
3: 이 공원은...
0: 맞아요! 부부맨이 갑자기 사라진 그 공원이에요. 여기라면 부부맨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부맨! 부부맨 어딨어요?
4: 그래서 있지.
0: 혹시 부부맨 못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영웅이에요.
4: 부부맨? 못 봤는데?
5: 글쎄...
6: 난 못 봤어.
3: 보니야, 여기에도 부부맨은 없는 것 같은데.
0: 아빠, 목말라요.
3: 그래? 아, 저기 있다. 아빠가 얼른 가서 물 사올게.
0: 네, 저는 골디랑 여기서 놀고 있을게요.
3: 그래,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0: 걱정 마세요. 부부맨,
3: 자전거잖아!
7: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
8: 그러게.
3: 위험해, 보니야! 안 돼! 보니를 구해야 돼! 힘을 내자, 제발! 한 번만 더 감기에 힘을! 부부맨 변신! 똥똥

0: 이럴 수가. 본인의 아빠가 바로 부기맨이었어요.
1: 괜찮니?
2: 네. 부부맨!
1: 맞아. 내가 바로 부부맨이야.

0: 그렇대도.
1: 말도 안 돼. 내가 진짜 부부만을 만나다니.
0: 야.
2: 오, 저거 봐. 부부맨이야. 우와.
1: 괜찮아. 안녕.
3: 어, 본이잖아. 우와. 멋지다.
1: 부부맨을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이거 꿈 아니죠?
0: 그럼.
1: 그런데 부부맨, 그동안 왜 안 나타났던 거예요?
0: 사실은 기차 사건 때 방귀의 힘을 다 써버렸거든.
1: 그랬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시 힘을 찾았어요?
0: 그건 잘 먹고 푹 쉬다 보니 방귀의 힘이 다시 꽉 찼나 봐.
1: 아하, 잘 됐네요.
0: 그치? 사실은 본이 네 덕분이야. 자, 다 왔어.
1: 고마워요, 부부맨.
0: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1: 부부맨이 또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해요?
0: 잠깐만. 손 좀 내밀어 볼래? 짠!
1: 우와!
0: 자, 부부맨이 필요할 땐 이걸로 언제든 불러줘.
1: 신난다!
0: 그럼 안녕, 보니!
1: 뭔가를 잊은 것 같은데. 아, 맞다! 아빠!
0: 보디야! 아빠를 두고 가면 어떡해!
1: 그래서요, 엄마! 부부맨이 슝! 날아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4: 와, 정말 좋았겠네.
0: 부부맨은 어때? 실제로 만나니까 훨씬 멋지지 않아?
1: 맞아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안경, 볼록한 뱃살에, 노란 바지. 뭔지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았어요.
0: 왜 그래, 골디? 미안, 골디.
4: 돌아온 부부맨,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
1: 명탐정 보니.
5: 으아,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0: 부부맨 출동.
5: 아니, 당신은 정의의 영웅 부부맨.
0: 이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4: 아, 보니가 부부맨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네요.
1: 아, 뭔가 아쉬운데. 아, 골디.
5: 내가 도와줄게.
1: 우와, 방귀 튜브다. 덕분에 살았어요.
5: 이 마을의 평화는 부부맨이 지킨다. 하하하하하. 좋아, 이제 놀이터로 출동.
3: 우와, 멋지다.
1: 그치? 방금도 물에 빠진 형을 구해주고 오는 길이야.
3: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보니야, 잠깐만 가지고 놀면 안 돼?
1: 안 돼. 내가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야.
3: 아이, 한 번만.
1: 그럼 아주 잠깐만이다.
3: 우와, 고마워, 보니야.
1: 대신 진짜 잠깐이다.
3: 응.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1: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5: 도와줘요, 부부맨.
0: 부부맨 변신.

0: 있는 건데.
1: 그랬구나. 그럼 같이 찾아볼까?
0: 고마워요. 그 전에 우리 변신을 해야 해요.
1: 변신? 뭘로?
0: 탐정이요.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탐정이 해결해야죠.
1: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이것 좀 눌러줄래?
0: 네.

0: 감정 구매
1: 변신 완료.
2: 그런데 어디로 출동해요? 집은 이미 다 찾아봤는데.
0: 집 말고 인형을 가져갔던 곳은 없어?
2: 놀이터요. 준이한테 자랑하려고 가져갔었어요.
0: 그럼 놀이터로 한번 가볼까?
2: 네. 지금은 안 되고 어디. 보니 탐정은 부부맨 인형을 찾아야 하거든. 빨리 가요, 부부맨.
0: 그래.
3: 탐정이 된 부부맨과 보니는 놀이터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2: 놀이터에도 없네.
4: 보니야, 뭐해?
2: 부부맨 인형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어.
4: 나도 부부맨 인형 갖고 싶다.
2: 설마? 준이야, 너 혹시 부부맨 인형 못 봤어?
4: 아, 부부맨 인형이라면 봤지.
2: 어? 어디서?
4: 바로 여기서. 어제 아빠가 사주셨거든.
2: 아, 그럼 혹시 내 부부맨 인형은 못 봤어?
4: 응, 못 봤는데. 부, 날아라 부부맨.
2: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0: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찾아보자.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2: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0: 인형을 새로 사줘야 하나.
5: 차키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0: 거기도 없어요.
5: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아무래도 버스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2: 엄마, 못 찾아요?
5: 급하게 회사를 가야 하는데 차키가 안 보이네.
2: 회사 안 가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 줄 알았는데.
5: 미안해, 보니야. 대신 오늘은 꼭 일찍 올게.
0: 도대체 무슨 일이지? 리모컨도 없어지고.
2: 리모컨도 없어졌어요?
0: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이네.
2: 부부맨 인형에다 차키 그리고 리모컨까지. 엄청난 사건이 분명해. 그렇다면 보니 탐정 출동!
0: 그럼 부부맨 탐정도 출동해야겠군.
2: 도와줘요 부부맨!
0: 자!
2: 벌써!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2: 부부맨, 정말 큰 사건이에요.
0: 큰 사건?
2: 네! 차키랑 리모컨까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진 걸 보면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게 분명해요.
0: 그럼 다시 한번 탐정이 돼야겠는데?
2: 맞아요!
0: 탐정 변신 완료! 자, 추리를 시작해볼까?
2: 좋아요!
0: 그럼 먼저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 부부맨 인형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차키는 엄마가, 리모컨은 아빠가 자주 쓰세요.
0: 그렇구나. 혹시 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니?
2: 차키는 오지?
5: 갔다 올게.
2: 다녀오세요.
5: 놀아달라고? 지금은 늦어서 안 돼. 아휴, 알았어. 야! 골디야, 미안.
2: 그때까진 분명 차키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모컨은 아빠가.
0: 이제 좀 쉬어볼까? 골디, 미안해. 꼭 보고 싶은 야구 경기가 있어서.

0: 맞아. 분명히 그때까지는 리모컨이 있었어.
1: 응? 보보맨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아니, 그게 어쨌든 그때 본 게 마지막이란 거지?
1: 네. 응? 어? 그러고 보니 보보맨 인형 가지고 놀 때도 골디가 왔었어요.
0: 골디가?
1: 네. 아무래도 골디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골디! 골디! 골디, 내 부부만 인형 못 봤어? 자키랑 리모코는?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골디? 조금... 부부만, 이것 좀 보세요! 여기만 잔디가 없어요. 누가 땅을 팠던 것 같아요.
0: 어? 정말 그러네?
1: 그러고 보니 골디는 어렸을 때부터 땅에 물건 넣는 걸 좋아했는데 골디가 땅을 파서 물건들을 묻은 건지도 몰라요.
0: 그럼 한번 저기를 파볼까? 헛! 방귀구름 모종사!
1: 고마워요, 보보맨! 자, 그럼? 골디! 뭐 하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야! 안지러 피기! 꼼짝도 안 하네. 그렇지! 보보맨, 그걸 만들어줘요! 골드가 가장 좋아하는 거!
0: 아하, 그거?
1: 자, 골디 물어와! 탐정이라면 머리를 써야죠.
0: 대단한데요, 보니 탐정님?
1: 자, 뭔가 있어요. 어디 보자. 찾았다. 보고 싶었어, 보보맨.
0: 축하해, 보니 탐정. 멋지게 사건을 해결했네.
1: 네, 보보맨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보보맨 인형을 찾아서 정말 기뻐요.
2: 아, 사건의 범인은 골디였군요.
1: 아빠! 아빠! 제가 잃어버린 물건들 전부 찾았어요.
0: 와, 우리 보니 대단한데?
1: 골디가 마당에 숨겨놨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근데 골디가 왜 그랬을까?
1: 응? 그러게요. 저 왠지 골디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골디는 저 물건들한테 우리를 뺏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회사 간다고 했을 때 회사가 막 미웠거든요.
0: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2: 본인은 골디와 함께 공원으로 놀러 왔어요.
0: 골디, 그렇게 좋아?
1: 엄마도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3: 보니야!
1: 응? 엄마! 회사는요?
3: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엄마만 빠질 순 없지. 그리고 일찍 오기로 보니랑 약속했잖아.
1: 엄마 최고!
3: 골디도 못 놀아줘서 미안. 오늘은 실컷 놀아줄게.
1: 좋았어. 골디, 오늘은 정말 신나게 놀자.
2: 골디와 본인의 가족은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한 길게.
4: 주물 상처엔
5: 덕분만.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리듬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세.
4: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2: 변신, 우리 모두
4: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대 가족.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